0: 마치 초밥에 그 회만 골라 먹는 그런 거
1: 맞아요,
0: 같은 건가요?
1: 맞아요. 그래서 튀김 되게 좋아하는데 건강 이슈가 있다 보니까 오징어 튀김에 오징어 다리만 먹는? 고추튀김에 아니다. 고추튀김은 다 먹는 것 같아요.
0: 그쵸. 고추튀김은
1: 그죠.
0: 네.
1: 그래서 근데 고구마튀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거 좋아해요.
0: 고구마튀김이 저 어렸을 땐 솔직히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네네. 어렸을 땐 아무래도 뭐 오징어랄지 이런 거 좋아했었는데 저도 이제 나이 드니까 고구마튀김에 와서 조금 알겠더라고요. 마지막에 그 고구마튀김을 먹어줘야 조금 뭐 정리가 되는
1: 그렇죠. 게?
0: 네, 그 이 맛으로 먹는구나.
1: 근데 또 명절에 또 고구마 튀김 빠지지 않잖아요.
0: 네, 그렇죠, 그렇죠.
1: 아무튼 네. 그렇게 하고 떡볶이 중학교 때 막 그 떡볶이 회수권 맡겨놓고 떡볶이 먹었어요.
0: 그 가능했어요?
1: 그렇죠. 우리 그 잘 아는 우리 학교 앞에 그 분식 가게 이모님은 우리 회수권 맡겨놓고 떡볶이 좋아. 그냥 안 되죠. 물론 안 되는데 일단 떡볶이 먹고 집까지 걸어오는 거죠.
0: 저도 회수권을 써봤던 세대이긴 한데 중학교 때까지 회수권 썼던 것 같아요.
1: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0: 또 회수권을 그렇게 현금처럼 쓸 거라고는 생각을 미처 못했거든요. 그게 담보가 될 거라고는 되네요.
1: 저희 학교에서는 우리들만 그랬나? 아무튼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우리 문쌤이 인자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떡볶이 순대 튀김 중에 저는 다 좋아하지만 그중에서 요즘에는 순대가 더 좋다. 네.
0: 저 같은 경우도 세 개 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 것 같긴 한데 근데 그중에서도 떡볶이가 조금 처지는 느낌? 그래도 순대나 튀김을 조금 더 좋아하고 그래서 떡볶이 싫어한다는 건 아닌데 네, 저는 이제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럼 떡볶이 얘기 나와서 말해. 떡볶이가 쌀떡이 있고 밀떡이 있다고 하잖아요.
1: 네네.
0: 그럼 쌀떡 파세요? 아니면 밀떡 파세요?
1: 저는 아직 잘 쌀떡, 밀떡 구분은 잘 못하지만 쌀떡도 좋아하고 밀떡도 좋아하는데 밀떡은 밀떡 다름의 그 매력적인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밀떡도 좋아하는 거죠. 밀떡의 그 얄프름하니 길다란 그 떡볶이? 그거가 좀 저는 땡겨요. 만약에 쌀떡, 밀떡 이렇게 했을 때는.
0: 솔직히 이렇게 저도 물어봤지만 저도 솔직히 쌀떡, 밀떡 구분은 잘 안 되고요. 오히려 볶기 전에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약간 좀 노르스름하면 밀떡인 것 같고,
1: 그렇죠.
0: 하얗다면 이제 쌀떡인 것 같고, 그리고 실은 떡볶이에 떡이 있어야 되지만 떡보다는 어묵이나 라면을 더 좋아합니다.
1: 맞아요, 쫄면.
0: 네, 아 쫄면, 네.
1: 쫄면이 좋죠, 라볶이. 쫄면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저도 떡볶이에는 떡이 주인공이라고 하지만 이름도 떡볶이긴 하지만 확실히 어묵보다는 뭐 라면이랄지 네,
1: 맞아요.
0: 이런 걸 먹어야 되는.
1: 네.
0: 네. 근데 이렇게 확실히 분식 가지고도 이렇게 취향이 갈리는 거 보면 진짜 은근히 단순하게 먹고 우리가 가볍게 먹는 음식 같지만 그래도 확실히 사람마다 취향이
1: 다 다르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문쌤 같은 경우에는 떡볶이 순대 튀김 중에 어떤 걸 좀 더 선호하세요?
0: 확실히 저도 비슷한 게 튀김은 그냥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것 같고요. 근데 그 한 번씩 진짜 끌리는 것은 순대 같긴 해요. 순대 같은 경우는 한 번씩 끌릴 때가 있어요. 네, 그냥 진짜 순대를 한 번씩 끌려야겠다. 그리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튀김 같은 경우는 약간 장소 오빨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그 전주분들 다 아시면 아실 것 같은데 경기장 옛날 그 종합경기장 거기 지나가면은 왠지 튀김은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1: 경기장.
0: 네, 네. 경기장 튀김 유명하거든요.
1: 상추?
0: 아 상추 말고.
1: 그러면요.
0: 그 그냥 옛날식으로 튀겨준 데가 있습니다. 밥도 싸고.
1: 궁금한데요.
0: 네, 길거리에서 그냥 막 그 집게로 그냥 먹을 수가 경기장. 있는.
1: 거기 문 안 닫았어요?
0: 네, 안 닫습니다.
1: 아직.
0: 여름에는 닫으시고 계속 네. 하세요.
1: 아, 여름에 갔었는가 보구나. 네. 그래서 그 여름 요즘엔 많이 뜨겁잖아요. 그래서 네. 그때 아마 문 닫았던 것 같아요.
0: 특히 가격도 싸고 하니까 1,000원 내고 그냥 두 개 세 개씩 막 집어먹고 길거리에서 네네네. 그 맛으로 먹는 것 같고.
1: 그 식빵도 튀겨주잖아요.
0: 네, 맞아요. 설탕 찍어가지고.
1: 네. 오, 좋아요.
0: 그래서 튀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좀 그렇게 장소도 좀 타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1: 아무 데서나 이렇게 들고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것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네
0: 이렇게 그 지금 단순하게 분식 세 가지 음식 가지고도 벌써 취향 이야기 나오고 장소 이야기 나오고 네. 지금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아 이제 들어왔거든요. 앞으로 우리 할 나눌 이야기가 참 많은데
1: 네.
0: 많은 이야기 나눌 것 같습니다. 의외도 기대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노래는 분식에 맞게 분식에 어울리는 노래로 출발을 할게요. 더 자두의 김밥입니다.

0: 네, 그 더 자두의 김밥 듣고 오셨고요. 역시 분식 이야기에 맞게 딱 어울리는 노래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이야기 나눌 거야 김밥은 없네요.
1: 맞아요. 그러네요.
0: 또 김밥 하면 또 전주도 유명한 김밥집 있는데 그 김밥은 나중에 또 이야기하도록. 아,
1: 김밥만 따로 해야 되나요?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김밥만 따로 해도 괜찮겠다 우리.
0: 그쵸. 근데 김밥 따로 이야기하면서 역시 지금 팔도도 김밥 열전 막 이렇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1: 그러니까요. 네. 팔도 김밥 열전. 네. 좋은데요? 우리 잠깐 쉬는 시간에 다음 주제는 뭘로 할까 그랬는데 여행이랑 김밥으로 네. 가름이 좀 되겠는데요 또?
0: 자, 계속해서 전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방금 이제 일부에 저희가 경기장 튀김 이야기 나왔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전주에서 분식 이야기 하면, 중앙시장 떡골목, 모르면 섭섭하죠.
1: 그죠.
0: 근데 한편으로는 이 떡골목 이야기 하면은 연식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1: 예전 진짜 떡골목, 지금 생각하면 떡골목이 그냥 상인회 그냥 약간의 비, 맞는 거를 이렇게 피하는 정도의 네. 그런 건데 예전 떡골목은 굉장히 길었던 그쵸, 것 예. 같아요.
0: 길었고 꽉꽉 다 그 떡집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리고 말이 떡집이지 사실상 분식점이었잖아요.
1: 맞아요, 보면. 맞아요. 네.
0: 떡도 물론 팔긴 팔았는데
1: 지금도 기분 좋은 떡골목지.
0: 네, 근데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옛날에는 그 떡골목 하면 다 떡으로만 떡 분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나마 아시는 분들도 김골목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1: 아, 김골목이요?
0: 네, 그 코아백화점 쪽 입구에 네네. 그 김 구워주는 집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골목이 시작되다 보니까.
1: 아, 그래서 김골목. 네.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0: 네, 참.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확실히 아신다고 하니까.
1: 내 연식이 그렇게 모를 정도로 봉이 오늘 개탔나요?
0: 혹시 뭐 추억 같은 거 있으신가요?
1: 아, 저는. 떡골목집의 그 잡채. 요즘에도 잡채가 나올 거. 그리고 무땡땡 떡집. 있어요.
0: 네.
1: 근데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랑,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도 갔지만 아이 키우면서 아이랑도 방문했던. 근데 한 끼 식사가 정말 단가가 정말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던?
0: 저도 안 가본 지가 좀 제법 되긴 했는데 옛날에 갔었을 때 쌌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네. 네.
1: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떡볶이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고춧가루, 뭐 고추장 그렇게만 들어가 있는데도 떡볶이도 맛있고 잡채도 맛있고 거기에 떡은 덤으로.
0: 네.
1: 그렇게 올라왔던 것 같아요.
0: 말이 떡골목인데 하여튼 떡은 진짜 그 덤이었던 것
1: 덤이었던
0: 같아요.
1: 덤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0: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릴 적에 엄마하고 이제 코아백화점이나 중앙시장 가면 특히 코아백화점 가면 여길 네. 꼭 들렸던 것 같아요.
1: 중앙시장 육교 있을 때 네, 이렇게 맞아요. 타고 이렇게 네. 내려갔죠. 맞아요.
0: 그래서
1: 맞아요.
0: 그래서 떡골목 때문에 코아백화점 가는 거 좋아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코아백화점 가는 거 좋아했던 게 떡골목 가는 거랑 그때 전주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건물이 코아백화점밖에 없었어요.
1: 맞아요. 네. 지금이야 뭐 그냥 백화점이나 아니면 큰 마트 대형 할인점에만 가도 있긴 한데 그 당시에는 정말 백화점이라고는 처음 지금은 세이브존이라고 바뀌었잖아요. 이름이. 그러니까 지금 세이브존으로 알고 계시지만 코아백화점을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0: 또 에스컬레이터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 아는 선배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도시가 우리나라 도에서 이 도시가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지 알아보려면 에스컬레이터가 얼마큼 많은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에스컬레이터가 많은 것 같지만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1: 없어요.
0: 전주도 에스컬레이터 그나마 요즘 CGV나 멀티플렉스 생겨가지고 좀 많이 생겼지. 오히려 엘리베이터 있는 곳들은 많잖아요. 아파트마다 엘리베이터는
1: 그렇죠,
0: 다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에서는 에스컬레이터 수가 도시의 그 번영도를 상징한다고.
1: 아,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네요.
0: 특히 에스컬레이터가 어디에 맞냐면 지하철역.
1: 지하철역, 그렇죠.
0: 네. 근데 전주에는 지하철이 없고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내지는 전 세계적으로 지하철이 있는 도시는 나름 다 대도시인 거잖아요.
1: 그죠. 광역시.
0: 네, 네. 최소한. 네. 그래서 그 말 참 일리 있게 들었던 것 같긴 한데.
1: 그러니까 방금 문쌤이 얘기하시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냥 대형 할인점의 위아래로 내려가는 정도의 에스컬레이터는 있는데 엘리베이터는 진짜 살고 있는 아파트에 네. 있는데 그거는 없네요.
0: 그 대형 할인 매장도 역시 웬만큼 도시가 커야 또 있는
1: 몇
0: 거니까요.
1: 몇 개 네. 들어오지 않잖아요. 네. 딱 하나씩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0: 또 이야기가 또 에스컬레이터로 가긴 했는데 에스컬레이터 다시 내려서.
1: 우리 내렸어 또.
0: 네. 그래서 좋아했던 것 같아요. 떡골목 간다. 그런데 요즘에 제가 한번 중앙시장이랑 남부시장에 대해서 한번 그냥 한가했었나 봐요.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1: 또 한가하셨구나. 네. 네네.
0: 시장 성격에 따라서 그 대표 온수도 좀 다른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아,
1: 시장 성격에 따라서.
0: 네. 그래서 중앙시장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주로 네. 파는 게 뭐 소품이랄지 뭐 의류, 옷감, 뭐 그 조그맣게 이제 그 채소 이런 것들을 많이 팔고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좀 주부들이랄지 아이들과 함께 오는 뭐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식이나 떡 같은 간식 같은 게 좀 발달한 게 아닌가 싶고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미곡 그러니까 쌀이나 곡식류죠. 그다음에 가구 그다음에 도매 이런 걸로 그러니까 힘쓰는 이런 걸로 좀 발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남성들이 많이 찾았고
1: 마을하고 또 연결이 된 것 같아요. 동네하고.
0: 네.
1: 그렇죠. 그러니까 남부시장은 약재상이나 이런 쪽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약정거리 있고 싸전다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쌀, 미곡 그쪽으로 네. 좀 그렇고.
0: 그리고 원래 도매 중심이었고.
1: 도매 중심.
0: 그리고 쌀 자체가 워낙 크고 하니까 그거 다 네. 나르고 하려면 당연히.
1: 남자.
0: 그렇죠.
1: 성인. 네. 천 옆에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0: 그리고 뗄감 같은 것도 다.
1: 그렇죠. 그렇죠. 네.
0: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성들이 많이 찾았고. 그리고 빨리 먹고 빨리 일하고 해야 되니까 뭐 순대국밥이랄지
1: 그렇죠.
0: 콩나물국밥이랄지 이런 게 발전한 게 아닌가 그렇죠. 싶더라고요.
1: 그리고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0: 아무래도 이제 엄마
1: 육계도 있어요. 육계.
0: 아, 예, 그렇죠. 닭 강정 유명하죠. 예,
1: 닭이나 육계 저 같은 경우에는 육계 쪽으로 그쪽으로 많이 가질러 갔고 그다음에 그 라인이 또 닭 생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파는 그쪽 라인이
0: 그래서
1: 있어요.
0: 그래서 당내장탕까지
1: 맞아요. 있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네. 또 모래내 시장은 저쪽 진안이나 이런 네. 진밭다리나 이쪽에서 넘어오는 그 길이어서 약간의 시장의 성격이 좀 다른 것 같기는 하네요. 네네. 이렇게는 보진 않았는데 또 먹거리랑 연결을 하니까 그 마을에 모여드는 사람들, 동네의 성향까지 보는 네. 시간이기도 하네요.
0: 근데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된 것 같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왜 남부시장은 순대국밥, 콩나물국밥이 유명하고 왜 떡골목은 중앙시장이 더 유명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1: 그렇죠.
0: 저 어렸을 때랑 생각을 해보면
1: 네.
0: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또 순대로 연결이 됐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남부시장 순대국밥.
1: 남부시장으로 넘어갔네요.
0: 네. 근데 남부시장 하면은 뭐 피순대가 유명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피순대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아는 분식점에 이제 잡채순대, 당면순대와는 달리
1: 네, 당면순대.
0: 이제 피가 이제 많이 들어간 채소랑 피가 들어간 네. 그런 순대고 그래서 전주 오시는 분들이 피순대 같은 경우에 약간 호불호가 있긴 있더라고요.
1: 그런 것 같아요.
0: 네, 피순대 하니까 막 순대 기본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젊으신 분들도 당면순대, 잡채순대 좋아, 당면순대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순대 좋아하니까 그럴 비슷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한번 드셔보시고 당면을 놓고 막 좀 약간 하드코어한 면도 조금 있잖아요.
1: 네, 네.
0: 좀 피순, 그래서 조금 뭐라고나 할까, 호불호가 좀 있는
1: 음식인데
0: 그래도 좋아하시는 분들 자주 찾더라고요.
1: 저는 또 피순대의 매력에 빠지면 또 피순대에 이렇게 훅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당면순대를 못 먹는 분들은 또 당면순대를 못 드시는, 안 먹는 거죠.
0: 그런 분.
1: 예.
0: 네.
1: 그리고 또 그 요즘에는 순대가 이제 돼지 그 껍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0: 네네, 그쵸.
1: 그 안에서. 근데 그, 또 껍질 없는 순대도 있더라고요.
0: 아, 예. 예. 본 것 같아요.
1: 예. 그래서 상품화가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껍질은 없는 순대도 있구나. 그러니까 사람의 기호에 따라서 이 먹는 입맛도 바뀌어지고 제품도 바뀌어지고 흐름에 따라 가는 것 같아요. 상점들도.
0: 자, 그럼 이제 튀김도 잠깐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1: 네.
0: 이제 전주 하면 또 유명한 튀김 중에 하나가 앞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상추튀김이고.
1: 맞아요.
0: 이 상추튀김이 전주뿐만 아니라 광주에도 있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1: 난 전주만 있는 줄 알았어요.
0: 그러니까 광주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광주만 있는 줄 알았다고 얘기하세요. 아하, 그런데 상추 튀김 하면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상추를 튀겨 먹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1: 처음에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0: 네. 상추에 싸먹는 거잖아요.
1: 네네네.
0: 양념장 해가지고.
1: 별거 아니네. 이제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0: 그렇죠. 어떻게 보면 상추, 그러니까 튀김 혼자 먹으면 느끼하니까 상추에다 싸가지고 먹게 된 건데
1: 네.
0: 그게 광주에서 유래가 그 금남로 쪽에
1: 네네.
0: 그 이제 광주 금남로 충장로 유명하잖아요.
1: 네네네.
0: 거기 이제 노점에서 이제 그 이제 분식이나 이런 거 파시는 분들이 이제 점심 때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이 떨어졌대요. 쌈밥
1: 네.
0: 먹다가
1: 네네.
0: 사람들은 많은데 그래가지고 아 뭐 먹을 것도 없어 봤더니 이제 튀김집 하는데 어, 튀김은 남았는데 이거라도 먹을까 했는데 아 튀김 느끼한데 어떻게 먹어 했는데 아, 상추에다 싸먹으면 좀 덜 느끼하지 않을까 해서
1: 아.
0: 상추에다 싸먹으면서 나오게 된 게
1: 상추튀김의
0: 유래라고 하더라고요. 네.
1: 거기, 그러면 그 부분들이 이제 퍼져가지고 학교 앞에 이 상추튀김이 굉장히 유명해졌나 봐요.
0: 네네.
1: 그런데 그럼... 막 침 돌아요.
0: 아, 그러니까.
1: 어, 큰일 났어. 어떡해.
0: 아 점심도 뷔페까지 드셨던 분이.
1: 아니 말이 뷔페지 접시 하나에 딱 올라와 있는 게 뷔페인 거지. 사실은 그거 그러니까요.
0: 그래서 광주 분들이 이런저런 음식 얘기하면 그 약간 상추 튀김에 대한 좀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전주보다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더 강한 데가 광주예요. 이야기해보면.
1: 세구나.
0: 네. 아, 원래 또 광주 사람들 좀 세잖아요. 센데 특유의 이게.
1: 오, 지역색이야.
0: 아, 네네네. 아, 하여튼, 그런데, 네. 그 상추, 특히 상추튀김에 대한 자부심이 많아가지고, 어떤 분들은 막 저한테 막, 아니, 원래 상추튀김 우리 광주가 원조인데 전주가 막 원조인 척 한다 막, 이렇게 항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1: 아니, 먹는 거에 따라서 나는 음식의 원조 따지는 게 사실은 조금 그러긴 한데, 아, 내가 먹는 게 다 원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러지 않나요? 그냥 다 내가 처음 먹어본 게 원조다라고 생각하면 다 맛있게 먹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조. 어디 가도 원조, 저기 가도 원조. 이런 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0: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정답은 아닙니다만, 조심스럽지만,
1: 네.
0: 광주가 좀 더 원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광주 쪽에서는 상추튀김, 전주에서는 솔직히 상추튀김을 대표 음식으로 얘기하진 않잖아요.
1: 그죠. 그러니까 그 골목에 많이 이렇게 있다 정도지. 사실은 그 전주의 다른 동네에 뭐 상추튀김이라고 이렇게 아예 그냥 간판에 써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동네에 가면 상추튀김이 간판에 올라와 있는 거죠.
0: 그러니까 제 말은 더 나아가서 전주 관광안내지도나 여기에 비빔밥, 한정식, 콩나물국밥 이건 나와도 상추튀김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광주는 광주
1: 아예
0: 팔미에
1: 네,
0: 상추튀김이 나와요. 그게 있고 지금 제가 얘기하셨던 것도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 나름 연구를 한 것도 좀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1960년대가 70년대 그 금남로에서 어쩌고저쩌고 이거 유래까지 나왔어요.
1: 그러니까 그러는구나.
0: 예, 그런데 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전주에서는 상추튀김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내세운 적도 없는데 다만 보면은 전주 한옥마을이 뜨면서 중앙에서 매스컴에서 한창 왔었잖아요.
1: 네.
0: 그때 이제 한옥마을만 얘기하면은 또 재미가 없으니까 또 전주하면 음식 유명하니까 이런저런 음식 같이 얘기하면서 어 상추튀김 있네 해가지고 광주보다 먼저 소개가 되다 보니 잘 모르는 중앙에 있는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광주 상추튀김보다 먼저 알려져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닐까.
1: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한옥마을을 들렸다가 덕진에 있는 연못 덕진공원 들려라. 그리고 덕진공원에 있는 맛집으로 얘기를 소개를 하면 상추튀김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0: 네. 그래서 된 게 아닐까.
1: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냥 동네 소개하다가 동네의 대표 음식이 우리의 전주의 대표 음식이 되는 것처럼 먼저 매스컴을 타느냐에 따라서
0: 네.
1: 원조가 바뀔 수 있다.
0: 그리고 광주 상추튀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전주는 그래도 이것저것 상추 그냥 튀김을 상추에다 싸먹는 느낌이라면 광주는 상추에 싸먹게끔 진화가 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오징어랑 이런 것 오징어 튀김만 진짜 조그맣게 깍둑썰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네모나게
1: 네.
0: 조그맣게 그렇게 해서 아예 튀김이 나오고요. 아니면 완자처럼 해가지고 채소나 이런 것들 다져가지고 완자처럼 해가지고 딱 싸먹기 좋게 튀김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1: 아, 광주는요?
0: 네.
1: 아, 맞아요. 우리 전주는 큰 거를 딱딱딱딱 쌀, 썰어주는 거인데, 네. 잘라주는 거죠. 네. 아, 그런 게 좀 다르구나.
0: 그러니까 광주도 이제 여러 가지 튀김 잘라가지고 싸먹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진화된 것도 있더라고요.
1: 아예 그냥 처음부터 조그만하게 튀기는, 네. 그런 부분도 있구나.
0: 그러니까 그런 걸 놓고 봤었을 때는 확실히 좀 광주가 먼저 생성되고
1: 여러 종류로
0: 그다음에 발전까지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1: 역시 마을 곳곳 전국을 이렇게 정말 행정 구역마다 돌아다니는 뭔가의 특이한 점을 발견해서 또 나눠주셨네요.
0: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광주까지 이제 가봤고요. 여기서 2부 마치고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3부로 넘어갈 건데요. 2부 마지막 노래는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되겠습니다.

0: 네,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들어봤고요. 네, 노래 그대로 바람 타고 이제 전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떡볶이로 넘어가 볼게요. 떡볶이 하면은 신당동, 네, 즉석떡볶이 빼놓을 수가 없죠. 그 철판에 이제 떡, 어묵, 라면사리, 아니 뭐 쫄면사리, 만두 다 이제 끓여서 먹는 방식인데, 그죠. 신당동 그 떡볶이 골목 자체가 이제 하나의 관광지였다고 하고, 저는 이제 그 세대는 아니었지만, 뭐 옛날에 그 떡볶이 골목에 뭐 DJ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1: 아, 그래서 신당동의 떡볶이집.
0: 네.
1: 노래 있잖아요.
0: 그, 네, 그 노래 내용에도 뭐 DJ가 어쩌고저쩌고 했던 게.
1: 맞아요.
0: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1: 아, 우리 노래 선곡을 잘못했네.
0: 그러니까.
1: 그걸로 했어야 네. 되네.
0: 자, 그러면은 저는 가봤는데 어떻게 신당동 가보셨어요?
1: 저는 그 가족여행 갔었어요.
0: 아.
1: 그래서 그래도 촌놈이 전주에서 올라갔으니까 신당동을 한번 들려봐야 되지 않아? 라고 해서 갔는데 사람들은 많이 밀렸고 사람들이 굉장히 북적북적하더라고요.
0: 네,
1: 그리고 마치 그 큰 홀? 대형 홀이었어요. 분식집이 이렇게 크나?
0: 아, 그렇죠. 맞아, 맞아.
1: 굉장히 컸고요. 그다음에 그 큰 홀에 정말 그 타이머를 같이 갖다 줬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갔던 그곳은 타이머랑 같이 갖다 주시고 이렇게 딱 눌러주시고 몇 분 지나면 퍼지니까 못 먹으니까 꼭 그거에 맞춰서 먹으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갔다 오고 집에 와서 맨날 며칠 그 신당동 떡볶이처럼 해 먹으려고 했는데 그 식당에서 먹는 그 맛하고 또 집에서 먹는 맛하고는 좀 틀리더라고요.
0: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제 경험에 비춰보면 그 지역 사람들 데리고 이제 서울 이제 왔었을 때 제가 안내도 하면서 이제 뭐 먹여보고 하면 이 신당동 떡볶이가 호불호가 가장 강하더라고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좀 불호가 강했는데.
1: 아, 네.
0: 그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신당동 떡볶이가 엄청 유명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엄청난 광고 멘트 하나 있죠. 그 순창 고추장 그 광고인데 그 비결이 뭐예요? 며느리도 불러.
1: 네.
0: 그게 이제 마봉님 할머니거든요. 가지고 그 신당동 가면 가장 큰 집이 마봉님 할머니 그 사진 딱 박혀 있는 집.
1: 아.
0: 마봉님 할머니 집 뭐 따님 집 막 이렇게 다 있어요.
1: 아. 몇 대에서 몇 대 전 그렇게 있구나.
0: 그래서 그 광고 때문에 좀 확실히 인지도가 박혀가지고 좀 기대가 많은 것 같고 마치 전주 올 때 전주 비빔밥 생각하고 왔다가 생각보다 물론 맛있어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생각보다 전주 비빔밥 별론데 한 그 비슷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 실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즉석 떡볶이 그러니까 실은 시켜보면 쿠레이팬에 재료만 주잖아요. 익은 재료 완성된 음식을 주는 게 아니라
1: 네 맞아요.
0: 재료에 육수 담겨 있어가지고 우리가 다 해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0: 어떻게
1: 네,
0: 보면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요리를 못하는 사람들끼리 실은 저 보면 남자들끼리는 왔었던 것 같아요. 요리 할 줄 모르는 그러니 퍼지거나 이게 뭐 눌러 붓거나 다 이상하게 되고 하니까
1: 그러면 혼나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타이머 스위치 준 것이 그 이유인데 왜 그걸 못 맞춰가지고 못 먹냐고 그랬던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그 영향도 좀 크지 않았을까.
1: 그럴 수 있겠네요.
0: 네. 그리고 서울 하면은 떡볶이 유명한 게 그 혹시 기름 떡볶이 드셔보셨나요?
1: 아니요, 저는 들어보기만 했어요.
0: 아, 예.
1: 근데 못 먹어봤어요. 네. 근데 기름 떡볶이 느끼할 것 같아요.
0: 좀 느끼하긴 한데,
1: 네.
0: 그, 서울에 그 경복궁 있잖아요? 경복궁
1: 네.
0: 옆에 이제 그 유명한 그 서촌이 있고, 그 북촌하고 서촌이 있는데, 경복궁 옆에 이제 서촌이 있고, 서촌에 통인시장이라고 있어요.
1: 네, 네.
0: 통인시장에 그 기름 떡볶이를 팝니다. 말 그대로 그 철판에다가 기름 두르고,
1: 네.
0: 뭐 간장 양념한 떡, 이나 아니면 고추장 양념한 떡을 진짜 말 그대로 볶아요. 기름에 지져서 이제 볶는
1: 네.
0: 그런 떡볶이인데
1: 그냥 튀김 아니에요? 그럼
0: 아, 약간 지지는 거에 가깝습니다. 네, 지져가지고 진짜 볶아서 나오는데 말 그대로 그게 궁중 떡볶이가 엄청 고급 음식이었대요.
1: 궁중 떡볶이.
0: 네, 고급 음식이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떡이라는 게 당장 옛날에 쌀밥 먹기도 힘들었을 텐데 그 밥을 일일이 다 해가지고 다 쪄가지고 길게 빼가지고,
1: 빼가지고.
0: 네. 자체가 그죠. 고급 음식인데 그걸 이제 간식으로 궁중요리 떡볶이에서 나왔고 진짜 떡을 볶는 음식이 원형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통인시장 말씀드렸다시피 경복궁 옆이고 하다 보니 그래서 원형이 아닐까 이렇게 보기도 한다고 해요.
1: 근데 아이 그 떡볶이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신 기름 떡볶이였던 것 같아요. 그 다 재료들이 들어와 있고 소스가 들어있는 그거를 사가지고 누가 줬던가? 그래가지고 해줬는데 의외로 아이가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느끼해? 기름 떡볶이래. 그랬더니 어, 맛있다고 그 말은 하길래 어 이거 좀 엄마가 요즘 해줬던 맛하고 좀 다르네 라고 얘기해서 어 시제품이야. 그랬었어요. 그래서 기름 떡볶이는 나름 또 그거 말은 나름 좋구나.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인시장이요?
0: 네네 맞습니다.
1: 어, 한번 가서 또 거기도 한번 접수해봐야겠는데.
0: 네. 가실 때 맞네요.
1: 어, 이제 진짜요.
0: 이제 순대 이야기 좀 하자면 말이 전국이죠. 서울 이야기인데 계속.
1: 네. 아 그래도 좀 면적이 넓으니까 먹거리도 많은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0: 면적도 넓고 솔직히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
1: 그죠, 그죠.
0: 네, 전국의 모든 음식이 서울로 결국은 몰릴 수밖에 없고
1: 그럴 수밖에 없네요.
0: 게다가 인구 천만, 이천만 상대로 장사를 해야 되다 보니 더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겠죠.
1: 그러네요.
0: 서울에 그럼 순대하면 혹시 뭐 들어본 거 있으세요?
1: 순대 하면 그냥 철판볶음?
0: 그렇죠. 신림동 철판순대.
1: 아 그래요?
0: 가보셨나요?
1: 아니요. 저는 서울 철판 요리는 성수동에서 먹은 거.
0: 오 성수동. 그 힙한 성수동.
1: 어 아니 근데 지금은 힙한데요. 그 제가 한 10년 전에 갔던 것 같아요.
0: 10년 전이면 그래도 힙하기 시작했던 때. 아 이제 10년.
1: 전이었던 것 같아요.
0: 예,
1: 시작할 때.
0: 예, 시작할 때였어요. 예.
1: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잠자는 숙소가 성수동이어가지고 먹거리 이제 찾다 보니까 성수동 철판 요리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먹었는데 그때 좀 불쇼도 해주시고.
0: 그쵸. 아, 그럼 고급진 데서 드셨네, 확실히.
1: 오, 맛있었어요.
0: 근데 그 신림동 철판순대는 그냥 뭐 불쇼 같은 거 없고요. 그냥 그 재밌는 게 순대타운이라고 있어요. 그럼 6층인가 네. 7층짜리 건물에 네. 1층부터 7층까지 다
1: 순대요?
0: 네, 철판순대 집들입니다. 그리고 간판이 다 어디집, 뭐 정읍집, 뭐 전주집, 익산집, 군산집 이러는데 특이한 게 다 호남 쪽 지명이에요.
1: 아, 순대.
0: 네, 호남
1: 쪽. 왜 그러지?
0: 그것도 이제 그 황교희 아저씨가 거기에 대해서 글을 쓴 게 있는데 네. 저도 그럴 수 있겠다 싶은 게 그 실향민 그러니까 그 서울로 많이 올라왔잖아요 사람들이
1: 네네,
0: 서울로
1: 네네, 네네.
0: 그런 가운데 이제 전라도 음식 유명하다는 것도 좀 유명해져 그 많이 이제 알려졌고
1: 순대에 대해서도
0: 세 번째도 그 전라도 사람들 특히 많이 올라왔고 특히 전라도 사람들이 자리 잡은 곳이 구로 그 관악
1: 공단
0: 네 이쪽이거든요
1: 네.
0: 거기 사람들이 향수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도 전주집 써 있으면은 나 고향이 완주에서 왔는데 여기 주인장은 전주 사람이니까 고향 사람 팔아줘야지. 첫때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점점 전라도 음식이 맛있다 하니까 그 다 전라도 간판 있는데 어디 상주집 이러면은 왠지 조금 뭐 그럴 것 같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이제 다 완주, 전주, 뭐,
0: 뭐 광주, 뭐 강진집 이러는데
1: 다 전라도인데
0: 맛의 전라도 간판인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굳어졌다는 꼭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0: 그리고 신림동 철판순대는 그게 그 빨간 순대가 기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 네.
0: 의외로 백순대가 기본입니다.
1: 백순대라고 하면
0: 그냥 하얗게 볶아요.
1: 하얗게 볶아요?
0: 네, 채소 넣고 그냥 하얗게 그냥 깻가루 넣고 볶고
1: 깻가루
0: 마지막 들깨? 네 마지막에 그냥 그 양념 찍어서 먹더라고요.
1: 아
0: 물론 양념이랑 같이 넣고 볶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네 백순대가 주인 거. 네.
1: 어 백순대 좀 특이한데요. 그 백순대 철판 요리인 거예요?
0: 그러니까 그냥 철판 볶음인데 그냥 우리가 아는 당면 순대 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얗게 볶는 거예요. 양념 같은 거 안 하고.
1: 양념 같은 거 안 하고.
0: 그러니까 빨간 양념 같은 거 안 하고.
1: 안 하고 네. 간장 완전 궁중 떡볶이처럼 그냥 네. 고급지게 나오는
0: 건. 또 그건 또 아닌데.
1: 그건 또 네, 아니에요.
0: 네, 하여튼.
1: 오, 궁금하네요. 네. 철판 요리.
0: 그 비싸지도 않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1: 어쨌든 가격은 착한데 고급진 건 아니고 그냥 일반 빨간 철판 요리는 아니다.
0: 네. 근데 한 번 정도는 먹을만해요.
1: 먹을만하다. 예. 불쇼는 나올 수가 없고.
0: 아, 그쵸. 네. 하여튼, 7층짜리 건물이 다 순대볶음집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 근데 그게 참 특이하네요. 네. 난 궁금하네, 거기가.
0: 그 다음에 이제 튀김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튀김 다 비슷할 것 같지만, 약간 지역적으로 좀 특이한 튀김들도 조금 있어요.
1: 네.
0: 우선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얘기했던 전주나 광주, 광주나 전주에 상추튀김 있고, 네. 그 다음 부산 쪽에는 어떤 튀김이 유명할까요?
1: 부산은 아, 나 그거 TV 봤는데 뭐, 아, 뭐 그냥 얘기해줘요.
0: 어묵, 어묵이 튀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1: 아, 맞다, 맞다,
0: 네,
1: 맞다.
0: 오뎅이 튀김이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네.
1: 어, 그러네요.
0: 그리고 어묵. 씨앗오떡도 어떻게 보면은 호떡을 튀겨 먹는 거 비슷하잖아요.
1: 아, 씨앗오떡 그러네요.
0: 어떻게 보면 좀 거의 지지는 건지 이게
1: 튀기는 것처럼.
0: 건, 네, 튀기는 건지 하여튼 기름 할 때 보면 네네. 기름 엄청 양이 많거든요.
1: 네네네.
0: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충청도 쪽에는 충북에 혹시 도리뱅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 들어보기는 했어요.
0: 네, 그건 이제 우리 분식점에 넘어가는 거긴 한데 민물고기.
1: 예, 고기.
0: 뭐 피라미 같은 거 그거를 그 검은색 옛날 후라이팬 있잖아요. 검은색 그 이렇게 기역자로 된 그 검은색 후라이팬.
1: 네네네네.
0: 거기에다가 동그랗게 이제
1: 해가지고
0: 눕혀놓고 약간 양념치킨 같은 양념. 거 양념을 다 바른 다음에
1: 빨간 양념.
0: 네.
1: 네네.
0: 그거를 네, 그 기름에다가 넣었다 빼가지고 네, 튀겨 먹는 그런 오. 음식.
1: 도리뱅뱅.
0: 네, 말 그대로 돌이 이제 뱅뱅 돌려 앉았다 해가지고 도리뱅뱅인 것 같더라고요.
1: 아, 근데 그거 되게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 전주는 도라지 이렇게 그 찧어가지고 굽잖아요. 빨간 양념 해가지고
0: 더덕도 그,
1: 더덕 굽고, 더덕 예. 그렇게 한 게 저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도리뱅뱅도 먹고 싶어요.
0: 아, 또 충청도 하니까 금산 쪽에 네. 인삼 튀겨서 주더라고요.
1: 금산 우리 옛날 어렸을 때는 사실은 전국 각지가 사회의 그 문제 출제 문제였잖아요.
0: 네.
1: 특산물.
0: 네.
1: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다 없어지긴 해요.

0: 쓰니까.
1: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위아래로.
0: 아, 근데 이제 네. 홍삼을 튀기는 건 아니고 수삼.
1: 그렇죠, 그러니까 네, 수삼 수삼이죠. 튀깁니다.
0: 생각보다 네. 쓸 것 같은데 한번 튀겨서 그런지 그렇게 쓰지는.
1: 맛이 이렇게 나가는가 보다.
0: 네, 좀 그렇다고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닌데.
1: 맛있어요.
0: 네, 생각보다 달달하고 쓴맛도 좀 나가고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그 찍어 먹으라고 인삼향 들어간 조청을 아니, 주거든요.
1: 근데 지금 아침 시간에 너무 먹는 거 이야기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방금 아침 식사하시고 들으신 분들도 계신데 정말 커피에 피순대 생각나고 점심에 뭐 먹을지 정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저희 방송 들으면서.
0: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분식 이야기 서울이랑 전국까지 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해봤는데 근데 우리가 먹는 가볍게 먹는 이 분식에도 다 사연들이 있거든요. 그 사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 듣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김동률의 출발입니다.

예, 그 김동률의 출발 듣고 오셨는데요. 말씀해드린 대로 그 떡볶이, 순대튀김도 다 사연들이 있거든요. 그 사연 이야기 속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떡볶이, 순대튀김 같은 분식이 대중

0: 대중화된 데에는 한국전쟁 이후에 이제 시대적 배경이 크게 작용했다고 하더라고요.
1: 분식이라 빠르고 빨리 먹기 위해서 그랬나 봐요.
0: 네, 그것도 분명히 있고요. 우선은 한국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미국이 그 남아도는 농산물을 원조 형태로 우리나라에게 대량으로 보내줬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1: 네.
0: 그때 이제 밀가루, 뭐 옥수수가루, 그다음에 콩 이렇게 이제 보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중 핵심이 밀가루하고 콩이었다고 하고요. 당연히 일제 식민지 지나고 6.25 전쟁 지나고 하니까 뭐 논농사가 제대로 안 됐겠죠. 쌀 자급률 당연히 떨어졌겠죠. 그래서 막 얘기 들어보면 뭐 혼분식 장려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토요일 날인가는 무조건 국수 먹는 날 그래가지고.
1: 어, 맞아요.
0: 당연히 저는 그 세대 안 겪어봤습니다.
1: 아,
0: 빠져나가야죠.
1: 네. 다 알아요. 혼분식. 그 막 그 멘트 나오고. 우리 때, 우리, 아니, 봉희 때는요, 그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표어도 정말 가족정책부터 시작해서 네. 먹거리, 식량, 요런 부분까지도 표어로 많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0: 그래서 그때 이제 밀가루가 들어오면서 이제 국수, 막걸리, 막걸리도 밀말걸리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떡볶이도 이제 밀떡볶이 이렇게 들어왔던 거고요. 그 밀가루 음식들이 그때 네네. 늘어났습니다. 그 전에는 당연히 원래 우리나라에서 밀은 진짜 비싼 거였어요. 진짜 비싼 거였는데 원래 밀이 북쪽에서나 재배했던, 조금 재배했던 거고 그리고 그러나 농사되면 쌀 키워야지
1: 네.
0: 밀 키우는 나라는 아니었으니까
1: 네네네.
0: 귀한 거였는데 오히려 싼 값에 그냥 거의 미국에서 원조 밀이 들어오니까 그 밀로 음식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때 밀 못지않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 콩이었다고 해요, 콩. 콩이 이제 중요한 게 당연히 우리 간과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먹는 양념, 기본이 고추장, 간장, 된장이잖아요.
1: 네,
0: 이거
1: 콩이죠.
0: 다 콩으로 만들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기본적인 양념인 거예요, 어떻게
1: 네.
0: 보면. 그 콩도 중요했고, 그래서 이제 콩을 준 것도 있지만, 콩 가지고 뭘 했냐. 우선 그 장을 만들기도 하지만, 콩 가지고 사료로 써가지고 돼지를 키웠다고 합니다. 돼지는 콩 가지고 기름을 짜고 기름 짜면 남은 그 찌꺼기 깻묵들 있잖아요.
1: 네네.
0: 걔를 이제 돼지 밥으로 줬다고 해요.
1: 오, 막 돌고 도네요.
0: 네, 근데 돼지를 왜 키웠냐면 1960년대 그때 일본이 잘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일본이 몰랐는데 일본 사람들 1960년을 그렇게 그 엄청 중요하게
1: 부유하게?
0: 생각을 한대요. 그때 1960년에 아, 네. 도쿄올림픽 치르거든요.
1: 어.
0: 마치 우리도 1988년도 서울올림픽이 기점이라고 하는 것처럼 일본은 그 도쿄올림픽이 기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선진국이 됐다. 그리고 그때 맞춰가지고 신칸센도 그때 나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1: 아, 위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도약을 하는 거죠.
0: 네. 그 도약의 딱 이제 상징인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엄청 늘어났겠죠.
1: 네.
0: 그러니까 당연히 고기 소비 늘어났겠죠. 근데 일본에서 고기 소비가 늘어나니까 일본 자체적으로 그 돼지나 이게 안 되니까 수입을 했어야겠죠? 그럼
1: 네.
0: 가장 빨리 수입할 수 있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였던 거죠. 옛날에는 유통시설이나 이게 안 좋았고 배에도 냉장시설 같은 거 없으니까
1: 네.
0: 가장 가까운 데에서 보냈어야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보냈어야 됐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돼지를 키워가지고 근데 그 돼지 키울 때 바로 미국에서 보내준 콩.
1: 콩으로.
0: 콩기름 짜고 난 깻묵. 이걸로 아. 이제 돼지를 키웠다는 거예요.
1: 와, 지금 이렇게 쫙 훑어주니까, 아, 내가 태어나기 전, 그 다음에 내가 태어난 후에 그 우리나라의 산업? 경제? 요런 부분들이 그냥 먹거리에 대해서만 그냥, 아, 내가 김밥 좋아하고 내가 떡볶이 좋아해. 요거가 아니라, 아, 그때의 흐름이 이렇게 딱 맞물려서 이렇게 기억이
0: 네.
1: 나네요.
0: 그래서, 일본 애들 지금 그 무얼 먹었냐? 돈카츠.
1: 어,
0: 그 돈카츠.
1: 맞아요. 네. 요즘에 뭐 일본 돈카츠.
0: 네.
1: 많이 정말 우리 입맛에 딱 맞잖아요.
0: 네. 일본이 그때 이제 많이 먹었던 게 이제 돈카츠를 먹었고 돈카츠가 그때 발전했는데 돈카츠 들어가는 부위가 거의 대부분 등심 아니면 안심이잖아요.
1: 안심. 맞아요.
0: 그거밖에 안 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남아도는 게 내장, 머리, 삼겹살도 일본은 베이컨 같은 거 안 먹으니까 남아 돌았던 거고. 그래서 그래서
1: 우리들이.
0: 부식들이 부속들은 우리 이제 우리나라 이제
1: 우리나라에서.
0: 남아노는 거죠 족발까지.
1: 어 그러네요 이제 막 순대, 머릿고기,
0: 네
1: 그 이런 염통,
0: 족발 이런 것도
1: 족발.
0: 다 예. 그때 그
1: 부산물로
0: 네,
1: 우리가
0: 맞습니다.
1: 만들어지는 음식들이네요. 국밥도 그 안에 들어가는
0: 네.
1: 부산물로.
0: 혹시
1: 거의.
0: 그 김에 뒷고기라고 들어보셨어요?
1: 뒷곡, 김엔지는 모르겠는데, 모듬고기, 뒷고기, 근데 그게 되게 맛있더라고요.
0: 뒷고기 저는. 유명한 게 이제 김해거든요. 아. 역시 마찬가지 김해가 바로 부산 옆이잖아요.
1: 그렇죠.
0: 부산이 일본으로 간 수출 항구였고,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1: 이제 처진 음식들이 이제 그쪽에서
0: 네,
1: 이제
0: 부산항으로 다 가고, 그러니까 부산항 근처에서 또 돼지를 키워야 되니까 김해 양산 쪽에서 돼지를 많이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고기들이 많이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순대 유명한 곳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도 아 우리나라 어디죠?
1: 전주요.
0: 전주도 전주지만 아 전주도 유명한데 네. 천안 병천 순대 유명하잖아요.
1: 아 맞아요. 병천 순대. 그러니까
0: 얘기 들어보면 뭐 옛날부터 시장이 발전하고 뭐 우죽하면은 막 유관순 열사가 막 만세 부르고 했던 막 그 얘기를 하는데 실은 뭐 병천이랄지 이런데도 실은 다 그 육가공 공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 육가공 공장에서 당연히
1: 그래서 나오는 그 부산물.
0: 네. 그걸 처리하기 순대. 위해서. 근데 그렇다고 당연히 우리나라도 냉장시설이 안 좋았으니까 그 부산물은 또 빨리 상하잖아요.
1: 그죠.
0: 그러니까 산지에서 빨리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 그 공장 근처에 순댓국밥집들.
1: 이 막 그 삶아가지고 그 안에 내장 넣어가지고 네. 삶고 그다음에 국밥처럼 네. 밥을 제공하는.
0: 그거랑 또 삼겹살도 원래는 안 먹었었다고 했잖아요.
1: 기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0: 그러니까 네. 일부 돈가스로 안 만드니까 그리고 베이컨도 만드니까. 안 먹으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또 병천이 천안인데 청주하고도 붙어 있어요. 그래서 청주가 삼겹살이 자기가 원조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다른 음식도 아니고 삼겹살을 원조라고 해? 그런데 근데 그 다 그런 이유가 있던 겁니다. 삼겹살도 소비를 시키기 위해서.
1: 그 지역에 유명한 것들을 찾다 보니까 또 그 지역 경제, 산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영향이 있었네요.
0: 네. 게다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빨리 일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 사람들 빨리 밥 먹여야 되고 야식도 많이 먹어야 되는데 빨리 돌리고 해야 되다 보니 빨리 만들고 빨리 먹을 수 있는 그래서 튀김 빨리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1: 맞아요. 그냥 바로 먹고
0: 그리고 뭔가 좀 든든하고 기름기를 필요한데 네. 그 싸게 기름기 제공할 수 있는 거고.
1: 네.
0: 그래서 그런 영향들이 이제 흔적으로 남은 거겠죠.
1: 와 이렇게 먹거리에 아 이거 맛있어 어디 지역에 맛있어 이런 걸로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는 기억이 아니라 그거에 따른 또 경제 산업까지 오늘 또 들어보니까. 좀 더 색다른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1: 그 한 번 더 2탄 해야 될 것 같아요.
0: 2탄, 네. 순대 이야기도 좀
1: 더. 김밥을 안 했어요.
0: 김밥도 그렇고 순대도 네. 전국적으로 다 유명하거든요.
1: 순대도 깊숙이 안 들어갔어요.
0: 네, 그렇죠. 그래서 그쵸? 튀김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네. 순대도 그 지역마다 찍어 먹는 거 다른 거 아시죠?
1: 틀려요? 간장만 찍어 먹는 거 아니에요?
0: 순대 간장에 단지 전라도.
1: 아, 새우젓.
0: 새우젓. 그 수도권은 소금에다 찍어 먹고
1: 소금하고 고춧가루 섞어가지고 네,
0: 고추장은 네네. 전라도 쪽이고 네네. 경상도 쪽은 막장에다 찍어 먹어요.
1: 아, 그래서 아, 막장 맞아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네, 것 같아요.
0: 순대 어디다 찍어 먹느냐 가지고도 지역을 알 수가 있을 정도로
1: 네네네.
0: 이제 그런 이야기 많습니다. 그럼 다음에 언제 봐서 김밥이랑 못다한 순대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1: 그러니까요. 한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0: 그래서 이 들어가 보셔서 아시겠지 오늘 이제 들어봤지만 우리가 가볍게 분식집에서 먹는 간단한 음식들이 실은 다 우리가 이제 여러 시절을 거쳐오면서 힘든 시절을 거쳐오면서 이제 만들어진 음식인 거고요. 그걸 또 공감하시다 보니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1: 네 맞아요.
0: 이야기 들어서 이제 분식점 가시면
1: 오늘 점심은 아마 순대? 떡볶이지 않을까요?
0: 그리고 순대나 떡볶이 드셔도 이제 이 얘기 들었으면 이제 쉽게 아, 이 하나하나 이런 사연들이 있었구나.
1: 그럴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1: 네. 너무 감사해요. 이런 주제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요. 감사합니다.
0: 야, 오늘도 그래도 그 봉이쌤 덕분에 그래도 좀 다채롭게 이야기가 잘 된 것 같거든요.
1: 네.
0: 네. 그 다음에 진짜 순대랑 못다한 순대랑 김밥 이야기 그 나누도록 하고요.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 이문세의 옛사랑 듣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동댕 시민 제작자에 의한 시민 제작자를 위한 방송이 너무 절실하다는 요청으로 시작한 방송 시민 제작자의 희노애락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시민 제작자의 방향지시 등 최지훈입니다. 최지훈입니다. 그리고 함께 진행해 주실 또 한 분 계시죠.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이 되고 싶어하는 시민 제작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멀티테이너 여기저기서 기웃거리고 있는 박다은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다은님 감사합니다. 자, 시민 제작자의 방향지시 등이라는 표현 어떤가요? 제가
1: 저는 약간 야망 있어 보이는 표현 같기도 한데. 모든 시민 제작자를 다 우리 희로애락에 초대하고 싶다는 약간
0: 맞습니다.
1: 그런 열망이 느껴졌습니다.
0: 맞습니다.
1: 목표가
0: 많은 분들을 좀 이제 시민 제작자분들과 희로애락에서 함께하고 싶어가지고 고민하다가 제가 뭐 어휘력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방향지시 등 어떨까 싶어서 한번 써봤습니다.
1: 네네.
0: 오픈 이벤트 쉽지 않아.
1: 맞아요. 짜는 것도 쉽지 않죠.
0: 할 때마다 고민이란 말이야.
1: 맞아요.
0: 뭐 저희 11번째잖아요, 오늘.
1: 네,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0: 11이라는 숫자가 너무 안정감 있지 않나요? 11?
1: 수학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소수를 좋아하시잖아요, 수학자분들은. 이게 그 나눠지지 않는 1과 네. 자신으로밖에 분해되지 않는 수. 네. 그럼 갑자기 수학도 못하는데 수학 얘기하네요?
0: 오늘 정말 안정감 있는 방송이 될 것 같다.
1: 네. 저는 그리고 10회를 일단 넘어서가지고 또 우리 희로애락이 일부 능선을 또 넘은 게 아닌가 또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진짜 지훈쌤 열망처럼 모든 시민 제작자 분들이 한 번씩 다 거쳐가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는 또 바람이 듭니다.
0: 네.
1: 네, 우리 오늘 이번 시간에는 자라섬 그림책 인문 라디오 술래님 모시고 방송을 진행할 거잖아요.
0: 네.
1: 이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을 보면은 이제 시민 제작자 한 분 한 분이 가진 감성이나 개성이 다양한 만큼 정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우리 지역을 담은 이야기, 책, 음악, 영화, 뭐 다문화, 오디오 드라마 이런 골라 듣는 재미가 진짜 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자, 다은님이 뭐 미리 오픈해버리셔가지고 잠시 쉼을 찾고 싶을 때 혼자서 산책하거나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함께하면 참 좋을 것 같은 방송 만나보려고 합니다. 바로 자라섬 그림책 인문 라디오를 제작 진행하는 시민 제작자 박순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라섬 그림책 인문 라디오를 진행하는 박순례입니다. 오랫동안 중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만났고 3년 전에 정년퇴직을 했는데요. 은퇴하고 나니까 오히려 하고 싶은 일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정말 시간이 많아졌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막상 시간이 많아지니까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학교라는 공간에서는 제가 해야 할 일이 그냥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하루가 온전히 저한테 책임이 따르는 것 같은 그러한 약간의 설레임도 있고 책임감도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은퇴를 직업을 내려놓는 그러한 일이라기보다는 이제부터는 어쩌면 자신의 삶의 방향을 다시 정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마침 꽃심 도서관에서 그림책 활동과 그러한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거를 지원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그림책에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또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림책 활동가이면서 그림책을 읽고 또는 간간이 그림책 읽어주기 봉사, 이를테면 그 도서관이나 또는 다문화 그런 그 학생들을, 아이들을 위해서 그림책을 읽어주는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한테 가장 설레임을 주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그림책을 소재로 하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교사였을 때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던 일이 은퇴 후에는 어쩌면 조금 다른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과도 함께 그림책을 읽고 그리고 그림책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과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관계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0: 네. 저 오늘 순례님 중학교 교사분이셨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1: 어, 그러셨어요?
0: 네.
1: 우리 그때 모임했을 때도 그렇게 그 직업을 가지고서 은퇴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0: 제가 한쪽에 앉아서 그랬나 봐. 저쪽에 있어가지고.
1: 아니다. 그 산에 갔을 때 야유회 때 얘기를 하셨었나 보다. 커피 마시면서. 그래서.
0: 그쵸, 은퇴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정년
2: 네네.
0: 퇴직.
2: 네네네.
0: 저 솔직히 5학년 때이신 줄 알았어요.
1: 동안
0: 지금 정년 퇴직이면은 그 이상이시단 말씀이시잖아요.
1: 네, 그러니까요.
0: 이게 그
2: 목소리만 그럴 거예요.
0: 나이라는 게 그러니까 밝게 사시는 분들은 나이가 더딘 것 같아.
1: 노화가.
0: 요즘 뭐라고
1: 그렇지,
0: 해? 뭐 슬로우 에이징?
1: 오, 그래. 맞아.
0: 저속노화.
1: 맞아.
0: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시면서 좀 즐겁게 사시는 분들은 나이 그 맞아. 예측이 참 어려워.
1: 다른데 그 저속노화 책을 읽을 필요가 없네요. 비결이 딱 있네요.
0: 그러니까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순례님 저기 혹시 과목은 혹시 어떤 거셨어요?
2: 맞춰보실래요?
0: 아, 그림책을 하고 또 이제 글을 또 다루신다는 말씀입니다. 국어?
2: 너무 빨리 맞춰서 재미가 없는데.
0: 아, 국어셨구나.
1: 아, 그렇구나.
2: 아, 네네.
0: 국어. 아, 저 어려웠었는데 국어. 학교 다닐
2: 정말
0: 때.
2: 어렵죠. 아이들이 지금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으로 그러니까. 하나 알고 있어요.
0: 또 요즘 문해력 저하 맞아. 때문에
2: 맞아요.
0: 말 많잖아요.
2: 네.
0: 아, 국어 선생님이셨구나.
1: 그 문법이라는 게 진짜 영어 문법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나라 문법 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어렵더라고요.
0: 아니 우리나라 문법도 잘 모르면서 영어 문법이라니 말이 됩니까?
1: 그래서
0: 외국어 하기 전에 우리나라 말 먼저 잘해야죠.
1: 그래서 영어 문법을 안 하고
0: 아예 안 하고
1: 우리나라 것만.
0: 저도 영어 울렁증이 있어서 네.
1: 네. 드디어 순례님이 함께하게 됐는데 진짜 말씀처럼 삶을 바쁘게 보내고 계신 것 같다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네, 드디어 그래서 귀한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함께하게 됐는데요. 자라섬 그림책 인문라디오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방송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어떤 희로애락이 함께하고 있는지 우리 오늘 함께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을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0: 악동 뮤지션의 소문의 낙원 듣고 왔습니다. 그림책과 가장 잘 어울리는 가수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드넓은 몽골 평야에서 자랐다고 하잖아요.
1: 네.
0: 그 드넓은 평야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음악적 감수성을 키웠을 거야. 이 자체가 하나의 그림책 아니에요?
1: 그래서 악뮤 노래를 듣다 보면 동화적인 약간 그런 요소들도 뭐 다이노소어 그런 노래도 막 공룡 나오고 뭐 이런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0: 상상력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그러니까요.
0: 네. 자, 첫 번째 코너는 우리 방송을 소개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시민 제작자들은 직접 방송을 기획하고 각자가 가진 이야기와 관심사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먼저 박순례님이 어떤 방송을 제작하고 있는지 저희가 준비한 질문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 네, 제가 요즘에 출연하시는 출연진분 방송은 꼭 2, 3회 정도를 방송을 모니터링을 미리 하고 들어오거든요. 제가 앱에서 다시 듣기로 듣다가 그 썸네일을 딱 봤는데 자라섬 이렇게 해서 괄호로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사실 자라섬 그림책 인문라디오라고 해서 네.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몰랐는데 닉네임으로 이렇게 제작자분 성함 옆에 자라섬 이렇게 괄호로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 부분을 발견을 했어요. 썸네일을 보고 딱 자세히 보고. 그래서 닉네임이 자라섬인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파헤치기. 네.
0: 자라섬.
2: 자라섬 하면은 일단 발음이 편하잖아요. 네, 발음이 편하고. 그리고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다만 우리 집 앞에 그 옥정호라는 그 호수가 있는데 네. 거기에 있는 자라섬. 보통 붕어섬은 많이 들어보셨죠?
1: 네, 붕어섬은 많이 들어봤어요. 예.
2: 근데 이제 붕어섬은 지금은 완전히 공원화가 되어 가지고 임실군에서 지금 그걸로 완전히 대박을 터뜨린 그런 하나의 테마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거 거기 말고 거기에 또 하나 자라섬 작은 섬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섬이 그 물이 전부 다 옥정호 물이 빠지면 완전히 자라 모양으로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0: 네네.
2: 네. 그래서 섬 이름이 자라섬인데 저는 사실 그 자라섬을 항상 보면서 항상 그 섬은 가만히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물이 불어나도 물이 빠져도 그냥 온전하게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제가 어떻게 살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해야 할까?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느 자리에서나 한결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한결같은 사람으로 지내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담겨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0: 깊은 뜻이 있었구만요.
1: 그러니까요. 그냥 지명이어서 그런 게 아니었는데요. 오, 멋진 아니, 뜻이.
2: 그렇게 또 거창하진 않습니다.
1: 아니에요. 멋진 뜻 같아요.
0: 저도 자라섬 이거 보고 생물 자라를 이야기하는 것과 생각했거든요. 저도 직장에서 이제 점심 식사 후에 동네 한 바퀴 도는데 근처에 자라 바위가 있어요.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혹시 자라섬이 그 생물 자라인가 생각했는데 맞네요.
1: 그 자라바위도 자라 모양이에요?
0: 네. 자라 모양.
1: 아, 그래요?
0: 그것도 비가 많이 오면 안 보이고 물이 어느 정도 빠져야 자라같이 생긴 바위. 호성동 쪽에 있습니다.
1: 아, 그렇구나.
0: 나중에 한번 구경하러 오세요. 네.
2: 거북바위는 봤는데 자라바위는.
0: 그러니까요. 비슷할 것 같은데 거북이, 남생이, 자라 다 생김새가 비슷하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어떻게 바위 모양을 보고 저건 자라에 더 가깝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참 신기해.
1: 그러니까요.
0: 그죠?
1: 아니면 그쪽에 남생이가 없어서 그렇게 이름 붙였을 수 있고
0: 자라가 많아서 그럴
1: 네,
0: 수도
1: 그럴
0: 있고
1: 그럴 수도 있죠. 네.
0: 네. 자, 그림책 인문 라디오에서 그림책 활동가로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저는 그림책 하면 이제 동화책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동화책이 아닌 그림책이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따로 있는지 궁금해요.
2: 네. 대부분 어른들은 동화책, 그림책, 혼돈해서 혼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전혀 다른 분야거든요. 이를테면 동화책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어떤 그런 스토리라면 그리고 그 동화책에 들어있는 그 사파, 그림은 그냥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어떤 매체라기보단 그 이야기를 그냥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작은 그림이다라는 의미고요.
0: 네.
2: 그림책은 그야말로 그림이 주가 되는 그래서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아주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하나의 기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책하고 동화책은 사실 구분해서 사용해야 되는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활동하고 있는 분야는 그림책 분야입니다. 그림책 분야. 네.
0: 그림책 활동가라고 따로 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잖아요.
2: 네, 네. 예,
0: 공식적인 명칭인 거죠?
2: 네. 넌 공식적인 명칭이라기보다는 요즘은 활동가라는 이름을 많이 쓰더라고요. 네, 그렇죠?
1: 네. 그렇죠. 그렇죠.
2: 네. 제가 이 그림책 활동가는 저기 그 꽃심에서 그림책 활동가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림책 활동가를 양성하는.
0: 아.
2: 전주하면은 도서관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1: 네네네. 맞아요.
2: 그래서 도서관 해설사 하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는데 혹시 네. 진행자분님들 혹시 전주에서 전주 국제 그림책 도서전이 열리고 있는 거 아시나요?
1: 10월 2일에 네. 올해 열립니다.
2: 아, 네. 올해 열리고 올해 몇 회째라고 할 수 있나요?
1: 25회라고 했나?
2: 25회는 너무 많이 갔고요. 네.
1: 그랬어.
2: 그래서 5회 지금
1: 아, 5회
2: 했는데요.
1: 너무 많이 갔네.
2: 그 작년 이 그림책 그 국제 그림책 도서전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행사거든요.
1: 그럼요.
2: 예, 네, 근데 의외로 전주 시민들이 그거를 많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1: 오, 그래요.
2: 그런데 그런 행사를 그 진행하려다 보면 거기에 진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활동가를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네.
2: 근데 저는 퇴직하고 우연히 그 프로그램 발견하게 돼서 거기에 그 3개월 동안 연수를 받고
0: 네.
2: 그다음에 이제 희망자 그 연수를 다 그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들 희망자에 한해서 활동가 그 관련해서 이제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매달 한 번씩 또 만나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는 올해부터는 그림책 이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단체도 만들어서
0: 네네.
2: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참 독서 대전이 지금 그 진행이
0: 주.
2: 되고 있어요.
0: 네네.
1: 이번
2: 주요. 근데 이제 따로 부스도 운영하고 저도 어제 오전에 가서 그냥 같이 도와주고 왔습니다.
0: 네. 그림책 활동가의 주요 업무가 홍보예요?
2: 아니요. 홍보도 홍보일 수 있지만
0: 네.
2: 그림책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해요. 뭐 예를 들면 각 도서관에서 그림책 읽어주기 봉사도 하고 그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활동가분들 중에서는 뭐 각 초등학교나 이런 뭐 어린이집 이런 데 가서 수업도 하시고
0: 아, 네. 학교 방문해서 아,
2: 그리고 도서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 진행하기도 하고요. 네. 단순히 홍보만 하는 게 아니고
0: 네.
2: 어찌 보면 주요 업무가 주요 업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직업병이 나서 업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주요 활동의 영역은 그림책을 공부하고
0: 네.
2: 함께 읽고 함께 감상을 나누고 그리고 또 다양한 행사도 같이 참여하고 또 역할도 해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앞서 저기 순현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저희가 녹음 방송이잖아요. 지금 9월 12일
1: 네네.
0: 이번 주 이제 독서 대전 시작했거든요.
1: 맞아요. 어제부터.
0: 지난번에는 네. 책회가 있었고 그리고 말씀
2: 예,
0: 네. 말씀 국제 그림책
2: 도서전도
0: 10월에 있고. 근데 많은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2: 엄청 많아요.
1: 맞아요.
0: 네. 그러니까 이게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만 들어가봐도 행사 이렇게 안내 잘 돼 있거든요.
2: 네네.
0: 공연 강연 소개도 많이 있고. 또 저는 오늘 저기 이금희 아나운서 강연 들으러 가요.
1: 오, 저 듣고 싶었는데.
0: 독서대전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 돼 있어가지고.
1: 맞아요.
0: 그러니까 책과 가까운 도시가 전주이기도 한데 이게 도서관이 잘 돼 있지만 이용자들이 많아야 할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0: 근데 아직까지는 도서관이 많은 거에 비해서 시민분들이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 좀 아쉬움은 있네.
1: 근데 옆 시에서 보면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서관별로 뭐 매달 행사를 자그마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거는 어느 도서관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전주시는 또 특별한 게 이렇게 8, 9월, 10월 이렇게 책과 관련된 행사가 쭈루룩 있기도 하고 도서관 투어도 있기도 하고
0: 네.
1: 그런 식으로 돼서 되게 좀 부러운 부분이 있답니다.
0: 근데 이렇게 환경은 좋은데 네. 문해력은 왜 이렇게 계속 저하되냐고.
1: 그거는 이용하는 사람들만 이용하니까 그렇지.
0: 이용 좀 합시다.
1: 네네.
2: 문해력을 향상시키는데 부모님들께서는 그림책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0: 그렇죠.
2: 요즘 아이들은 영화도 길게 못 보잖아요.
0: 맞아,
1: 그렇더라고요. 네,
0: 그래서 짧은 거.
2: 우리 때는 책만 다이제스트 된 거 요약본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영화도 전부 다 요약본으로만 보고.
1: 그렇죠.
2: 요약본도 맞아. 못 보고 이제 쇼츠나 이런 걸로 맞아요. 아이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 길게 읽는 어떤 그런 게 좀 부족한데 그 독서를 처음 책을 읽는 걸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에게는 그림책을 통해서 그 힘을 좀 길러주는 게 아주 좋고 그리고 의외로 그림책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엄청 깊고 넓답니다. 그래서 그림책 하면 아유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림책을 사실 또 그림책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한 20분 안에 한 권을 읽고 서로 이야기를 엄청나게 나눌 수 있는 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어른이나 또는 아이들이나 그림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문해력의 시작, 문해력을 해결할 수 있는 문해력 부족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0: 그 시작점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문해력 저하돼 있는 청소년 성인도 마찬가지고
2: 아, 그럼요.
0: 글밤 많은 책을 보라고 하는 대신 그림책으로 먼저 시작하라고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글밥으로만 그렇죠, 이루어져 그렇죠. 있으면 안 그래도 자기 문해력 안 좋은데 그렇죠. 질리잖아 보자마자 그러니까 손이 잘 안 가잖아요. 아 그림책이 그 해결책의 시작점이 될 수 있겠네요.
1: 그러니까요. 전 그리고 말씀해 주신 거에 되게 하나 또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게 그림책 모임이 좀 활성화가 많이 여기저기서 막 됐으면 좋겠는 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잠깐 짧게 읽고 되게 길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으로 적합하다고. 근데 요즘에는 또 특징이 사람들이 AI랑은 대화를 많이 하는데 인터넷상에선 대화를 많이 하는데 대면으로 대화를 많이 안 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 자체를 밝히는 것도 굉장히 되게 위험하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런 모임이 또 활성화되면은 또 건전한 좋은 또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또 드네요.
2: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공하자면 요즘 젊은 아이들한테는 콜포비아라고 해가지고
1: 맞아,
2: 회사에서도 맞아. 전화 받는 걸 어려워해서 카톡으로만 하고 메시지를 주고받는다고 하더라고요.
1: 맞아요.
2: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어른들도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모임에서 만나다 보면 맨날 그 이야기잖아요. 뭐 자식 이야기, 뭐 손주 이야기. 그렇게 하면 왠지 그 모임이 끝나고 나서 왠지 집에 돌아가면 오늘 뭐 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 아이디어를 제공하자면 그림책을 한 권을 정해가지고 같이 읽는 거예요. 잠깐.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의 어떤 고민도 나오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다양한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약간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매체일 수도 있습니다.
1: 오,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0: 저도 직원들하고 그림책 좀 읽어봐야 되나?
1: 그러니까.
0: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우리 같으면 전화를 걸어서 직접 대화하잖아요.
1: 그런데.
0: 문자로워.
1: 네, 그런데. 저도 조금 당황했던 건 이제 거래처 분들도 이제 나이가 젊으시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걸면 아 그냥 문자랑 이메일로 주세요. 뭐 이런 걸로 전화 주세요 이러고 전화를 받는 거를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연락이 너무 많이 와서 그럴 수도 있겠으나 좀 그런 걸 느껴요 요즘에.
0: 중요한 일인 만큼 저기 유선으로 목소리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티키타카 해야 되는데
1: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시더라고.
0: 전화를 전화를 걸기만 들어. 그 짧은 단문 장문으로 전달이 잘 되겠어요?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얻고 가는데요. 전 그래서 순례님께서 그림책을 언제부터 좋아하셨는지도 좀 궁금했고 자라섬 그림책 인문라디오 방송 소개글을 우리가 보면 어른도 머물 수 있는 세계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순례님이 생각하시는 어른에게 그림책이 매력적인 이유가 뭘지 약간 앞서서 힌트가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만 네, 궁금했습니다.
2: 네. 사실 제가 이제 학교에 근무할 때 자유학기라고 하는 그런 게 도입이 됐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일 처음에는 우왕좌왕 하다가 이제 항상 어떤 일이든지 간에 처음 시작되면 우왕좌왕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서로 맞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해답지가 없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어찌 하다가 이제 떠맡게 됐는데 그거를 운영을 하면서 아, 이 그림책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라는 근데 이제 중학생들한테 그림책 하니까 아이들이 뭐 이거는 뭐 애기들이나 입는 거 아니에요?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제가 이제 그림책을 가지고 뭐 그림책을 가지고 놀기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뭐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림책에 관련돼서 그 되게 호기심도 많았고 그랬는데 마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꽃심에서 그림책 활동가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그림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거기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른들한테 그림책이 매력적인 이유 아까 그렇게 물어보셨나요?
1: 네네.
2: 아, 네네. 사실 그림책 하면 글밥이 몇 개 없잖아요.
1: 맞아요. 네.
2: 그림책 하면 글밥도 없고 어찌 보면 어떤 작가들은 아 이게 그림이야? 나도 그릴 수 있겠다.
0: 그런 그림 있긴 해.
1: 맞아 맞아.
2: 그런 거 되게 많은데 정말 그 그림책이 제가 알기 전에는 별로 이렇게 뭐 다양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알면 알수록 엄청나게 다양한 그런 그림책 들이 있고 작가들도 있고 굉장히 훌륭한 작가들도 있고요. 그 작품들도 있고 그래서 그림책 속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글과 그림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어떤 주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림과 글 속의 그 간격, 여백 이런 거에서 독자들은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을 그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책과 독자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른들에게는 어찌 보면 자기를 탐색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매체가 아닐까.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그림책이다. 그런데 이거를 나 혼자 그 보고 있기에는 좀 아깝다. 그래서 이렇게 모임에서도 그림책을 소개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 이거 방송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방송을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교직에 있었지만, 원래 그 대학교를 갈 때, 아버지의 강권에 의해서 그냥 사대를 간 거고 네. 원래는 방송 쪽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예. 네. 그래서 아 드디어 한번 해볼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산책하다가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그 연수를 받는 그런 그 홍보
0: 현수막을
2: 보게 돼가지고 작년에 막 부랴부랴 써가지고 지원서를 써서 그 교육을 받고 그리고 겁 없이 그냥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1: 아, 너무 좋은 스토리.
0: 한 폭의 그림을 보면 참 느껴지는 감정 많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림책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글밥 몇 마디의 그림이 상상력을 좀 더 풍부하게 해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맛은 있는 것 같아요.
1: 그냥 우리가 보통 우리가 어른들이 보는 책은 텍스트만 따다닥 따다닥 따다닥 있으니까 상상력이라는 걸 발휘를 못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림책을 열어보면은 글밥이 있는 것도 있고 뭐 없는 것도 있고 책갈피나 바코드를 활용해서 그림책의 한 스토리의 요소로 넣기도 하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안 쓰는 상상력을 조금 뇌를 쓰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0: 상상력이 풍부해야 젊어진다고 그랬어요.
1: 그러니까요.
0: 저희는 젊잖아요. 저희 세 명 모두. 그렇죠?
1: 네. 저속노 하려면 그림책을 읽어라.
0: 네. 그럼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순례님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책이 있을 것 같고 또 작가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2: 특별히 어떤 작가가 좋다, 어떤 그림책이 좋다 이렇게 저는 아직 그림책 세계에 본격적으로 입문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또 정하기가 되게 조심스럽고요. 그런데 그림책을 이제 몇 권 보신 적도 있으실 테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 이게 그림이야? 뭐 이런 거 있어? 이러한 그림보다는 그냥 그림을 봐도 그냥 혼자 이렇게 보면서도 빙긋이 웃음이 나오는 뭐 너무 자기적이지 않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림책이 좋고요. 네. 그다음에 그 글도 약간 이렇게 편하게 내 마음을 좀 울려주는 그런 글이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림책은 글과 그림을 같이 한 작가도 있지만 어떤 그림책은 그림 따로 그림 작가 따로 있고 그림 그리는 사람 따로 있고 글 작가 따로 있고
0: 맞아.
2: 그러거든요.
0: 네.
2: 그래서 그냥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어려운 그림책보다는 그냥 편안한 걸 제가 항상 너무 그 뭐라고 해야 돼. 그 무리하지 않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림책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뭔가 이게 좀 체계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방송을 하려면 뭔가 이게 뭐라도 이렇게 흐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연대별로 지금 작가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외국 미국이나 영국 뭐 이런 그런 작가들이 막 20년대 30년대 이런 때 1900년도에 그 활동한 작가들이 되게 많은데 동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작가들도 어찌 보면 비슷할 것 같은데 그 시대를 살아갔으니까 똑같은 시대에 살아왔으니까 비슷하게 표현될 것 같은데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 작가들이 그래서 거기에 좀 매력을 느껴서 뭐 에즈라 제키츠나 모리스 샌닥 또는 레이먼드 브릭스 뭐 존 버닝햄 또는 레오니온이 같은 그런 작품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전이라고 하면 시대를 초월하는 작품을 고전이라고 하잖아요.
0: 네네.
2: 네. 근데 그림책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 전혀 촌스럽지 않고 지금도 울림을 주는 그런 작가거든요. 그런 작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0: 그 관련된 말씀은 또 2부에서 더 깊이 있게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레이먼드 브릭스가 지금 어플에 최근에 올려놓은 작가시죠? 4회인가?
1: 네.
0: 레이먼드 브릭스 맞죠?
1: 그리고 그 다음이 모리스 샌닥.
0: 네, 알겠습니다.
1: 그래서 지금 모리스 샌닥 작가분이 나오신 거구나, 다루신 거구나. 옛날 연대기부터 옛날부터 하신 거구나. 알겠습니다. 순례님이 말씀을 생각보다 너무 잘해주시고 우리도 호기심이 왕성해가지고
0: 벌써 시간이
1: 네, 대본에 없는 말까지 막 많이 하면서 1부를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방송을 더 소개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2: 아직 특별한 건 없고요.
1: 네.
2: 그냥 조용히 잘 그냥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많이 경청해 주십시오. 네. 성취. 그럼 노래 듣고 두 번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3: 예뻐서가 아니다 잘나서가 아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도

0: 여러분께서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시민 제작자에 의한 시민 제작자를 위한 방송 시민 제작자의 희로애락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에서 들을 수 있고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유튜브 채널과 전주 공동체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순내님 목소리로 직접 희로애락 브릿지 멘트까지 듣고 왔습니다.
2: 네, 좋은 곡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미라가 부른 꽃. 꽃 당연히 좋아하시죠, 순내님?
0: 좋아하죠.
2: 가장 좋아하는 꽃은 무슨 꽃?
0: 저는요, 접시꽃.
2: 접시꽃. 네. 혹시 이유를 여쭤봐도?
0: 아, 특별한 이유는 없고 어디서나 그냥 다소 곳이 피어 있잖아요. 네. 누구의 특별한 손이 가지 않아도 네. 그리고 남 귀찮게 하지 않아도 제가 원래 그렇거든요. 내일은 내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피어 있고 색깔도 되게 예뻐요.
1: 다양하죠, 색깔도.
0: 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좋습니다.
2: 다은님은?
3: 전 장미.
2: 장미. 어, 건물 속에 피어난 장미.
1: 네, 그쵸, 장미. 어디 있든 존재감이 팍! 나 장미야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좋아합니다.
2: 두 분 다 꽃과 어울리시는 분들. 자, 이제 바로 두 번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방송 제작과 진행 이럴 때 힘들어 요요요요요요. 방송을 기획하고 또 직접 녹음하면서 여러 시행착오와 각자의 힘듦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방송을 제작 진행하시면서 별의별 일이 다 있으실 텐데 힘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0: 제가 원래 한 달에 한 번 방송을 준비를 하거든요.
2: 네.
0: 근데 한 달에 한 번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1: 네. 너무 과감해요.
0: 네, 한 달에 한 번이면 아, 좀 쉬어야 되겠다 하면 녹음해야 되네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2: 네.
0: 한 달에 한 번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작가들을 소개하고 작품뿐 아니라 작가뿐만 아니라 작품을 소개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팩트 체크를 또 해야 되잖아요.
2: 아.
0: 네, 그런 팩트 체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약간 책임감이 따르고 그다음에 이거 허투루 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림책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많아져서 뭐 제 방송을 뭐 듣지는 않겠지만 누구라도 하나 듣고서 이건 아닌데 라는 그런 이야기는 안 들어야 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제가 좀 신경을 쓰고 있고 다음 의외로 그림책 하면 그림도 좀 알아야겠고 그다음 그때 쓰여졌던 그 시대적인 역사적인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 환경은 어떤 배경은 어떤 거였을까라는 것들을 같이 접목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 역사 공부, 철학 공부, 심리 공부 정신이 하나도 없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좀 힘든 것 같아요. 결코 그래서 아, 한 달에 두 번은 아직은 안 되겠다라는 그런 네, 생각을 깨닫고 있습니다.
2: 아니 양질의 방송이라면 뭐 한 달에 한 번도 충분하죠, 그렇죠?
1: 그럼요. 지금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니까 한 달에 한 번이어도 준비하시는데 정말 많은 품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 그러니까요. 네네. 사전조사, 배경조사 막
1: 네,
2: 그런 거죠. 팩트체크 그런 거.
1: 제가 이 방송의 제목만 프로그램만 이름만 딱 듣고서는 어떤 인문학이랑 접목해서 그림책 한 작품만 소개해 주시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방송을 듣다 보니까 한 편당 작가 한 분을 소개를 해 주시는 프로그램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가의 생애, 시대상, 작품 세계 이런 거를 한 편에서 다 다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너무 좋은데 준비하시는 분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시는지도 궁금했고 공부나 연구를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좀 궁금했어요.
0: 연구는 거창한 표현이고요. 작가를 선정할 때는 최근에 어떤 그런 신진 작가나 뭐 젊은 작가들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옛날에 저 고전 적인 어떤 그림책이 있어요.
2: 네.
0: 그분들의 작품과 작가를 함께 공부하면서 그분들이 어떤 작품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있고 어떤 작품에서는 어떤 거를 전달하고 싶은가 이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작가를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가능한 한 동시대에

0: 책을 해설을 한다는 일이 참 만만치 않는 작업이고 과정인데, 순례님의 주관적 해설이 좀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해설집 같은 비평집 같은 문헌을 참고하는지 참 궁금해요.
1: 주관적 해석을 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게 또 어찌 보면 너무나 인위적인 나만의 어떤 그런 생각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가능한은 안 하고요. 아니, 못 하고요. 왜냐하면 실력이 아직 안 돼서. 아, 그래서 다양한 해설집, 의외로 그림책에 관련된 그런 그 책자들이 되게 많이 나오니까 그쪽을 이렇게 서로 이제 종합한다고 해야 되나? 네, 그 정도 수준입니다.
0: 아, 그런 그림책 전용의 무슨 뭐 비평집,
1: 아,
0: 해설집이
1: 네, 되게
0: 있는,
1: 많아요.
0: 아, 그래요?
1: 네, 엄청.
2: 그리고 그 아동 문학이나 이런 걸로 막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또 그런 그림책 작가님을
0: 네네.
2: 어떤 생애와 함께 분석한 박사 논문, 막 이런 논문집도 많이 있어요.
1: 보고, 네.
2: 네, 그렇더라고요.
1: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2: 네.
1: 몰랐어요. 방송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요.
2: 그러니까요.
1: 네.
0: 그럼 비평가랑 그런 해설가들의 견해가 다르면 어떻게, 혹시 한 작가를
1: 견해가 두고? 다르면 제가 이제 좋아하는 쪽으로.
0: 아, 마음 가는 쪽으로?
1: 공감하는 쪽으로. 무게를 좀더 실죠.
0: 그건 내 마음이니까.
1: 그렇죠.
2: 프로그램 네. 주인이니까.
1: 그래서 이제 가끔 그런 조심스러운 멘트는 하죠. 이게 이제 전 진짜가 아니 뭐야 모두가 다 공감하는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것도 이제 집어넣어야 할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0: 네. 그리고 고전 쪽을 많이 다루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좀 책을 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고전 쪽을 좀 많이 손이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작가와 책들도 결국 고전이 뿌리라고 하면 그 뿌리에서 나온 가지들이더라고.
2: 맞아요.
0: 고전의 맞아요. 책의 지식을 배워서 나름 이제 현대식으로 좀 풀어낸 정도.
2: 그렇죠.
0: 그래서 왜 고전 하는지 좀 알 것 같아요. 뿌리잖아, 뿌리.
2: 그리고 저는 근데 옛날에는 잘못된 편견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나온 책들이나 그림책들은 내 시대하고 맞으니까 조금 쉽게 그 다가오고 고전은 안 그렇겠지.
0: 저도 그랬어요. 저도
2: 그랬는데
0: 그랬었어.
2: 요즘에 저도 고전 책이나 그림책을 접하면서 느끼는 거는 똑같이 신선해요. 그래서 좀 내 편견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올드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2: 네, 그렇죠. 근데
0: 읽어보면 아는데.
2: 네, 그러니까 접하면 예, 요즘 작품이랑 똑같이 네. 신선하다.
1: 그리고 옛날에도 이런 생각을 했고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
0: 맞아,
1: 그리고 또
0: 맞아.
1: 이런 표현 기법을 사용했던 거야? 막 이러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2: 맞아요.
0: 네. 맞아, 맞아. 네.
2: 제가 음악도 선곡하는 것도 사실은 DJ들한테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이제 노래가 몇 곡 나오더라고요. 순례님 방송에도.
0: 오,
2: 그래서
0: 맞아요. 네.
2: 이 곡을 선정하시는 또 포인트가 있는지, 이게 뭐 그림책이나 작가하고 어울릴 만한 곡을 선곡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했어요.
1: 가능한 한 그 그림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어울리는 그런 노래를 선곡을 하기는 하는데요. 노래를 많이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0: 잉글리시맨 인 뉴욕이 저기서 나왔던 거기 어느 작가 할
1: 때 네이먼드
0: 브레이스 맞아 거기서 나와가지고 아 이런 음악도 좋아하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2: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시대상에 맞게 좀 뭐 국가나 이런 것까지 안 빼가지고 선곡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0: 1920년대면 20년대 유행했던 그때 팝이나 그런 것도 괜찮겠다, 그죠?
2: 아 올드 팝 그런 것도 괜찮죠.
0: 팝과 또 함께 공부도 됐잖아. 팝 아 이런 팝이 유행했었다.
1: 그, 그렇죠. 근데 거기까지는 제가 못 가요. 왜냐면 팝이 너무 팝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일단은 그림책에 대해서 먼저 파고 들어야 되기 때문에
0: 네.
1: 팝까지는 그래서 가능한 한국 가요 중에서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곡 이런 걸 위주로 하고 있고 레이먼드 브릭스 작품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네, 그렇게 됐어요.
0: 네.
2: 시대상 때문에 그렇죠.
0: 가요도 좋죠, 뭐. 네.
2: 그럼요.
0: 네, 자 그럼 또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준비는 이제 저도 방송하면서 준비는 혼자 하는데 방송 녹음할 때는 출연자분과 함께 하거든요. 그러니까 준비 과정은 좀 고되지만 방송 딱 들어가면 출연자분이 계시니까 좀 덜 외로운 것 같아. 근데 순례님은 준비 과정도 혼자 하시고 방송국에 녹음하실 때도 혼자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야 누군가 좀 파트너 좀 좋은 파트너 있으면 좋겠다. 덜 외롭겠다. 그런 생각 좀 하세요?
1: 그 진행하는 데 있어서 파트너가 아직은 외롭지는 않고요. 다만 제가 기,

0: 기계치나 이런 거에 되게 기계치라서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주님이랑 그 국장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왜냐하면 어쩜 그렇게 그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를까요? 그래서 할 때마다 맨날 물어봐요. 한 날 그 부분만 제가 해결된다면 그냥 한 달에 두 번도 가능할 것 같은데 아직은 그게 미숙해가지고 되게 그게 스트레스와 함께 괜히 좀 약간 그 점이 힘들어서 그렇지 글쎄요 좀 더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함께 진행하는 진행자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끔은 해요. 그러면 오히려 밋밋하지 않고 방송이 훨씬 입체적으로 듣는 사람도 재밌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아직은 제가 혼자 미숙해서 그냥 이 환경에 조금 적응을 하고 내년에 혹시 누가 하자고 하면 그냥 끌리듯이 뭐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누가 하고 싶다 하면 저에게 연락도 주세요.
1: 김자영 선생님도 신앙송 하시죠?
2: 네.
1: 윤인순 선생님 맞으시죠?
2: 네네, 낭송하시죠.
1: 그분도 낭송하신데 그분도 말씀하신 게 이제 기계 다루는 거 그게 좀 익숙치 않다고.
2: 맞아요.
1: 그래서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도 좀 가끔이라도 뭐 리마인드 교육, 좀 기계 중심 다루는 거 그런 거 좀 시민 제작자분들한테 좀 해주셔도 다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2: 한 달에 한두 시간만이라도 될 것 같아요. 하면은
0: 네,
2: 좋을 것 같아요.
1: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계. 네,
0: 근데
1: 그것만.
0: 맨날 이렇게 이제 그 도와주시지만 도움을 청할 때마다 괜히 미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고 아직도 이걸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약간 좀 연식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적응을 못하나 이런 답답함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항상 그런 미안함 때문에 항상 방송할 때마다 그게 좀 부담스럽긴 해요.
1: 한 달에 한 번이라 때마다. 아마 더 그러실 거야.
0: 네.
1: 자주 하면 안 까먹는데.
0: 맞아요. 맞아요. 이제 잊어버렸는데 또 다시 시작해야 되고 맞아. 잊어버렸는데 다시 시작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1: 아마 이 방송 듣고 스태프분들도 생각해 보시겠죠?
2: 그렇죠. 예.
1: 기계
2: 다루, 교육 같은 거.
1: 기계 다루는 거.
2: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저도 한 달에 한 번 방송이라서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는 술래님 방송을 이렇게 듣고 나면은 그림책 제가 이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우리가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서 빌려왔어요. 이렇게 레이먼드 브리스랑 모리스 샌닥 작품을 빌려왔는데 이 듣고나 방송을 듣고 나니까 그림책이 막 읽고 싶어지는 느낌을 들게 하는 방송이더라고요. 그리고 술래님 설명을 듣고 나면은 도서관에 가가지고 그 작가의 그림책을 전부 빌려서 이렇게 앞에 쌓아놓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 것만 같은 그런 방송이 방송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좋다, 좋아.
2: 네. 이렇게 시민 제작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1: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버렸어요?
2: 네, 그렇습니다.
1: 이야, 순대님이 정말 저기 말씀을 재밌게 잘해주셔가지고 맛깔나게 해주셔가지고 네, 벌써 한 시간이 돼버렸네?
2: 네, 막힘없이 하셔가지고 그랬습니다.
1: 역시 구호 선생님.
2: 네, 그렇습니다. 오늘 히로에락에서는 그림책 활동가이자 시민 제작자 박순래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방송 참여 소감과 앞으로의 방송 계획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0: 네, 그 제가 뭐 어떤 방송에 게스트로 출연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언급길에 다은님이 해달라고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다고 했다가 아 이거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깨닫는 순간은 이미 늦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워낙 진행자분들께서 편안하게 진행해 주셔가지고 부담 없이 할 수 있었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림책 하면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뭐 손자나 또는 그 어린 아이들 뭐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림책을 읽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른들도 본인을 위해서 아, 나 자신을 한번 찾아볼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림책을 읽게 된다면 생각보다 많은 보석들이 진주들이 숨어 있답니다. 네, 그림책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말씀 감사합니다. 희노애락 오늘로 11번째 이야기인데요. 이 정갈하다는 표현이 분위기랑 맞는 어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정갈했던 방송이었던 것 같아. 오늘 휴일학 11번째 이야기가요.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전주공동체 라디오 시민 제작자 박순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언제나 열려있는 방송국이니 출연을 원하시는 분은 마음 편하게 연락 방문해 주시고요. 특히 소상공인분들, 본인의 업장과 업종을 홍보하고 싶어하는 소상공인분들, 공동체 라디오가 도와드리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연락 주십시오. 다은님, 방송국 위치가 어디죠?
2: 네, 전주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은 전주역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덕진구 백제대로 825-825 4층에 있습니다.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에서 들을 수 있고요. 유튜브와 앱으로도 만날 수 있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자라섬 그림책 인문라디오는 금요일 오후 3시에 방송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1: 네, 시민 제작자의 희노애락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 인사 마지막 인사로 다 같이라고 선창을 먼저 하면 뒤에 있는 인사 말씀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네.
1: 자, 그럼 다 같이 오늘도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이지영
1: 이백희의
0: 영화대
1: 영화.
0: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백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메리 추석.
1: 아, 즐겁게 추석 즐거운 명절 되시길 네, 바랍니다.
0: 추석 연휴 이제 내일 모레면 시작이네요.
1: 그렇죠.
0: 목금토일.
1: 네.
0: 근데 비교적 짧은 편이라서 일단 네. 귀성길이 많이 막힐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뭐 빠르게 출발하시는 분들은 내일 오후 정도에.
1: 네.
0: 내일 저녁. 내일 밤 이렇게 좀 출발하실 거고
1: 네.
0: 아무래도 연휴 첫날 가장 밀리겠죠? 극심한 정체가 예상이 된대요.
1: 24일을 기준으로 첫날이죠, 얘기를 예. 드린다면 실제로는 25일이 가장 많이 막힐 거라고 또 계속 바뀌는 내용들로 기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0: 25일이 예. 금요일 추석 당일 아닙니까?
1: 맞습니다.
0: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저는 예, 예. 추석 첫째, 연휴 첫째 날, 24일이
1: 그렇죠. 아무래도
0: 가장 막힐 것 같긴
1: 한데
0: 예.
1: 지금 가장 최장시간으로 나오는 예상 시간이 예. 서울에서 광주까지 9시간 30분을 아우. 예상을 하더라고요. 예, 이번에.
0: 9시간 30분이요?
1: 네. 왜냐하면 연휴 기간은 짧고
0: 그러니까요.
1: 이동 인구가 네. 예년보다 11% 정도 늘어날 전망이라고요.
0: 왜 그런데요? 왜 늘 거래요?
1: 그러니까 예전에
0: 네.
1: 귀향 혹은 뭐 귀성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네. 이번에는 한번 나도 가볼까? 라고 하는 어떤 이제 반작용.
0: 그리고 이제 그것도 있고, 예. 이 설날보다는 지금이 드라이브 같은 느낌. 날씨가
1: 네.
0: 워낙 쾌창하잖아요.
1: 괜찮죠. 네.
0: 그래서 더 좀 뭔가 좀 움직이기 수월한.
1: 그렇죠. 그런 마음까지 다 합쳐진 예. 것 같습니다.
0: 날씨가 예. 더군다나 뭐 태풍도 다 비껴가가지고 일본 쪽에만 네. 영향을 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단단히 각오는 하셔야 될 것
1: 아,
0: 같습니다. 어딜 네. 가든 좀 많이 막힐 것 같아서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운전 제일 중요하고요.
1: 그럼요.
0: 차량 점검도 좀 꼼꼼히 하시고
1: 네.
0: 예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모두 건강하게 즐거운
1: 그럼요.
0: 추석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자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이지영 이백희의 영화 대 영화 이분의 소리는 언제나 들어도 반갑고
1: 아,
0: 얼굴도 반갑고
1: 예. 예
0: 듣던 중 반가운 소리 강소리 씨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강소리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추석 때 어떻게 네, 계획이 어떻게 돼요?
2: 당일에만 아마 예. 양가에 갔다 올 것 같습니다. 양가라고 하면
0: 시집 간 줄 알겠네.
2: 네, 시집 간 줄 네. 알지만
0: 친정 먼저,
2: 네.
0: 아, 시댁 먼저.
1: 네.
0: 아, 꾸민 거예요?
2: 먼저? 네.
0: 꾸민 거예요? 양가에 네. 갔다 다녀오는 게?
2: 네, 네 소원을 한번 빌어봤어요. 네.
1: 남친, 전 남친, 전 남친.
0: 아니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1: 깜짝 놀랄 뻔했어요.
0: 아니,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2: 네.
0: 거예요? 예?
2: 아, 영화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에피소드.
0: 네.
2: 근데 재밌을 것
0: 재밌겠다.
2: 같아요.
0: 네. 재밌겠다.
2: 양가라고 해서 전 남친과 전전 남친의 집에 가는 에. 여자.
0: 예.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1: 왔어?
0: 집에, 아니,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왔다고 해서.
1: 왔네.
0: 송편이라도 먹고 갈래? 네. 막 이래야
2: 아니,
0: 되나요?
2: 근데 가서 그 사람이 결혼 안 했으면 상관없는데.
1: 네.
2: 결혼해서.
0: 그러니까요.
1: 네.
0: 아니, 어떻게. 우리
1: 영화를
0: 단편 영화로라도 한번 찍어볼까요?
2: 괜찮은 것 같아요.
0: 네, 소리 씨가 네. 주인공하고
2: 네. 네. 네.
0: 뭐 어떻게 저는 뭐예요?
1: 엄마?
0: 그러니까
2: 아, 제 엄마 역할로
0: 네. 그런 엄마를 하면 되겠다. 전전 남친의 엄마.
1: 아,
0: 이런.
2: 아, 그래서 조언해주는 아, 캐릭터로
0: 저걸 죽여 살려. 저걸 그냥 보내 말어. 막 이런.
2: 맞아요. 죽여 살려야죠. 네.
1: 사대기용 아, 김치를 지금 꺼내 말아.
0: 주스를 뿜어 말어. 막.
2: 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상상만 하던 게 현실로 네.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영화에서.
0: 어쨌든 이제 친가 쪽에도 갔다 오고
2: 네,
0: 외가
2: 맞아요.
0: 쪽에도 갔다 오고 나머지 연휴는 그럼 오롯이
2: 네.
0: 뭐 내 몫입니까?
2: 영화 네 맞아요.
0: 아, 그럼 뭐 친구들 안 만나세요?
2: 친구들이 네. 결혼을 했어요.
1: 아
0: 결혼한 친구가 더 네. 많아요? 아니면 남은 친구가 더 많아요?
2: 남은 친구가 더 많지만
0: 네. 네.
2: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해서
0: 아하.
2: 그냥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됐습니다.
0: 야 나 바빠 알잖아.
2: 네.
0: 뭐 이제 지금 바빠야 막
1: 그렇죠,
0: 이렇게 되겠죠
1: 그렇죠.
0: 이제.
1: 네. 맞습니다.
2: 그래서 친구가
0: 네.
2: 어제 아 그제죠 주말에 왔다 갔어요.
0: 아 미리
2: 네 미리 네 전주에 와서 여행을 또 하는
0: 네.
2: 시간을 가졌습니다.
0: 그러면 이제 뭐 그냥 밀린 영화나 드라마
2: 네, 보고
0: 책도 보고 나들이는
2: 네.
0: 어떻게 계획 없으세요?
2: 나들이는 아직 계획이 없어요. 어디가 차가 막히고 안 막히지.
0: 아유 그러니까 뭐 아니 무조건 네, 다 막혀요.
2: 모르겠더라고요.
0: 다 막힌다고 생각해야 돼요.
1: 네.
0: 백희 씨는 어떻게 담양이시잖아요. 본가가.
1: 이제 광주로 이제 어머니가
0: 아,
1: 옮기셨기
0: 그러셨군요.
1: 때문에 광주
0: 예.
1: 금요일 날만 다녀올 것 같아요.
0: 근데 빈도 계속 생방을 해야 목요일과 되니까.
1: 목요일과 토요일이 네. 생방이 잡혀 있어서.
0: 잡혀 네. 금요일 하루만.
1: 네. 그러면 어떻게 징검다리로 잡혔어요 네. 방송이.
2: 아, 그래도 다행이네요. 원래 네네. 평소에는
1: 쭉 그러니까요.
2: 그래서 네. 제가 맨날 네. 함께 했거든요.
1: 네. 네.
0: 처가에는 언제 그러면?
1: 그러니까 처가는 지난주 통화해서
0: 미리 확실히 그렇게 미리 다녀오거나 네. 아니면 양해를 구하고 저희 그럼요. 너무 이번 주 힘들고 이러니까 네. 특히 이제 방송도 해야 돼. 그러면 그냥 다음 주에 갈게요. 이렇게. 네. 근데 요즘은 뭐 언제 가든 상관없으니까.
2: 맞아요.
0: 부모님도 다 일정이 있으시고
1: 감사합니다.
0: 예,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2: 아 근데 상상만 해도 즐겁네요. 신나.
0: 맞아요.
1: 네, 네. 네. 정말요.
0: 네, 저는 캠핑을 갑니다.
1: 아, 선배님. 어디 가십니까?
0: 네, 네. 그냥 가까운 곳, 익산 우포 네. 쪽에.
2: 아 있대요. 네,
0: 정말 좋은.
2: 경치 좋고.
0: 거기 딱 한번 가본 분들은 다 네. 반하는.
1: 너무 좋죠.
0: 앞에 금강이 쫙.
1: 네.
2: 선배님 사진 올려주세요.
1: 네네. 네.
0: 바빠서 고기 먹느라. 아무튼 나름대로 네. 다 계획이 있으실 텐데 네. 무엇보다 안전 잘 챙기시고 네. 예, 건강하고 즐겁게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0: 자 오늘 함께하는 영화의 주제는
2: 네. 네. 죽여살려.
0: 네.
1: 죽여살려.
0: 네.
2: 죽여살려.
0: 아니 오랜만에 만났는데 진짜 진상들 있잖아요.
2: 네 맞아요. 그 명절에.
0: 입을 진짜 확 꼬매버리고 싶다. 오,
1: 네.
2: 응? 입을 닫아버리게.
0: 저 손모가지를 확 그냥 네. 꺾어버리고 싶다. 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일부 있잖아요.
2: 네. 네. 근데 죽일 네. 수도 없고 또 살릴 네. 수도 없고 아하. 그런 난해한 게 또 명절 그죠? 네. 약간 네.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도 네. 하는데요. 명절을 앞두고 킬러 영화를 한번 주제를 네. 골라봤어요.
0: 마음속으로는 이미 몇 번 죽였어요.
2: 그렇죠.
0: 이미 죽이고 제끼고
1: 이렇게 화가 많아요. 왜 이렇게 이재혁 씨가 화가 많아졌어요?
0: 왜 그러겠어요? 네. 두 사람이 좀 생각을 해봐, 좀 반추해봐요.
1: 명절을 안 거예요.
0: 네? 네. 갱년기잖아요. 말고. 네. 이러면서
2: 예. 현실 속에서는 죽일 수가 없고
1: 그럼요
2: 살릴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잖아요 네, 사람들이 네. 근데 영화에서는 이게 모든 게 가능합니다 전 남친 전전 남친 집 찾아가는 것처럼 네. 불가능한 것들이 일어나는 그 영화 속에 네. 쏙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1: 좋죠.
2: 오늘은 킬러 영화를 골라봤고
1: 네.
2: 저는 가족을 약간 가족을 주제로 했다고 이 영화 감독님이 말씀을 하신
0: 네.
2: 길복순.
0: 아하. 길복순. 비교적 최근 작이네요.
2: 네. 2023년 영화예요.
0: 아, 아니 저는 이제 이 영화가 전도연 씨가 주연을 했다고 네. 하는데 전도연 씨 자그마하잖아요. 체구가.
2: 네. 맞아요.
0: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액션은 별로 없이
2: 네.
0: 진짜 이렇게 저격하는.
2: 네, 맞아요. 총, 네, 네. 총으로 딱.
0: 총으로 정말. 손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2: 네.
0: 저격하는 그런 킬러인가? 이렇게 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외소해서. 네. 근데 액션씬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2: 많이 나오죠.
0: 네. 그렇죠.
2: 너무 날쌔게. 네. 싹 너무 잘해요.
0: 그래가지고. 저게 되네?
2: 네. 그래서 공효진 배우도요. 이 영화를 처음에 2023년에 보고서 와 연기의 정석이다. 이런 말을 했대요.
0: 그러면 최근작 그 유부녀 킬러에서 많이 어떤 교과서적인 네. 레퍼런스가 될 수도 있기도 네, 했었겠네요.
2: 있었겠죠? 그래서 유부녀 킬러가 최근에 나왔을 때 저는 이 길복순이 바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닮아있고 유부녀 킬러에서 뭐 학부모 모임하면서
0: 네.
2: 이렇게 뭔가 야무지고 얌전한 모드로 공효진이 연기할 때 보면 이 길복순에서도 그 장면이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네.
0: 그리고 지금 10대 딸 때문에 굉장히 네, 고민하는 고민이고.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인맥 상통하는 네. 측면이 많습니다.
2: 네, 많아서 이렇게 보면서 아 유부녀 킬러 찍으면서 공효진 배우가 많이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1: 네.
2: 네. 얘기해볼 만한 영화고요. 이름부터 길복순이라 이름이잖아요.
1: 네.
2: 근데 이 길이 킬이라고 하더라고요.
1: 그렇죠.
2: 그래서 포스터에 보면 이렇게 길 글자에 피가 딱 튀는 것처럼 킬 네. 표시가 네. 되어 있어요.
0: 총을 들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그 우리 뭐라고 하지? 저 메이드
2: 네.
0: 메이드 복장.
2: 복장.
0: 네, 복장을 하고. 호텔 메이드 복장이겠죠, 저게?
2: 네.
0: 첫 장면에 이제 황정민하고 붙을 때
2: 맞아요.
0: 그 옷이 네. 호텔 메이드,
2: 호텔 메이드 옷이었고, 그 네. 복장을 입고 있었던 이유가 또 재밌는데요.
1: 네.
2: 그 살인 청부업자로 나와요.
0: 네.
2: 그 전도연 배우가.
0: 그러니까 회사에 소속돼 있잖아요.
2: 네, 회사에 소속돼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의뢰를 받은 사건이 아내인 거예요. 남편이. 계속 바람을 피우니 죽여달라.
1: 네.
2: 그래서 그걸 죽이러 호텔에 들어가는 이제 살인 청부업자로 나옵니다.
0: 저는 이 영화가 좀 독특했던 게 대부분의 킬러는 프리랜서잖아요.
1: 네.
0: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심지어 뭐 국가나 어떤 네, 정보기관이나 없이 그냥 나는 의를 받고 돈만 맞으면 네. 해.
2: 하는 거야.
0: 이게 보통 킬러들의 네. 신분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는 회사가 있어요.
2: 막 연예인.
0: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네. 지금 길복순이 굉장히 성공한 그 회사의 에이스예요.
2: 맞아요.
0: 그래서 막 후배들이 막 선망의 대상이 어. 되고 막 이 선배를 워너비. 막 어, 워너비.
1: 네.
0: 막 이렇게 돼 있어서 어 이거 좀 독특한
1: 그런 것 같아요.
0: 설정이다.
2: 예. 네. 연예 기획사처럼 맞아요. 운영이 되더라고요. 어, 그리고
0: 키워서 네. 에이스로 만들고 하고, 뭐 데뷔시키고 뭐 에이스로 키우고 뭐 이런 식으로
2: 첫작품 있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네. 보고 있으면 어 되게 유쾌하고 재밌는 설정인데
0: 네.
2: 알고 보니까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고 막 이렇게 흘러가죠. 네. 근데 또 주목할 점은 비밀이 있어요. 가족끼리. 딸도 비밀이 있고 엄마도 비밀이 있는데 그 둘이 만났을 때는 그 비밀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고 평범한 가정처럼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0: 네.
2: 그래서 저도 한번 돌아봤어요. 어, 나는 가족한테 뭘 숨기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하게
0: 근데
2: 되고.
0: 누구나 비밀은 있지 않아요?
2: 있죠. 많죠. 비밀 많죠.
0: 그 비밀이 나는 네. 정말 문제를 일으키는 비밀이라면 진짜 문제가 되겠지만
2: 네, 그렇죠.
0: 내가 가족 몰래 진짜
2: 주식을 샀어.
0: 뭐 네. 그 정도 그게 이제
2: 어, 네.
0: 술 받고 막 엄청
2: 어,
0: 그게 아니라
2: 아니고,
0: 내가 네. 한 주씩 이렇게 사면서 좀 공부를 하고 있어. 그 정도는
2: 네.
0: 아니면 내가 뭐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기 위해서 조금씩 이렇게 적금 넣고 있는데
2: 하고.
0: 그냥 그때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 안 하고
2: 안
0: 있어. 뭐 이 정도는 어, 얼마든지 비밀로
2: 예,
0: 네. 예. 백희 씨 빨리 털어놓으세요.
1: 뭘요?
2: 비밀
0: 빨리 주식 뭐
1: 비밀이요?
0: 네
1: 비밀이랄 게 없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게 그거 같아요.
0: 그래도 어쨌든 아내한테 얘기 안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1: 어 저는 대부분 다 투명하게 얘기하는데
0: 네.
1: 핵심은 이것을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고 별도의 이중 생활 이건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0: 네네.
1: 예. 근데 사실은 이 영화는 그걸 묘하게 섞어놓고 있어요.
0: 네네.
1: 어,
2: 맞아요.
0: 네. 이중 생활을
1: 이중 생활을 섞어놓고 있어요.
0: 네.
1: 딸 입장에서도 정체성에 관련된
0: 네.
1: 것들을 그 사실은 고백을 해도
2: 네.
1: 문제는 없을 거거든요.
2: 문제는 없죠.
1: 없을 거거든요. 하지만 고백하기 직전까지의 본인의 고민은 이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인 것 같아요.
0: 아, 그리고 사실 그게 네. 입이 떨어질까요? 저는 입이 안 떨어질 것 같거든요.
1: 아, 근데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미
2: 네.
1: 커밍아웃이라는 이름으로 있잖아, 존재하잖아요.
0: 이 10대 딸 입장에서는 진짜 입이 안 떨어질 거예요. 입이 안
2: 떨어져요. 네.
0: 그럼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성인도 아니고.
1: 어떤 시기, 상황이 주는 시기가 있는 것 같다. 또 시기가 주는 상황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0: 아, 그래서 백희 씨는 그러니까 뭐 다 투명하다 이거예요?
1: 네, 저는 그래서 무슨 생각을 주로 하냐면 일부러라도 뭘 좀
0: 만들어야 되나?
1: 만들까?
0: 왜냐면 만들어요.
2: 신비주의처럼
1: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아주 사소한 것도 다 감추고 싶었거든요. 부모님한테.
0: 부모님한테는 감추고 싶죠.
1: 감추고 싶은 거예요.
0: 부모님한테는.
1: 그게 재미있어서.
0: 네.
1: 엄마는 몰라라고 하는 때 나의 쾌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어른이 되고 보니 감추고 싶어서 감추는 게 아니라 너무 피곤한 것들을 다 속속들이 알려주고 싶지 않아서 너는 몰랐으면 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측면을 부모라는 사람을 네가 봤을 때 네가 몰랐으면 좋겠어.
2: 그런
1: 하는 게 훨씬
2: 많죠.
1: 많은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2: 맞죠.
0: 네.
2: 네.
1: 그래서 감추게 되거나 혹은 아직 말하지 않는.
0: 네. 네.
1: 어제는 제 딸이 잠자리에 누워서 뭘 물어보냐면 일베 노라는 표현 있잖아요. 노.
0: 네.
1: 뭐하노 뭐하노.
0: 네, 뭐하노. 네, 네, 네, 네.
1: 이거를 자기 친구들끼리 쓰는데
2: 무슨
1: 모르고 쓰면 괜찮은 거 아니야?
0: 아.
1: 라고 하더라고요. 모르고 썼으면 잘못이 없는 거 아니야?
0: 네.
1: 그래서 잠드는 시간까지 한 시간 정도 더 걸렸거든요.
2: 토론이
0: 이어지죠. 자기 싫어서 그 얘기를 했나 보다.
2: 아빠랑 놀고 싶어서.
1: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아, 내가 아직 이 아이에게 모든 걸 말하지 않았던 건 지켜주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겠다.
2: 아이다운
1: 생각을
0: 아이가 어릴수록 더 그럴 수밖에 없죠.
1: 네.
0: 소리 씨는 뭘 감추고 있습니까?
2: 아, 저는 그 제자들을 대할 때 거짓말하는 게 있어요.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1: 네.
2: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아직은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네. 없는 거죠.
1: 그렇죠.
0: 일단은
1: 그렇죠.
0: 일단은 열심히 해야 되는 좋겠으니까요. 해야 되는 시기니까.
1: 근데 네. 그런 마음이 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뭔가 열심히 한 경험 자체도 네. 참 중요한 그럼요. 거잖아요.
0: 네. 그리고 그럼요. 열심히 했지만 안 되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것도 결국에는 공부잖아요.
1: 네. 중요하죠. 네.
2: 근데 나중에 한 30년 지나서 그 아이들이 이제 만날 거 아니죠? 네. 만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 그때 거짓말한 거잖아요. 네. 네. 그렇게 말하면 네. 네. 또 이제 할 말들을 찾아놓고 있습니다.
1: 맞아 맞아. 네. 열심히 맞아요. 하는데 저 성공이잖아요.
0: 네. 저 맨날 놀았거든요.
2: 놀았거든요. 네. 돈 잘 벌잖아요. 네. 이렇게 할 수 있죠.
1: 야, 너 열심히 했으면 더 잘 됐어. 네.
0: 그거나 똑같죠. 어렸을 때 집에 집 마당에 대추나무 있었어 없었어?
2: 대추나무 없어
0: 없었으니까 산 거야. 안 그랬으면 단명했어. 열살을 못 넘겼어. 점쟁이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처럼 네, 그렇게 네. 얘기하는 맞아요. 거죠. 예.
2: 그래서 열심히 한 그 경험 자체를 이렇게 칭찬해 주려고 많이 하고요. 열심히 하면 후회가 없는 거야. 후회 네. 없으려고 사는 거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편인데 네. 나는 그렇게 하고 있나를 정말 이 영화를 매주 보면서 많이 네. 돌아보는 편입니다.
1: 맞습니다.
0: 맞습니다. 그리고 저 또 이제 인상적인 게 이제 제거하라고 하고 네. 같은 후배들이 제거하기 위해서
2: 네. 네. 선배를
0: 선배를 네. 그 선망의 대상인 에이스를 네. 다 대 일로 막 다 달려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석당에서
2: 세상에
1: 멋진 네. 액션 연출이었죠. 네. 네.
0: 와 그리고 그 순해 보이는 그 되게 나이든 은퇴한 선배마저도 네. 마지막에 배신하고 결국에는 공격하는 그런 네. 장면이랄지 이런 것들이 조금 신선했다.
2: 네, 예.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1: 이게 킬러 사회가 아니라면 이 회사 자체가 엔터 회사거든요.
0: 네,
2: 네 엔터테인먼트. 네,
1: 그래서
2: 네.
1: 엔터 혹은 뭐 어느 회사라고 해도 다 납득이 되는 설정이에요.
0: 그러니까 이게 킬러, 킬러만 아닐 뿐이지 예, 예. 사실은 다 니네 경쟁자를
1: 죽이는
0: 경쟁자를 물리쳐야만 네가 네. 올라갈 수 있어 이거잖아요.
2: 네. 요즘 네. 특히 그렇잖아요. 네.
1: 심지어는 같은 조직 안에서도.
0: 안에서도.
1: 네. 네. 그래서 밑에서는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는 네 자리가 이제 위태롭고 계속 이런 선택을 받게 되니까 이것에 대한 우화로서도 읽히게 되는 네. 면이
2: 그럼요.
1: 네.
0: 너 이번에 재계약 안 될 수 있어.
1: 그럼요.
0: 이거 똑같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정말
1: 맞습니다.
0: 업무가 다를 뿐이지 결국엔 죽고 사는
1: 그렇죠.
2: 문제에 달려 있는
0: 문제
2: 거고
0: 우리가 그냥 우리 직장을 전쟁터라고 하는 것처럼
2: 네. 맞아요.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0: 총알 없는 전쟁터라고 하는 표현이 그래서 딱 맞는 것 같거든요. 네. 예.
2: 그래서 이 영화도 킬러 영화인데 일을 하다가 밥을 먹으러 갈 때 떡볶이를 먹으러 가는 네. 그런 지극히 일상적이고
1: 그렇죠.
2: 떡볶이를 먹다가 아이에 관련된 전화를 받고 뛰어나가는 엄마 네. 뭐 이런 장면들도 너무 일상적이잖아요.
1: 목소리 톤이 딱 바뀌면서
0: 네. 네.
2: 막 이렇게
0: 네 선생님 네.
2: 선생님이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1: 네. 네.
2: 그
1: 정말요.
2: 주변 지인
0: 아이가 보면. 제일 무섭고
2: 네 아이가 무섭고
0: 아이가 제일 무섭고
2: 선생님 전화가 두렵다.
1: 그렇죠.
0: 왜냐하면 네. 무슨 일이 있구나라는 신호잖아요. 네. 별일 없으면 선생님이 전화를 하시겠냐고요.
1: 아니, 내가 킬러인데
0: 네.
1: 선생님을 무서워할 일이냐고요.
2: 그렇죠?
0: 그러니까요.
2: 일상적인 직업으로서의 킬러를 또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었고
0: 네.
2: 그렇게 재미있어서 그런지 그 한국, 홍콩, 뭐 인도네시아, 일본, 베트남 해서 뭐 총 10개국에서 1등을 했대요.
0: 이게 네. 넷플릭스 영화였나요? 아~
2: 네. 1등을 하고 정말 쭉 한 30주 연속 1등을
0: 아, 그랬군요.
2: 네. 인기가 정말 많았다고
1: 대단했죠.
2: 네, 하더라고요.
1: 이게 더 글로리의 끝마무리를 제치고 1등을 한 예. 에? 더 글로리.
0: 그러니까 더 글로리하고 같은 해입니까 이게?
1: 예,
0: 아, 같은 해예요.
1: 글로리의 끝자락에 나와서
0: 제가
1: 글로리를 네.
0: 제가 길복순을 좀 네. 제가 길복순을 좀 늦게 봤거든요.
2: 네, 네.
0: 그러니까 그 해 23년인가 나왔는데
1: 네,
0: 23년에 안 보고 제가 좀 네. 해를 넘겨서 봐 가지고 제가 그거를
1: 예, 예
0: 그랬군요. 네. 그 정도로 인기가
2: 네. 네, 많았어요. 꽤 많고 비영어권에서도 뭐 9주 동안 차트인을 할 정도로 네. 인기가 많아서 좀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그 명절에 좀 가볍게 네. 보기 좋은 킬러 영화입니다.
0: 그리고 저는 이제 나머지 그 조연이라고 하는 배우들이잖아요. 네. 처음에 네. 이제 황정민부터 임팩트가
2: 구교환.
0: 있었고 구교환
2: 네.
0: 배우
2: 네.
1: 또 이솜
2: 너무
0: 이솜
2: 네 너무 잘해요.
0: 이제 이솜은 이제 또 키도 크고 하니까 네. 좀 어리는데 되게 이게 선하고 정의로운 뭐 검사나 이런 역할을 많이 했는데
2: 네.
0: 여기서는
2: 네.
0: 이제 완전히 막 욕심 덩어리
1: 그렇죠.
2: 네, 욕심 덩어리로 네. 나오죠.
0: 역시 김성호는 딱 어울린다.
1: 네, 네. 네.
0: 아저씨의
1: 그렇죠.
0: 또 뭐,
2: 이어서
0: 예, 또 이제 백희 씨가 곧 얘기할 네, 그 네. 드라마 시리즈에서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좀 이야기나 그 제목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1: 네.
0: 딱 김성우는 자기의 옷을 입었구나.
1: 네. 예.
0: 네. 구교환 배우의 참 색다른 면을 본.
1: 그렇죠.
2: 네. 맞아요.
0: 예.
2: 잘해요, 참.
1: 너무 연기가.
0: 아니, 그리고.
1: 유려하고.
0: 아니, 그리고 네, 이렇게.
1: 영리하게.
0: 막, 선배를 너무, 너무 좋아하고 선망의 대상이다 보니까 막 이성적으로도 막 좋아해서 둘이 잠자리도 하고 막 네. 그러는데. 오히려 욕망이 더 크다 보니까.
1: 그렇죠.
0: 바로 죽이려고 달려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앞에서 사람이 이걸 이길 수는 없나 보구나.
1: 그러니까요.
0: 이기고 싶어 하는. 네.
2: 승부욕.
0: 승부욕 있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너를 아. 밟아야만 올라갈 수 있어. 이게 오히려 최고의 욕망인가? 막 이런. 왜냐면 지금 여성으로서의 감정, 이성으로서의 감정도 나 선배 좋아한다라고까지 말을 했단
2: 네.
0: 말이에요.
2: 네.
0: 그런데도 저렇게 죽여버릴 수 있는 저 마음은.
2: 아, 근데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이혼을 조정하는 그런 TV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0: 네네네.
2: 일반인
0: 요새 많죠. 요새 많아요. 뭐 네.
2: 무슨 캠프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제가 잘 안 보다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거기에 나 아내의 성공을 질투하는 남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겪어본 적이 없는데
1: 네.
2: 뭐 연애를 하면서나 뭐 결혼을 해서 살다가도 그 상대가 나보다 너무 뛰어나지면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뭔가 위기감 이런 걸 느끼는 사람 이런 걸 느끼게 되기도 네. 하나 보더라고요.
1: 그럴 수도 있겠네요.
2: 네, 그런 마음을 이렇게 보면서
0: 나의 아저씨에서도 이선균이
2: 네.
0: 아내가 잘 나가는 변호사잖아요.
2: 네.
0: 자기는 만년 부장인가 부장. 그리고 거기서도 늘 기죽어 있고
2: 맞아요.
0: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맞죠. 이선균 배우의 이제 성격상 막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 나 별반 다르지 않은 감정이라고 봐요.
2: 네.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구교환 배우 같은 경우도 좋아하고 존경하고 하지만
1: 네.
2: 내가 더 잘 돼야 돼. 그런 마음.
0: 그리고 오히려 그럴수록 이기고 싶은
2: 네.
0: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기면 내가 진짜 넘버원이 될 것 같은
1: 네.
2: 그런
0: 마음이
2: 욕망.
0: 있잖아요.
2: 네.
0: 그래서 더 아마
2: 네.
0: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1: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그걸 또 구교환이 잘 표현했어요.
0: 네, 맞아요. 네.
1: 이 구교환이라는 사람의 원래 이미지가 맹혈한이 아니잖아요.
0: 네, 네
2: 귀여운.
1: 네.
0: 그리고 되게 이렇게 뭔가
1: 감성적인 면이 있거든요.
0: 그러면서 눈물도 많을 것 같고.
1: 네.
0: 그러니까 영화 탈주에서도
1: 네.
0: 되게 냉혈한처럼 나오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1: 그렇죠. 네.
0: 사랑하는 연인을 그 잃은
1: 네.
0: 되게 뭔가 이렇게 아픈 좀 그런 게 있는 인물이단 말이에요.
1: 종교.
0: 그리고 나중에는
1: 네.
0: 결국에는 보내주는
1: 네.
0: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구교환 배우는 진짜 그런 게 있어요.
1: 네.
0: 이렇게 감정적으로.
1: 네. 근데 그래서 좀 더 입체적으로 느껴지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지만 승부를 걸어서 이 사람을 제낀다.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
2: 네.
1: 모든 게 복합적으로 예. 있는
2: 예.
1: 인물.
2: 예. 네, 맞아요. 예.
1: 그 어느 순간에도 계속 갈등할 것 같은
2: 예.
1: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결국은 미수에 그치고 마는
0: 예.
1: 본인이 다치게 되는
0: 그래서 본인이 네. 죽고 마는
1: 네.
2: 그래서 어쩌면 우리랑도 별반 일반 사람들이랑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
1: 네.
2: 그 망설이는 포인트들이
1: 있어요.
2: 있죠. 우리도
1: 네.
2: 너무 망설이잖아요.
1: 네.
2: 아, 이 말을 해? 말아?
1: 네.
2: 회사에서도
1: 맞습니다.
2: 네.
1: 그러니까 사실 구교환은 전도연을 죽일 기회가 너무나 많았어요.
0: 네.
1: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 돼요.
0: 네.
2: 네.
1: 근데 구구절절.
0: 네.
2: 네.
1: 구구절절.
0: 이 안에서 여러 가지
1: 네.
0: 감정들이 이제 싸우다 보니까.
1: 네.
2: 있죠.
1: 아, 있는 거죠.
0: 그러네요.
2: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그 전도연 배우의 그 평범한 엄마 모습도
1: 아,
2: 네. 좋았어요.
1: 네. 그렇죠.
2: 밥을 이렇게 챙겨주면서 스팸 볶음과 시금치였나?
0: 예.
2: 그 두 가지 반찬이
0: 에이.
2: 있었는데요. 그 반찬을 아이한테 주면서 아이가 스팸만 햄만 먹으니까 너 시금치 먹어 하면서 이렇게 시금치를 아이
0: 네.
2: 쪽으로 밀어주거든요. 밀어주는데 그 초록색은 그 이상적인 걸 상징한대요. 감독 말이 이상적인 걸 상징하고 스팸은 불량식품처럼 완전 불량은 아니지만 몸에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빨간색이고 초록색이고 색채 대비를
0: 네.
2: 이용했다고 하더라고요.
1: 아,
0: 아니 그리고
1: 정말.
0: 그렇게 의리만 받으면 넘버원일 정도로 사람을 죽게 되는 사람이 그 얼마나 화분을 많이 막
1: 그러니까요.
0: 그 화분 나무 가꾸는 거 봐요.
2: 네, 아예 그냥 방을 만들어서 정말 주부의 모습 정석을 보여주고
0: 집도 그렇게 예쁘게 꾸며놓고
2: 네.
0: 그래서
2: 둘이 이제 얘기하고 하는 거 보면 정말 지극히 평범한 엄마고 나중에는 이제 마지막 장면 쪽으로 가면 그냥 햄 먹으라고 줘요. 너의 길을 가라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0: 그래,
2: 하더라고요.
0: 네 길이고 네가 이제 알아서 해야 된다.
2: 네,
0: 네 선택이다.
2: 맞아요.
0: 이렇게 인상적이었던 장면 하나씩만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2: 네. 저 같은 경우는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하면 맨 마지막 장면?
0: 네.
2: 네, 마지막 장면에서 흐느껴 우는 장면 나오는데
0: 네.
2: 그 장면이 누가 우는 건지를 안 보여줘요. 까맣게 화면으로 보여줘요.
1: 네.
2: 그래서 누가 울었을까? 둘 다 울었을까?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울었을까 이렇게 좀 유추하는 재미도 있었어요. 알았을까 몰랐을까
0: 딸이 이제 딸이 네. 예, 예.
2: 그 본 장면이 맞을까 정말 진짜일까 네. 생각하는 그런 재미가 있었고요.
1: 아 저는 정말 너무 재밌는 장면이 너무 많은데 일단 오프닝 씬을 보시면 이 영화를 계속 볼지 말지를 결정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돼요. 근데 약간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일본색이 좀 느껴져요.
0: 많이요. 네, 아주 많이요. 아주 강렬해요.
1: 그게 불편하시면 아마 내가 생각하는 거 좀 다를 수 있겠는데 오프닝 씬 때문에
2: 맞아요. 근데
1: 뭐 그 영화 전반적인 내용에는 그걸 주제처럼 드러내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프닝 씬에서 그걸 오해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근데 그런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그리고 제가 재밌어하는 장면은 테스트를 당하는 장면인데 후배 아주 신참이 이렇게 도전합니다.
0: 그 배우 요즘 많이 뜨는 이
1: 그 배우 액션도 되게 좋아요.
0: 네. 아니 근데 그 배우 키가 저만하대요. 160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150, 한, 뭐, 7, 8, 막, 이런 식으로, 160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 아이유하고 같이 드라마 나왔잖아요.
1: 근데 그때, 이제, 이솜이 약간 조롱할 것 같이, 정도연을 얕보게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데, 전혀 그거에 굴하지 않고 자기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마카 뚜껑을 딱 열어가지고 넌 이제 죽은 거야.
0: 2연 2연 2연
1: 가르침을 주는 장면인데 그 장면에서의 액션 씬도 잘 구성돼 있지만 그때 전도연의 표정에 살짝 주름 같은 게 보인단 말이에요. 저는 이 연출은 되게 훌륭했어요. 나이가 있지만 여전히 현역으로 뛰고 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줄 수도 있을 정도의 여유까지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킬러 테스트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목숨을 걸고 누군가를 제거해야 되는 그런 미션에 주어진 테스트인데도 아주 너무 여유롭게 그걸 통과해내고 자기 메시지도 전달해버리는 마치 강의를 내가 이 모든 사람한테 한번 하듯이 이렇게 하는 장면은 길복순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이 본업 정말 충실한 본업을 정말 잘하는 사람의 모습을
0: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시연 강의였다고 봐요.
1: 그렇죠.
0: 그 액션 씨는 이렇게 해야 니들이 살아남을 수 있어. 안 그럼 니네 당할 거야. 이 정도까지는 돼야 돼라고 시연 강의하는 것 같아요. 저도 오프닝 얘기해서 황정민 배우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막 싸우잖아요. 장비 좀 바꾸고 가겠다고. 그랬더니 그냥 촛거려갖고 빵 쏴버리고 그 장면에서
1: 진짜 웃음
0: 이 감독 뭐지? 제가
2: 너무 재밌는 웃음 포인트 많아요. 마트에서 3만 원 주고 샀다. 조끼 가지고 와가지고 얘기도 하고요. 와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잘 싸우죠. 싸우고 저는 죽일지 몰랐거든요. 탁 죽이더라고요. 뭐 추우면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막 이러면서 옷 던져주는 장면도 재미있었고요.
1: 아,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잘했었어요. 오프닝에서 황정민이 그렇게까지 잘 이기냐고요.
0: 아니 그리고 그냥 진짜 앞에 조연 한 그게 한 10분 될까요?
2: 좀 길어요.
0: 그거 하고 그냥 죽고 끝나잖아요. 황정민 배우를 그렇게 써먹는구나.
2: 아 이거를 전도연 배우가 요청했대요. 요청했는데
0: 누구한테요?
2: 황정민 배우한테
0: 나와달라고 이 역할을 맡아달라고요.
2: 그랬는데 시나리오도 안 보고 알겠다고 하고 시작한 거였대요.
1: 야, 그런 친구는 진짜 비굴하게. 복장까지 완벽하게.
0: 아니, 그리고 저는 그 설경구하고 마지막 신이
1: 대단하죠.
0: 이렇게 될 것이다였잖아요. 액션씬을 다 보여준 다음에 설경구가 이제 알잖아요. 이렇게 돼서 결국 내가 당하겠구나. 내가 죽겠구나. 쟤를 못 죽이고. 그 연출도 되게.
2: 그 연출도 너무 인상적이었죠.
0: 그 연출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2: 그래서 그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으로 해보는 거. 그 장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0: 그렇죠.
2: 근데 그 장면이 또 어떤 영화가 있었대요. 무슨 영화인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 외국 영화인데 외국 영화를 개봉을 하고 길복순이 개봉했는데 그 영화에서 미리 그 장면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
0: 시뮬레이션 하는 장면이
2: 그래서 이 길복순 감독이 왜 먼저 나오는 거야? 이거 왜 나오는 거야? 하면서 아쉬워했다고.
0: 내가 따라한 게 돼버리니까.
2: 그렇게요.
0: 그렇군요.
2: 여러 가지 후일담도 많고 재밌고 영화 배우 보는 재미도 있네요.
1: 그럼요. 이렇게 보시기 너무 딱이에요.
0: 그러니까요. 아니 저 배우가 저런 역할을 하네. 막 이런 거. OTT에 올라왔으면 언제든지 언제든지 보실 수 있는 자 길복순의 OST 잠깐 만나봅니다.

0: 이지영 이백희의 영화 대 영화. 오늘 듣던 중 반가운 소리 강소리 씨와 함께 킬러에 관한 영화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길복순.
1: 네.
0: 먼저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백희 씨가 가지고 온 영화를 만나봅니다.
1: 전 들쥐 가지고.
0: 네, 진짜 최근.
2: 네. 네. 네. 네. 너무 유명하죠.
0: 탑텐 안에 여전히 들어있나요? 네. 지금도?
1: 그렇습니다.
0: 네. 이건 이제 시리즈입니다. 10부작 시리즈인가요?
1: 네네. 네. 내용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네.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손톱목은 들쥐.
0: 그 옛날부터 그 얘기 있었잖아요.
1: 예, 예. 우리가 이제 구설로 전해 내려오는.
0: 네. 그래서 어른들이 예. 손톱 함부로 이렇게 깎은 다음에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네. 그 얘기를 그렇죠.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0: 우리.
2: 그게 진짜일까요?
1: 그래서 이 손톱목은 들쥐 얘기는 지금도 우리 한 번씩 얘기하지 않아요?
0: 네. 네.
1: 손톱
0: 지금도 맞아요.
1: 아무데나 깎아서 버리지 말라고.
0: 안 된다니까요. 혼난다니까요.
1: 밤에 깎지 마라.
0: 아, 밤에 네, 남의 집에 가서 깎지 마라.
2: 네. 네. 네. 맞아요.
1: 그리고 뭐 침대에서 깎지 말고 잠전에서 깎는 거 아니고 하여튼 뭐 이렇게 장소 시간 이에 대한 조언을 되게
2: 맞아요.
1: 많이 주는 거예요.
2: 네, 요즘에 네. 보니까 그 꼰대냐 네. 아니냐 이런 기준을 나누는 질문 중에
1: 네.
2: 회사에서 손톱을 깎아도 되냐가 있대요. 그래서 요즘에 네. 정말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회사에서 뭐 부장님이 손톱을 깎으세요. 너무 찝찝하고 고민이에요. 뭐 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이 들쥐 나오고 나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0: 아 저는 네. 그거는 뭐 부장이든 국장이든 사장이든 네.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2: 그죠, 예의가 아니죠.
0: 그거는.
1: 아 그러니까 저는 네. 장소도 장소지만. 타인의 눈을 좀 의식하고.
0: 네, 그러니까요. 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1: 때.
0: 그러니까 예의가 없다는
1: 아무도
0: 거예요.
1: 없을
0: 아무도
1: 때.
0: 의식을 안 하니까 그렇게 함부로 할 수 네. 있는 거지. 예의가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2: 그래서 예로부터 그 전래동화에 아주 예. 옛날부터 손톱 아무데나 깎지 말, 아무데서나 하지 말, 깎지 네. 말라라고 하는 게 이렇게 예의가 아닐 수 있어서 생긴 네. 이야기가 아닐까
1: 맞아요.
2: 그런 생각을 해요.
1: 네.
2: 근데 또 들쥐는 너무 멋진
1: 맞습니다.
2: 이야기를 펼쳤더라고요.
0: 네. 네.
1: 그 담백한 단순한 이야기를 가지고 10부작으로 이제 풀어냈으니까
0: 네.
1: 정말 반전에 반전에 반전이
0: 그렇죠.
1: 있는데
0: 예.
1: 여기서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건 킬러 역의 설경구
0: 네.
2: 네.
1: 예, 노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재문제라는 이 사람이 소설가로 지금 3년 동안 집에 갇혀 있다가
0: 그러니까 막 은둔 생활을
1: 예,
0: 하면서
1: 어떤 일 때문인가 이 집에서 쫓겨나면서 사건이 벌어지게
0: 네.
1: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내가 진짜 소설가가 맞나 그 주인 소설을 쓴 자기 작가가 그게 나인가 아닌가 혹은 이 잘못된 일에 지금 휘말린 게 누구 때문인가 누구 탓인가 나를 되찾아야 돼 하는 얘기로 10부작이 이뤄져 가는데 노자는 좀 달라요.
2: 네.
1: 노자는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하지만 자기가 풀어야 될 숙제도 따로 있어요.
2: 네.
1: 예를 들면 이 재문제가 자기 돈을 훔쳐갔기 때문에 3년 동안 벼르고 있다가 이 돈을 돌려받으려고
0: 네.
1: 3년 만에 이제 이놈을 잡는
0: 네, 네. 왜냐면 집 밖으로 나왔으니까.
1: 네,
0: 네. 네.
1: 그때부터 이 킬러는 자기 일을
0: 네.
1: 그러니까 그 이 사람은 원래 이전에는 조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고
0: 네.
1: 이 조폭에서 운영하는 어떤 곳에 있는 돈을 훔쳐서 은퇴 자금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0: 네.
1: 돈을 훔쳐냈는데
0: 네.
1: 그 돈을 훔친 게 지금 제 문제가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돈을 내가 돌려받고 너를 죽이겠다. 킬러로서 난 내 일 할 일하고 내 인생 살겠다라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럼 이 일을 하면 되잖아요.
2: 네.
1: 안 합니다. 이 사람이 끝까지.
2: 왜 그럴까요?
1: 왜? 그냥.
0: 오히려 도와주죠. 조력자.
1: 네,
0: 가장 큰 조력자죠.
1: 말한 대로 돈 찾고 죽여야지라고 계속 얘기는 하거든요.
2: 네.
1: 그런데 돈을 찾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는 상황에 계속 이 사람은 이 사건에 휘말려서 거의 주연급으로서 주인공으로서 역할들을 해나가게 돼요. 근데 재밌는 건 설경구의 이름이 노자로 설정되어 있잖아요.
0: 네, 네, 네.
1: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의자연.
0: 네.
1: 그러니까 이 노자라는 이름을 가진 조직폭력배 킬러라면 뭘 우리가 떠올려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좀 죽이지 않는 킬러?
2: 네.
1: 혹은
2: 착한...
1: 뭐 살려주는 사람?
0: 네. 말이 안 되잖아요.
1: 네, 네.
0: 킬러가 죽이는 사람인데 죽이지 않는 킬러라는 네. 건
2: 어폐가 있어요.
0: 네.
1: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장치를 더했는데 죽일 때 노자 돈을 준다 그래서 노자로 또
0: 네.
1: 불러주는 거예요.
2: 맞아요. 그랬었어요.
1: 그러니까 죽일 때 노잣돈을 준다라고 하는 그 에피소드에서 파묻힌 사람이 있거든요.
0: 네.
1: 동석이라는 인물인데
0: 네.
1: 이렇게 쉽게 떠올리게 돼요. 마동석을 떠올리게 돼요.
2: 네.
1: 마동석. 그 등치 큰 인물이 땅에 파묻혀가면서 너도 나중에는 후회할 거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다가. 그러니까 마동석을 힘으로 제압해서 묻을 수 있는 사람이 노자라면 이 사람은 얼마나 강력해야 하는가.
0: 네.
1: 싸움이라든가 지략까지도. 근데 실제로 이 노자라는 인물이 액션을 펼치기 시작하면 적이 없습니다.
2: 너무 잘한다.
1: 다 한 방이야, 한 방.
0: 그러니까 그냥. 저는 그 액션은 그거 있잖아요. 왜? 그냥 생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막 하다 보니 액션 그 있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막 뛰어난 어디서 막 훈련 받고 막 이게 멋진. 아니고
1: 네.
0: 그냥 그 조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2: 생존형
0: 생존 생존 액션이라고 하나요? 그 액션이거든요.
2: 찐이죠.
1: 네. 그런데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있어요.
0: 네.
1: 네.
2: 와, 원샷 원킬처럼 이렇게 딱딱.
1: 심지어는 형사를 또 한 방에 한 방에 패가지고 기절시키고.
0: 아니 더군다나 지금 꽤 나이가 들은 것 거의 설경의 실제 나이 정도의 설정인 것 같아요. 머리도 많이 이렇게 흰머리.
1: 은퇴 조직폭력배인 거예요.
0: 그러니까 실제 설경구 나이 정도 50대 이렇게로 잡아가지고
1: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이 사건을 휘말려가지고 계속 펼쳐지는 액션인데 이 사람이 액션을 쓸 때는 주인공을 살리는 일을 되게 많이 해요.
0: 네, 맞아요. 네. 대부분 살리는 역할이죠.
1: 대부분 살리는 일을 해서 너무나 그리고 본인도 이제 후배 조직 폭력배들에 의해서 많이 공격을 당해요. 거기서도 살아남아야 돼요. 네. 그러면서 문제도 풀어나가야 돼요.
0: 아니 그 총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 후배 그 사람 끝까지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호송 차량으로 움직이는 순간까지도 쫓아와가지고
1: 단 한 명의 인물이 마치 중국에서 뭐 그 신분 세탁된 사람들이겠죠. 예. 마지막까지 쪼개 쫓아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또 이게 이름이 노자다 보니 마지막에는 정말 마치 자연으로 돌아간 것 같은
2: 그런
1: 엔딩 장면을 또 보여주기도 하는데
0: 가서
1: 그래서 이 주인공이 경험해야 하는 나는 제 문제인가 아닌가의 문제.
0: 네.
1: 근데 이 제 문제가 본인의 인생이 아니라면 이 인생 자체가 이 얘기가 하나 더 끼어들었고요. 그럼 본인의 인생인가 아닌가를 의심해야 하는 제 문제가 열등감과 부러움을 느낀 상대의 인생을 카피함으로써 재문제가 된 건지 그 상대가 재문제의 인생을 카피해서 재문제의 삶을 뺏으려고 하는 건지
0: 그거를
2: 뭐가
0: 이제
1: 뭐가 진짜
0: 그거를 풀어가는 과정이 드라마의 전반적인 이제
2: 라인이죠.
0: 이야기고 이제 관객도 이제 그걸 보는 거죠. 누가 진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2: 맞추면서 보는 재미가 있어요.
1: 그런데 설경구는 네가 가짜여도 기회를 준단 말이죠.
0: 맞아요.
1: 네. 그러니까 킬러로서 이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우유부단한 건데 이 노자로 무이자연으로 얘기하자면 한번 해봐라. 한번 해봐라.
2: 펼쳐주겠다.
1: 네.
0: 그러니까 네가 어떤 인물인지 네가 아무튼 정답을 찾아라.
1: 그러니까요.
0: 네 자신을 증명을 해봐라. 라고 계속 기회를 그러니까 주죠.
1: 어마어마한 액션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 관대함까지 갖추면서 그리고 자신의 육체를 계속 희생한단 말이에요.
0: 네.
1: 이 재문제를 살리기 위해서 총도 대신 맞고 폭력도 대신 당하고 수없이 그렇게 하면서 살려주고 난 뒤에 그 결론은 사실 속 시원하지가 않아요.
2: 맞아요. 깔끔하지 않아요.
1: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 주인공이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과정도 보여주거든요.
2: 안 끝나죠.
1: 안 끝나요. 마치 첫 장면으로 돌아간 것 같은 인상을 줘요.
0: 아니 그리고 마지막에 김성호가 찾아오잖아요.
1: 맞아요.
0: 찾아왔잖아요.
1: 문 안 열
0: 어떡할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죽을 위에 처해
1: 맞습니다.
0: 있는 상황에서 끝나는데.
1: 그래서 이 드라마를 이번 추석 때 안 보신 분들이 계시면 정주행하면서 보시면 금방 아마 보실 텐데
2: 좋아요. 하룻밤만에 볼 수 있어요.
1: 저는 일단 그 재문자라는 주인공에게도 감정이입이 됐지만 이 설경구 캐릭터 입장에서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감상법이거든요.
0: 그러니까 길복순에서 설경구는 사장으로 나오잖아요. 그 회사를
2: 회사의 영자로 나오죠.
0: 사장 이솜이 이제 여동생이고 거기서 이제 되게 막 깔끔해서 이렇게 그리고 그 수많은 회사들의 어떤 장 같은 역할을 하면서
2: 고두머리
0: 그래서 협회장처럼 그러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진짜 은퇴해가지고 이제 돈도 없고 이제
1: 퇴물이요 퇴물.
0: 퇴물에 그 어렵게 빼돌린 돈은 재문제한테 뺏겨서 못 찾고 있고 진짜 막 속 터지고 진짜 네. 그렇죠. 갑갑한 현실에 처한 그런
1: 네. 근데 또 힘을 쓰면 네, 엄청나게 네. 또
0: 액션도 그렇게 잘하고
1: 너무너무 잘하니까 네. 저렇게 힘을 갖고 있었으면 저걸로 돈을 벌지?
0: 그리고 네. 가만히 네. 그리고 아직도 네트워크가 살아있어서 후배들을 동원해서 네. 또 이렇게 문제도 해결하고
1: 맞습니다.
0: 그게 살아있잖아요.
1: 네. 네. 참 재밌는 입체적인 인물이 이 드라마에서의 네. 노자입니다.
0: 네. 네. 그래서 이 재문제와 노자의 이야기를 같이 네. 예, 같이 어떤 보는 있고요. 그런 재미로
1: 그래서 오히려 이 그 최초의 이야기 있잖아요. 손톱을 깎아서 누군가의 삶을 산다는 네, 거에서 네, 네. 노자는 어떻게 보이냐면 손톱을 깎아서 누군가의 삶을 살게 해주는 어떤 신비로운 힘 지켜주는 힘처럼 네, 보일
0: 네,
1: 때가 있어요.
0: 네.
2: 네.
1: 네가 진짜여도 가짜여도
2: 네.
1: 기회를 주는 느낌을 계속 갖게 돼요.
0: 네.
1: 그래서 그래서 무의자연의 자연, 자연을 상징하는 인물인 게 아닌가. 계속 네. 우리한테 시련도 주고, 재해도
2: 네.
1: 주지만,
2: 맞아요.
1: 결국은 또 기회를 또 주게 되는.
2: 네. 그게 지나서 기회였던 거죠.
1: 네네네. 네. 나중에 알게 되죠.
0: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이 들쥐라는 드라마 시리즈에서는 이제 계속 그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도 누구나 네. 부러움의 대상이 있잖아요.
2: 있죠.
0: 그게 현실적으로.
1: 네.
0: 예를
1: 네.
0: 들면, 이제 아, 어쩜 저렇게 방송을 잘할까?
2: 아,
1: 네.
0: 어쩜 저렇게 노래를 잘할까?
2: 네.
0: 있잖아요.
2: 네, 있죠.
0: 왜 나는 저 사람만큼 안 될까?
2: 선망의 대상이 네. 있죠.
0: 맞아요.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해본단 말이죠. 근데 제 문제도 거기서 네. 출발을 하잖아요.
2: 맞아요.
0: 사건의 시작이 거기란 네. 말이죠.
2: 그 욕망.
0: 나는 왜 너처럼 못 쓸까 글을? 그리고 왜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나를 안 좋아하고 너를 좋아해?
1: 네.
0: 거기서부터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
1: 네.
0: 사람은 누구나 그런 욕망이 질투의
1: 네.
0: 대상이 있고 너무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게 있거든요. 네. 네.
1: 저는 그거 좋은 것 같아요. 그거 없으면 재미없지 않나요?
2: 원동력이 돼주잖아요.
0: 그러니까 네. 이제 그걸 네. 내가 발전하는 원동력으로 삼으면 좋은데
2: 어, 그럼요.
0: 여기에서 이제 왜곡돼 버려서
2: 네, 왜곡되는
0: 왜곡된 방향으로
1: 네.
0: 쭉 가는 이 사람을
1: 뭐 이제 표절을 한다든가
0: 네, 네. 해친다든가
1: 훔치려고 한다든가
0: 네. 네.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가버리니까 비극이 되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가기 위해서 당연히 노력하면 네. 아주 좋은 건데.
1: 그런데 그런 생각들 한번 해보셨을 텐데 주인공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엉망진창으로 막

0: 사건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 하나로 모든 게 결정이 될 수도 있겠다.
1: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한 건 뭐냐면 이 거대한 사건에 시초가 됐던 사건에서 돌이켜 볼 수만 있다면
2: 네.
1: 두 번은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0: 그럼요.
2: 그럼요. 네,
1: 내가 이걸 네.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여기서 출발했다고? 를 생각하면 이 희생을 치를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2: 그러니까 누구나
1: 한 번만 돌이켜 보면 된다.
2: 네. 그러니까 누구나 그 이렇게 범죄자도 참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그냥 이것만 감추려고 거짓말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 거짓말까지 감춰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거짓말이 두 개가 아니라 열 개가 필요하고 스무 개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0: 거예요.
2: 그게 바로 거짓말의 무서움이거든요.
1: 그러니까.
2: 네.
1: 그래서 인생을 걸지 마시라.
2: 네.
0: 네.
2: 그렇습니다.
0: 이렇게 했으면서.
2: 거짓말은 그냥, 오늘 소리씨 머리 잘 나왔다.
0: 아,
2: 이 정도.
1: 이게 거짓말.
2: 오늘
1: 이상한데?
2: 화장 잘 먹었네.
1: 아,
2: 이 정도의 거짓말이 딱 좋다. 네. 딱 좋다. 이렇게.
0: 네. 네.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2: 이 둘째는요, 이 OST도 정말 매력적입니다. 네.
0: 이거 대사잖아요.
1: 네.
3: 궁금하지.
2: 궁금하지. 류준열의 1인 2역도 아주 인상적이었죠?
1: 훌륭했습니다.
2: 이 음악. 일러스트와 함께 촥. 네. 이게 표현되는 그 쥐가 이렇게 손톱을 먹는 장면부터.
0: 보통 그거 돌리잖아요.
1: 네.
0: 근데
1: 네.
0: 딜지는 그 일러스트 그 흐르는 네. 장면들도 끝까지 보게 돼요.
2: 맞아요.
1: 맞아요.
2: 스킵 안 하게 되더라고요.
0: 네. 네.
2: 음악도 정말 매력적인 이 작곡가가 누굴까 싶을 정도로
1: 그러니까.
2: 찾아보고 싶을 정도로 네. 아주 매력적입니다. 이 웹툰 작가는 이미 유명하더군요. 예, 루드비코라는 네. 웹툰 작가인데 웹툰 세계에서는 꽤 알려진 모양입니다.

0: 자, 오늘 영화 대 영화는 킬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1: 네.
0: 길복순에 이어서 들쥐까지 저도 가지고 온 영화가 네. 이 OTT 넷플릭스 영화네요.
1: 어? 아
0: 네,
1: 좋네요.
2: 오늘 네. 이거는
1: 추석 때 보시기에 너무 좋아요.
0: 예, 네, 그렇습니다.
2: 몰아보기 가능하죠.
0: 예, 제가 가지고 온 영화는 넷플릭스 영화 더 킬러입니다.
1: 네.
0: 예, 이 영화도 진짜 매력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 패스벤더가 되게 원래 이렇게 표정이 많은 배우는 아니잖아요.
1: 네.
2: 그래서 딱 어울려.
0: 그래서 더 어울리는 차가운.
1: 네.
0: 그러면서 이제 길복순도 약간 직장인 킬러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대부분 그 회사에 속해가지고
2: 네. 여기도
0: 계약하고 네. 뭐 업무 맡듯이 뭘 맡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2: 수행하고
0: 뭐 인센티브 받고. 인센티브 받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이제 당연히 어디에 속하진 않습니다.
2: 네.
0: 속하진 않았는데 단 이제 정말 그 첫 장면부터. 마치 직장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으로 몸 풀고
2: 네, 요가하고
0: 요가해갖고 몸 풀고 그 다음에 오늘 무슨 업무를 해야 되지라고 우리가 오늘 중요한 네. 날 예를 들면 일이 있어요 네. 프로젝트나 일이 있으면
2: 하고.
0: 막 내가 오늘 뭐뭐뭐뭐를 해야 돼라고 이렇게
2: 막 네. 리스트업을 하는 거죠
0: 하고 출근하는 것 같은
2: 네 그런 느낌을 줘요 정말 직장인으로서의
1: 네.
2: 킬러
1: 네.
0: 그러면서 이 영화의 가장 진짜 매력적이고 저는 지분이 제일 많은 건 내레이션이라고 봐요.
2: 네. 그 시작부터.
0: 내레이션이 네. 그냥 연기예요.
2: 네. 근데 와닿아요.
0: 근데
2: 네.
0: 엄청 차분하고 감정이 1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1: 네.
0: 그러면서 자신의 이

0: 맥박을 계속 네. 스마트워치로
1: 측정을 해요.
0: 그래서 심장박동수가 60대를 유지할 때 이제 실행이 옮기는
1: 네.
0: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 자신만의 루틴에 대한 명대사
2: 네.
0: 예측하되 임기응변하지 마라.
1: 오, 맞아요.
0: 공감하지 마라.
2: 네.
0: 공감은 나약함이다. 나약함은 약점이다.
2: 네.
0: 약점. 계획대로 해. 아무도 믿지 마.
2: 네.
0: 그런 대사를 네. 자신의 나름대로 철칙이잖아요.
1: 네.
0: 그러면서 막 그런 대사들이 인구의 그러니까 지구의 인구가 78억 명 정도 되는데
2: 네.
0: 1초에 몇 명씩 죽는다. 1초에 몇 명씩 태어난다. 이 얘기를 하니까 삶과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2: 네.
0: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태어나.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하나 죽이는 것도 아무 일 아니야.
2: 네.
0: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1: 네. 네. 합리화하는 장면.
0: 그렇죠. 네. 합리화하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네. 본인은 완벽주의자입니다.
1: 네, 완벽주의자예요.
0: 완벽주의자예요.
1: 근데 또 보다 보면 약간 귀엽게 네. 허당며
0: 그러니까 그렇죠. 완벽주의자에서 지금까지 18이에요. 한 네. 번도 이걸 임무를 실패해본 적이 없는데
2: 네.
0: 시작하는 그 임무에서 실패합니다.
1: 네, 실패를 해요.
0: 다른 사람을 죽이게
1: 네.
0: 돼요.
1: 네.
0: 그러면서 이제 흔들리게 되는.
2: 그렇죠.
0: 네. 지금까지의 이 사람이 죽였던 대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
1: 네.
0: 실패함으로써 자신의 애인이 공격을 받아요.
1: 맞아요. 위기가 네. 오죠.
0: 그러니까
1: 그 사람에 대한 복수를
0: 이거를 복수를 하는.
1: 네.
0: 지금까지는 이 사람은 복수라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거든요.
2: 그렇죠.
1: 일을 하는 사람.
0: 그런 대사가 나와요. 나는 국가도 없고 신념도 없고 정치적인 이념도 없다. 보수와 조건이 맞으면
1: 하는 거
0: 하는 거다.
2: 네.
0: 예. 네. 그거거든요.
1: 네.
0: 예. 네. 근데 나를 건드렸어?
1: 네.
0: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건드렸네?
1: 네.
0: 니들 다 죽었어?
2: 네.
0: 완전히 변한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아까 공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2: 네.
0: 자신이 이미
1: 공감해요.
0: 감정에 소용돌이 휘말려버리게
1: 네.
0: 된
2: 그렇죠.
0: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영화가
1: 네,
0: 재밌어집니다.
2: 네.
0: 네.
1: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2: 정말요.
1: 되는
2: 네. 네.
0: 그리고 저는 신기했던 게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이렇게 신분을 이름을 대야 되는 호텔 예약이랄지
2: 네.
0: 항공권을 보여주면서 여권을 그때마다 이름이 바뀌잖아요.
2: 네, 바뀌어요. 매번
0: 항상 바뀌어요.
1: 바뀌어요. 맨날 이름이 바뀌어요. 네. 출국도 정말 많이
0: 얼마나 그렇죠. 철두철미하게 네. 준비를 해왔으면
2: 맞아요.
0: 그 여권에 그 신분증에
1: 네. 네. 진짜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2: 맞습니다.
0: 끝내 안 나와요.
1: 네네.
2: 근데 마일리지가 많이 쌓여 있어요.
0: 네, 마일리지가 많으시네요. 막 이러잖아요.
1: 부러워요.
0: 네.
1: 킬러들은 해외 네. 출장도 진짜 많이
0: 가는 그렇죠.
1: 길복순에서도 보니까
0: 네.
1: 러시아도 가고 많이 가더라고요.
0: 그럼요. 네. 근데 이 진짜 마이크 패스밴드도 뭐랄까요? 이렇게 킬러 이미지가 있던 배우는 아니거든요.
1: 네.
0: 근데
1: 네.
0: 여기서는
2: 너무 잘 어울렸어요.
0: 너무나 잘 어울려요. 네.
1: 딱이에요. 얼굴
0: 그리고
1: 표정이. 이게
0: 그리고 표정이
2: 네.
0: 한 번도 웃거나 뭐 울거나
1: 네, 동요하지
0: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예.
2: 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네, 더 매력적인
2: 온화한 표정에서 네. 나오는 액션들.
1: 네. 네.
0: 그러니까 다친 애인을 보러 가서의 표정도 똑같고,
2: 네.
0: 누군가를 복수하러 갔을 때의 표정도 똑같고,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는.
1: 네.
0: 와, 진짜 완벽주의자구나.
1: 절제된 감정 보여주는데, 선배님들은 어떠세요? 저는 좀 부러웠어요.
2: 어떤
1: 게요? 포커페이스 엄청 잘하는 거.
2: 아, 그래요?
0: 저는 포커페이스가 안 돼. 아까
1: 네,
0: 왜 이렇게 분노가 많냐고
2: 네.
0: 맨날 백희 씨가
2: 네.
0: 왜 이렇게 화가 많으세요? 막 그러잖아. 저는 그게 안 돼요.
2: 시종일관이랑
0: 네.
2: 이재용 씨.
0: 그러니까 네. 그게 포커페이스인가요?
1: 포커페이스.
0: 그게 포커페이스인가요?
1: 네. 맞아요. 네.
0: 아싸.
2: 그런 느낌이 들어요.
1: 네, 부럽더라고요. 네. 이런 약간 가면처럼 딱
0: 네.
1: 장착하고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2: 근데 저는 이 영화에서의 그 완벽주의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루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0: 네,
2: 루틴.
0: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훈련을 네. 해가지고 자신만
1: 네.
0: 루틴으로 만들었겠죠.
2: 그러니까
1: 네.
2: 성장은 어느 정도 단계에서 이미 끝나 있는 상태인 것 같고
0: 네.
2: 완벽을 추구하는 상태에서의 그 완벽함이라는 건 성장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이미 끝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1: 네.
2: 그럼 그 다음에는 이걸 어느 정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할 건가에 대한 문제가 이 사람, 이 주인공에게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지 않았으면 여전히 표적을 정확하게 맞추는 훈련
1: 네.
2: 그리고 이 내가 빼놓은 것이 없는지를 꼼꼼하게 살피는 스케줄링을 했을 텐데
0: 네.
2: 그게 빗나가는, 그러니까 내가 타겟을 총격을 가했을 때 빗나가기 전에 네. 이미 예측하지 못하는 사건이 몇 개가 벌어져요. 예를 들면 갑자기 사무실 누가 찾아오는 네. 사람이 있어요. 신문이나 우편물을 주는 사람이거든요.
1: 네.
2: 이거 스케줄 계산 못했어요.
0: 네, 네.
2: 네.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볼 것 같은 시선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지 못해요. 그냥 네. 자기가 뭐라고 퉁치냐면 누구도 독일인 여행객에게는 관심 주지 않으니까.
1: 네, 나는 라고 잘하고 있어.
2: 내가 타인의 관찰에 의한 결과로 나를 살펴야 되는데 나의 주장으로 나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1: 맞네요.
2: 그런데 이 사람이 CCTV에 계속 찍히거든요.
0: 네네. 네, 네. 네.
2: 그러니까 자기가 노출되고 있는 것에 대한 완벽주의적인 성격이라면 다 통제할 수 있었어야 돼요. 원래는.
1: 네.
2: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엔 이 사람은 루틴한 사람인 것 같고
1: 네.
2: 어느 단계의 루틴함이냐면 집중력이 최고조에 도달했을 때 집중력에 의해서의 폭발력을 발휘한 사람이 아니라 루틴함이 쌓여서 내가 추구해 놓은 성장의 끝자락에 있는 단계에 그냥 아무 노력 없이 도착한 순간을 실행의 순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야 심장도 느리게 뛰니까.
1: 네.
0: 그러니까 평정심을 네. 유지할 수 있게.
2: 노력의 결과고 네. 에너지의 방출이 아니라 평정한 루틴의 결과. 일상의 수준에서의 핵심. 근데 이 사람은 뭘 잃어버리냐면 이 루틴을 잃어버려요.
1: 맞네요.
2: 이 루틴이 깨지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평온함이 어디서 온 건지를 반추하는 거예요. 아, 여자친구가 살아있고 편안할 때 내가 편안했구나.
1: 그러네.
2: 누군가를 그러네요. 내가 대상으로 죽이지 않아도 될 때, 내가 그냥 아무 무감정하게 사람 죽일 때 나 편안했지.
1: 네, 네.
2: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영화인 거예요, 원래.
1: 네.
2: 그래서 이제 이게 직장 생활의 노하우랑 다시 연결시켜서 조금 전에 소리 씨에 대한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뭐냐면, 노력으로 포커페이스 하는 게 아니라
1: 원래.
2: 평정한 상태를 가지는 정도의 노력. 노력을 100까지 하는 게 아니라 한 50에서 60 정도의 노력으로
1: 네.
2: 도달한 위치를
1: 네.
2: 저는 프로페셔널에서의 개념으로의 내가 가지고 있는 가면의 얼굴이라고
1: 네.
2: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1: 오.
2: 네, 만약에 100까지 발휘해서 도달해야 한다면
1: 힘들어요.
2: 1년에 한 번, 두 번쯤 있겠죠.
1: 힘들죠.
2: 1년에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네. 혹은 뭐 무대를 통해서 그런 네. 영감과 에너지가 동시에 방출되는.
0: 그거 예. 지금 아시안게임을 하고 있는데
2: 네.
0: 선수들이 경기할 때만 그 실력이 나올까요?
2: 그러니까요.
0: 아닐 거란 말이죠.
2: 네네, 저도요.
0: 연습 경기할 때도 그 실력이 나와야 본인의 실력인 거예요.
2: 저도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해요.
0: 오늘도 10골 네. 넣을 수 있고 내일도 10골 넣을 수 있을 정도로
1: 네. 네.
0: 늘 그 상태가 유지돼야 진정한 실력자라는 거죠.
1: 그럼요.
0: 어느 날은 1등하든 내가 어느 날 10등하면 그게 1등면 아니잖아요.
1: 아니죠.
2: 그렇죠, 그렇죠.
1: 아니죠.
0: 네, 네, 그것처럼.
2: 근데 저는 1등도 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네. 1등은 진짜 제가 주변에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1: 네.
2: 진짜 에너지가 높은 방송인,
1: 네.
2: 연예인, 가수를 본 적이 있어요.
0: 네.
2: 근데 그건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 제가
2: 그 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1: 네.
2: 그래서 제가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와 저걸 내가 본 게 신기한 거야. 아 저런
1: 약간,
2: 사람이
1: 예. 박물관 간 것처럼.
2: 네네.
1: 진짜 훌륭한 작품을 맞아요. 본 것처럼.
2: 네. 아 저건 저러니까 진짜. 대단한 거구나.
0: 그걸
2: 제가 똑같은 에너지를 사용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에너지 드링크만 네. 한 60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0: 방전돼 버리고 말 네네네. 거예요. 네. 금세.
2: 그런
0: 네.
2: 경험들을 하게 돼서
0: 네.
2: 저는 오히려 이 영화는 오히려 그냥 루틴의 어떤
1: 힘.
2: 예.
1: 네.
2: 그것의 어떤 전문가를 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0: 네. 근데 우리 맞춰야 돼요.
2: 안 돼요.
0: 네. 네. 안 돼. 우리 맞춰야 돼요.
2: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네.
1: 계속 하고 싶어요.
0: 음악은요. 닉 골드스톤의 더 킬러. 영화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1: 네.
0: 아마 들으면은 아, 이 노래구나 라고 하실 거예요.
1: 아, 명절 잘 보내세요, 청취자님.
0: 네.
2: 잘 보내시고요.
1: 네.
0: 즐겁게,
2: 네.
0: 편안하게
1: 네.
0: 명절 연휴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지영이었고요.
2: 네,
1: 강소리였습니다.

네, 9월 21일 월요일입니다. 다른 일은 월요일보다는 좀 힘이 나죠? 계속 즐겁고. 왜 즐거울까요? 네, 추석이 있는 주죠. 한 주, 오늘, 내일, 모레. 뭐, 있다 보면은 추석 연휴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아, 그래도 모든 힘을 아껴서 오늘은 놀자.

네, 코르티스, 네드레드, 리센드, 러버텍, 우즈, 드라우닝까지 듣고 왔습니다. 사실은 이 방송 중간에 유튜브 채널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게 너무 설레었나 봐요. 추석을 맞이하는 기분이 너무 설레서 그러는 이런 실수가 나왔나 생각이 됩니다. 뭐 라디오로 듣고 계신 분이야 노래만 나오니까 좋았겠지만. 최근에 뉴스를 들으면서 뭐 즐거운 뉴스도 있고 안 좋은 뉴스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최근에 가장 관심이 가는 게 아무래도 공기업 지방 이전에 대한 관심이 좀 높은 것 같은데요. 지방으로 특히 우리 지역으로 어울리는 좋은 기업들이 많이 와서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뭐 현대자동차가 새만금에 들어와서 하는 것도 좋고 하여튼 먼저 저희가 큰 대기업도 좋지만 흔히 말하는 중견기업들도 많이 와서 다양한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하는 이야기잖아요. 지방이 살아야 우리나라가 향후 경쟁력도 생기고 살수 있다는 걸 아는데 그게 이제 내가 아니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난 움직이기 싫은데. 그렇습니다. 이번 추석 기간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 좀 많이 하면서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연의 만찬가.

태연 만찬가 듣고 왔습니다. 최근에 좀된 뉴스지만은 부산이었던가요? 해서 공연장에서 공연을 주로 하는 소규모 공연장에서 관객이 춤을 춘 것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맞았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그런 뭐 보니까 그 공연하는 곳에서 허가를 자체가 춤을 출수 있는 공간은 따로 허가 필요한가 봐요. 그게 없어서 영업정지를 먹었다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조례로 좀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전주도 어떻게 보면 이제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인데 우리가 소규모 공연을 하는 곳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흥에 겨우면 좀 춤도 추고 근데 춤 그것이 뭐 흔히 말하는 춤을 전문적으로 추는 곳이 아니잖아요. 공연 중에 흥이 올라서 같이 좀 뛰고 춤추는 건데 그런 건좀 풀어줄 수 있는 조례를 빨리 좀 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좀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이제 뭐 춤을 출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고 물론 그분들이 좀 세금을 좀더 많이 내고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게 뭐 전문적으로 추는 게 아니잖아요. 뭐 주말에 아니면 뭐 특정한 날에 공연장에서 춤을 추는 걸좀 허락을 해야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프리티 베이비, 알렉스 샘슨, 박트맨, 테디 스윔.

Pretty Baby, Alex Simpson, Perfect Man, Teddy Swims 노래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추석을 맞이하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는 문제도 있고, 어렸을 때는 추석이 마냥 즐거웠었는데 이제는 약간의 부담이 되기도 하는. 아마도 다들 뭐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뭐 어느 순간에 추석 때 명절이 되면 친구들을 많이 만났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 만날 친구들도 다들 자기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나이가 어느 정도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을 준비를 하는 게 됐더라고요. 즐긴다는 것보다 어느덧 즐기는 나이가 아닌 준비하는 나이가 됐습니다. 세상은, 시간은 가만히 생각해, 계속 추석 명절이라고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네. 아휴. 아, 지드래곤입니다. Missing You. 피처링 김윤아.

FM 93.5MHz 전주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아, 너튜브 전주공동체 라디오 채널에서도 들으실 수,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오늘은 놀자입니다.

네, 서른즈음의 김광석이었습니다. 저희 공동체 라디오에서는 라디오 방송 관련된 일도 하지만 공동체 여러분이 같이 듣길 수 있는 것도 많이 하거든요. 글쓰기죠. 저희 이제 라디오 진행하면서 저희들의 그동안 사연이라든지 작가로 썼던 것을 가지고 책을 한번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자 해서 글쓰기 수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학교에서 애들 뭐 라디오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반 스케치 과정도 있습니다. 그동안 오늘은 이제서 어반 스케치를 배우셨던 분들, 배우고 계신 분들이 와서 그림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신청도 했었는데, 오늘 그 수강생 분 중에서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제 방송 참석보다는 사연을 신청과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작년에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빠의 직업은 이름을 알리지 못한 무명 화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리고 무언가를 만들며 놀았습니다. 그림은 제게 늘 가까운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한다 는 생각에 어느 순간부터 그림 앞에서 멈칫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힘든 일을 겪으면서 제 마음을 위로해 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것보다 내가 보고 느낀 순간을 내 방식대로 남기며 앞으로도 꾸준히 그리고 싶습니다. 내 눈에 오래 머문 장면들을 그림으로 남기며 나만의 화풍도 생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림 한 장 한 장에 그때의 마음과 시간을 담아 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습니다. 그림을 그리게 된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신청곡은 세 곡을 보내주셨는데요.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Way Back Into Love, 휴거넌트죠.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 위하여 세 곡을 신청하셨습니다. 일단 세 곡 듣고 와서 신청하신 이유 알려드리겠습니다.

끊임없이 말하듯 부르는 목소리와 가사가 좋았습니다. 화려하게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노래라서 참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아,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 영화를 정말 재밌게 봤는데 영화 속 장면과 음악이 함께 떠오르는 노래라서 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합니다. 휴 그랜트가 불렀죠. Way Back into Love. 제목처럼 주저하고 망설이는 마음까지도 아름답게 느껴지는 노래입니다. 잔나비 특유의 감성과 가사가 좋아 자주 듣는 노래입니다. 잔나비 주저하지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하여 이렇게 세고 신청하셨습니다. 아, 사연과 신청곡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반 스케치 작가로서 나중에 꼭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저희 오늘은 올자는 댓글에 신청곡을 올리시거나 전해주시면 아, 생방송일 때가 있고요. 아, 녹음 방송일 때도 있지만 아, 댓글 남겨주시면 아, 신청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신청곡과 아, 사연 보내주실 것은요. 아, 너튜브 전주 공동체 라디오 채널에서 보시면은요. 라이브에도 오늘은 놀자가 있고 팟캐스트에도 오늘은 놀자가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보면요 댓글도 달고 거기 이제 홈페이지도 나와 있으니까요 많은 사연과 신청곡 언제든지 환영하면서 들어주를 자세가 돼 있는 열심히 하는 DJ. 아 이제 사실 오늘 기분이 좋게 출발을 했는데 약간 출발을 하면서 방송에 너튜브 방송에 차질이 생겨서 약간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출발을 했습니다. 뭐 중간에 음악이 조금 또 끊어지는 사고도 있었고요. 이렇게 다사다난한 생방송을 하고 있는 오늘은 DJ입니다. 아유 재밌게 노래하는데 이런 걸로 놀면 안 되죠. 제가 이제 아까 저기 지방 분산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공기업 지방 분산에서 이야기했더니 어떤 친구가 제가 그걸 잘 쳐다보면서 하더라고요. 눈밑 지방부터 재배 지점에서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 눈이 처지나 몰라요. 한때는 날카로운 눈을 자랑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공동체 라디오에서 신규 라디오에 관심 있는 분들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SNS에서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찾으셔서 보면은 과정이 있습니다.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체 라디오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는 곳이고요. 내가 이런 걸 한번 방송해보고 싶다. 그러면 기본 기초 교육을 받으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 방송이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알려드리는 선배들도 있고. 뭐,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많은 참여. 일단, 도전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봐야죠. 하고 나서 해야지, 뭐, 해볼까? 해볼까는, 넣어두시고, 하자!로 해서 많은 도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은 지금 현재 뭐, 전주 지역에만 소출되는 소출력 방송이지만요. 너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방송이 되고 있다는 거. 방송은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라디오는, 이 부스 안에서 조문자르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또잘 모르겠고 할 때도 있고요. 추석 명절 남았습니다. 먼저 좀 뭐 나오시는 분도 있고 하겠지만요. 하여튼 즐겁고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는 추석 연휴, 그리고 오늘 정말 재밌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들의 소현이 신곡을 냈는데 아주 노래가 재밌습니다. 이런 마음 가진 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퇴사할게요. 나레이션 기안84입니다.

빠지는 파츠 덮이는 거냐 내 등치에 라이센스 비더패워 치과스테스 믿고 가는 게 마셉 기고 나는 나는 메인 웨더 스파크 발생한 메인 채널 따라할 때 매번 드래커 이것은 오리지널 존재감은 크레센도 패션이 되어버린 컴플렉스 느껴 도파민의 페이지 yeah 도파민의 페이지 yeah 인도하시네 이제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2: 끝은 없는 거야.
3: 안녕하세요. 독립영화 부문 온다 독부문 왔습니다. 저는 제인,
4: 헤라,
5: 리, 잭입니다.
3: 네.
6: 와.
3: 오늘은 9월 독부문이고요. 저희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저희가 가상 공간에서 모였는데요. 다들 와우. 어디세요?
4: 저는 집이에요.
5: 저는 지금 할리우드에 와 있습니다.
3: 멀리 가셨다.
5: 와우.
3: 네. 닉이 할리우드에 가는 이슈 때문에 저희가 가상 공간에 모인 건데요.
5: 맞습니다. 맞습니다.
3: 할리우드는 어떤가요?
5: 할리우드 지금 날씨는 매우 좋고요.
3: 와우. 지금 몇 시예요, 할리우드?
5: 어제 지나가다가 톰 홀랜드 봤거든요.
2: 톰 홀랜드요?
5: 그래가지고 독부문 인스타 팔로우 해달라고 했더니 아, 나 그 셀럽은 이거 안 한다고.
2: 뭐야?
5: 이러셔가지고 약간 톰 홀랜드에 대한 그 이미지가 살짝 안 좋아지긴 했지만 역시 멋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서 젠다가 따라오고 계셔가지고 그분한테 말씀드렸더니 팔로우 해주신다고. 와. 말씀을 하셨지만 저의 영어 실력이 부족했던 탓인지 팔로우 소식은 아직 없네요.
4: 우리가 그만큼 정말... 더 노력해야죠. 네.
5: 맞습니다.
3: 근데 너무 그럴듯해가지고 진짠지 유머를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5: 아 진짜요?
3: 좀 그럴듯한데요?
5: 진짜예요. 뭐
2: 진짜 어떻게... 아니에요?
5: 진짜예요.
3: 지금 뭐... 이게 진짜면 문제가 되는 게 톰 홀랜드 인성 논란이 생길 수 있잖아요.
4: 그렇죠. 김선빈 군 때문에.
5: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인성이 아니라 그 톰 홀랜드는 SNS를 안 하기로 했대요.
3: 어제 그렇게 들으신 거예요? 본인한테?
5: 제가 아까 말을 잘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분의 네. 인터뷰를 봤는데
3: 네.
5: 인스타로만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그 보여지는 삶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자기 자신을 잃었다. 그래서 인스타를 끊었다라고 저는 그 인터뷰를 봤어요. 진짜로.
3: 그래서 어제 톰 홀랜드가 매몰차게 하지 않는다고 한 거에 대해서 조금 네. 실망했지만 그 전에 봤던 인터뷰를 통해 이해를 한다 이런 건가요?
5: 맞습니다. 맞습니다.
2: 와우.
3: 지금 할리우드 몇 시예요?
5: 지금은 잠시만요.
3: 지금 한국은 7시거든요. 오후 7시?
5: 오후 7시예요?
3: 네.
5: 그러면 저희 뭐 한 오전 6시 정도 될걸요?
3: 아 시계가 없군요.
2: 왜 될걸요?
5: 아 지금 점검 해가지고 아무튼 일어나자마자 켰거든요.
2: 아,
3: 어쩐지 목소리가 밤에 떠들어 있다.
5: 아 죄송해요. 하겠습니다.
2: 와우.
5: 아무튼 할리우드 아침 매우 좋습니다.
2: 부럽네요.
4: 부럽다. 재밌겠다.
5: 댁은 어디예요?
2: 저는 저의 은신처인 제 지팡 안에 숨었습니다.
5: 은신처예요? 안식처 네. 아니에요?
2: 아 안식처이기도 하죠.
5: 왜 은신하려고 하세요 자꾸?
2: 지금 모르겠어요. 여기 들어오니까 힘이 한 3배는 솟는 것 같네요 지금.
3: 진짜요?
2: 네.
3: 우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4: 에너지 충전.
2: 몸이 너무 가벼워요 지금.
3: 날아가겠다.
2: 그러니까요 지금. 너무 기분이 좋네요 그래서.
3: 날아가는 거 찍어서 올려주시면 돼요?
2: 이따가 올려드리겠습니다.
3: 네.
4: 근데 진짜 착하네요. 무리한 요구라 생각했는데. 진짜 착하다.
2: 뭐 기분 좋은데 그 정도 해줄 수 있죠 뭐.
5: 와우.
3: 아 지금 다들 착해요. 뭐 날아가달라 해도 날아가 준다 그러고 할리우드냐고 하면 할리우드인 척 해주고.
5: 맞아요.
3: 네, 진짜 다 착해요.
2: 와우.
3: 다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4: 저는 제인이랑 같이 장편 영화 촬영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9to6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루틴이 너무 좋더라고요.
5: 진짜요?
4: 네,
5: 그럼
4: 너무너무
5: 아침밥
4: 좋아요.
5: 먹어요?
4: 아침밥 저는 안 먹는데 제인은 집에서 먹고 와요.
5: 개인이요?
4: 매일매일. 네.
5: 개인이요? 진짜요?
2: 개인 뭐
5: 집에서
2: 계란 두
5: 그냥
2: 개를
5: 그
2: 먹습니다.
5: 누가
2: 뭐
5: 차려주는
2: 그냥
5: 거
2: 젤리
5: 아니에요?
2: 이런 거. 엄마가 계란 두 개를 삶아 놓으면 그걸 먹습니다.
5: 헬시 라이프네요.
2: 네,
5: 웰니스네요.
2: 그럼요.
5: 웰니스
2: 네,
5: 라이프.
2: 그럼요. 왜냐면 오랜만에 이런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금, 네, 건강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좀잘
5: 그쵸, 그쵸.
2: 챙겨 먹고 있습니다.
4: 근데 저는 느끼는 게, 이거 살짝
2: 네.
4: 일반화일 수 있긴 한데, 광주 분들을 좀 아침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것 같아요.
5: 이게 뭔 뭐예요?
4: 아니, 제가 광주에 오고 나서
5: 네.
4: 물어보면 다 아침밥을 드시고 오신대요. 지우 언니, 아니, 제인조차도.
2: 아무래도 저는 본가에서 출근을 하는 거고, 그리고 너무 일찍 일어나, 야, 하셨기 때문에 먹을 시간이 있습니다.
5: 아니, 출근 시간 10시라면서요. 뭘
2: 근데
5: 너무
2: 저희
5: 일찍
2: 집
5: 일어나야
2: 쪽은
5: 돼요.
2: 그
5: 아직
2: 사무실이랑
5: 멀어요?
2: 저랑 좀 많이 멀어가지고
5: 헐, 몇분 걸려요?
2: 10시인데 8시 반에는 나와야 지각을 면해요.
5: 에? 진짜요?
4: 네. 없어요.
5: 오,
4: 근데
5: 빡세겠다.
2: 엄마가 항상 계란 두 알을 삶아 놓으시기 때문에
5: 우와.
2: 네, 그럼 1시간 동안 오면서 먹으면 됩니다.
5: 대박. 거기에 그 올리브랑 후추 뿌려 먹으면은 더 맛있어요.
2: 아,
5: 천연
2: 진짜요?
5: 유목이에요. 천연 유목.
2: 저도 집에 앉아가지고 올리브유랑 후추를 뿌려서 이렇게 여유롭게 먹고 싶거든요? 근데 그럴 여유는 안 돼가지고 그냥 손에 쥐고 나옵니다.
5: 와, 근데 출퇴근 진짜 한 시간 반 진짜 힘드시겠다. 진짜.
4: 그러니까.
2: 근데 항상 버스나 지하철에 앉아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저는 그 시간을 좀 즐기는 편입니다.
5: 아, 다행이네요.
4: 너무 좋네요. 별거 다 합니다.
5: 대박.
4: 다른 분들은요?
5: 저는 요새 러닝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푹 빠져버렸어요.
2: 진짜요?
5: 이게
2: really? 푹 빠졌구나.
5: 아니 이게 건강해지는 기분
2: 와.
5: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그 자신과의 싸움에서
2: 와.
5: 이겨내는 이것이 너무 좋고요.
2: 대박.
5: 근데 그 가끔 이제 옆에서 약간 진짜 멋있는 분들이 이렇게 런닝 뛰신단 말이에요.
2: 네.
5: 그러면은 그분 따라서 가게 된단 말이에요.
2: 네.
5: 와, 와, 이 사람 진짜 멋있다. 와, 이러면서 나이 사람 이겨야지 하면서 페이스 잃고 다시 헉헉대다가 그 걷고 이러는 삶을 살고 이제 스트레칭까지 해야 되더라고요. 다들 러닝 하시죠?
2: 네.
5: 그럼요. 이거 스트레칭 엄청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2: 맞아요.
4: 맞아, 맞아.
5: 제가 지금 그목뒤 근육이 한 달째 안 풀려가지고 한의원에 갔어요. 한의원에 갔는데 이렇게 그 헬스나 뭐 이런 거 운동을 하고 스트레칭 안 해주니까 근육이 너무 드라이하대요. 드라이. 그래가지고 물 많이 먹고 오메가3 먹고 스트레칭 하라고 해가지고 어제 당근마켓으로 저거 뭐야 샀습니다. 폼롤러
4: 뭐야?
5: 샀습니다. 폼롤러.
2: 와우.
4: 야무진 삶을 살고 있네.
5: 대박. 다들 건강하게 살아가세요.
2: 아니, 퍼포먼티브인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사진 올리는 거 보고. 근데
5: 사진
2: 맨날
5: 많이 안
2: 진심이네.
5: 올리잖아요. 사진 많이 안 올려요.
2: 근데 푹 빠진 거 치고 인증을 별로 안 하잖아요.
5: 그러게요. 인증해드려요?
2: 네.
4: 네.
2: 아니, 전 궁금한 게, 뭔가
5: 그래요?
2: 그 우리가 아는 닉이라면, 할
5: 네.
2: 때마다 저희한테 보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5: 인정. 아니에요.
2: 아니에요?
5: 아니에요.
2: 안 보낼 때도 있는 거예요?
5: 야, 안 보낼 때도 있어요. 뭐, 항상 제가 합니까?
2: 저는 항상 할 때마다 보낸 거 치고 푹 빠졌다는 단어가
5: 네.
2: 약간 이질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아니군요.
5: 인정. 아니 그래도 일주일에 한세 번은 뛰어요.
4: 야, 대단하다.
2: 많이 뛰는 건데 그거?
4: 진짜로. 인정이다, 인정.
3: 인정합니다.
2: 인정.
3: 근데 이게 방금 닉이 말한 것이 우리 있는 생각도 같은 것 같아요.
5: 와우,
3: 남을
5: 떨어져요.
3: 따라가려고 오버페이스 해가지고 핵핵되다 보면 자신의 길을 잃고
2: 와우.
3: 방향을 잃고
2: 와우.
4: 맞아요. 맞아.
3: 네, 각자의 길을 갑시다. 속도대로.
4: 그럽시다.
2: 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4: 맞아요.
2: 제가
3: 상관 안 해요.
4: 넘어갑시다. 제가 어떻게 살고 있나요? 개강했다고 들었는데.
2: 맞아요.
3: 웃음이 날아간대요?
5: 무슨 호흡이죠, 이거?
2: 아니, 방학이 너무 짧게 지나간 것 같아가지고,
4: 최근 방학 때뭐 했어요?
2: 제가 방학 때 근장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제 학교 행정실에서 일을 하고, 이제 쉬는 날이거나 근장 없는 날에는 졸업 작품이나, 아니 뭐딴 데를 가거나 막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당장 내일이 개강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우울해가지고 이 기분을 좀 도파민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머리를 잘랐는데 머리가 개 망해가지고
5: 개 망했다.
4: 네. 아니, 전혀, 절대.
2: 머리가
4: 저는
2: 개
4: 너무 잘
2: 방티가
4: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2: 돼가지고 지금 거의
4: 방티머리
2: 완전
4: 해볼 수도 있죠.
2: 완전 외모 정병. 거의 완전 지금, 뭐라 해야 돼? 슬프네요, 아무튼.
3: 안타깝네요.
2: 슬프네요.
3: 저는 현대 사회의 그 악의 근원이 외모 정병이라고 생각합니다.
2: 맞아요. 왜
3: 진짜.
5: 그렇게 생각하시죠? 들어볼게요.
3: 모든 것이 외모 정병으로 시작되었어요.
2: 어떻게요? 어떤 거지? 뭐가요?
4: 그렇군요.
3: 이 소비 문화와 이 비교하는 것, 이그 SNS 중독, 이 모든 것이 다 외모 정병 때문이 아닌가.
2: 핵심을
3: 너무
2: 찌르셨네요.
3: 싫습니다. 진짜 외모 정병 너무 싫은데 저도 있다는 것이 가장 싫습니다.
2: 리얼?
3: 아, 리얼. 당연히
4: 다들 아름다워요. 이거 왜 이래?
2: 맞아요.
3: 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외모 정병이라는 것 고칠 수 있는 것인가
5: 근데
3: 보니까
5: 죄송하지만 다들 얼굴에 얼마 쓰셨어요?
2: 네?
5: 얼굴에요? 예? 네? 얼굴에 돈 얼마 쓰셨냐고요, 다들.
4: 왜요? 지금 어필하게요?
5: 제가 여기서 제일 많이 썼어요.
2: 헐.
3: 에?
4: 괜찮아요. 그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그런 거잖아요.
2: 쓴 만큼 나왔잖아요, 그리고.
3: 이런
4: 물론
3: 반응을
4: 되시고.
3: 생각한 게 아니죠.
4: 혹시
3: 힘을
4: 다른 반응 생각했어요? 자제하라고요?
5: 아니, 아무튼, 제가 유모병 제일 커요, 제가.
3: 근데 요즘은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5: 왜요?
3: 좀 많으시잖아요, 외모정병. 많이 오신 것 같긴 해요. 아니, 이뻐
2: 왜요?
4: 보여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는
2: 그런가요?
4: 부분이에요, 그건.
2: 아니면
5: 아니,
2: 와라본 스타일
5: 왜요?
2: 억지로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4: 완전 먹이신다.
2: 에이,
5: 아니에요.
2: 아닙니다. 아닙니다.
5: 저는, 그러니까 얼굴만 생각한 거죠, 저는 얼굴만.
2: 와우.
5: 요새 제 피부가 너무 좋아졌거든요?
4: 네. 부럽다.
2: 그래
4: 어떻게
2: 보여요?
3: 비결 알려주세요,
2: 대박.
5: 2개월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침 루틴. 샤워 빡빡 하고, 스킨 바르고, 나이아신 아마이드를 바릅니다.
2: 예.
4: 그게 뭐예요? 앰플.
5: 나이아신 아마이드라는 그 앰플 같은 게 있는데,
3: 네.
5: 그거를 바르고, 로션을 바르고, 선크림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사중으로 피부를 보호해줘요.
2: 와우.
5: 그리고 이제
2: 장갑.
5: 저녁 때는 이제 클렌징 오일 하고,
2: 와우.
5: 스폰 클렌징 한 다음에, 스킨 바르고,
2: 이중세안까지.
5: 이제 일주일에 두번 정도 레티놀을 바릅니다. 레티놀.
2: 와.
4: 오.
5: 레티놀
3: 레티놀.
5: 바르고,
2: 레티놀
5: 로션을 바르니까
2: 따끔따끔한 거예요,
5: 피부가
2: 사실?
5: 상당히 좋아지더라고요.
4: 나도 그거 고민했는데 갑자기
2: 와,
4: 좀 시도해봐야겠군요.
5: 네, 제가 그 제품 정보 보내드릴 테니까 댓글로 제품 남겨주시면 제가 쏴드릴게요.
2: 이거 해도 돼요? 이거?
4: 오케이, 오케이.
3: 제품.
4: 선착순 3명.
2: 정보.
4: 저희 이번에 하는 영화가 뭐죠?
3: 네. 9월의 영화. 경주 기행인데요.
4: 와우.
2: 와우. 대박.
3: 저희 비록 독립영화 부문 온다지만, 이번 달은 특별하게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상업영화 경주 기행을 가져왔습니다.
4: 와.
5: 그래도 약간 그 감독님께서 독립영화를 꽤나 오래 하신 분이라고
2: 맞아요.
5: 들었는데,
3: 맞아요.
5: 제께서 설명을 완전 야무지게 해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 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주 기행. 2026년 8월 26일 극장에서 개봉을 한이 영화는, 자, 지난 2020년 첫 장편 영화 갈매기로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 경쟁 부문 대상을 수상하신 김미조 감독님의 두 번째 장편 영화입니다. 그래서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고등학교 수학여행 중 누군가의 손에 살해당한 막내 경주. 남편은 막내딸의 살해로 절망해 세상을 등지고, 막내딸의 생일을 맞이하여 옥실은 경주의 언니들이자 자신의 딸인 장주, 영주, 동주와 함께 범인 수색에 나서고 마침내 그놈을 잡는다. 가족여행을 경주의 생일에 맞춰 떠나기로 하고, 그 납치한 놈을 막내의 기일에 맞춰서 죽이기로 하는데,
4: 쫌쫌쫌.
5: 쫌쫌쫌.
4: 와, 설명 야무진데요?
5: 감사합니다. 설명 영어인데요? 다들 영어 어떠셨어요?
4: 아, 저는 너무, 너무 재밌고, 너무 무섭고, 너무 슬펐어요.
2: 맞아요.
4: 초등학생이요? 아니, 그러면은 제기 얘기해보세요.
2: 얘기
5: 저요? 얘기해볼게요. 저도
4: 네.
2: 너무 재밌고, 너무 무섭고, 너무 긴장되고, 너무 재밌었어요.
3: 진짜요?
2: 네.
3: 별점 몇점 주셨어요?
2: 아, 저는 3.5점입니다.
5: 오, 꽤나
3: 100치고
5: 높네요?
3: 높은 거다, 그쵸?
2: 총.
4: 그니까.
3: 어떤 점이 그렇게, 두 분은 어떤 점이 그렇게 재밌고 슬프고 놀라웠어요?
4: 제 먼저 얘기해요.
2: 저도 그냥 정보 모르고, 그냥 진짜 독립영화, 완전 독립영화 느낌, 그냥 뭐 경주 여행 가는 건가? 했는데, 시작부터 뭔가 되게 막, 익살스럽게 막 나오고, 바로 막, 물어야 돼. 바로 막뭐 살벌하게 막 해버리고. 캐럿 먼저 하세요.
4: 저도 아무 정보 없이 그냥 그 독립 만드시던 분이 이번에 상업을 만들게 되셨다라는 이 정보랑 이제 그 어떤 남자 배우가 나오더라라는 정보, 이 정보만 들고 딱 갔는데 저도 경주로 놀러 가는 내용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일단 이 반전부터가 저는 좀 재밌었고요. 그리고 저는 공포영화 보는 느낌으로 봐가지고 살짝 조금 힘들 때 있었어요. 좀 많이
5: 그래요?
4: 무섭, 너무
5: 아,
4: 좀 많이 무섭더라고요.
5: 부끄럽고. 아니, 이번에 그 변요한 배우님께서 진짜 꽤나
4: 맞아.
5: 악연이셨어요. 그러니까
2: 맞아요.
5: 그 평소에 악역 캐릭터를 맡으신 적이 없으셨나? 그러니까 뭔가 저는 변요한 선배님 하면은 좀 이미지가 착하고
4: 맞아.
5: 뭔가 이렇게 야무지고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2: 맞아요.
5: 작품에서 되게 진짜 사이코패스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해주셔가지고,
2: 맞아요.
5: 재밌더라고요.
2: 초반에서 진짜
4: 그니까요.
2: 완전 착한 동네 형 이렇게 나와가지고, 더 비교됐던 것
5: 아, 맞네요.
4: 같아요.
5: 초반이랑 그렇네.
4: 맞아. 와.
5: 그리고 좀그 뭔가, 제가 생각하는 그 한국 영화의 막 악역 하면은 막 그렇게 악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그 악역도 악역만의 스토리가 있고
2: 맞아요.
5: 뭔가 그런 것들을 항상 좀 부여해줬는데, 아 물론 이번에도 있기는 했지만은
6: 그냥 바로 그 뼈다귀탕을 먹은 그걸로 이 선생님 그 빈집이 나온 선생님 바로 죽여버리시고
2: 그니까요.
6: 나 그때
4: 동료
6: 너
4: 선생님을.
6: 그때 마음 너무 아팠잖아요 나 진짜로
4: 맞아요.
2: 진짜.
6: 네, 빈집이언니들에서는 완전 그 어? 그거 하셨는데 사랑을 이제 눈을 뜨셨는데 이제 바로 변요한 선배님한테 죽임 당해가지고 저는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4: 맞습니다. 저, 그래, 그 빈집의 연인들도 봤는데, 그거 보고 이거 보니까 뭔가 살짝 그 이미지가 비슷해서 이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6: 맞아요,
4: 그래서 그것도 좀 재밌었던 것
2: 맞아요.
6: 맞아요. 빈집 연인들도 아직 상영하고 있더라고요.
4: 같아요. 그러면은 볼수
6: 네.
4: 있으면 좋겠다.
6: 있으면
4: 여러분도.
6: 좋겠다.
4: 제이는 어땠어요?
6: 제인 왜 이렇게 조용해요? 그니까요.
7: 저는, 아, 여러분들의 감상평을 감상하고 있었어요.
2: 와우. 와우.
7: 저도 비슷한 감상인데, 최근에 봤던 것들 중에 가장 집중할 수 있었다. 가장 몰입해서 봤다. 한시도 빠짐없이 딴 생각 안 하고 완전히 집중할 수 있는 영화였다.
2: 진짜요?
7: 네, 너무 좋았어요. 저눈한 번도 안 감았습니다.
6: 잠깐만요.
4: 와우.
6: 잠깐만요. 눈을 한 번도 안 감았다고요?
7: 네.
6: 눈을 한 번도 안 감았다고요?
2: 눈을?
7: 그 눈을 스르륵 감지 않았다는 거죠.
6: 깜빡깜빡
2: 아,
6: 떴다는 줄 알았잖아요.
7: 네. 다들 네.
2: 대박이네요.
4: 몇
7: 네.
4: 점인가요?
7: 저는 별점 4점 줬습니다.
2: 와우.
4: 오.
7: 저좀 후한 편이긴 한데 잘 줬죠.
4: 네. 잘 줬는데요?
6: 잘 주셨어요.
7: 저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2: 대박.
4: 닉은 몇 점이요?
6: 저는 솔직히 초반 10분을 못 봤단 말이에요.
7: 아,
4: 아,
7: 또,
4: 아,
2: 또야?
7: 또 지각.
2: 또?
4: 또
6: 진짜.
4: 지각 이슈. 맨날 그렇게 지각하면서 살 거예요?
6: 진짜 그러지 않으려고요, 저 진짜로. 저 저번 달에 지각 안 했어요, 회사. 저희는,
4: 근데, 이번 달엔 지각했나 봐요.
7: 그니까.
6: 초반에 한 3, 4월에 한 번씩 했었어요.
4: 아,
7: 아,
4: 파티.
7: 대박.
4: 진짜 레전드 MG다.
7: 근데 지각하면
6: 진짜.
7: 어떻게 들어가요?
6: 아, 이제 평소에는 이제 딱 들어가자마자, 그러니까 그 회사 앞에 그게 있거든요, 지문 찍는 게.
7: 네.
6: 이게 딱 9시만 돼도 지각, 그러니까 9시 1초에 들어가도 지각이란 말이에요.
7: 네.
2: 헐.
6: 근데 이제 그게 막뭐 지각입니다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아는 거죠. 아, 지각인데. 해가지고 딱 들어가면은 처음 원래 평소에는 안녕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좀 그런 날에는 지각하는 날에는 조심히 들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좀
7: 아, 너무 티가 많이 나네요.
6: 진짜.
4: 아, 근데 너무 당당해도 진짜 짜증날 것 같아요.
2: 그죠.
7: 맞아요. 근데 제가 요즘 그 이름이 뭐였죠? 캐럿이랑 같이 다니잖아요.
2: 설마.
4: 네.
7: 근데 그러니까 저는 머니까 좀 일찍 와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지하철에 맞춰버리니까.
4: 네.
7: 근데 캐럿은 당당하게 천천히 오던데요?
4: 저요? 아닌데요?
7: 아, 그래요?
2: 와우.
4: 네. 저는 안.
7: 근데 물론 모두가 여유롭게 오는 것 같긴 해요. 그쵸? 네.
2: 좋네요. 슬로우
4: 맞아요.
2: 라이프.
7: 좋죠. 저도 좋다고 생각해요.
6: 아니, 아무튼 저는 3.5점을 준 이유가
4: 네.
6: 그 초반에는 그 레슬링 선수의 연기가 저는 조금 과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7: 네.
4: 앞부분을 못 봤으니까요.
6: 그러니까
7: 이연
6: 그렇
7: 배우 말하는 거죠?
6: 맞아요.
7: 네.
6: 근데 진짜 되게 열심히 연기하시는데
7: 네.
6: 약간 살짝
2: 과하다.
6: 그 가족이지만 살짝 조금 튀는 느낌이 저는 좀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영화를 이제 따라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그 각각의 캐릭터들이 완벽하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2: 와우.
6: 이제 그 모먼트에서 이제 그 캐릭터들의 이 확실함들이 좀 흥미롭게 느껴졌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좀 이해가기 시작하면서 그분의 연기도 어우 되게 잘하셨다라고 이제 후반 가면 갈수록 그렇게 느껴졌고, 그리고 구성이 너무 촘촘한 것 같았어요.
7: 뭐가?
6: 구성이.
7: 아, 네.
6: 이게 어떻게 막 뭐 잡혔다가 어떻게 됐다가 어떻게 됐다가 하는 게 저는 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엄마가 제일 그 얘를 죽이고 싶어 하는 욕망이 제일 크잖아요.
2: 그죠.
7: 네.
6: 근데 딸들은 조금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7: 네.
6: 아, 그래서 마지막에 좀 둘이 남았으면 좋겠다.
7: 네.
6: 뭔가 이 살인마의 끝을 엄마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 중간에 이제 그 차에 노란색 그 버스에 딱 둘이 네. 남잖아요. 딱, 네. 딱 올라타가지고 그 트렁크에 타잖아요.
7: 네.
6: 이제 거기서부터, 와, 이제 둘이 어떻게 되려나 보다. 하려고 여기서, 그래서 둘이 마지막에 좀 끝나려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전복되고, 레슬링 선수 오고, 거기서 또 이제 싸우다가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레슬링 선수 딴 데 가고,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둘이 남아서 이제 그냥 이것도 타협을 하네 마네 하다가 바로 죽여버리는 게.
7: 완벽한 스포를 하셨어요, 지금.
2: 레전드.
6: 아, 뭐, 아무튼 저의 감상평인데요.
2: 좋았습니다.
7: 완벽 스포.
2: 대박.
4: 좋아요.
2: 멋있다.
6: 아, 원래 다들 영화 보고 이거 들으시는 거잖아요.
7: 맞아요. 아, 그래서 예고 조금 해주셔야죠.
4: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황했지만 진짜. 좋아요.
2: 깜빡이 없이.
7: 근데 좋긴 했습니다.
6: 아,
4: 좋네요.
7: 이 세세한 감상 좋았습니다. 근데 저도 완전 네네. 동감입니다.
6: 그쵸.
7: 끝까지 갔어요.
6: 가버렸어요.
7: 맞아요. 그쵸. 저는 끝까지 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이분이 끝까지 갔습니다.
6: 와, 진짜 끝까지 갔더라고요.
7: 네, 그래서 좋았어요.
4: 그러니까, 보통 끝까지 잘 안 가잖아요. 맨날 맞아요. 열린 결말에 놓고 막 이러잖아요.
2: 정말 마음 꺾고.
7: 실제 이거는 상업영화가 됐잖아요.
6: 맞아요,
7: 그러니까
6: 맞아요.
7: 이제 조금 이제 반응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돈을 많이 들였으니까.
2: 그죠.
7: 근데 뭔가 소신대로 끝까지 가신 것 같아서 너무 과감해서 좋다고 느꼈어요.
4: 맞아요, 맞아요.
6: 저 진짜 그 장면에서 와, 이 사람 타협했을까? 이거 그러니까 진짜로 이 타협했을까라는 게 머릿속에 있었어요. 이게 그 딱 마지막 장면 있잖아요. 죽일까 말까 하는 장면.
2: 맞아요.
6: 거기서 와 여기 이거 이 사람 어떻게 갈까? 이 사람 이 감독 어떤 선택을 했을까? 너무 궁금하게 되는 거예요. 그치만 이 작가의 소신대로 끝까지 밀어붙인 것이 너무나 칭찬받을 만하시고 너무나 좋은 영화였습니다.
4: 맞아요.
7: 맞아요. 근데 저는 궁금했던 게 사실 엄마와 그 영화 안에서도 그 이 살인범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족들 다 그 입장이 다르니까 의견이 다르단 말이죠. 특히 엄마랑 딸들의 입장이 좀 갈리잖아요.
2: 맞아요.
7: 근데 나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4: 이게 저도.
7: 영화를 만드는 입장이 아니라 진짜 그냥 그 속에 내가 들어간다면 어떨까? 다들 어떠셨을 것 같아요?
6: 저는 제게 그게 제일 궁금해요.
7: 왜요? 평소에 제게 뭐 어떻게 생각하길래?
2: 그러니까요.
6: 궁금해요.
2: 저는 저 중간에 돈 받고 튀었을 것 같아요.
7: 네?
4: 아, 둘째처럼?
7: 둘째처럼?
2: 네. 아무리 이 어머니의 분노 이 복수 수건 사업을 돕는 일이라고 해도 지금 갖고 있는 거라도 잘 지켜야지 더 잃어버릴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성적으로 딱 막아야 하지 않나. 집에 유일한 막내 아들, 든든한 막내 아들로서.
7: 맞네. 지금 딱 그거잖아요.
2: 맞아요.
7: 삼남매시니까.
2: 맞아요.
7: 삼자매인 그 캐럿은요?
4: 두 사람, 그러니까 엄마랑 딸들의 그게 너무 다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 저였다면 저도 딸들 같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 엄마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서, 실제로는 딸들처럼 하겠지만은, 엄마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네요.
2: 제이는요?
4: J는요?
7: 저는 그 엔딩에서 끝까지 가는 걸 보고, 아, 너무 과감했다, 좋다. 이게 사실 그 뭔가 통쾌한 느낌이라기보다 그냥 영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엔딩을 보고 그저, 와, 멋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조금 찝찝했거든요.
2: 맞아요.
7: 근데 그 마음이 뭔가 생각했을 때 저는 딸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도 이 남아있는 사람들과 계속 이렇게 잘 살아가려면 진짜 그 영주? 영주가 계획했던 그 제이의 그 계획대로 모든 걸 들키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정말 아무도 모르게 죽였다면 저는 행했겠지만 이렇게 사단이 난이 상황에서 끝까지 가는 것이 너무 찝찝했단 말이죠. 나도 말리고 싶었어. 근데 그래서 저도 그냥 그 적당히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 엄마랑 같이 봤단 말이죠.
2: 와우.
7: 근데 영화가 나오자마자 어땠어? 영화 어땠어? 재밌었어? 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엄마랑 딸의 입장은 다른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솔직히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아니 재밌냐고 물어봤는데 왜 딴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2: 되게 재밌게
7: 근데
2: 보신 것
7: 곱씹으면
2: 같은데?
7: 그쵸, 엄마가 좀 과몰입한 것 같긴 한데 근데 뭔가 똥딴지 같은 답변이라 생각했어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근데 곱씹고 나니까 아 엄마는 엄마의 몰입을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4: 그니까
7: 했죠.
4: 맞아요. 사실 만약에 저는 아직 엄마가 아니지만 내 가족 중한 명을 누군가가 살해했고 그 살해가 엄청나게 끔찍했고 그러면은 엄마가 거기서 그러잖아요. 여기 이게 불 같은 게안 없어진다고.
7: 맞아요.
4: 근데 그게 뭔지 너무 알것 같은 거예요. 몰입을 하니까 아,
2: 맞아요.
4: 내 가족이나 내 주변 뭐 닉이나 제인이 그렇게 됐을 때 너무너무 화가 날것 같은 거죠.
7: 맞아요.
4: 물론 이 사회의 그걸로 법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2: 옳지 않은
4: 그걸
2: 일이긴 하나.
4: 따르려고 옳지 않은 일이긴 하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그 법에 맞춰서 살수 있겠어요. 물론 저는 그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겠지만 어쨌든 그건 정말 쉽지 않은 일 같아요. 그래서 엄마의 마음도 너무너무 이해가 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옥실의 아빠랑 경주를 보내고 나서 사실 엄마가 그 나머지 딸들한테 피해를 입힐 정도로 막 그렇게 한 거잖아요. 누군가를 죽인다는 게.
2: 맞아요.
4: 근데 그 큰딸 장주랑 같이 둘이 남아서 막 이렇게 그만하라고 싸울 때 그 장주가 나 그만 이제 놓고 싶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근데 그때 참 뭔가 매우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뭔가 엄마는 딸 하나랑 아빠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딸들에게 잘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모질게 구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경주한테도 후회되는 게 있었을 텐데, 딸들한테 이렇게 또 구는 게 너무 좀 무한굴레 같은 느낌?
2: 있는 사람이라도 잘 해줘야 되는데.
4: 그치, 그치. 근데 뭔가 그거를 모르고 계시고, 또 나는 몰랐다고 하면서 엄청 우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2: 그 싸우는 장면 연기력이 대박이더라고. 저는 또그두분다 여자분이시고, 전또 누나 두명 있잖아요, 위로. 그래서 누나들이랑 엄마랑 싸우는 거를 자주 봤단 말이죠. 근데 영화에서 모습이 오버랩이 되는 게 엄청 많아가지고, 그럼 두 분도 약간 공감하시는 게 있나? 되게 재밌더라고요, 보면서.
4: 어허, 그랬긴 했겠다. 제의는 있어요?
7: 아, 그두 분이 저인가요?
2: 네.
7: 아하.
2: 진짜 현실 모녀처럼 싸우니까 되게 한편으로는 슬픈데 재밌더라고요, 그게. 지켜보면.
4: 맞아, 맞아, 맞아.
7: 맞아요. 그 가짜가 아니지 않았어요?
2: 맞아요. 진짜 엄마와 딸 같은.
7: 제가, 저도 요즘 그, 이거, 경주기행도 모녀 이야기고, 또 제가 요즘 준비한 작품도 모녀여가지고,
2: 아,
7: 그
2: 맞아요.
7: 모녀들의 그 싸움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2: 네.
7: 근데, 물론, 모자도 있고, 부자도 있고, 부녀도
4: 부녀도
7: 있지만,
4: 있고.
7: 그 모녀의 그게, 그 바이브는 좀 특별해요. 뭔지 알죠?
2: 특히 K 장녀.
7: 막 서로 막 긁고, 막 서로 너무 잘 알아서 막 서로 뜯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너무 생각해.
2: 맞아요.
4: 맞아.
7: 그런 모먼트가 있다. 모녀에겐 그게 좀 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경주기에서, 너무 잘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 맞아요.
7: 사실, 첫째, 둘째, 셋째 다 달라요. 너무 다르잖아요.
4: 맞아.
7: 서로를 대하는 것도 각자마다 다 다르고, 서로가 엄마한테 하는 것도 다르고, 엄마가 그들한테 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근데 그게 다, 뭔가 그게 다 다른데, 다 너무 진짜 같았어요.
4: 맞아.
7: 그래서, 근데 이게 감독님이 진짜 내자매시래요.
4: 맞아요.
7: 세자매인가 내자매인가 하신다던데?
2: 실제로
4: 내자매.
2: 캣째 언니가 프로레슬링 선수시라고.
7: 그러니까 이게, 실제 언니들을 보면서 캐릭터를 연구하셨다고 하니까, 아, 이래서 이렇게 진짜가 나왔구나.
2: 맞아요.
7: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4: 근데
7: 진짜 모녀가 아니면 못 써요.
2: 맞아요.
4: 저는 그 첫째, 둘째, 셋째의 캐릭터가 저희 집이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확실히 저는 K 장녀니까 저는 아빠를 되게 크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둘째는, 제 둘째는, 현실적이면서, 자기도 아빠를 생각하지만,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 뭔가 이런 확실함이 있거든요. 그게 둘째랑 되게 닮았다고 생각했고, 셋째는 되게 막, 뭐라 그래, 막 되게 힘 있고, 막 앞질러 나가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저희 막내도 요즘 이제 그 성인이 되고 나서, 자기 꿈을 찾으려고 막 이리저리 왔다가 갔다가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 보면서, 아, 이게 다 뭔가 그 K 장녀, 차녀, 뭐 이런 거를 다 뭔가 고려한 게 너무나도 잘 보이는 것 같은
2: 맞아요.
4: 거예요. 확실히 그 내자매? 사남매? 아무튼 그것이다 보니까 확실히 너무 잘 표현을 하신 것 같다.
7: 저 그럼 궁금한 게, 잭은
2: 네.
7: 막내이자
4: 장남?
7: 아들내미잖아요.
2: 네.
7: 어때요?
2: 어떠냐고요?
7: 네, 본인, 누나들의 모습은 거기서 오버랩이 되지만 본인은 어떤 것 같아요?
2: 저는 딱그 셋째랑 넷째를 보면서 많이 공감이 됐죠, 어쩔 수 없이.
7: 그 죽은 경주까지?
2: 네.
7: 어떤
2: 뭔가
7: 점이요?
2: 엄마 아빠가 좀더더 애지중지하고 막 그런 모습들. 근데
7: 오.
2: 그러면서 제 위에 누나들이 막 서운해하고 이런 게 저도 보이니까 그런 거 괜히 막더 눈치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셋째가 되게 철이 없잖아요. 근데 넷째보다 너무 더 철이 없어 보여가지고 왜 그런가 했는데 그 넷째가 늦둥이 딸이잖아요. 그래서 셋째가 처음에는 막내였을 텐데 완전 사랑 다 독차지하고 그랬을 텐데 갑자기 이제 막내 포지션에서 되게 애매한 언니 포지션이 돼가지고 더 뭔가 더 사랑 갈구 하는 것 같고 그런 것들?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됐지?
4: 맞아요.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근데 그 어쩔 수 없는 억울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2: 되게 애매해 보였다.
7: 호호.
4: 그런 것 같아. 저도 물어본 거 있는데, 엄마가 백사 그 가족들 중에 백상현을 풀어줬을 거라고 누군가를 의심했잖아요.
7: 네.
4: 근데 여러분들은 보면서 누가 풀어줬을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예상했어요? 예상해 본거 있어요?
7: 아, 누가 풀어줬을 것인지 누구로 생각했냐고? 저는 오히려 엄마인 줄 알았어요.
4: 아, 엄마가 자기가 풀었다고?
7: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이렇게 막 뭐라 뭐라 하면서 애를 잡기 전까지 그 전에 실루엣이 나오잖아요.
2: 네.
7: 근데 뭔가 엄마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4: 근데 엄마인데 엄마가 풀어져 있었는데 누구지? 이렇게 하면서
7: 그러니까 그 직전까지는 그 실루엣이 엄마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4: 아, 실루엣만 봤을 때 엄마가 그런 얘기 하기 전에
7: 근데 그 이후로 엄마가 뭐라 하시길래 그러면 도대체 누굴까 감을 아예 못 잡았던 것 같아요. 제기요. 아, 제기요.
2: 저는 오히려 가족들이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외부인이겠곤 했거든요. 왜냐면은 그 상황에서 다 그냥 냅다 퍼질러 자고 있는데,
7: 맞아.
2: 혼자 잤다가 그냥 보복하면 어떡해요.
4: 그니까.
2: 그래서
7: 맞아.
2: 아예 가족이라고 생각 못 했는데, 근데 그 중에 가장 가능성 있어 보이는 거는 흐름상 둘째고, 그래서 했으면 둘째겠거니 했는데, 같이 첫째가 풀어줬다고 하니까, 이것도 꽤 특이했던 것 같아요.
4: 맞아.
7: 캐럿은
4: 예상을
7: 누구라고
4: 하셨죠?
7: 생각했어요?
4: 저요? 근데 저는 하나씩 따져봤어요.
7: 네.
4: 일단 큰언니는 엄마를 좀 되게 지켜주려고 하고 엄마가 하려는 거다 하게 해주고 그러는 앤데 풀어줬을까? 아, 잘 모르겠다. 둘째는 그렇게 현실적인 앤데 범인을 풀어줬을까? 아니야. 셋째는 근데 아까 전에 자기 전에 앞에 앉아있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앞에 앉아있었으니까 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테니까 감독은 의심하게, 사람들이 의심하게 만들고 뭔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할것 같다 해서 셋째도 아니다. 근데 그 장녀의 남편? 그 사람은 술을 너무 취해서 그 사람일 수가 없는데? 이러면서 예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혼자서 막 되게 생각했는데 결국엔 맞추지 못했다. 예상도 못했고.
7: 근데 뭔가 이 영화가 계속 흘러갈 때마다 이런 그 추리력을 자극하는 계속 이렇게 생각해보게 되는 근데 또 그걸 계속 벗어나는 이걸 반복하는 영화라서 너무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2: 맞아요.
4: 맞아요. 맞아.
7: 그리고
4: 흔히
7: 사실 첫째가 풀어졌잖아요.
2: 네.
7: 근데 이걸 둘째로 깔아놓고 가다가 첫째인 걸 알게 되었을 때 그거에 대한 반전도 있지만 첫째 캐릭터 때문에 더 반전이 크잖아요.
2: 맞아요.
7: 근데 이게 아예 납득이 안 가지 않는 게그 첫째가 말하는 그 대사들도 그렇지만 첫째한테는 또 다른 가족이 있고
4: 그렇지.
7: 그 자기를 너무 아끼는 남편과 그 하나뿐인 딸내미가 여기 같이 와 있는 상황이니까 이 사람이 또 다른 엄마란 말이죠.
2: 맞아요.
4: 맞아.
7: 그러니까 이게 너무 반전이면서 너무 납득이 가니까
4: 나도.
7: 이런 게 너무 너무 잘
4: 설정이.
7: 설계가 됐다.
2: 맞아요.
4: 맞아.
7: 그래서 재밌었어.
4: 맞아. 엄마가 둘째를 그렇게 오해했을 때딱 느꼈어요. 이거 무조건 둘째 아니겠구나. 그러고 첫째랑 같이 그곳에 올라갔을 때 이거 무조건 첫째겠구나.
7: 아 웃긴 아니 너무 웃긴 게 추리 영화 하셨네
2: 그러니까
7: 지금
2: 혼자서는
7: 추리하면서 봤네
4: 아니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다니까요 진짜 1차원적으로 너무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사실
7: 맞아
4: 뭔가 요즘에 영화 보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근데
2: 맞아요
4: 나는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떡해? 아, 모르겠다, 귀찮아, 또 이러고 말았는데, 이번에 이 독부문 때문에 억지로라도 영화관에 가서 이걸 보니까 갑자기 영화가 너무 재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랜만에 즐거웠다 싶었어요.
7: 진짜. 근데 뭔가 이 영화가 지금 뭐 제작비 뭐 이런 여러 뭐 지금 재반들이 상업영화라고 하긴 하지만 독립영화를 오래 하신 감독님이기도 하고 저는 어쩌면 독립영화로 느껴지거든요.
2: 맞아요.
7: 돈이 많은 독립영화 같아요. 근데 뭔가 또 제가 너무 재밌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돈을 잘 쓴 영화 같아요.
4: 맞아요, 맞아요.
7: 솔직히 그 돈이 많은 상업영화임에도 재미없는 영화들 많잖아요.
2: 맞아요.
4: 그쵸.
7: 타협도 맨날 하고 솔직히 거기서 거긴 영화들 많잖아요. 이렇게 상업을 까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실망하는 영화들이 많단 말이죠.
2: 맞아요.
7: 근데 이렇게 잘 만드는 영화들이 많다.

0: 푸른 톤으로
1: 맞아.
0: 잡고.
1: 맞아.
0: 응.
1: 맞아.
0: 이게 되게 재밌었어요.
1: 맞아. 미치겠어. 뭐냐? 이 이야기가 만들어진 게, 그 감독님께서 실제로 가족이랑 경주를 여행하다가 이 이야기가 떠올랐대요. 그 비가 오는 날에 가족들이 우비를 입고 그 대릉원을 걷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 하나 죽이고 나온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0: 아,
1: 그래서 그
0: 진짜?
1: 이미지에서 이 영화가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0: 대박이다. 그런 생각을 하시지? 가족들을 두고?
1: 그니까.
2: 근데 진짜 정확히 그 장면을 하셨네.
1: 그니까 나 그것도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2: 진짜 성공한 영화 아닙니까?
1: 네,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도 넣고 또 자기가 원하는 걸 정확히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2: 그리고 저는
1: 네.
2: 봉준호 감독님이 생각이 났거든요. 근데 물론 뭐 기생충에 나온
0: 배우
2: 그
0: 두 분.
2: 정은 배우님과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
0: 이정은
2: 아무튼
0: 배우님이랑 박소담 배우님.
1: 네,
0: 박소담 배우님.
2: 그두 분이 나오셔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뭐 비슷한 이미지들이 있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뭔가 이 촘촘한 이것들과 또그이 처절한 가족들, 그리고 다 통통 튀어 캐릭터들이.
0: 맞아요.
1: 맞아. 하나하나 다
2: 그래서
1: 재밌고.
2: 그래서 뭔가 아, 봉준호 감독님이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더 재밌는 거 많이 만드시겠다, 이 감독님.
0: 맞아요.
1: 그래서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이 감독님이
2: 맞아요.
1: 그 다음 영화가.
0: 맞아. 되게
2: 맞아요.
0: 익살스러운데 그 안에 있는 뭔가 블랙 코미디 같은 느낌이 딱 봉준호
2: 맞아요.
0: 감독님 같았어요.
1: 맞아.
0: 아까
1: 맞아요.
0: 이게 그 구성이 되게 깔끔하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2: 네.
0: 저는 그 플래시백으로 전환될 때 엄청 깔끔한데 그 플래시백에 나오는 막 재판 장면이나 그 아버지 중간에 옥상 올라가가지고 막 절규하는 장면들 그런 거 되게 푸르고 막 날카로운 톤으로 막 그러고 있으니까 그냥 박찬욱 감독님 생각나기도 하고 진짜 특이했다. 상업 영화 같은데 자기만의 뭔가 드러난 거를 되게 오랜만에 본다.
1: 그리고 그 재밌고 슬프고
2: 맞아.
1: 무섭고 이게 사실 같이 되기가 어려운데 저는 다 잡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2: 맞아요.
0: 또 특히나
1: 그래서
0: 이런 류의 영화면은 막 한국식 막 그런 거라고 하잖아요. 신파나 막 사회
2: 심판.
0: 비판 막 그런 걸로만 빠질 가능성이 막 많다 그러는데 이건 그냥 진짜 한 인물이 끝까지 가는 이야기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거부감이 좀 덜했던 것
1: 맞아, 맞아, 맞아.
2: 여기서 갑자기 닉이 지금 잠시 자리를 떴는데, 닉이 남겨놓은 이야기를 그거 읽어보겠습니다.
1: 네.
2: 전 진짜 제 옆자리에 어떤 여자분 혼자 보셨거든요? 근데 영화 끝날 때 펑펑 웃으더라고요. 물론 저도 울컥했고, 엄마 형량 안 알려주면서 끝나는 것도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판사 닉이라면 정당방위로 해서 무죄 선고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줬는데,
0: 짱짱짱
2: 정당 다 못하겠어서 뺐어요.
0: 와우
2: 네, 이렇게 말해줬는데, 그 뭔가 비슷한 말인 것 같아가지고 그 현실도 보여주면서 다막 구구절절 심파로 보여주진 않잖아요.
0: 맞아요.
2: 그래서 뭔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다.
1: 맞아요, 맞아.
2: 마지막에 선고도 정확히 안 알려줬고, 그 선고 보여주면은 더 심파하지 않았을까? 맞아.
0: 맞아요, 맞아요.
1: 그리고 또막 영화 끝나고 뭐가 잘못됐다, 역시 한국은 이게 문제다, 막 이럴 수도 있는 거고.
2: 아, 그쵸.
1: 그런데 이제 그 영화가 끝나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그 영화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좋겠는 거에 대해서 관객들이 얘기할 수 있게 해준 것 같아요, 그렇게 한 게.
2: 맞아요.
0: 그냥 통쾌한 거보다 그냥 여운 찝찝함 이렇게 하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2: 맞아요.

0: 근데 그 변요한 배우님이 변요한 배우님 캐스팅 비화를 들었는데 그 워낙 유명한 배우고 그다 뭔가 아못안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근데 그러다가 제작사 대표님께 변요한 배우가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서 시나리오를 넘기고 또 변요한 배우가 재밌게 봤다라고 해가지고 캐스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근데 물론 지금 그거 포맷이 커지면서 사업 배우들이 되게 모여있는 거긴 하지만 변요한 배우가 그런 식으로 캐스팅이 됐다는 걸 듣고 나서 변요한 배우가 인스타그램에 경주기행 개봉한다고 글을 올린 걸 봤어요. 근데 전 너무 인상 깊었던 게그 시나리오 받고 시나리오를 너무 재밌게 읽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한 것도 저는 너무 좋게 봤는데 그 김미조 감독님께서 이 상업 영화 첫 이렇게 큰첫 영화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셨어요. 수십 년 동안 한국 영화 현장을 지켜온 베테랑 스태프들과 배우들의 무게를 어깨에 함께 짊어지고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무게를 견디며 이 영화를 완성한 김미조 감독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과정에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쓰신 거예요.
1: 방금 배우님 인스타 피드 둘러보는데 이렇게 쓰신 게 거의 없던데요. 보통
0: 근데
1: 관계자분들.
0: 너무 진심이 담겨 있는 그냥 그저 홍보가 아니라 이 김미조 감독님의 이첫 걸음을 이렇게 너무 진심으로 이렇게 응원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저 완전 너무 그러니까 경주기행 보고 그막 찾아보다가 캐스팅이 그렇게 되셨다는 걸 보고 오 되게 화끈하시다, 멋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진심을 담아서 참여하신 걸 보고, 와, 대박 멋있다.
1: 심지어 이제
0: 그러니까. 라고 생각했어요.
1: 개런티 없이 출연하셨네요.
0: 맞아요. 그리고 뭔가 이 변요한 배우님이 쓴이 글이, 그 경주기행이 그 완벽한 상업영화가 아니라는 걸 전제하고 쓰신 것 같아요. 뭔 느낌인지
1: 맞아요.
0: 알죠? 그러니까 뭔가 우려도 있고 뭐그 그런 건데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좋은 그 배우로서 함께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2: 저는 처음에 변요한 배우님이 어떻게 나오시는지 모르고 계속 그 비닐에 싸여져 있었잖아요, 살인범이. 그래서 막 답답해 미치겠는 거야. 막, 아씨, 빨리 저 비닐 좀 뚫어줘봐라, 저거. 아씨, 누군지 너무 궁금해 죽겠나, 막 이러면서 봤는데, 처음에 그 비닐 뚫고 나왔을 때도 누군지 몰라서 이렇게 한참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막, 너무 무섭네? 그때 변요한인지 몰랐으니까 기대도 안 했고. 근데 얼굴 딱 나오고, 아씨, 무섭다, 무섭다, 이랬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변요한인 거예요. 그래서, 와.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여기서 나오시는구나.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1: 저는 처음에
2: 그렇게.
1: 변요한 배우님인지 몰랐어요, 좀.
2: 오, 그니까요. 와, 진짜 대박이었어.
0: 처음에 계속, 변요한 배우 같은데 맞나?
1: 뭔가
0: 왜 이렇게 하고
1: 닮긴
0: 있었어요.
1: 했는데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0: 맞아요, 맞아요. 아무튼,
1: 큰일 났다. 아무튼. 심심한.
0: 저는 다른 조연분들도 지나가는 역할인데도 다 특색이 있고 캐릭터가 있어서 좋았어요.
2: 맞아.
0: 재밌게 더
2: 남편도
0: 재밌게
2: 그렇고.
0: 봤어요.
1: 맞아요.
0: 맞아요.
1: 완전 절대 악으로 표현한 거 아닐까요? 굳이 이해할 필요 없이.
0: 그리고 그 엄마가 그 질문 리스트 가져가시잖아요. 이게 그 거의 지금 8년 네, 기다리신 거니까 그 8년 동안 마음에 안고 계시던 질문이겠죠?
1: 맞아요.
0: 근데 결국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1: 맞아요. 근데 그 변요한 배우님 대사 저한테 궁금한 거 많으실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더안 물어본 게 아닐까. 너무
2: 아, 난
1: 괘씸해.
2: 근데 그거 진짜 짜증났어요. 너무 괘씸했어.
1: 그
2: 진짜
1: 말을
2: 어떻게 그럴 수가
1: 듣고
2: 있지?
1: 죽이기로 한게 아닐까, 진짜.
0: 아무튼 분노와 또 슬픔과 공감과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는 영화였다.
1: 맞아요.
2: 맞아요.
1: 막
0: 네. 완전 추천드리는 영화죠.
1: 진짜.
0: 근데 이게 입소문이 진짜 안 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2: 맞아. 너 너무 안타까워요.
0: 네, 이게 개봉한 지꽤 됐고, 그 홍보도 조금 다니셨던 것 같은데, 입소문이 안 나.
2: 맞아.
0: 그래서, 네. 우리 서로서로 입소문을 내는 걸로 합시다.
1: 맞아요.
2: 우리라도
0: 네,
2: 최대한.
0: 이게 손익분기점이 넘겨야 또 이런 영화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2: 맞아, 맞아요.
0: 그러니까
2: 아, 너무,
0: 더잘
2: 제발,
0: 됐으면
1: 네.
0: 좋겠다.
2: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 제발.
0: 근데 저는 물론 남들한테는 독립영화의 이미지가 조금 상업영화보다 좀덜 재밌다 이런 이미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돈 많은 독립영화 같다 하면은 별로 안 좋은 평일 수도 있지만
1: 맞아요.
0: 저에게는 좋은 평이거든요. 돈을 잘쓴 독립영화라는 뭔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간 영화 같다 이런 느낌에서 네,
1: 맞아요.
0: 좋은 평입니다. P입니다. P.
2: 아무튼 오랜만에 정말 재밌는 영화 봤네요, 덕분에.
0: 네,
1: 맞아요.
0: 완전 추천하는 영화죠. 그리고
2: Yes, yes.
0: 또 하나 추천하는 영화가 생각났어요.
2: 어떤가요?
0: 그거 뼈의 장국 뼈로 맞는 정애화 배우님께서 나오는 빈집의 연인들.
2: 맞아,
0: 우리
2: 맞아.
0: 전주를 기반으로 하는 팟캐스트잖아요.
2: 와우,
0: 지금
2: 맞습니다. 그쵸.
0: 전주에 그 경사가 났기 때문에.
2: 맞아요.
0: 네,
1: 어떻게
0: 또
1: 이런
0: 하나
1: 일이.
0: 추천드립니다.
2: 그러니까요. 빈집 연인들 여러분 많이, 많이 또
0: 네,
2: 봐주시면 좋을 것
0: 9월에도 계속
2: 같아요.
0: 상영하더라고요, 여러 군데서.
2: 오,
0: 맞아.
1: 좋네요.
0: 그리고 막 여러 감독님들과 함께 GV도 하고.
1: 맞아요.
0: 완전 잘 되고 있으니까 많이들 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 네. 저희 또 하나 있잖아요.
2: 뭐요?
0: 전북 독립영화제.
2: 아,
1: 예스.
0: 10월 말, 11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전북 독립영화제. 지금 엄청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모두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2: 기대. 쇼, 쇼,
0: 쇼쇼쇼.
2: 쇼.
0: 저희가 10월에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전북 독립영화제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2: 기대하,
0: 쇼,
2: 쇼쇼쇼.
0: 쇼, 쇼.
1: 네.
0: 어떻게 끝내죠, 이제? 네.

0: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말하다. 오늘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음악이 없는 중학교 생활은 고추장 없는 떡볶이다! 매일 음악을 듣고 연주하며 음악의 노예로 자진해서 살아가는 시민 모셨습니다. 즐거운 거 맞나요, 혹시? 네. 긴장이 있나요? 혹시 우 한번 다시 해봅시다. 박수 치면서 하나 둘 셋.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저는 서신동에서 축구를 가장 사랑하는 최진성입니다.
0: 오, 축구를 가장 사랑하는 최진성군,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2: 저는 지금 서중학교 다니고 있는 기타 좋아하는 2학년 정현우입니다.
0: 네, 서중학교 다니고 있고 기타 좋아하는 정현우군, 반갑습니다. 박수. 둘 다 저기 같은 학교네요?
1: 네.
0: 내가 사랑하는 서중학교 자랑 한 가지씩 하기. 갑작스럽게. 자, 진성군 먼저.
1: 저희 서중학교에는
0: 네,
1: 자랑스러운 밴드부 엔드리스와
0: 음흠,
1: 포에버 밴드부가 있고
0: 또
1: 댄스부 UDT가 되게 잘 활동을 해주고 있고,
0: 네,
1: 저희 축구부도 굉장히 네, 좋은 성적 거두고 있습니다.
0: 아, 밴드가 두 팀이나 있어요?
1: 네.
0: 이야, 두 팀 있는 중학교 그렇게 많지 않던데, 밴드? 거기다 댄스팀, 축구팀도 있어요?
1: 네.
0: 아, 좋습니다. 현우군.
2: 저희 학교는 매번 2학기 말마다 한이축제라는 축제를 하는데.
0: 한이?
2: 네.
0: 달려라 한이의 한이?
2: 그런 것 같습니다.
0: 한이 바람? 네. 아니면 꿀 한이?
2: 서쪽을 말하는.
0: 한이 바람 할 때 한이?
2: 그런 거, 네.
0: 오, 어떤 축제예요, 그러면?
2: 뭐, 각 반에서 전부터 얘기를 해서 부스 체험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게 다 끝난 후에는 방금 말한 댄스부나 밴드부나 그런, 그 활동을 하는 거를 본다든지
0: 네,
2: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 축제입니다.
0: 이야, 중학교에 축제도 있네요. 네,
1: 네,
0: 좋습니다. 자, 매일 음악을 듣고 연주하며 음악의 노예로 자진해서 살아가는 시민으로 소개해드렸는데 적절한 표현이었나요?
1: 좋은데요.
0: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1: 정말,
0: 라디오 방송이니까 네, 좀 길게 늘려주세요.
1: 유니크하고 적절하고 되게 독특하고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현우군.
2: 노예로 살아간다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긍정적 의미로서 그렇죠?
2: 예, 그렇습니다.
0: 나는 음악의 노예다. 맞습니까?
1: 네.
0: 네.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출연이 처음은 아니에요, 두 분 다. 그렇죠?
1: 네.
0: 현우군이 나온 지가 언제였죠? 초등학교?
2: 네, 그런 것 같습니다.
0: 벌써 그렇게 됐어요? 진성군은 중1 때도 한번 나왔었죠?
1: 네.
0: 아, 현우군이 오랜만에 나온 거네요?
2: 네.
0: 그 초등학교 때, 두 분 초등학교 때 나온 적도 있잖아요, 같이.
1: 네, 6학년 때 나왔죠.
0: 그때는 아기아기 했는데, 애기애기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중2라고, 청소년다운 모습이 보이네요?
1: 그렇습니다.
0: 심신이 많이 성장했나요?
2: 그런 것 같습니다.
0: 그런가요?
1: 희망코치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0: 아, 그래요?
1: 네.
0: 네. 자, 공동체 라디오 오랜만인데 저기 기분 어떠세요?
1: 굉장히 이제 사회자분도 굉장히 진행도 재밌게 잘하시고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0: 감사합니다. 현우군?
2: 저번에 와서 오랜만에 온 거긴 하지만 처음 온 것처럼 긴장되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0: 저희 뭐 재밌게 합시다. 그렇죠?
1: 네.
0: 뭐 네, 긴장은 되겠지만 뭐 이야기 하다 보면 재밌게 할 수 있고 재밌게 생활하는 게 최고잖아. 그렇죠?
2: 네.
0: 내가 음악 할 때 재밌으니까 음악을 하는 거잖아요.
2: 그렇죠.
0: 그러니까 재밌게. 알았죠, 진성군?
1: 네.
0: 네. 자, 두 분과 녹음하고 있는 오늘이 8월 중순입니다. 중학교 2학년 생활 절반을 보냈는데 1학기 생활을 스스로 평가해 본다면 어땠어요?
1: 저 같은 경우는 되게 2학년 반 배정이 되게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친구들도 재밌고 잘해주고 하니까 아마 그동안 했던 학교 생활 중 제일 재밌었던 학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0: 아직 3학년도 남았잖아요.
1: 네.
0: 반 배정이 잘 됐다는 게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잘 됐단 말씀이에요?
1: 네.
0: 좋은 친구들 잘 만나야 돼. 그렇죠? 현우 군도 그건 인정하죠.
2: 네, 그런 것 같습니다.
0: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까지 갈 거지만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있어야 나도 재밌어. 그렇습니다.
2: 네.
0: 현우 군은요?
2: 저도 진성이처럼 반배정이 잘된 편인데, 반배정이 잘 돼서 사건 사고 없이 친구들이랑 재밌게 1학기 생활 보낸 것 같습니다.
0: 사건 사고 많은 저기 반도 있어요?
1: 네,
0: 응?
1: 있죠, 아무래도.
0: 있긴 있구나. 깊이 들어갈 순 없지만. 네, 그래도 뭐 서중학교 괜찮죠?
1: 네.
0: 알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1학기 보내면서 내가 중1 때보다 이런 점이 좀 달라진 것 같다 하는 점이 혹시 있나요?
1: 일단 저는 1학년 때보다 시험 성적이 올랐습니다, 저는.
0: 오, 어쩐 일이래요?
1: 아무래도 1학년 때보다 각 잡고 공부해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아니, 왜 공부를 또 하기 시작하셨어요? 각 잡고?
1: 좀 현실적인 문제 있잖아요. 고등학교랄지 그런 것 때문에 좀 이대로라면 위험하다 싶어가지고.
0: 심신이 성장했네. 그렇잖아요.
1: 네.
0: 성장했으니까 이제 그런 걱정과 고민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셨다.
1: 네.
0: 좋습니다. 현우 군은?
2: 저는 진성이와 다르게 성적이 떨어진 편인데, 아무래도 1학년에 비해서 달라진 점 같은 건, 고등학교에 대한 고민이나 성적에 대한 고민, 심적으로 조금 더 변한 것 같습니다.
0: 진로 고민들 두분다 하긴 하죠.
2: 네.
0: 아직 뭐 어디 고등학교를 가야겠다 혹시 뭐 그런 생각이 지금 마음에 있나요? 아직도 지금 결정 못한 상황인가요?
1: 저는 집 근처에 있는
0: 네.
1: 한일고를 갈 계획입니다.
0: 한일고. 그건 개인 생각이죠?
1: 네.
0: 네. 현우 군은
2: 저도 가고 싶은 고등학교가 많긴 한데, 아직 정확하게 고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진성군은 한일고지만 개인적인 생각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자칭 음악인으로 살아가는 두 명의 중학생 시민과 함께 그들이 신청해온 음악을 듣고 곡 소개와 왜 음악에 빠져 사는지 등에 대해 한번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곡은 진성군이 신청해 주신데, 어떤 곡이었죠?
1: 그린데이의 아메리칸 이디엇입니다.
0: 네, 그럼 듣고 돌아와서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네, 첫 번째 신청곡은 진성군의 그린데이의 아메리칸 이디엇 맞죠?
1: 네.
0: 듣고 왔습니다. 곡명이 영어니까 무슨 뜻인지 어떤 곡인지 한번 소개해 줄래요?
1: 아메리칸 이디엇은 멍청한 미국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예, 곡명 그렇고 어떤 노래 혹시일까요? 가사 내용을 좀 아나요?
1: 네, 이게 그린데이가 미국 사회를 풍자한 그런 노래예요. 2003년에 앨범을 낸 앨범의 수록곡인데
0: 네네.
1: 그때 당시에 2001년 9.11 테러 때문에
0: 아.
1: 부시 대통령이
0: 예.
1: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었죠.
0: 네네.
1: 그래서 이제 중동 국가들을 공격하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민간인들이 되게 피해를 봤어요.
0: 아, 그렇죠.
1: 그래가지고 이런 부시 대통령 정권을 비판하는 앨범 냈는데 그 타이틀곡이 아메리칸 이디언입니다.
0: 아하, 그런 배경이 있었네.
1: 네.
0: 아,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이제 팝송 외국 곡 들을 때 영어로만 돼 있다 보니까 되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멜로디나 리듬이 좋으면 그냥 듣기도 하잖아요. 근데 가사를 이렇게 해석해 보면은 정말 의미 있는 내용이 많은 것 같아. 저도 금방 진성군이 얘기해 준 그런 배경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배경 설명해 줘서 고맙습니다.
1: 네.
0: 최근 그린데이 음악 많이 듣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진성군.
1: 네.
0: 어쩌다가 그린데이 음악을 접하게 됐어요?
1: 앞서 소개해서 그랬다시피 음악인이잖아요.
0: 네.
1: 저도 악기를 다룬단 말이에요. 그럼 악기를 다루면 무슨 곡을 연주해볼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막 유튜브 같은 데로 노래를 찾아보다가 그린데이 노래를 알게 됐습니다. 처음 알게 된 그린데이 노래가
0: 네.
1: 라스트 나이트 온 얼스거든요.
0: 잔잔한
1: 멜로디의 노래예요.
0: 네네.
1: 근데 그린데이 노래도 찾아보니까 라스트 나이트 온 얼스랑 되게 분위기랑 성격이 다른 노래가 되게 많더라고요.
0: 네네.
1: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아메리칸 이디엇이었습니다.
0: 그린데이가 처음 데뷔했을 때 펑크락의 대표 주자였죠. 그린데이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시끄러운 음악들이 초기에 많았다가 이제 또 갈수록 잔잔한 이제 발라드, 락 발라드 같은 것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외국 곡을 많이 들으면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나요, 현우군? 질문에 없는 내용인데.
2: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전에 듣던 전부터 듣던 노래를 들으면서 영어 시간이나 학원에서 배운 단어들이 나올 때 내가 이런 단어도 알구나 약간 이렇게 알게 됐구나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0: 그렇네요. 학교에서 배운 거나 뭐 학원에서 배운 영어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그 외국 곡 듣다 보면 대부분 영어니까 내가 아는 단어 나온다. 그럼 이게 복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되잖아. 자연스럽게. 그렇죠?
2: 네.
0: 그러니까 팝송 좋아하면 뭐 영어도 자연스럽게 잘 해지지 않을까? 어떤 거 같으세요? 두 분의 생각은?
1: 네. 가사가 잘 안 들려서.
0: 아직은?
1: 네.
0: 그렇지. 우리가 히어링은 또 다르잖아요. 현우 분은 어떠세요?
2: 저도 다 들리진 않고 문장에 많으면 한두 단어 정도 들리는 것 같아서.
0: 그게 시작이지 않을까? 한두 개 들리다가 이제 더 계속 듣다 보면은 또 영어 공부 계속 하다 보면은 더 잘 들릴 것 같아요. 그렇죠?
2: 네.
0: 네. 첫 번째 곡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곡이 첫 번째 그 진성군이 얘기해줬던 그린데이가 불렀던 곡 중에 한 곡과 또 이름이 비슷해요?
2: 네.
0: 그죠? 한 단어만 다르잖아.
2: 그쵸.
0: 두 번째 가수와 곡명이 뭐죠, 현우군?
2: 그 타이 벌데즈 가수의 Last Day on Earth입니다.
0: 무슨 뜻이죠? Last Day on Earth?
2: 지구에서의 마지막 날이라는 거 같아요. 네.
0: 뭐 앞서 그린데이의 저기 어떤 곡이라고 하셨죠, 진성군?
1: Last Night on Earth.
0: 뜻은?
1: 지구에서 마지막 밤.
0: 비슷하잖아요.
2: 네.
0: 지구에서의 마지막 날 그리고 지구에서의 마지막 밤. 아 이렇게 또 비슷한 곡이 있네요. 혹시 이 곡을 신청한 이유가 있을까요, 현우군?
2: 이 노래는 다른 곡들에 비해서 최근에 알게 된 곡인데.
0: 네.
2: 처음에 트럼펫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0: 맞아요.
2: 그런. 노래가 그런 뒤에서 깔리는 게 있는데 제가 트럼펫이나 베이스 라인이 좋은 거나 그런 노래가 있으면 그냥 좋아하는 타입 그런 거라서
0: 네.
2: 좋아하는 노래라 신청하게 된 것 같습니다.
0: 처음에 재즈 저기 연주가 나오길래 재즈곡인가 했거든요. 근데 재즈곡은 아니야, 그렇죠?
2: 네.
0: 재즈 그리고 베이스가 들리는 그런 음악들을 좀 더 좋아하는군요.
2: 네.
0: 네, 알겠습니다. 한번 곡 듣고 올까요? 다시 한번 누구의 어떤 곡이죠?
2: 타이 벌데즈의 Last Day in Earth입니다.
0: 네,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스타이베리데스의 Last Day on Earth, 그리고 이어서 나사현 씨 밴드의 찬란이라는 곡, 진성군의 신청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현우군이 신청해준 곡들 보니까는 다 외국 곡이고 국내 가요가 없어요.
1: 네.
0: 어떤 이유가 있나요?
1: 아무래도 노래를 평소에 들을 때 보통 공부하거나 어떤 일에 집중을 하고 싶을 때 그때 듣는데 약간 노래를 들을 때 가사가 다 읽혀버리면은 공부나 그런 거에 방해가 적지 않아 되는 것 같아서 해외 곡들 위주로 듣는 편입니다.
0: 아, 이제 공부하면서 음악을 듣는데 아무래도 국내 가요면은 가사가 들리니까
1: 네.
0: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근데 그래. 영어는 내가 아직 다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래서 외국 곡으로
1: 네.
0: 아 그렇군요. 타이베리데스도 뭐 유튜브 검색해 보다가 접한 곡인가요?
1: 네 유튜브 해보다가 음악 채널 같은데
0: 네네
1: 가사 같은 게 띄어져 있고 그런 채널에서 처음 봤는데 좋아갖고 바로 네.
0: 네, 알겠습니다. 자, 나상현 씨 밴드 찬란. 나상현 씨 밴드 뭐 좀 소개 한번 해주실래요, 진성군?
2: 나상현 씨 밴드는
0: 네.
2: 2014년에 2014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장르는 모던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밴드입니다.
0: 10년이 넘었네요.
2: 네.
0: 그래서 찬란 데뷔곡인가 아니면 데뷔곡은 아니고?
2: 데뷔곡은 아니고 싱글 앨범입니다.
0: 싱글 앨범.
2: 네.
0: 근데 저희가 그 윤도현 밴드는 윤도현 밴드잖아요. 윤도현 씨 밴드는 안 붙이잖아.
2: 네.
0: 근데 나상현 씨 밴드는 왜 나상현 씨 밴드예요?
2: 이게 또 일화가 있는데요.
0: 네.
2: 나상현 씨 밴드의 멤버들이 대학교에서 처음 만났대요. 근데 처음 만났을 때 어색하니까 호칭을 저 나상현 씨 약간 이런 식으로 불렀대요.
0: 아, 예.
2: 그래가지고 리더인 나상현 씨의 이름을 따가지고
0: 네.
2: 그때 부르던 호칭을 그대로 나상현 씨 밴드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0: 참 그런 그 밴드명 만드는 이름의 그런 히스토리 들으면 참 재밌기도 해요. 그렇죠?
1: 네.
0: 나상현 씨 밴드. 자 그러면 진성군하고 저기 현우군도 처음 만났던 시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2: 네.
0: 그때 처음 만났을 때 무슨 어땠어요? 뻘쭘했나? 아니면 뭐라고 했어요 서로? 모르고 만났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만났을 때.
1: 네.
0: 어땠어요?
2: 너무 옛날이라 기억은 잘 안 나긴 한데.
0: 그... 몇 살 때 처음 만났어요?
2: 아마 1학년이었을 거예요 그때가.
0: 네. 1학년?
2: 초등학교 1학년.
0: 네. 어디서 만났지?
2: 성당에서 만났어요 저희는.
0: 아 같은 네. 성당.
2: 네.
0: 그러니까 첫 느낌은 기억이 잘 안 나나요? 현우 군은 어떤 것 같아?
1: 첫 느낌.
0: 뭐 저런 녀석이 다 있어? 뭐
1: 아, 그런 건 없었고 오래돼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6년 전이니까.
2: 네.
0: 지금 둘 호칭 어떻게 뭐라고 불러요? 그냥 이름 불러요? 아니면 뭐 야 뭐 어디 다른 뭐 별명 부르거나 뭐 그래요?
2: 야는 너무 정맥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현우야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0: 현우야? 현우군은?
1: 저도 진성아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0: 별명들은 없어요?
2: 아니 요즘 별명 부르긴 너무 유치해가지고
0: 저는 중학교 때 별명이 불도저였어요. 불도저 왠지 알아요?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데 어깨가 넓어가지고 옆에 오면은 부딪혀 넘어진다고 불도저 같다고 해가지고 불도저 이렇게 불렸습니다. 두 분 별명은 따로 없나요?
2: 별명은 없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뭐 추후에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죠?
1: 그럴 수도 있죠. 네.
0: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곡 가볼까요? 다음 곡 한번 소개해 주세요. 현우 군이 신청해 주신 곡.
1: 다음 곡이 Panic at the Disco의 High Hopes라는 노래입니다.
0: Panic at the Disco. 어떤 뜻이에요, 이거? 패닉에 빠질 정도로 디스코 뭐 좋아하고 춘다는 뜻인가?
1: 그런 감정을 느낄 만큼 이를 듣는 청취자들에게 감동이나 그런 걸 준다는 거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오, 그럴 수 있겠네요.
1: 네.
0: High Hopes. 그럼 노래 듣고 올까요? 네,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현우군이 신청해 준 곡 Panic at the Disco의 High Hopes 듣고 왔습니다. 구름병에 디스코가 들어있길래 디스코 음악인 줄 알았는데 디스코는 아니네요.
1: 네.
0: 네, High Hopes, 큰 기대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자, 두 분은 이제 중학교 2학년 1학기 마치고 2학기 남았고 3학년까지 생활을 할 텐데 앞으로 남은 중학생활 좀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나요?
1: 저는 뭐 거창할 거 없이 소박하게 좋은 인간관계 유지하고 졸업하고 싶다가 되겠습니다.
0: 좋은 인간관계. 그러면 지금 진성군이 생각하는 좋은 인간관계라는 건 어떤 관계가 좋은 인간관계예요?
1: 뭐 서로 장난쳐도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그 정도로 친한 사이가 좋은 인간관계라고 생각합니다.
0: 짓궂은 장난은 그래도 하면 안 되고
1: 네.
0: 건전하고 건강한 장난쳐도 서로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친한 관계를 만들고 싶다. 현우군은 어때요?
2: 저는 시험이 쉬운 중학생활이면 좋겠습니다.
0: 시험, 시험이라는 그 두 글자만 들어도 참 머리 아프죠?
2: 네.
0: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내오면서 정말 시험 많이 치렀는데 여전히 싫어요? 시험들?
1: 그럼요.
0: 싫지만 또 통과하지 아니할 수 없는 관문? 음악이 있게 이 또한 지나가리요. 음악이 있게 내가 이 시험을 견디고 공부할 수 있다. 그런 건가?
2: 그런 것 같습니다.
0: 음악이 없으면 힘들겠죠? 시험 공부할 때.
2: 당연히. 아무래도. 네.
0: 진성군도?
1: 제가 시험 준비하면서 도서관에 다니거든요.
0: 네.
1: 도서관 갈 때랑 도서관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음악을 들으면서 도는데 그게 그날의 큰 낙인 것 같아요.
0: 그럴 것 같아요. 중학생들이 스트레스 풀고 제일 기분 좋을 때가 뭐 운동,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할 때, 학교 일과 마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듣거나 음악 활동할 때 그런 것들 할 때잖아요.
2: 네.
0: 맞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참 힘든 시험도 치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0: 네, 네 알겠습니다. Panic at the Disco, High Hopes. 좋은 곡 소개시켜줘 감사합니다. 다음 곡 한번 저기 어떤 곡인지 진성군의 신청곡이니까 한번 소개 한번 해볼래요?
1: 다음 곡은 잔나비의 외딴 섬 로맨틱입니다.
0: CM송으로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 그죠?
1: 네.
0: 이 노래는 저기 현우군도 알죠?
2: 네.
0: 외딴 섬 로맨틱. 띠리리, 띠리리, 띠리리리리, 띠리. 맞나요?
1: 맞을 거예요, 아마.
0: 맞나요? 알겠습니다.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0: 여러분은 지금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말하다를 듣고 계십니다. 전주 야호!
1: 네, 진성군이 신청해 주신 곡. 원래 뜻이 있다면서요? 잔나비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2: 잔나비는 원숭이의 순 우리말을 잔나비로 하는데요.
1: 오.
2: 왜 그런 이름이 붙겠냐면 잔나비 멤버들이 모두 92년생 원숭이띠예요.
1: 아.
2: 그래서 그룹명을 잔나비라고 짓게 되었어요.
1: 저는 이제 나비자가 들어가니까 무슨 나비의 종류인가 그렇게 알았거든요. 원숭이를 지칭하는 순 우리말이다. 잔나비. 그리고 멤버들이 그 원숭이띠니까.
2: 네.
1: 아, 이렇게 깊은 뜻이 좋습니다. 자, 최애 밴드라는 소문이 있어요, 잔나비가?
2: 네, 잔나비가 제 최애 밴드가 맞습니다.
1: Why?
2: 잔나비만의 그런 서정적인 가사가 있거든요.
1: 네.
2: 그 서정적인 가사와 좀 잔잔한 멜로디가 제 취향이어서 잔나비를 좋아합니다, 제일.
1: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잔나비만의 색깔이 있어요, 현우 군. 그렇죠?
3: 네.
1: 현우 군도 잔나비 많이 듣나요? 어떠나요?
3: 잔나비 노래를 진성이 추천으로 뭐 처음 접해봤는데 색깔이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솔로 가수든 뭐 팀으로 하는 밴드든 딱 자기만의 색깔이 확실히 있어야 돼. 그렇죠?
3: 네.
1: 다른 가수와 차별화되는, 그래야 대중들이 좋아하고 더 찾는 것 같아. 그럼 최애 밴드가 잔나비다.
3: 네.
1: 그럼 현우 군은 최애 밴드 있어요?
3: 제 최애 밴드는 해외 AJR이라고.
1: 아, 이따가 들어볼.
3: 네.
1: 그러면 왜 AJR이 그 야거예요? 아니면은
3: AJR
1: 플레임이 있어?
3: 플레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1: 네. 뭐 혹시 AJR이 어떤 뜻이 있나요? 최애 밴드라면서.
3: 그 최애 밴드긴 한데 약간 노래를 약간 가수의 뜻이나 그런 거를 잘 안 찾아보는 편이라서.
1: AJR 궁금하네요. 네.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악 들을 때 그 멜로디 리듬에만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3: 네.
1: 가사를 보면 이제 국내 가요들 같은 경우 정말 주옥 같은 멋진 글귀 많잖아요. 이것저것 교훈적인 내용도 많고. 그래서 노래 들을 때 이제 뭐 현우 군이나 뭐 진성 군이 잘 하고 있겠지만 국내 가요 들을 때 한번 가사도 한번 여러분 곱씹어 보세요. 그러면은 뭐 굳이 뭐 시험하고 연결 안 시켜도 국어 같은 거 할 때 도움이 되고 좀 이렇게 자기 마음 다스릴 때 도움이 되니까 국내 가요 한번 가사도 잘 들여다 봅시다.
3: 네.
1: 네. 현우 군은 AJR 최애 밴드, 진성 군은 잔나비입니다. 자, 다음 곡 한번 소개해 줄래, 현우 군?
3: 다음은 5 Seconds of Summer의 Tease라는 노래입니다.
1: Tease, 치아.
3: 네.
1: 근데 팀명이 독특하네요. 5 Seconds of Summer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여름에 5초?
3: 네, 그런 거.
1: 그런가요? 네. 우리 근데 밴드명들 보면 우리 대중들이 모르는 그 자기들만의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3: 네.
1: 그냥 해석하면 5 Seconds of Summer니까 뭐 여름에 5초 이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막연하게 직역하면. 그런데 밴드에게 물어보면 다 나름의 그런 숨은 뜻이 있더라고요.
3: 네.
1: 잔나비 같이 그런 숨은 뜻이 있어서 한번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곡은 어떻게 접했어요, 현우 군?
3: 이 곡은 제가 음악 앱 같은 걸로 음악을 즐겨 듣는 편인데
1: 네.
3: 음악 앱에서 그 플레이리스트가 있는데 제가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비슷한 장르의 음악들을 추천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1: 네네.
3: 거기서 계속 추천해주는 곡들을 듣다가 처음에 깔려오는 베이스라인 그게 매력적이라서 접하게 됐습니다.
1: 아, 요즘 뭐 워낙 컴퓨터도 어플이 잘 돼 있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고 자주 듣는 곡을 플레이리스트에 담아두면 컴퓨터나 인터넷이 알아서 비슷한 음악을 또 새로운 음악을 찾아주는군요.
3: 네.
1: 아,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두 분은 그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만 계속 듣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좀 다양한 걸 좀 들어보려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어떠세요?
2: 전 다양한 걸 들어보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1: 아, 좋아하는 쪽으로 이렇게 막 귀가 막 쏠리고.
2: 네.
1: 되게 좋아하는 장르가 어떤 장르인 것 같아요, 본인은?
2: 잔나비 스타일의 장르를 좋아해요, 저는.
1: 아, 좀 서정적이면서 감미로운.
2: 잔잔하고.
1: 현우 군은?
3: 저는 원래 한 장르만 쭉 파고 있다가.
1: 네.
3: 최근 들어서, 여러 장르를 접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1: 그 이유는 좀 이렇게 식상해서 아니면 좀 더 음악적인 좀 이렇게 견해를 넓히고 싶어서?
3: 네, 후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1: 아무래도 기타를 또 하고 있으니까.
3: 네.
1: 어떤 한 장르의 음악보다는 다양한 장르의 기타를 쳐보는 게 또 실력이 더 키울 수 있잖아요.
3: 아, 네.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우 군이 신청해 주신 곡, 5 Seconds of Summer의 Teeth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5 Seconds of Summer의 티스에 이어 산울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밴드 중에 하나죠. 산울림의 그대 떠나는 날에 비가 오는가 듣고 왔습니다. 오래전 밴드인데 이거 어떻게 접하게 됐어요?
1: 산울림을 접하게 된 계기는 산울림의 김창완 씨와 아유 씨가 같이 작업해가지고 너의 의미 리메이크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 산울림을 처음 알게 됐어요.
0: 넌 대체 누구니? 마지막에 그러던가요?
1: 네.
0: 맞나요?
1: 네.
0: 넌 대체 누구니? 너의 맞나요?
1: 맞을 거예요, 아마.
0: 네. 그 산울림이 그 형제들 밴드로 알고 있거든요.
1: 네.
0: 형제들로 활동한 밴드고 지금도 김창완 아저씨는 드라마나 뭐 영화에서도 활동하고 계시고 가끔 노래도 하시잖아요.
1: 네.
0: 근데 현대 음악과는 좀 색깔이 다르죠, 많이.
1: 네.
0: 어때요, 이 노래 들으면?
1: 확실히 요즘 노래보다는 노래 부르는 상법에도 기교가 없이 네,
0: 솔직하게.
1: 담백하게 부르는 느낌이 강해요. 옛날 노래들은.
0: 맞아요. 착하게 부르는 느낌.
1: 네.
0: 현우군은 이 산울림 알고 있었나요?
2: 저 이번에 처음 알게 된것 같습니다.
0: 노래 들어보니까 느낌 어떻습니까?
2: 느낌 깔끔하고 제가 듣던 장르랑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쵸.
2: 네.
0: 그러니까 70, 80년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밴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 음악만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활동했던 밴드들을 한번 들어보면 뭐 음악적 공부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감성 좀 이렇게 어루만져 주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찾아봐 주세요. 자,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보려고 했어요. 이제 산울림이란 밴드인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좀 위안을 얻는 그런 소리 울림도 있잖아요. 자, 한번 두 분은 일상 속에서 무슨 소리 울림에 좀 이렇게 좋아하는지 아니면 좀 이렇게 위안을 받는지 어떤 것 같으세요?
1: 저는 위안을 받기보다는 굉장히 좋아하는 소리가 있는데요. 축구할 때, 슛이나 킥을 찰 때, 진짜 엄청 잘 맞으면 나는 소리가 있거든요.
0: 오.
1: 둥 하고 나는 소리가 있어요.
0: 발에서 발등 맞을 때?
1: 네, 진짜 잘 맞으면 나는 소리인데,
0: 네.
1: 그 소리가 쾌감 있고 정말 좋아하는 소리예요.
0: 둥 하고 났나요?
1: 네.
0: 아, 축구를 또 하고 있으니까. 근데 흔하게 나진 않죠.
1: 아무래도 잘 차기가 쉽지 않으니까.
0: 그렇죠. 아, 그럴 때좀 기분이 좋다.
1: 네.
0: 현우 군은 어때요?
2: 저는 기타를 연주하다 보니까 기타를 연주할 때그 울림 통해서 나오는 소리 울림 그런 게 하면서 약간 마음이 안정되고 불안한 게 있을 때 그런 걸 들으면서 마음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0: 아, 누구에게나 자기 저기 애착 인형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현우군한테는 그게 기타하고 기타 소리이고, 진성군한테는 뭐 축구,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0: 네. 아니, 뭐 기타로 고등학교 진학에도 되지 않아요?
2: 근데 그러기에는 세상에 너무 잘 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0: 아, 그 정도로 많아요?
2: 네,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0: 근데
2: 합니다.
0: 아직 시작 단계잖아요. 고등학교 가서 더 계속 열심히 하면 되지 뭐.
2: 그렇긴 한데 고등학교를 그런 걸로 가는 것 과정 자체도 아무래도 쉽지 않은 과정들이다 보니까
0: 아니, 만약 현우군이 정말 기타를 좋아한다라면은 고등학교 진학했을 때 좋아하는 기타를 3년간 하는 게더 즐거울 것 같아서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기타로 고등학교도 진학하고 고 3년간 내가 좋아하는 기타로 이렇게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일까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참고하세요.
2: 알겠습니다.
0: 네.

0: 자, 다음 곡 소개해 주세요, 현우군.
1: 다음 곡 제가 좋아한다고 했던 AJR의 버머랜드라는 곡입니다.
0: 네, 최애 밴드 AJR.
1: 네.
0: 버머랜드가 혹시 뜻은?
1: 버머랜드가 제 기억으로는 저주받은 땅이라는
0: 오.
1: 노래를 약간 그런 의미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0: 가사도 혹시 좀 그런 좀 그런 뜻일까요?
1: 네, 약간 AJR이라는 밴드가 약간 일상 속에 닥쳐온 안 좋은 일들, 그런 일들이나 그런 거를 약간 음악으로 좋게 활발하게 약간 쾌활하게 그렇게 풀어내는 밴드라서
0: 그럼 뭐 일상에서 겪는 뭐 어려움이나 뭐안 좋은 일들을 이렇게 음악으로 좀 기쁘게 좀 이렇게 승화시키는
1: 네.
0: 그렇게 표현하는 밴드. AJR의 버머랜드 듣고 올까요? 네,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신청해 주신 곡 AJR의 버머랜드 듣고 왔습니다. 중학생 생활을 다양한 음악과 함께 건강하게 보내고 있는 두 명의 시민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 오늘도 마치할 시간이 벌써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준비해 왔다면 듣고 마무리해 볼까요?
1: 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을 청취자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인데요. 옛날 노래도 되게 좋은 노래 많으니까 요즘 나오는 아이돌 노래들의 도파민에 절여졌을 때 한번 담백한 옛날 노래 들으면서 한번 가사를 잘 곱씹어 보고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0: 좋은 지적입니다. 서중학교 2학년 최진성 군이었습니다. 자.
2: 여기 하게 해준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에게 너무 감사하고요.
0: 네.
2: 아빠랑 엄마랑 항상 감사하다는 말 여기서라도 전하고 싶습니다.
0: 아유. 네. 서중학교 2학년 정현우 군이었습니다. 약간 눈가에 저기 눈물 맺힌 거 아니죠?
2: 갑자기
0: 아니면.
2: 말하려니까.
0: 현우 군,
2: 아닙니다.
0: 네. 저기 엔딩곡을 우선 소개해 줄래요? 엔딩곡도 이제 현우 군이 신청해 주신 곡이라.
2: 리빙스톤의 아키텍트라는 곡입니다.
0: 네. 이 곡을 신청하신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2: 이 곡도 약간 자신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시선 아니면은 자신이 가수인데도 약간 성공하지 못했다는 주변의 시선 같은 거를 기적으로 승화시키겠다는 가사가 있는 노래입니다.
0: 오, 좋은 가사네요.
2: 네.
0: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서신동의 스타, 진성군, 현우군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6년 즐거운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Mr. Overstreet, I warn you, sit down. Sit down. Sit down, all of you. I want you seated. Sit down. Leave, Mr. Keating.
0: 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 중에서 9204-11 다양성을 말하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하루 보내세요.
4: Every word you said runs around inside my head again. Every conversation with myself, my God, a therapist. No, you can't resist. You're the name of my apocalypse. Thank the Lord I didn't fall for it. But something inside of me wants to change the earth. Build my kingdom, watch it burn. Chase the feeling, lift the curse. Teachers told me I never learn. I won't be the last, but you won't be the first. Hit while I'm kneeling, do your worst.

스포츠 전부.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입니다. 저는 스포츠캐스터 신봉천입니다. 스포츠 전북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방송되는 것 알고 계시죠? FM 93.5MHz로 방송이 되고요. 유튜브로도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참여하실 때는 좋아요 꼭 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는 우리 고유의 추석 명절이 있는 중입니다. 날씨를 한번 볼까요? 이번 주는 아침 최저 기온이 17도에서 19도 사이고요.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0도까지입니다. 추석 날씨를 보면은 대체로 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6일 토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펼쳐질 돈의 축제를 미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월 1일부터는 김제 지평선 축제가 있고요. 10월 2일부터는 군산 시간 여행 축제와 완주 와일드 로컬 푸드 축제가 각각 열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스포츠 전북에서는 프로축구 소식 정건규 교수와 함께 방송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야구는 기아 타이거즈 소식, 지난주 4경기가 있었습니다. 김병철 감독과 함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입니다.

0: 네, 스포츠 선부 고고. 저희 프로그램의 로고송입니다. 우리 최성원 본부장이 고생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반응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분 좋은 명랑한 로고송이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프로축구 소식입니다. AFC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리그가 지난 9월 16일 아시아 지역에서 조별 예선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24개 팀이 각 국가와 팀의 명예를 걸고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현대 전북이 먼저 경기를 했습니다. 정경구 교수와 함께 그 내용 분석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네, 네. 우선 로고송 들어보셨어요?
1: 아, 네, 로고송 들어봤습니다.
0: 명랑하죠?
1: 네네, 그렇네. 좋네요.
0: 네, 어느 학교, 대학교의 응원가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응원가. 네네. 자, 네. AFC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리그가 어떤 대회이고요? 대회 경기 방법을 좀 먼저 좀 소개해 주시죠.
1: 사실 ACL 리그는 그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최고의 프로팀을, 프로팀들에 대한 경연이기도 하고요.
0: 그렇죠.
1: 이걸 통해서 세계 클럽 선수권을 또 나가기도 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굉장히 그 프로팀의 자존감들을 걸고, 네. 그런 국가와 또 클럽을, 그 명예를 가지고 경기를 하는 아주 굉장히 큰 아시아의 그런 축구대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네네. 경기 방법이 조금 특이해요.
1: 네, 그렇습니다. 지금 ASL에서 두 가지 그 대회 형태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0: 네.
1: ASL 엘리트가 있고요. 지금 엘리트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전북 현대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대전 포항이 이렇게 엘리트에 참가하고 있고.
0: 네, 네.
1: 또 ASL 2에는 지금 강원하고 지금 서울이 지금 현재 ASL 대회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네. 이제 동아시아 리그인데 중동 쪽이 서쪽 아시아 지역에서 선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 동남아하고 우리나라, 일본, 중국이 이제 동아시아 지역이라 해가지고 선발전을, 리그전을 다시 하는 거죠? 그쵸로?
1: 네, 그렇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제 8강부터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단판 승부로 최종 우승팀을 가리게 되는데, 아마 최종 우승팀은 내년 3월이나 되지 않을까요? 3, 4월? 빨라야?
1: 그렇죠. 네.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0: 네네.
1: 지금부터 이제 쭉 차근차근 홈 앤드 어웨이 경기를 해서.
0: 네네.
1: 그 성적에 따라서 이제, 8강부터는 사우디에서 단판에 모여서, 그 전에도, 사실 그 최종 결정전 같은 게 한 나라에서 했던 것들로 기억을 합니다.
0: 아, 네. 네. 무려 8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리그를, 일정이 상당히 길고 타이트합니다. 겨울에도 축구를 합니다. 물론 다른 지역은 날씨가 포근하니까 하겠죠. 네.
1: 네,
0: 자, 전북현대가 그동안 ACL 무대에서 성적이 좋죠?
1: 사실 뭐 아시아의 클럽 중에서는 뭐 전북현대가 대표적인 구단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0: 그렇죠.
1: 일단 뭐 두 차례 우승을 2006년에 했고,
0: 네.
1: 16년에 했고,
0: 네, 네.
1: 또 11년에는 또 준우승도 한번 했던 그런 성공적인 그런 강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요즘 보면은 멤버로 봐서는 충분히 아시아권을 제패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1차전 상대가 일본의 가시와 레이솔이었는데 어떤 팀인가요?
1: 사실 뭐 J리그 1에서 작년에 준우승을 했던 그런 성적을 가지고 지금 참가한 팀 중에 한 팀이고요.
0: 네.
1: 가시아는 전통적으로 물론 가시아뿐만 아니라 일본 축구가 그렇듯이 점유율을 굉장히 높이 가져가는 팀이고요.
0: 그렇죠.
1: 그리고 볼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 그 간격들을 통해서 상대를 압박해 나가는 그런 특이한 일본 축구를 하는 그 대표적인 팀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구단이기도 합니다.
0: 마침 그 전주성에서 이제 경기를 관전해 보니까 역시 국제 시합을 보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네. 경기가 그렇죠. 아주 다이나믹하면서도 쇼패스 같은 것들이 아주 참 정교하고 말이죠. 양 팀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북현대가 1차전 경기에서 2-1로 역전승을 거뒀는데 전체적인 분위기 좀 말씀해 주시죠.
1: 사실 경기를 전반전에는 예상했던 대로 네. 가시와가 경기를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네. 자기들의 경기를 잘 끌어갔던 그런 상황이었고, 전북 입장에서는 물론 뭐 같은 리그에서 뛰는 그런 구단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팀들에 대한 그런 어려움도 있었을 거고, 그렇지만 전북이 뭐 전반에 선제골을 내줬지만은 그래도 잘 경기를 잘 운영을 했다라고 볼수 있는 그런 전반전이었고요. 사실 이제 후반에 전북이 어떤 용병술이라고 하죠. 선수들이 교체한 선수들이 득점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또 전북이 홈에서 승리했다는 데 가장 큰또 1차전에서 승리했다는 그런 의미가 컸던 그런 경기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0: 외국 용병들, 우리 전북의 용병들이 좋은 활약을 보였고, 또 미들필더나 또는 수비진들이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양 팀이 득점한 세 골의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 사실 그 전반전에 그 유바에게 우리가 실점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 같은 경우도 전북이 그동안 리그에서도 보여줬던 실점 방식과 좀 비슷했던 모습이 좀 안타깝긴 했습니다. 사실 그 자투 측면에서 그 유바가 안으로 볼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선수들을 달고 들어가잖아요. 타고
0: 그렇죠.
1: 들어간 과정 속에서 미들의 블럭이 깨졌고, 그다음에 수비 블럭이 계속 무르면서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 실점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지만 이제 후반에 전북이 그 이탈로라든지 또 티아고에 대한 득점, 또 선수의 교체 운영 방식, 또 이런 걸 통해서 득점을 하고 홈에서 역전승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출발이었고,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은 가시화가 내려서는 팀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보면 전북이 좀 어려웠던 경기를 했던 것들이 전북의 공격력을 미리 알고 라인을 내리면서 블록을 설정했을 때 전북이 좀 아쉬웠던 경기력이 많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도 또 전북한테는 굉장히 좋았던 흐름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0: 후반 47분에 이제 동점골도 김태환의 크로스가 정확한 각에 배달이 됐고, 위치를 선정한 티아고가 헤더 슛을 하면서 1대1 동점이 됐으며, 68분에는 이제 또 교체 투입된 이탈로가 박스 안에서 아주 정교한 개인 플레이로 돌파한 후에 오른발로 슈팅, 아주 그런 내용들이 깔끔하게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만이 넘는 관중들이 아주 환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 그 전북의 플레이메이커로서 경기를 주도하고 있는 이영재 선수가 말이죠. 역할이 눈에 띄게 매 경기마다 좀 뭐라 성장은 또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고 아주 좋은 분위기를 끌고 있어요.
1: 사실 이영재 선수는 지금 전북에서 같은 선수들끼리 또 중복되는 상황 속에서 경기 자체를 조금 많이 못 나온 부분은 있었지만,
0: 그렇죠, 그렇죠.
1: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능력들은 리그에서 이미 다 증명이 된 선수거든요. 이영재 선수를 그날 프리롤로 썼다라고 하는 것들도 특징적이었고, 또 이영재 선수가 경기 리그에 계속 참여하면서 자기의 경기력을 끌어올렸고, 그런 모습들이 또 이번에 그 가시화하고 했을 때는 명확하게 잘 보여줬던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0: 알겠습니다. 이제 이탈로 선수가 이제 득점도 했지만은 경기마다 게임 체인저로서 변신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라는 평가가 나왔고, 또 도도 선수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그 개인기를 발휘하는 그 모습들,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를 좀 하시려죠?
1: 두 선수 다뭐 외국인 선수들이 이제 전북의 플레이나 또 전북의 경질적 운영에 녹아들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것들을 증명해내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특히 이탈로 같은 경우는 왼쪽 측면에서 안으로 볼을 가지고 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또 거기에 대한 리듬이 굉장히 좋은 선수다라고 볼수 있고, 또 이게 지금 리그에서도 이미 득점을 했고,
0: 그렇죠.
1: 또이 가시화하고 했을 때도 그 본인의 그냥 특징, 본인의 능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로 자신을 증명했던 그런 경기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좋은 선수들이 돌아서 관중들이 굉장히 환호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또 기분 좋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말로 표현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10월 14일에 이제 전북현대가 일본에서 비셀 고베와 경기를 했는데, 이 팀도 또한 아주 일본에서 유명한 팀 아닙니까?
1: 그렇죠. 비셀 고베도 굉장히 뭐 리그에서도 상위 팀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저도 비셀 가서 경기를 봤지만, 경기장 자체도 그렇고요. 아, 굉장히 전북이 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게 될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수 있다라는
0: 네.
1: 생각이 들고요. 물론 가시아를 이겼기 때문에 그 자신감을 통해서 언젠가 좋은 경기를 보여줄 거라고 그렇게 예측이 되기도 합니다.
0: 일본 팀이 보면은 간보 오사카도 있고 교토 상가 해가지고 일본 팀이 아주 막강한 선수팀들이 말이죠. 이 대회에 참가를 하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 또 전북현대 말고도 또 다른 팀이 있으니까 좋은 성적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K리그로 한번 넘어가죠. K리그 광주 FC 경기 어제 있었습니다. 30라운드 경기인데 아니 이 광주 FC 지금 현재 12등 하고 있는 팀인데 2대2 무승부를 끝났단 말이에요. 저는 아주 표현을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매우 서운했다, 아쉬웠다. 이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글쎄요, 뭐, 지난 경기에서 가시아를 AC에 대해서 이겼고, 그 분위기를 끌고 갈 거라고 생각을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0: 네.
1: 그런 게또 리그에서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0: 네.
1: 사실 뭐, 그날도 먼저 골을 넣고 항상 또 이른 시간에 출전하면서 굉장히 팬들을 안타깝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사실 그,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북이 리그에서 우승을 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상황으로
0: 그렇죠.
1: 놓였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는 전북이 다음을 준비하는 그런 선수들에 대한 운영과
0: 네.
1: 그리고 지금 전북이 할수 있는 좀더 공격적인 그런 축구를 좀 보기를 원했었는데 그런 부분의 아쉬움들이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네. 이제 어제 경기를 보고 제가 이제 오늘 방송 때문에 이제 자료를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하위 팀인 인천 부천과의 경기 결과를 보면은 6위인 인천 그리고 11위인 부천과의 올 시즌 경기 결과가요. 각각 1무 2패예요. 이 팀들이 6위하고 11위에 앉는 팀에게 어떻게 상위를 하고 또 우승을 하겠다는 팀이 한 번도 못 이기고 1무 2패를 각각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사실은 밤에 무척 자존심 상했는데 교수님 이런 말씀 들으면 이런 기록 갖고 있는 거 미처 생각 못 하셨죠?
1: 뭐 기록까지는 제가 못 봤고요.
0: 네.
1: 제가 전북이 그 좋은 경기력 아니면 또 어려운 경기력을 보였던 팀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0: 네.
1: 상대의 어떤 밀집수비라든지 또 블록들이 단단한 팀들, 내려선 팀들에 대해서 약했던 부분들이 아마 그런 결과가 계속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0: 네.
1: 생각이 들었습니다.
0: 그러니까 여기서 1승, 2승만 했더라도 2승 또는 4승을 더했으면은 FC 서울한테 밀리는 그런 순위가 아니었을 텐데는 생각이 들고요. 은근히 화가 났는데 또 기록을 보니까 말이죠. FC 서울한테 1무 2패, 5위 강원한테는 또 2무 1패를 했단 말이에요. 전북이 1승도 거두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교수님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이 팀은 좀 그래도 상위권에 있는 팀인데.
1: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뭐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지만
0: 네.
1: 수비에 장단함이 있어요.
0: 네.
1: 센터백 두 명하고 그 순백 두 명을 보호하는 수비형 미드필더의 단단함을 가지고 있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전북이 그걸 뚫어내는 데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상상이 들고요. 예측이 들고요.
0: 네.
1: 강원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뛰어요. 포지션 플레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전북 같은 경우는 체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플레이 스타일이 전북이 빠르게 전개하는 팀이 아니다 보니까
0: 네.
1: 그런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0: 네. 이제 전후반 경기를 보면 앞에서도 이제 교수님께서 한골 넣으면 바로 또한골 잃고 또한골 넣으면 또한골 실점하고 이런 내용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정 감독이 전체적인 작전이나 이런 면에서 좀뭐 장점은 뭐 말씀드렸으니까 좀더 세밀한 부분을 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그 광주전 한번 보시고 저희가 항상 칭찬만 할 수는 없잖아요, 교수님.
1: 그렇죠. 뭐 그거야 뭐아 이제 비난보다 비판을 해야 되고요.
0: 네.
1: 제가 생각할 때는 전북이 당연히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할 거라는 것은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선수의 운영으로 충분히 가능한 경기의 운영이었잖아요.
0: 네.
1: 근데 여기서 어떻게 경기를 풀어서 상대의 파이널 서드에서에 대한 기회를 창출할 것인가가 조금 답답한 면이 있어요. 매 경기마다. 그렇다면 미들에 있는 세 명의 미들 형태들을 보면 이영재, 김진규 그리고 감보아라고 하는 선수들이 볼을 운반하는 능력들이 조금 떨어져요. 쉽게 얘기하면 볼을 타고 준다든가, 침투한다든가, 상대의 변화를 줄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지금 자기 자리에서 경기를 플레이하는 것을 통해서는 볼 프로그레션을 통해서 기회를 만드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0: 네, 알겠습니다.
1: 근데 결국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하다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서 다양성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공격적이고 좀더 볼을 빠르게 운반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아쉬움과 또 측면에서의 그런 공격적인 조합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득점을 만드는 과정들이 조금 과거에 보여 작년에보다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함이 계속 보이고 그래서 자득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득점하고 실점을 할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줄수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네. 감독으로서는 이제 아무래도 뭐 교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에게 질문도 할 것이고 또 기자들이 쓴 기사도 볼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또 TV를 통해서 방송 나간 내용을 분석하기도 할 텐데 그런 변화가 필요하고 예를 들면은 어제 2대 1로 앞서는 상황에서 추가 시간에 진행이 됐는데 막 강렬한 공격을 계속하는 거예요. 추가 시간 얼마 남았는데 그래가지고 속공 역습 당해가지고 한골 실점하면서 2대2 동점이 된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보면은 제가 이해를 할수 없었어요. 왜 이럴 때는 또 공격을 하는지 수비를 좀 포백을 좀 센터 서클 쪽에 포진하게 놔두고 공을 가지고 시간을 끌던가 하는 건 좋은데 아마 좀 열심히 막 공격으로 몰고 가더라고요. 제가 잘못 봤나요?
1: 맞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축구는 항상 얘기를 하게 돼요.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전북이 그대로 끝났으면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를 통해서 우리가 또 실점을 하게 되면서 홈에서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쉬움의 여러 가지 원인들을 내놓을 수는 있죠. 경기라고 하는 것이. 하지만 계속 전북 경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센터백 사이를 보호할 수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명확하지 않아요. 항상
0: 오케이.
1: 공격으로
0: 이해하겠습니다.
1: 올라갔었을 때그 공간적인 흐름을 그 미드필더와 센터백 사이의 공간들이 조금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날도 그 사이에서 볼이 많거든요. 그래서 되게 연결이 돼서 이제 실점을 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선수의 특성과 전술적 운영에 대해서 명확하게 감독이 컨트롤해서 갈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0: 오늘 제가 방송하면서 마지막 지적하는 방송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그 2대1로 이제 그 앞서 있는 상황에서 포백들이 그대로 전반서부터 그때까지 뛰었단 말이에요. 다른 공격진들, 다음 중간 허리는 교대를 해줬는데, 이네 명의 선수가 결국은 그 2대1에서 2대2 동점골을 허용할 때 보면은, 광주의 공격진들의 스피드를 감당을 못 해냈어요. 공을 탁 발로 차고 뛰는데 수비진들이 이미 포백이 지쳐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두 명은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감독이 못 봐요? 그런 것을?
1: 그렇죠. 사실 근데 이제 저도 뭐 지도자를 좀 해보면서 느끼는 게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특징을 찾지 못했다고 감독이 판단했을 때 중앙 수비를 바꾸내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0: 아,
1: 왜냐하면
0: 그렇군요.
1: 그게 새로운 선수가 왔을 때 적응하는 시간이 있고요. 지금까지 맞춰왔던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 센터백에 대한 체력적인 문제보다는 미들에 대한 미드필더와 포드들의 수비 형태에 대해서의 조직성이 더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 시작하겠습니다.
1: 네.
0: 자, 올 시즌 이제 전북 연대는 대전, 제주, 안양과 이제 세 경기만 남았어요. 어느덧 이 시즌이 끝나가는 무렵이 됐는데, 어제 이제 무승부가 되면서 승점 44점으로 3위에서 4위로 또한 단계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점수 간격이 2위에서 7위까지의 승점이 47점에서 40점, 7점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 사이에 지금 틈바구니에 전북연대가 끼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세 경기 유종의미를 거두어서 그래도 3등이나 2등은 해야 될 텐데, 방법 좀 제시해 주시죠. 세 경기, 앞으로 남은 경기.
1: 글쎄요, 뭐 이미 이제 뭐 우승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0: 네.
1: 전북이 남은 세 경기에 승점이 9점이 남아있지만, 이 9점을 전북이 어떤 경기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 물론 다 이겼으면 좋겠지만,
0: 네.
1: 전북다운 경기의 어떤 그 공격적인 그런 전북이 갖고 있는 DNA, 닭공을 좀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0: 네.
1: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결국 전북은 항상 리그에서 상위 팀이기 때문에 지금의 우승보다는 지금의 승리보다는 내년에 우승을 준비하는 남은 시간들에 대한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고요.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 네.
0: 지금까지 정경구 교수였습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전라북도 체육회 소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한 체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전북체육회의 신동석 차장 연결합니다. 신 차장님.
2: 예,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아시아 경기 대회 참가를 하시기 위해서 일본으로 언제 가시죠?
2: 저는 27일 날 출국을 합니다.
1: 아, 그러면 끝날 때까지 계십니까?
2: 아니요, 저희 이제 경기 일정상 저희는 한 10월 1일까지만 보고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 전라북도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예, 올림픽을 예. 대비해서 사전에 예, 맞습니다. 경험도 겸사겸사죠?
2: 예, 그렇죠. 우선 첫 번째는 우리 전북 선수단 승전보를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응원하러 가려고.
1: 저 2주 후에 또 좋은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2: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1: 자, 그 아시안 게임 이제 19일에 개막 했는데요.
2: 예, 예.
1: 전북 선수단이 상당히 의외로 많은 숫자가 참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2: 네, 맞습니다. 제20회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우리 자랑스러운 전북 선수들도 대거 출격했는데 승전보를 전해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 네.
2: 이번 아시안게임에 우리 대한민국은 41개 종목에 약 1,050명의 선수단이 파견됐는데
1: 네.
2: 이 가운데 우리 도내에서 활약하고 있거나 전북 출신인 56명의 선수와 임원도 포함이 됐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저희 그 체육회 소식에서 우리나라에서 신기록 세우는 선수도 있고 또 국가대표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선수들을 많이 소개를 해 주셨기 때문에
2: 네,
1: 쉬운 6명, 네. 100명이면 됐어야 되는데 다음 대회 때는 100명을 채웁시다 우리가.
2: 네, 네.
1: 자, 그 모든 선수들이 선전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메달 획득이 가능한 선수들이 있죠?
2: 네, 먼저 파리올림픽 사격 금메달 리스트인 남원 출신의 양지인 선수가 이번
1: 네.
2: 메달 사냥에 나서는데
1: 네네.
2: 현재 세계 랭킹 2위인 양지인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랭킹 1위인 인도 선수와 치열하게 메달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2: 또 임실군청 사격팀의 추가은 선수도 출전하는데 이 역시 메달 도전에 나섭니다.
1: 네.
2: 또 배드민턴에서는 세계 정상급 선수인 서승재 선수가 남자 복식에 출전해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1: 네.
2: 또 우리 도체육회가 운영하고 있는 실업팀 원스포츠단에서도 여러 선수가 출전합니다. 먼저 한국 여자수영의 장거리 간판 한다경과 이송은이 메달에 도전하고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해머 던지기 동메달을 획득한 익산시청의 김태희 선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네.
2: 또 철인 3종의 김혜랑, 세팍타쿠로 박선주 선수도 메달에 도전합니다.
1: 네.
2: 이 밖에도 우리 자랑스러운 전북 선수단은 사이클과 산악, 양궁, 요트, 유도, 카누, 핸드볼 등 종목에 출전해 한국 체육의 위상을 드높일 예정인데
1: 네.
2: 우리 도민분들의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제 도민체전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완주군의 경우는 메인 스타디움이 없어서 대회를 못한다. 그런 얘기도 제가 지금 하소연하는 모습들을 몇 번 봤는데요.
2: 예.
1: 진안군에서 이제 올해 그 도민체전 했잖아요.
2: 예, 맞습니다.
1: 근데 진안군이 이렇게 대회를 잘 운영했다면서요?
2: 네, 맞습니다. 좀 칭찬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네.
2: 네, 생태치유 진안에서 하나되는 전북 도민을 표어로 전북 14개 시군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뜨거운 열정을 펼쳤던 이번 대회는 시군간 경계를 넘어선 상생과 연대의 가치를 보여준 대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진안군 역사상 처음으로 치러졌던 도민체전이었는데 대규모 행사를 소화하기에는 제한적인 기반 시설 여건이었지만
1: 네.
2: 빈틈없는 행정력과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완벽하게 돌파했습니다.
1: 네.
2: 특히 가장 돋보인 점은 현장 중심의 위기관리 능력이었습니다.
1: 네.
2: 진안군 전 부서를 비롯해 진안경찰서, 소방서, 체육회 등과 실무 추진단을 구성해 상시 회의를 통해 발생 가능한 변수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1: 네.
2: 또 여러 차례 교통 시뮬레이션을 통해 교통 통제망을 구축했고 환경 정비는 물론이고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친절 교육도 철저하게 진행했습니다.
1: 네.
2: 이에 도민체전을 제대로 치를 수 있겠냐라는 우려를 말끔히 해결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일본의 그 생활 수준 또는 그 경제의 발전, 체육의 세계 그 상위권에 있는 나라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2: 네.
1: 이번 그 아시안 경기 대회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어디 무슨 군단이 체육 대회보다도 운영을 못하는 그런 뉴스가 계속 지금 접하고 있거든요.
2: 네, 맞습니다. 뭐 교통 수송도 비롯해서
1: 그러니까요.
2: 식단 뭐 숙박이 지금 다 네, 제대로 네. 안 돌아가고 있다고 저 뉴스를 보고 알고.
1: 그러니까요. 일본답지 않은 그런 손님 대접을 하고 있는데 우리
2: 일본보다
1: 도민...
2: 저희 한국이 좋은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체육인들이란 지도자들이 일본에 예. 가서 견학하러 많이들 갔는데
2: 예.
1: 저 우리 저 차장님 가실 거 없어요. 내가 보면 배울 게 없어요. 진안군에서 그렇게 잘하는데
2: 예,
1: 서운하시겠지만 일본 사람들이 이번에 이거 예. 아무튼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시민들이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 인터뷰 나왔었잖아요.
2: 예예예. 예, 예.
1: 어제 그 일본하고 농구 있었잖아요.
2: 예 맞습니다.
1: 그 큰 체육관에 관중이 별로 없더라고요.
2: 그러니까요. 관중도 별로 없는 것도 문제인데 네. 저희 선수단이 제대로 훈련도 못했잖아요.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연습 예, 예. 소위 말해서 현지 적응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예. 시설이 부족해가지고 못하는 것 같습니다.
2: 이제 일본 12년 얘기... 만에 그래도 아시안게임 금메달 땄으니까요. 그게
1: 아, 네. 그럼요. 그럼요.
2: 예, 예,
1: 자,
2: 예.
1: 그 전북체육회가 체육역사기념관 조성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 소장품 기증식이 있었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네. 한국 레슬링 발전을 위해 한평생 헌신했던 형제 영웅들이 이 체육 소장품 기증식에 동참했습니다.
1: 네.
2: 한국 레슬링 대부로 불리우는 안천영, 안한영 형제가 네. 체육 역사기념관 조성 사업에 힘을 보태기 위해 소장품을 전달했는데
1: 네.
2: 이들이 기증한 소장품은 세계 레슬링 선수권 대회 은메달, 아시안게임 은메달 등 각종 대회 메달을 비롯해 상패와 기념품, 사진, 도서 등 약 200점 가량입니다.
1: 네네.
2: 이 흔쾌히 소장품을 기증해준 이들에게 도체육회는 감사의 뜻을 담은 기증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1: 네네. 그 기증한 안천영, 안한영 이 형제 레싱 선수라는 것을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분들이 연세가 네. 지금 얼마나 되시는지요?
2: 연세는 좀 많으십니다.
1: 그렇죠.
2: 예. 그래서 네. 아마 지금 잘 모르시고 생소하실 텐데요.
1: 그러니까요. 네.
2: 예. 이들 형제는 전북 레슬링을 넘어 한국 레슬링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체육인입니다.
1: 네.
2: 군산 출신인 안천영 전 레슬링 국가대표 감독은 1968년 멕시코 시티 올림픽에 국가대표에 출전한 뒤
1: 네.
2: 다음에 열린 아르헨티나에서 세계 레슬링 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 체육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1: 네.
2: 이 은퇴 후에는 지도자의 길을 걸으셨는데 서울 올림픽과 베이징 아시안 게임 때 국가대표 감독을 맡아 메달밭을 읽었습니다.
1: 네.
2: 또 동생인 안한영 전 국가대표 감독도 제7회 테헤란 아시안 게임에서 은메달을 차지했고 전 일본 선수권 대회에서도 동메달을 차지하며 기량을 뽐냈습니다.
1: 네.
2: 이 안한영 감독 역시 은퇴 후에는 남자 레슬링 그레코로마녕 국가대표 감독 삼성생명 레슬링단 감독 등을 맡아 후학 양성에도 매진했습니다.
1: 네. 이제 전북체육회하고 전주대학교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계속 이런 계약 업무 체결, 업무 협약에 예. 대한 체결을 체육회가 계속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2: 네, 바로 우리 도민들의 건강 증진과 전북체육 발전을 위해 이 업무 협약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1: 네네.
2: 이번에는 전주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 네.
2: 이에 양 기관은 체육 인프라 확충과 전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
1: 네.
2: 이번 협약에 따라 체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 시설을 연계해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1: 네네.
2: 또 체육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선수 훈련 장소를 지원하고 각종 체육대회와 전지훈련 유치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1: 네네.
2: 앞으로도 이 체육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인적 교류를 통해 우리 전북체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
1: 네네. 그 체육대회 도중에 심정지로 그 쓰러진 그 남성을 응급처치했다. 아주 그 시민들을 구해준 영웅들인데
2: 네, 맞습니다.
1: 체육회가 그분들에게 특별 표창을 하신다고요?
2: 네, 우선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1: 네.
2: 체육 대회 도중 심정지로 쓰러진 남성에게 신속한 응급처치를 해 생명을 구한 시민 다섯 분에게
1: 네.
2: 특별 표창을 전달했습니다.
1: 네.
2: 영웅들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1: 네.
2: 이미예 원광대 응급구조학 교수, 황치원 익산나음병원 응급구조사, 양유성 예수병원 외과 과장, 정정미 예수병원 수간호사, 정희선 고산 119 안전센터 소방장입니다. 이들은 지난달 열린 탁구대회에 참가하거나 응원하기 위해 경기장을 찾았다가
1: 네.
2: 가슴 통증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50대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1: 네.
2: 곧바로 이 환자에게 달려간 이들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자동 심장충격기를 사용하며 119가 올 때까지 응급처치를 이어갔습니다.
1: 네.
2: 이에 이처럼 신속한 대처로 골든타임을 확보하면서 환자는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네.
2: 이에 위 전북체육회는 신속한 구호활동으로 생명을 구한 이들에게 특별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일본
2: 네,
1: 아시아 경기대회 잘 참여하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전북선수단을 많이 응원하고 오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0: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 듣고 계시고 또 유튜브 보신 분들은 시청을 하고 계시는데 방금 나간 것은 저희 프로그램의 로고송입니다. 계속 틀어 드리겠습니다. 자, 야구 소식 김병철 감독입니다. 아, 그 왜 웃으세요? 네? 왜? 아니에요?
1: 좋습니다.
0: 좋죠? 네. 아, 그럼요. 앞으로 이제 로고송 2호, 3호 만들어가지고 네. 계속 변화를 주면서.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최성은 본부장이 고생을 했다고 그랬더니 쉽게 했다고 그래요. 만들었다고. 아, 재능이 아주 뛰어나신
1: 요즘...
0: 재능이 뛰어나신가 봐. 네.
1: 저도 가사를 줘서 저희 야구단 로고송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0: 자, 보세요. 지금 방송에 무슨 야구단에, 어린이 야구단에, 유소년 야구단에 로고송이 필요해요.
1: 아, 필요합니다.
0: 어, 참나. 그, 너무 모방하지 마세요. 로고송은 아니고 거기는 응원가.
1: 네.
0: 응원가를 하나 만들으시고. 아무튼, 그 잘 부탁해보세요. 그러면은. 자, 유소년 야구단의 김병철 감독님 모셨는데.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번 경기가 있었어요.
1: 네.
0: 기아가
1: 지난주에. 네, 지난주에 네, 네 경기 있었죠.
0: 네네. 네. 첫 경기가 이제 SSG와의 원정 경기였는데, 네. 6대 3으로 패하면서, 뭐 좀 분위기가 그랬습니다만은, 초반에는 3대 0으로 앞서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결국은 결과는 역전패였단 말이에요.
1: 네네. 초반만 보면 기아가 아주 잘 풀어나갔습니다. 네. 3대 0까지 앞서고 있어서 편안하게 볼 줄 알았던 경기였지만,
0: 네.
1: 야구가 참 묘합니다.
0: 네.
1: 수비에서 작은 균열이 생기면서, 그게 결국 역전까지 연결이 됐고요.
0: 네.
1: 이날 경기의 흐름은 상당히 분명했습니다.
0: 네.
1: 초반 3대 0까지는 기아가 주도권을 잡았는데
0: 네, 네.
1: 이후에는 SSG의 분위기를 내주면서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흐름이 뒤집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네, 네. 이제 김태형 선발 투수가 오래간만에 71일 만에 선발로 나왔는데
1: 네, 네.
0: 투구 내용이 뭐 괜찮지 않았나요?
1: 네,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0: 네.
1: 4이닝 동안 82개를 던졌고 5개의 삼진도 잡아냈습니다.
0: 네.
1: 최근 구속이 151km까지 나왔고요.
0: 네, 네.
1: 다만 3회에 수비에서 흔들리면서 투구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0: 네.
1: 1, 2회는 1이닝 3자 범퇴였는데 3회에만 28개를 던졌습니다.
0: 네.
1: 투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김태형 선수에게 선발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보다는 수비에서 조금 아쉬운 장면들이 겹쳤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그 수비 얘기가 나오는데 3회에 그 3루수 이호연 선수의 실책이 나왔고 교체된 변유혁 선수도 타구를 처리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1: 네, 이 장면이 좀 아쉬웠죠.
0: 네.
1: 특히 김도영 선수가 아시안게임 때문에 빠진 상황이었잖아요.
0: 그렇죠.
1: 김도영 선수가 빠졌으니까 3루 수비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0: 네.
1: 그런데 수비는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0: 네.
1: 한 선수가 실패를 했을 때
0: 네.
1: 나머지 선수들이 다음 플레이를 준비해 줘야 하는데 이날은 그 부분이 조금씩 엇박자가 났던 것 같고요.
0: 네.
1: 그리고 김태형 선수 입장에서는 내가 잘 막았는데 갑자기 주자가 나가고 투구수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이날 가장 아쉬운 장면 하나를 꼽는다면 이제 1회에서 9회까지라면
1: 네네.
0: 5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야구공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봐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5회였습니다. 무사 주자 1, 2루 3대 3 동점 상황이었거든요. 김재환이 친 타구가 정말 잘 맞았는데
0: 네.
1: 카스트로가 1루에서 타구를 잘 처리했고 하주석 선수도 2루에서 포수아웃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2루 주자가 3루 쪽으로 스타트했지만 나인 드라이브 아웃인 줄 알고 스타트가 좀 늦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넌다운이 걸렸는데 정작 2루 베이스를 아무도 커버하지 못했습니다.
0: 네.
1: 결국 잡을 수 있었던 주자가 다시 2루로 돌아왔어요. 이게 상당히 크다고 보고요.
0: 네.
1: 아웃 카운터 하나를 잡을 수 있었던 상황이 그냥 넘어갔고 결국 뒤에서 고명준 선수에게 3점 홈런까지 맞았습니다.
0: 알겠습니다. 만일 우리 감독님이 현장에서 선수를 지도하고 있잖아요.
1: 네네네.
0: 이런 상황을 많이 훈련하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런데 지금 같은 정말 상황은 제가 봐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일 것 같아요.
1: 이거는
0: 예상할 게 추가 없을 것 같아요.
1: 우리도 약속한 플레이를 많이 연습을 하고 그렇죠. 커버 플레이, 백업 플레이 많이 하는데 네. 저희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아이들한테 합니다. 네. 공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라고.
0: 그렇죠.
1: 야구에서 가장 정말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타구를 처리하는 선수는 공을 봐야 하지만 나머지 선수들은 주자의 움직임을 봐야 합니다.
0: 네.
1: 이날은 공을 처리하는 과정은 괜찮았고요.
0: 네.
1: 그런데 다음 플레이에서 누가 어디를 커버해야 할지 순간적으로 꼬였다고 보여지고요.
0: 네.
1: 이건 훈련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김도영 선수가 없는 동안에는 3루 수비뿐만 아니라 내야 전체 커뮤니케이션이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제 SSG와의 경기 내용은 이 정도만 얘기하시고
1: 네네.
0: 네, 이제 키움하고 우리가 좀 이기는 경기 쪽으로 차고 키움하고 이제 올 시즌 마지막 경기 16차전을 했는데 이제 기아가 2-0으로 키움은 맨 꼴찌에 있는 꼴찌 팀이죠?
1: 네네.
0: 네네. 그 얘기 좀 해 주시죠.
1: 네. 올 시즌 마지막 경기 한마디로 0의 행진을 깨고 2점으로 경기를 가져온 경기였다 이렇게
0: 네.
1: 보여지고요.
0: 네.
1: 시즌 성적은 12승 4패로 마감을 했습니다.
0: 네.
1: 이 경기가 SSG전입니다.
0: 네.
1: 6회까지 0-0이었는데 이날 올라와 안우진이 팽팽하게 맞섰고요.
0: 네.
1: 결국 7회에 승부가 갈렸습니다.
0: 네.
1: 기아가 7회 초 이기였지만 먼저 2기를 넘겼고
0: 네.
1: 바로 7회 말 2사 후에 한준수와 카스트로가 연속 적시타를 터뜨리면서 2-0으로 만들었습니다.
0: 네네. 그 아나운서 출신인데요. 사투리 쓰거든요.
1: 네.
0: 제가 근데 이 프로그램 하면서 만일 정규 프로그램을 현역 시대 했다면 네네. 이건 이제
1: 방송 사고
0: 방송 아니 사고는 아니고 네. 선배들한테 되게 혼나요.
1: 네네.
0: 그런데 이제 유튜브 방송도 하고 또 너무 딱딱한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자, 선발 투수 올러가 7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할 정도로 본인의 역할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네네. 네네. 올러는 이날도 네. 에이스답게 확실히 안정감 있게 던져주었습니다.
0: 네.
1: 6이닝 3피안타 3볼넷 5탈 3진 무실점입니다.
0: 네.
1: 볼넷 3개가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0: 네.
1: 위기관리 능력이 좋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0: 네.
1: 그런데 더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0: 네.
1: 이날까지 7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입니다. 그런데 8월 16일 이후에
0: 네.
1: 최근 5경기에서 승리가 한 번도 없습니다.
0: 네.
1: 특히 이날도 0-0에서 내려왔거든요.
0: 네.
1: 선발은 계속 자기 역할을 하는데 승리라는 보상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1: 그래도 팀 입장에서는 분명합니다. 가을 야구를 바라보는 지금 올러가 이렇게 버텨주는 건 기아에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0: 네. 이제 퀄리티 스타트라는 용어는 선발 투수가 6회 이상 던지면서 3자책점 이하로 막았을 때.
1: 네네, 맞습니다.
0: 이것은 이제 퀄리티 스타트라고 네네. 합니다. 다시 한 번, 뭐, 팬들이 많이 알고 계시지만은, 또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불펜 투수들도 무실점으로 경기를 했어요.
1: 네, 불펜은 아주 깔끔했습니다.
0: 네.
1: 전상현과 각도규가 7회 초 2기를 넘겼고, 네. 8회에는 조상우가 1사 1루에서 올라와서 실점을 막아줬고요.
0: 네.
1: 그리고 마지막은 이율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0: 네.
1: 세 타자 연속 KKK.
0: 네.
1: 2-0 경기는 한 번만 삐끗해도 분위기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0: 네.
1: 불펜이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해주면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0: 네, 네. 이제 그 정현창 선수의 번트 장면 있잖아요.
1: 네, 네.
0: 네, 두 번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1: 7회에는 무사 1루에서 번트를 댔는데 뛰면서 병살이 됐고요.
0: 그러니까요.
1: 네, 좋은 찬스에서 공격이 흐름이 끊겼죠. 그런데 8회에는 더 과감한 작전이 나왔었죠.
0: 네.
1: 무사 1루에서 김태균이 번트로 주자 2, 3루를 보냈고
0: 네.
1: 정현창 타석에 스키니 사인이 나왔어요.
0: 네, 네, 네. 그렇죠.
1: 3루 주자 하수석이 홈으로 뛰었는데 정현창이 번트를 대지 못하면서
0: 네.
1: 아웃이 됐습니다.
0: 네.
1: 주자가요.
0: 네, 네.
1: 작전은 과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전은 번트를 대느냐 못 대느냐가 승부를 가르기도 합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번트를 그렇게 많은 훈련을 할 텐데 우리 시청하시는 시청자들이 좀 이해를 하는 쪽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1: 그 김재박 선수 개구리 점프 기억나시죠?
0: 예, 예. 맞아요.
1: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는요. 그만큼 좀 어려운 공이었다.
0: 그럼요. 아. 투수가 번트 된다고 그래서 네. 직구 던져서 너 번트 대라.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상황이 아니라고 보면은 네. 변화구 던질 때 번트 되려고 그러는데 낙차 큰 그런 커브형 볼을 던져보세요. 번트 되기 어려운 거예요.
1: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커트라도 해서 그렇죠. 주자를 살려야 되는 어떤 책임감이 좀 있었어야 하는데 그 네. 부분도 좀 아쉬웠습니다.
0: 네네. 그 반면에 이제 김오령 선수가 또 수비에서 말이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도 좋은 플레이를 했어요.
1: 네, 역시 호령존. 네.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0: 그렇죠.
1: 네, 6회 초 0-0 상황에서 선두 타자 데이비슨의 타구가 너무 잘 맞았어요.
0: 네.
1: 중견수 뒤쪽 아주 강하게 뻗었는데
0: 네.
1: 김우령 선수의 첫 스타트가 너무 좋았습니다.
0: 네.
1: 끝까지 타루를 따라가면서 마지막 순간에는 네. 방향까지 바꾸면서 그 상황에 집중력을 잃지 않더라고요.
0: 네.
1: 마지막에는 정말 동물적인 감각으로 잡아냈습니다.
0: 네.
1: 이런 수비 하나가 0-0 팽팽한 경기에서 상대의 장타를 지어버리는 수비가 돼버리는 겁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이제 얘기하고 NC전으로 넘어갑시다. NC에 가서 이제 그동안 패했던 걸 만회해야 되는 그 두 번의 경기가 있는데 1차전 토요일 경기에서 기아가 이제 NC를 5-1로 이기면서 그 지긋지긋한 8연패를 끊었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이날은 단순한 1승이 아니죠.
0: 그렇죠.
1: 네, 올 시즌 NC에서 NC전에서 2승 11패. 정말 어려웠거든요.
0: 네.
1: 많이 꼬이는 어떤 그런 경기들이 많았는데
0: 네.
1: 그런데 즐거운 토요일 주말
0: 네.
1: 드디어 8연패에서 끊어냈습니다.
0: 네. 네,
1: 특히 좋았던 건 초반부터 기아가 주도권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0: 네.
1: 2회 김오령이 출루를 하고 김태군이 적시 2루타를 때려냈고요.
0: 네.
1: 3회에는 한주수가 볼넷으로 나가면서 카스트로가 안타. 나성범의 몸에 맞는 공으로 만루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김선빈이 2타점 적시타를 때리면서 점수를 냈고요.
0: 네.
1: 그리고 5회에는 나성범이 구창모 슬라이더를 받아쳐서 140m 대형 홈런으로 시즌 28호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0: 네. 저기 이날 경기의 이제 중심은 역시 기아의 선발 투수 내일의 공이 큰데요.
1: 네, 내일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내일. 내일이 원래 NC에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0: 그랬었죠,
1: 선수거든요.
0: 네. 지난

0: 가 선발 투수들이 상당히 안정된 경기를 보이고 있어서 맞습니다. 이게 이제 본인의 그 실력, 능력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네네. 자, 그런데 이제 선발 투수 내일뿐만 아니라 불펜 투수들의 투구 내용 중에서 이 조상우 선수가 아주 또 좋은 기록을 남겼어요.
1: 네, 네, 맞습니다. 조상우 선수가 경기에서 7회 전상현이 나오고 네. 8회 조상우가 깔끔하게 막았죠.
0: 네, 그렇습니다.
1: 예, 조상우는 이날 통산 100홀드 네. 예, 라는 의미 있는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9회 이의리가 조금 흔들리면서 주자 1, 3루까지는 갔지만 네. 끝까지 실점하지 않았고 네. 아웃카운트 3개를 삼진 처리했고요. 네. 선발이 6이닝을 버티고 불펜이 3이닝을 책임을 졌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조상우 선수가 이제 대기록인 통산 100홀드를 기록했는데요. 아주 참 박수를 보내는 반입니다. 자, 2차전으로 넘어가죠. 기아가 이제 주말 마지막 경기인 창원에서 원정 2연전을 모두 잡았습니다. 3연승으로 기록했어요.
1: 네, 맞습니다. 네. 주말 창원 원정에서 NC를 상대로 2연승을 거두면서 3연승을 달렸습니다.
0: 네.
1: 특히 의미가 있는 거는 NC전 8연패를 끊어냈다는 점. 그리고 올 시즌 유독 NC만 만나면 고전을 했는데 네. 이번에는 투수진이 안정감을 보여줬고 네. 타선도 필요한 순간 점수를 뽑아줬습니다.
0: 네.
1: 무엇보다 연승 흐름을 만들었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이제 남은 경기가 많지 않은 만큼 좋은 흐름을 이어가면서 네. 3위 경쟁에서 최대한 승수를 쌓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0: 네. 그 선발 선수가 이제 시라가와 투수인데 5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아주 좋은 피칭을 해줬어요.
1: 네네.
0: 그런데 저는 이날의 주인공은 박정우 선수. 박정우 선수가 주인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1: 들어요. 그렇죠.
0: 좀 칭찬 좀 해주십시오.
1: 어제 경기의 분위기를 바꾼 박정우 선수의 아주 짜릿한 한 방이었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8회 무사에 김선빈, 김호령이 연속 볼넷으로 나갔고요. 네. 하주석이 뜬공으로 주자들이 진루를 하고 이호연이 볼넷을 얻으면서 2사 만루가 됐습니다.
0: 네.
1: 여기서 박정우가 나왔는데 사실 저는 이 경기를 보고 있었지만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3타점 싹쓸이 3루타 2대 4를 단숨에 네. 5대 4로 뒤집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특히 2사 만루에서 나온 장타라서 데미지가 아마 더 컸을 겁니다. 네. NC 입장에서는
0: 네,
1: 김동 박재현이 빠진 상황에서 박정우가 이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다는 것이 저는 그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0: 수비에서도 한 두 개는 잘 잡아줬어요. 네. 그래서
1: 박정우 선수 뭐 수비는 잘하죠.
0: 그럼요. 그래서 김동영 박재현이가 빠졌지만은 이런 박정우 선수가 스타가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0: 이 순간에 네. 여기서 성공해야 경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이리 선수가 아슬아슬했지만은 또 잘 막았어요.
1: 정말 진땀을 뺐습니다. 네.
0: 뭐 그게 또 일부러 그러니까
1: 네. 이리가 올라와서 첫 한자는 삼진을 잡았는데
0: 네.
1: 박권우에게 볼넷을 내줬고
0: 네.
1: 그것도 좀 아쉽더라고요.
0: 그렇죠. 네.
1: 김희집을 삼진으로 잡으면서 투아웃 잘 잡았어요.
0: 네.
1: 그런데 볼넷이 나오면서 또 2사 만루가 됐습니다.
0: 네. 네.
1: 마지막 안중열 타구를 6교수 땅볼로 잡으면서 끝이 났습니다.
0: 네.
1: 8대 4에서 8대 6까지 쫓겼지만 마지막 분위기를 버텨냈습니다. 이효재 선수가.
0: 네. 네.
1: 어제 기아는 시라카와가 잘 버티고 박정우가 한 방으로 뒤집어 경기를 뒤집고 이의리가 마지막을 지킨 경기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아슬아슬하게 만들어서 관중들을 흥분시키고
1: 네.
0: 그리고 빠른 볼로 처리하는 이의리 선수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왜 이렇게 또 관장을 힘들게 만드냐. 관중들을 아직 시청자하시는 TV를 보시는 분들의 그냥 가슴은 그냥 힘들어요. 근데 여기 또 자기가 마무리 하잖아요.
1: 네.
0: 아무튼 뭐 다행히.
1: 그러면서 뭐 성장하는 거죠.
0: 그렇죠. 네. 그래서 마무리 되시려나 이희리 선수 선발로 뛰어야 된다고 그러던데. 자, 다음 주 기아가 아주 중요한 경기 특히 LG와의 2연전이 있어요.
1: 네.
0: 3위와 4위의 맞습니다. 이제 전투. 네.
1: 다음 주 경기는 많지 않죠.
0: 그렇죠.
1: 네, 월요일과 내일, 오늘과 화요일은 내일까지는 쉽니다.
0: 네.
1: 수요일에 잠실에서 두산과 한 경기를 치르고요.
0: 네.
1: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또 휴식을 하고요. 네. 주말에는 광주로 돌아가서 LG와 2년전을 갖게 됩니다. 네. 경기는 많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정이라고 보고요. 네. 특히 LG와의 3위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

0: 두 경기가 상당히 중요하고 관심이 가는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네.
0: 두산전 잘 준비하고 네. LG와의 2연전까지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게 이번 주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1: 기아가 계속 연승을 하니까 저는 기아보다도 LG가 지금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거죠.
0: 지금 LG가 흐름이 좋아요.
1: 그러니까.
0: 최근 5연승을 달리고 있고.
1: 네네.
0: 예. 그래서
1: 아무튼 흐름마다 박 터지는 싸움 벌어질 것 같아요. LG와의 경기.
0: 네, 기대됩니다. 네,
1: 그건 무조건 기아 입장에서는 잡아야 되고.
0: 그렇죠.
1: 네네. 자, 오늘 오후 2시에 이 신인 드래프트 날이에요.
0: 네, 맞습니다.
1: 네네. 좀 설명해 주시죠.
0: 지금 11시가 다 돼가니까 앞으로 네. 3시간 뒤에 기아가 전체 3순위로
1: 네.
0: 선수를 지명하게 됩니다.
1: 네네. 그런데 1순위, 2순위, 3순위 누구누구예요?
0: 1순위는 키움의 부상고 자완 하연승. 예, 2순위는 두산은 2순위가 두산이죠.
1: 네.
0: 예, 서울고 김지우가 가장 많이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네. 자 그러면 기아는 지금 두 명 놓고 누구를 뽑을 것인가 행복한 고민 하고 있는데.
0: 하연승하고 그 두산 김지우를 빼고 나면
1: 네네.
0: 3순위가 이제 기아가 되겠죠.
1: 박근서 선수가 있고
0: 네.
1: 이호민 선수가 있잖아요.
0: 네. 기아 후보로서는 지금 박근서와 이호민이 가장 눈에 들어오고 있죠.
1: 네. 박근서는 이제 서울 디자인 고등학교 자완 투수이고
0: 네네.
1: 이호민 선수는 청소년 대표 출신으로서 아주 그 맹타를 퍼붓고 있는 네네. 타자인데 감독님은 누구 뽑을 것 같아요? 한번 내기. 박근서냐 이호민이냐. 빨리 선택해요. 끝나가요.
0: 선배님은 이호민이잖아요.
1: 그렇죠. 아니 본인이 투수 출신이라고 해서 박근서라고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0: 아, 그렇진 않고요. 네. 저도 지금 많이 좀 이 두 부분 이 헷갈리긴 하는데 결정을 지금 제가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네.
1: 저는 타자입니다. 그래야 이호민 선수.
0: 저는 그럼 박근서로 하겠습니다.
1: 그러면 저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점심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고요. 수고하셨습니다.
0: 네,
1: 지금까지 전북 유소년 야구단의 김병철 감독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또 월요일에 좋은 소식 가지고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러시아의 거장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게 닮았지만은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이유가 다 달라가지고요. 불행하다. 듣고 보면은 참 뼈있는 말이에요. 그쵸? 행복이란 게 그렇습니다. 잘 들어맞아야 겨우 유지가 되는데요. 이게 틀어져 버리면은 꼭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이상한 이유로 찾아오거든요. 명절날 모인 우리네 가족들을 보면은요, 불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마다의 희한한 이유로 속을 끓입니다. 모처럼 만나 웃고 이야기하다가도 밤을 어설프게 쪘다고 뭐 타박하는 소리도 있고, 제사상 방향 하나 때문에 시작된 고성이 또 화근을 불러드립니다. 심지어 뭐 고스톱 치다가 피 한 장에 서운해서 돌아서는 모습까지, 이상하게 제일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날카로운 말을 던지곤 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라 어디를 지르면은 아픈지 제일 잘 아는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해요. 티격태격 싸우고 속이 상해서 에이 다시는 안 오겠다라고 마음 먹다가도 돌아갈 시간이 되면은, 짐을 챙길 때면은 부모님은 베란다 구석에서 무거운 과일 상자를 들고 오십니다. 검은 봉다리 겹겹이 쌓인 고기, 그리고 찌그러진 밀폐 용기에 꾹꾹 눌러 담은 나물과 전. 가서 맛있게 챙겨 먹어라 하면서 차 트렁크에 그것들을 밀어 넣는 손길을 보면 가슴 한 구석이 묵직해지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결국 뭐 가족이라는 게 세상에서 가장 많이 미워하면서도 끝내 버릴 수 없는 이상하고 미련한 사랑의 다른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휴 내내 가슴 한쪽이 아릴 만큼 그리운 누군가가 떠오르셨습니까? 아니면은 혹시 마음 상한 일이 생긴다 해도 괜찮습니다. 가족이라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티격태격해도 오늘 밤 저 하늘에 떠있는 보름달은 우리 모두의 집을 똑같이 환하게 비추고 있으니까요. 여기는 전주 FM 6시 특별한 저녁입니다.

0: 아이들도 크면은 부모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처럼 명절에만 보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친척들도 그렇고요. 명절이 돼야만 만나게 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리운 사람들, 뭐 언제 보겠어요? 그저 큰 사고 없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밥 한 끼 먹고 돌아가면은 뭐 그것도 꽤 성공한 추석 명절 아니겠습니까? 드렁큰 타이거가 노래했습니다. 오늘 시간에 첫 곡으로 들려드렸던 소외된 모두 왼발을 한보 앞으로를 오늘 시간에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사연과 음악 보내주실 분은요. 전주 FM 홈페이지 특별한 저녁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은요.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에 함께합니다.
1: 6 6 6 6 5 5 5 5 4 4 3 3 3 2 2 2 1 1 Flashback.

클론이 노래한 난이라는 곡을 들었습니다. 요즘 세상 참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 DJ라고 하면은 저처럼 라디오 스튜디오에 앉아서 음반 틀고 멘트하고 뭐 그런 거 상상할 수 있겠지만은요. 요즘 글로벌 음악 시장을 주름잡는 DJ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클럽에서 음악을 믹싱하고 전자음원을 주무르는 프로듀서형 DJ들의 전성시대가 되어버렸죠. 켈빈 해리스, 데이비드 게타, 아비치, 티에스토, 뭐 우리가 잘 아는 패기구도 있죠. 우리나라도 프로듀서형 DJ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80년대에서 90년대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왕성했던 댄스붐을 만들어내면서 지금의 많은 가수들의 앨범도 제작하고 또 새로운 스타들을 만들어 냈던 DJ들이 있습니다. 나이트클럽 시절부터 최근 뭐 클럽 DJ까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대중들이 언제 흥분하는지 정확히 아는 음악적 촉이 살아있는 DJ들. 뭐 클럽 문화 쪽으로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만은 예전엔 뭐 나이트클럽 가보면은 정말 사람들 많았어요. 특히 뭐 추석 연휴 되면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즐겼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엔 뭐 LP 음반 들고 다녔잖아요. DJ들이 CD가 나오고 믹싱 기술이 좋아지고 예전엔 뭐 음반도 구하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LP 시절에는 낮에 일하고 듣던 음악들은 음악실에 가보면은 있지만은 밤에 일하는 사람들 리믹스 DJ들은 자신만의 곡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잘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 선배들 통해서 선배가 한참 틀던 곡을 내려받기도 했었던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서울의 LP 시장이었던 벼룩시장 황학동이 있잖아요. LP 음반을 이렇게 구입하려면 거길 가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 LP 음반이 오면은 장안에 유명한 DJ들이 다 모여들어요. 황학동에. 전북 쪽에는 개인적으로 익산에서 자주 음반을 구입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역전 쪽 앞쪽에 그 로마 제과점도 있고 뭐 나이트클럽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거기 레코드 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조그만한 레코드 가게였는데요. 정품 그 음반은 앞에 이렇게 진열되어 있었고 사장님이 새로운 음반이 오면은 전화가 옵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면은요 음반을 주곤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사장님하고 기싸움을 해야 비로소 좋은 음악들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 곡 요즘 뭐 나이트나 빌보드에서 난리 난 곡이야. 자네니까 이건 특별하게 준다라고 하면서 가격 밀당을 해요. 이 잘 나가던 음반은 가격이 조금씩 달랐거든요. 음반 구입하는 날은 뭐 괜찮은 음악 딱 손에 쥐잖아요. 그러면은 뭐 바로 클럽으로 달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뭐 막 설레이죠. 턴테이블에 이렇게 올려 보는 날에는 손님들 반응도 이렇게 살피면서 그 음악을 트는 한 달 내내는 뭐 흥분 상태가 됩니다. 그 음악이 나올 때만 되면. 아무튼 뭐 그랬던 시절도 있습니다. 라이센스도 안 나온 금지곡이나 팝송을 틀어야 하는 판이 없잖아요. 아예 그 음악이 안 나오잖아. 그럴 때는 그 백판이라고 해가지고요. 흑백 LP 음반이 있었거든요. 판이 굉장히 얇아요.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 휘어지고 바늘이 뭐 튀는 거는 뭐 다반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DJ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판이 튀면은 그때는 10원짜리 동전을 턴테이블 바늘 위에 살포시 올려놓고요. 무게를 좀 실어가지고 바늘을 꽉 잡아주곤 했던 뭐 지금은 볼 수 없는 낭만적인 풍경이죠. 리믹스 DJ들이 트는 소위 말하는 잘나갔던 음악들은 안 알려줘요. 이 사람들이 LP 음반 가운데 제목 부분이 있잖아요. 가운데 이렇게 아티스트하고 제목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어떤 사람은 라카로 이렇게 뿌려가지고 아예 싹 칠해버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무슨 노래냐고 물어보면 전혀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제목을 대충 붙여가지고요. 안 알려줘요. 대답해주는 분도 기억이 납니다만은 자신만의 어떤 플레이리스트는 목숨과도 같은 비장의 무기였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뭐 후배들이 알려달라고 하면 뭐다 알려줘요. 뭐 리스트도 뭐싹다뭐 알려주고 랩도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따잖아요. 그러면은 다 알려주고 막 그랬던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70년대 후반쯤인가요? 부산에 무아음악 감상실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유대영이라는 DJ가 있었습니다. 6년 가까이 생활하다가 서울로 올라와가지고요. 88년도에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김광한 선배 그리고 DJ 철이로 알고 있는 신철과 함께 올림픽 공식 DJ를 했어요. 그 당시 가요계의 지형을 바꾸었던 서태지 아이들을 발굴해낸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뭐 가수들의 앨범을 많이 제작을 했어요. 최근에 활동하는 가수 중에 이분이 앨범을 제작해 주었던 가수들 하면은 코요테 아시죠? 최근에 많이 활동하고 있는 코요테도 그때 당시에 이분이 앨범을 프로듀싱해 주기도 하고 제작하고 그랬습니다. 뭐 코요테뿐만 아니라 백지영도 있었고요. 이현우의 앨범도 프로듀서 합니다.

고요태의 1년 반 이현우가 노래한 꿈, 그리고 백지영의 내 귀에 캔디까지 세 곡을 듣고 왔습니다. 화요일에 만나는 6시 특별한 저녁. 오늘은 그 시절에 DJ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죠. 최민혁인데요. 이분은 외모가 딱 그 클럽 DJ 스타일이에요. 스탠다드 DJ 중에서는 최고였던 외모였던 기억이 납니다.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얼굴까지 잘생기면은 반칙이잖아요. 여자분들이 정말 많이 좋아했어요. 당시에 서울 장안에서 정말 잘 나가는 클럽들은 이분이 거의 다 장악을 했을 정도니까요. 뭐 터치나인, 파시라는 클럽도 있었고요. 레이디시티나 단코 같은 아주 유명한 클럽에서도 메인 DJ로 활동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몰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가면 또 사람들이 여기에서 또 단골 손님들을 만나요. 부스에 들어서면은 음악이 시작되기도 전에 뭐 함성이 들릴 정도로 굉장한 인기를 모았었죠. DJ들의 영향은 뭐 앨범 제작이나 신인 발굴에 대부분이 이렇게 눈을 돌리게 되는데 이분도 여러 그 가수들을 앨범에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뭐 유승준이나 알리에프, 김종국 같은 가수들의 앨범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최민혁 이분은 비트를 쪼개는 감각이 아주 뛰어나셨던 분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부럽습니다. 뭐 음악 잘해, 잘생겼어, 뭐 부러운 거죠. 저 같은 사람은 그저 뭐 흘러가는 음악이나 잘 틀어야겠습니다.

알리에프가 노래한 상심, 그리고 터보의 어느 재즈바에서 영턱스 클럽의 정까지 들었습니다. 화요일에 만나는 6시 특별한 저녁. 오늘은 그 시절의 DJ들의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요, 대한민국 클럽 DJ의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DJ 이진입니다. 이진 선배님은 고인이 되셨어요. 당시 저에게도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 때문에 다운타운과 DJ로만 활동을 하다가요, 리믹스 DJ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DJ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게 된 동기부여를 주었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코털이 굉장히 멋진 분이세요. 코털. 한용진 후배분도 코털이 있잖아요. 이진 이분을 따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털이 정말 멋있어요. 아주 서구적으로. 목소리도 멋지지만요, 무대에서의 퍼포먼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대에 딱 올라가면 카리스마 있게 뭐 멘트 한번 딱 날리면은요, 밑에 계신 분들이 막 쓰러지고 소리 지르고 그렇습니다. DJ 한용진 뭐 이렇게 뭐 DJ 이진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요, 밑에 계신 분들이,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납니다. 이분은 원래 DJ 이전에 음악 악기를 연주하는 뮤지션이었어요. 밴드에서 기타도 하고요, 건반을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동화방송의 탑춘쇼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걸 진행을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초대 DJ이시고 대선배분이신 최동욱 선배님께서 그 자리를 지키셨는데, 그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요, 73년부터인가요? 진행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최동욱 선배님은 뭐 후배들하고 이렇게 모임도 자주 하시고 그러셨는데요, 3년 전에 고인이 되셨죠. 믹싱하는 그 스탠다드 DJ도 있지만은 라이브하는 DJ도 있었거든요. 후배들 2명 정도가 양쪽으로 이렇게 라이브나 랩을 하기도 하면은 가운데 메인 DJ가 믹싱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진 선배님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었던 게 그 2시의 데이트에서 특집으로 리믹스 음악들을 소개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우연히 들었던 게 그때가 마지막으로 그분의 음성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돈 없는 까까머리 중고등 학생이나 가난한 그 DJ 지망생들에게 가장 위대한 그 당시 음악 선생님은 뭐 따로 있었잖아요. 바로 그 주한미군 방송 AFKN 라디오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딴 세상으로의 비밀 통로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때 정말 많이 챙겨 들었던, 여러분도 뭐 기억하실 것 같아요. DJ 케이시 카셈이 진행하던 아메리칸 탑 40 뭐가 있었는데요, 이때 뭐 막 흉내 내고 그랬어요. 빗자루 이렇게 들고. 안 따라해본 DJ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발음은 콩그리시였지만은 그의 그 손짓, 그 카셈 형님의 그 손짓이나 애드립을 배워보려고 그 당시에 뭐 엄청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나요.

0: 사장님한테 이 곡 주세요 라고 하면 사장님이 깜짝 놀래요. 참 열정적인 낭만적인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처음 갔던 레코드 가게를 가봤어요. 실제 있나 하고 10수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뭐 레코드 그 테이프 뭐 CD 이런 거 사시는 분들 많이 없잖아요. 있나 하고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가는데 있더라고요. 그 가게 그대로 있어요. 허름해가지고 뭐 테이프도 그대로 꽂혀져 있고 밖에 근데 스피커를 안 내놓으셨더라고. 양쪽에 이렇게 스피커가 두 개가 나와 있어가지고 어릴 때 제가 중학교 때 그 시장 앞에 있었던 레코드 가게였는데요. 멍하게 그 서서 김광한의 그 팝스 퍼레이드 음악을 그때 처음으로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가게 앞에서. 근데 그 가게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차에 내려가지고 그 시절을 좀 더듬어 보면서 한참을 그때처럼 멍하게 바라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랩을 그 당시에 가장 멋지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솔리드의 이준이라는 래퍼인데 정말 좋아했어요. 이분의 목소리도 좋아했지만은 랩을 그렇게 또 무대에서 멋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간만에 솔리드의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1: Yo man, I don't think they heard you. Won't you tell them what your name is?

0: 저와 활동하던 후배 하나가 이 랩을 참 잘했어요. 저도 따라하려고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만, 저는 스탠다드 DJ였기 때문에 라이브하는 후배가 이 랩을 아주 멋지게 잘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그때 당시에는 막그 랩을 응용해서 막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그랬던 기억이 나기도 하고. 이준의 멋진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나만의 친구 솔리드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1: 일상의 음악이 특별해지는 시간, 6시 특별한 저녁이 함께합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시절 인연이란 말이 있잖아요. 바람이 불었다고 바람을 탓할 필요도 없고 세월이 흘렀다고 시간을 탓할 것도 없죠. 지나고 보면 다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도 그때 그 일도 딱 그 시절만큼만 내 삶에 머물다 가도록 약속되어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잡으려고 뭐 노력해도 애를 써도 소용없고 뭐 온다는 걸 막을 수도 없는 게 인연 아니겠습니까? 그냥 아 그땐 그랬지 하고 담담하게 인정해버리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결국 다시 돌아갈 수 없어서 더 애틋하고 그리운 거겠죠. 명절 연휴 편안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이야기 가지고 화요일에 다시 올게요. 음악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지역 간 교류를 위해 다른 지역 방송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강원 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제작한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99.1MHz로 방송되는 영월 FM 공동체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김수영이 진행하는 재즈 여행이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영의 재즈여행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대개 오늘과 비슷한 내일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이면 눈을 뜨고 익숙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을 거라고 믿죠. 하지만 때로는 예고 없이 닥친 재난이 평범했던 하루를 한순간에 바꿔놓기도 합니다.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소중한 사람의 안부조차 알 수 없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절망적인 순간에도 사람들은 서로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위험을 무릅쓰고 낯선 사람을 구하러 가고 누군가는 가진 것을 나누며 또 누군가는 말없이 곁을 지킵니다. 무너진 자리에 다시 집을 세우고 일상을 되찾는 일도 결국 수많은 사람의 손이 모일 때 가능해집니다. 어쩌면 행복은 아무런 불행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만을 뜻하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힘든 순간에 기댈 사람이 있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다시 살아갈 힘이 되어주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김수영의 재즈여행에서는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의 곁을 지키고 다시 삶을 이어가게 하는 마음을 담은 곡들을 만나봅니다. 재즈를 중심으로 다양한 음악을 만나는 시간, 김수영의 재즈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첫 곡은 라빈 맥켈의 Come Rain or Come Shine입니다. 제목은 비가 오든 햇살이 비치든 이라는 뜻인데요. 어떤 시간이 찾아오더라도 변함없이 곁을 지키겠다는 마음을 노래합니다. 이 곡은 해럴드 알렌이 작곡하고 조니 머스가 가사를 쓴 재즈 스탠다드로 1946년 브로드웨이 뮤지컬 세인트 루이스 워먼에서 처음 소개됐습니다. 비가 오든 햇빛이 비치든 에서 비와 햇빛은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힘든 날과 좋은 날을 가리키겠죠. 가사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I'm gonna love you like nobody loved you. Come rain or come shine. 비가 오든 햇빛이 비치든 누구보다 깊이 당신을 사랑하겠어요. Days may be cloudy or sunny. We are in or we are out of the money. I'm with you always. 날이 흐리거나 맑아도 형편이 넉넉하거나 어려워도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겠어요. 상황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불행한 순간에도 곁을 지키겠다는 약속인데요. 힘든 시간을 버티게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하겠다는 누군가의 마음일 겁니다. 로빈 마켈의 Come Rain or Come Shine 들으실게요.

들으신 곡은 라빈 미켈의 Come Rain or Come Shine이었습니다. 비가 오든 햇빛이 비치든 행복할 때나 힘들 때나 한결같이 곁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담은 곡이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캐나다 출신의 재즈 보컬리스트 마이크 부블레의 Hold On입니다. 제목은 붙잡아요 또는 놓지 말아요 라는 뜻이죠. 이 곡은 마이클 부블레가 앨런 창과 에이미 포스터 지슬스와 함께 만든 곡으로 2009년에 발표한 그의 앨범 Crazy Love에 수록됐습니다. 곡이 발표된 2009년은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많은 사람이 일자리와 경제적 안정을 잃고 계획했던 삶이 흔들리던 시기였습니다. 이 곡이 금융위기를 직접 배경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고 꿈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에도 서로를 붙잡자는 노래의 메시지는 당시 많은 사람이 겪었던 불안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가사에 나오는 두 사람도 한때는 자신들이 행운을 타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행운은 언제든 떠날 수 있고 세워둔 계획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의 잘못을 따지기보다 서로를 믿고 함께 견뎌보자고 말합니다. We are stronger here together than we could ever be alone. 우리는 혼자일 때보다 함께 있을 때 훨씬 더 강해요.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다면 다시 견뎌낼 수 있다는 믿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마이크 부블레의 Hold On 듣고 올게요.

들으신 곡은 마이클 부블레의 Hold On이었습니다. 혼자일 때보다 함께 있을 때 더 강해질 수 있으니 힘든 순간에도 서로의 손을 놓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힘든 순간을 견디게 하는 두 곡의 위로를 이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아르헨티나 출신의 재즈 보컬리스트인 카렌 사우사의 Everybody Hurts, 누구나 아플 때가 있어요 입니다. 이 곡의 원곡은 미국의 록밴드 REM이 1992년에 발표했으며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삶을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버텨달라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카렌 사우사는 2014년 앨범 Essentials 2에서 이 곡은 낮고 차분한 목소리의 재즈로 다시 해석했습니다. Everybody hurts. Take comfort in your friends. 누구나 아플 때가 있어요. 그때는 친구들에게서 위로를 받으세요 라고 노래합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프랭크 시나트라의 You'll Never Walk Alone. 당신은 결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입니다. 이 곡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던 1945년 브로드웨이 뮤지컬 캐라솔에서 처음 소개됐는데요. 극중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절망한 여인에게 주변 사람들이 불러주는 위로의 노래였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도 같은 해 이 곡을 녹음했고 이후 상실을 견디고 다시 걸어가게 하는 연대와 희망의 노래로 널리 불리게 됐습니다. 누구에게나 아플 때가 있으니 친구에게 기대라고 말하는 카렌 사우자의 Everybody Hurts, 그리고 폭풍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걸으면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프랭크 시나트라의 You'll Never Walk Alone, 두 곡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카렌 사우자의 Everybody Hurts 그리고 프랭크 시나트라의 You Will Never Walk Alone 이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함께 걸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두 곡이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미국의 재즈 보컬리스트 패기 리의 Bridge Over Troubled Water입니다. 이 곡은 사이먼과 가펑클이 불러서 우리에겐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라고 잘 알려져 있는 곡이죠. 가사에 거칠게 흐르는 물은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고통과 시련을 말하고 그 위에 놓인 다리는 힘든 사람을 안전한 곳까지 건너게 해주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이 곡은 폴 사이먼이 작사, 작곡했는데요. 사이먼은 가펑클이 1970년에 발표해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폴 사이먼은 가스펠 그룹인 The Swan Silver Stones에서 깊은 무리의 다리라는 이미지를 얻었고 가스펠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피아노를 중심으로 곡을 만들었다 해요. 1960년대 말 미국은 베트남 전쟁과 인종 갈등, 사회적 분열로 불안과 상실이 컸던 시기였는데요. 이 곡이 발표되어 어려움에 빠진 사람의 곁을 지키겠다는 메시지로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전했다 합니다. 지치고 눈물이 날 때, 의지할 사람이 필요할 때,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 will lay me down. 험한 물살 위에 다리처럼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노래합니다. 오늘은 이 곡을 패기 리의 음성으로 들으시겠습니다. 패기 리가 전하는 Bridge over troubled water. 듣고 올게요.

들으신 곡은 패길리의 Bridge Over Troubled Water였습니다. 공경에 처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어려움을 건널 때까지 곁에서 다리가 되어주겠다는 마음을 담은 곡이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한국의 재즈 보컬리스트 말로의 제자리로입니다. 이 곡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만든 추모곡으로 같은 해 11월에 발표된 말로의 정규 앨범 6집인 겨울 그리고 봄에 수록됐습니다. 제 자리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작은 집과 그 안에서 평화롭게 잠든 아이들의 모습을 그립니다. 멀리 떠난 사람들이 돌아와 비어있던 집마다 다시 불빛이 켜지고 길을 잃은 아이들도 가족의 품을 되찾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기서 제자리는 단순히 원래 있던 곳이 아니라 가족의 품이자 무너진 일상을 되찾은 평화로운 자리입니다.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에 그 바람은 더욱 깊고 슬프게 다가오죠. 떠난 사람들을 기억하며 남겨진 이들의 일상도 회복되기를 바라는 곡, 말로의 제자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말로의 제자리로였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기억하며 재난으로 흩어진 사람들과 무너진 일상이 모두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곡이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토니 베넷의 Smile, 미소 지으세요입니다. 이 곡은 찰리 채플린의 1936년 영화 모던 타임스의 테마곡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곡은 산업화와 대공황 속에서 당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린 영화 모던 타임스의 마지막 장면에 흐르는 음악인데요. 1954년에 가사가 붙여졌고 이후 수많은 가수가 부르는 스탠다드가 됐습니다. 가사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Smile, though your heart is aching. Smile, even though it's breaking. 마음이 아파도 미소 지으세요. 마음이 무너지고 있어도 미소를 지으세요. 힘든 순간에도 삶은 여전히 살아갈 가치가 있으며 언젠가는 다시 햇살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는 곡입니다. 토니 베넷의 Smile 들으실게요.

들으신 곡은 토니 베넷의 스마일이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다면 삶은 여전히 살아갈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두 곡을 이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먼저 스테이시 켄티의 You've Got a Friend입니다. 이 곡은 캐롤 킹이 1971년에 발표한 곡으로 힘든 순간에 이름을 부르면 어디에 있든 달려가겠다는 친구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You just call out my name and you know wherever I am. I'm come running to see you again. 내 이름을 부르기만 해요. 내가 어디에 있든 당신을 만나러 달려갈 테니까요. 이어서 들으실 곡은 빌리 엑스타인의 If I Can Help Somebody입니다. 1945년에 만들어진 이 곡은 살아가며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면 자신의 삶은 헛되지 않다고 노래합니다. 도움을 청하면 달려오겠다는 스테이시 켄티의 You've Got a Friend 그리고 누군가를 도우며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담은 빌리 엑시타인의 If I Can Help Somebody 두 곡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스테이시 켄트의 You've Got a Friend 그리고 빌리 엑스타인의 If I Can Help Somebody였습니다. 힘들 때 곁으로 달려와 주는 마음 그리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려는 마음을 담은 두 곡이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조지 벤슨의 People Get Ready 사람들이여 준비하라입니다. 커티스 메이필드가 만든 이 곡은 The Impressions가 1965년에 처음 발표했습니다. 이 곡은 가스펠의 전통을 바탕으로 한 노래로 인종차별을 넘어 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던 미국 민권운동의 희망을 상징하는 곡이 되었습니다. 가사에는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기차가 등장합니다. People get ready. There's a train a coming. 사람들이여 준비하세요. 기차가 오고 있습니다. People get ready to get on board. 사람들이여 기차에 오를 준비를 하세요. 기차에 오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승차권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믿음이라고 노래하는 듯합니다. 오늘 이 곡을 들려드릴 조지 벤슨은 1968년 앨범 Goodies에서 이 곡을 소울 재즈와 가스펠의 분위기로 재해석했습니다. 원곡의 가사를 간결하게 줄이고 나는 믿는다와 준비하라 라는 말을 반복해서 새로운 길을 향해 함께 움직이는 힘을 전하는 곡입니다. 조지 벤슨의 People Get Ready 함께 하실게요.

들으신 곡은 조지 벤슨의 People Get Ready였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기차에 함께 오를 준비를 하자고 말하는 곡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여행을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고 없이 찾아온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의 곁을 지키고 다시 삶을 이어가게 하는 마음을 여러 곡으로 만나봤습니다. 음악이 현실의 어려움을 직접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말로 표현하기 힘든 마음을 대신 전하고 잠시 멈춰 있던 사람에게 다음 걸음을 내디딜 용기를 줄 수 있겠죠. 오늘 들은 곡들 가운데 한 곡이라도 그런 음악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팻 메테니 그룹의 Better Days Ahead, 더 나은 날들이 앞에 있어요입니다. 팻 메테니가 작곡해서 1989년 앨범 Letter from Home에 수록한 연주곡으로 경쾌한 리듬과 환하게 뻗어가는 기타 선율이 인상적인 곡입니다. 희망은 모든 일이 잘 될 거라는 확신이라기보다 그래도 더 나은 쪽을 바라보며 계속 걸어가려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재즈를 중심으로 다양한 음악을 함께 만나는 시간, 김수영의 재즈여행,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팻 메테니 그룹의 Better Days Ahead 들으시면서 오늘 여행을 여기서 마칠게요. 그럼 다음 여행에서 다시 만나요. See ya!

0: 가을이 물드는 계절에 영어를 대표하는 백중기 화가의 전시회가 열립니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허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의 끝에서 여러분의 하루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오늘 당신의 하루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거나 일을 하거나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걸 해야지, 이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는 이걸 해야겠다. 나름대로 하루의 순서를 정해놓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하루가 항상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 일찍 일어나려고 했는데 늦잠을 잘 수도 있고, 집을 나섰는데 갑자기 비가 올 수도 있고, 친구와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 시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오늘 꼭 하려고 했던 일이 갑자기 내일로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겨서 하루가 재밌어질 때도 있습니다. 계획에는 없던 사람을 만나거나 갑자기 다른 장소에 가게 되거나, 그냥 집에 가려고 했는데 친구와 이야기가 길어져서 조금 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처럼요. 돌이켜보면 우리가 기억하는 하루 중에는 오히려 이렇게 계획하지 않았던 순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가볍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은 하루. 계획이 틀어졌을 때 우리는 왜 당황하는지,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생겼을 때 하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가끔은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 더 재미있는 기억으로 남기도 하는 이유까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혹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은 순간이 있으셨나요? 있었다면 그게 어떤 일이었는지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계획은 몇 개나 지켜졌을까? 여러분은 하루를 시작할 때 계획을 세우는 편이신가요? 저는 하루에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머릿속으로 순서를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침에는 이것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저것을 하고, 저녁에는 이걸 해야지, 그렇게 생각해놓으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루가 시작되면 계획과 다른 일들이 하나씩 생깁니다. 아침부터 생각보다 늦게 일어날 수도 있고, 이동하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세웠던 계획 하나가 밀리고, 그 다음 계획도 같이 밀리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오늘 계획했던 걸 다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특히 하루를 꽉 채워서 계획한 날에는 하나가 틀어졌을 때 뒤에 있는 것까지 전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루가 완벽하게 계획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겁니다. 사람을 만나면 이야기가 길어질 수도 있고, 갑자기 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생각보다 피곤해서 계획했던 일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예상보다 일이 빨리 끝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시간이 남죠. 그 시간에 뭘 할지 다시 생각하게 되죠. 이렇게 하루는 계속 조금씩 바뀝니다. 저는 이런 걸 생각하면 하루가 시간표처럼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은 우리가 세우지만 실제 하루에는 여러 가지 변수와 함께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그 변수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와 잠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길어져서 예상보다 오래 함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이 문을 닫아서 다른 곳을 찾아가게 될 수도 있고요. 집에 바로 가려고 했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조금 걷다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계획이 틀어졌다고 생각했던 일이 나중에는 기억에 남는 하루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하루를 계획할 때 모든 시간을 꽉 채우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해야 할 일은 정해두지만 그 사이에 조금씩 빈 시간을 남겨두는 겁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무 계획도 없는 시간이 생기면 그때 내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오히려 더 재밌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시간이 남으면 남는 시간에 뭘 해야 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가끔은 아무것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 하고 싶은 걸 골라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계획했던 것과 지금의 하루가 똑같은가요? 아마 조금씩 달라져 있을 겁니다. 아침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하려고 했던 일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하루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그냥 오늘이 그렇게 흘러간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 하루를 너무 정확하게 평가할 필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계획을 다 못 지켰으니까 별로인 하루였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오늘은 생각과 조금 달랐네, 오히려 재미있었던 것 같다 정도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가 덜 복잡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계획이 틀어지는 게 오히려 새로운 걸 발견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원래 가려고 했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게 되면서 새로운 가게를 발견할 수도 있고 약속이 취소돼서 오랜만에 집에서 여유롭게 쉴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아쉽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게 더 좋았던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 계획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무엇이었나요? 아침에 생각했던 하루와 지금의 하루를 비교해보세요. 그리고 생각보다 달랐다면 그 중에서 가장 기억 남는 순간 하나를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하루에서 가장 재밌었던 장면은 처음부터 계획했던 일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음악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음악 잘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하루에 자주 생기는 작은 변화 중 하나인 약속에 대해서 해볼 건데요.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을 잡아놓으면 그날의 일정이 어느 정도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몇 시에 만나서 어디에 갈지 정하고 무엇을 먹을지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는 어디에 갈지 정하기도 하죠. 그런데 약속이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정해놓은 대로 움직일 때도 있지만 중간에 계속 바뀌기도 하거든요. 오늘은 여기 가자 했다가 아 여기 말고 다른 데 갈까? 하게 되고 원래 만나기로 한 시간보다 조금 늦게 만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계획이 틀어진 것 같지만 막상 만나면 별일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때그때 이야기하면서 결정하는 게 더 재미있기도 하고요. 특히 친구들과 만났을 때는 원래 계획보다 이야기가 더 중요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밥을 먹고 헤어지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예상보다 길어져서 카페에 가고 카페에서 이야기하다가 또 다른 곳에 가게 되고 처음에는 몇 시까지 만나기로 했는데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 있는 거죠. 그런 날을 생각해보면 특별한 건 아닌데 이상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이런 게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재미인 것 같습니다. 혼자 계획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상대방의 생각도 있고 그날의 분위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걸 정해놓기보다 조금씩 여지를 남겨두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중요한 약속이라면 시간을 정확하게 정하는 게 필요하지만 친구와 가볍게 만나는 날에는 일단 만나서 생각해보자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평소에는 가지 않던 곳에 가게 될 수도 있고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갑자기 취소되는 날도 있죠.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되면 처음에는 조금 아쉽습니다. 특히 이미 준비까지 다 해놓은 상태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 오늘 뭐 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막상 시간이 비어버리면 그동안 못했던 걸 할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쉬어도 되고 혼자 밥을 먹으러 가도 되고 보고 싶었던 걸 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계획이 틀어진 것 같았는데 결국 나에게 다른 시간이 생긴 겁니다. 물론 약속이 취소됐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겠죠. 기대했던 만큼 아쉬울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감정도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다만 모든 계획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루 전체가 망가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에는 그 계획 말고도 다른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갑작스럽게 생긴 시간이 기억에 남기도 합니다. 예정에 없었던 카페에 가거나 산책을 하거나 집에서 늦게까지 쉬거나 평소보다 일찍 잠드는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하루라는 게 참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분명히 한 가지 모습이었던 하루가 점심이 지나면서 조금 달라지고 저녁이 되면 또 전혀 다른 하루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하루를 너무 일찍 판단하지 않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조금 꼬였다고 해서 오늘은 망했다 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계획했던 일이 하나 취소됐다고 해서
남은 시간을 그냥 보내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때부터 새로 만들어가면 됩니다. 오늘도 혹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었다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일이 처음에는 불편했는지 아니면 나중에는 생각보다 괜찮았는지, 그리고 혹시 그 덕분에 새롭게 생긴 시간이 있었는지. 하루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그날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재미있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갑자기 시간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약속이 예상보다 일찍 끝났거나 수업이 생각보다 빨리 끝났거나 해야 할 일이 취소돼서 한두 시간이 갑자기 비어버린 상황입니다. 평소에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시간이 생기면 오히려 뭘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뭐 해야 하지? 하면서 휴대폰을 보다가 시간이 지나가기도 하고요. 저는 이런 시간이 생기면 평소에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집 대청소를 하거나 보고 싶었던 드라마를 보거나 먹어보고 싶었던 걸 먹거나 그렇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막상 시간이 생기면 꼭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공부라도 해야 하나? 밀린 일을 해야 하나? 하면서요. 물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는 것도 좋지만 갑자기 생긴 시간이 꼭 무언가를 해내야 하는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원래 계획이 없던 휴식이 생긴 거니까요. 저는 오히려 이런 시간이 있을 때 평소에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고 먹어보고 싶었는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계획한 시간이 아니라서 더 솔직해지는 거죠. 해야 할 일이 없을 때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것이 무엇인지 보면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음악을 듣고 싶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맛있는 걸 먹고 싶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친구에게 연락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그냥 집에 가서 쉬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갑자기 생긴 시간은 정답을 찾아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써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그리고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시간이 생기면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짧은 쉬는 시간에도 뭐 릴스나 쇼츠나 영상을 보거나 무언가를 검색하거나 해야 할 일을 꾸준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잠깐 멍하게 있는 것도 하루의 한 부분입니다. 멍을 때리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것도 음악을 들으면서 산책을 하는 것도 카페에 앉아서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도 그냥 시간을 보내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나중에는 의외로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도 합니다. 특별한 목적 없이 보낸 여유로운 시간이 오히려 그날 참 편했지 하고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또 갑자기 생긴 시간에는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선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집에 바로 갈 예정이었다면 조금 더 걸어볼 수도 있고 늘 가던 곳 대신 새로운 곳에 가볼 수도 있습니다. 원래 계획이 없었으니까 실패해도 부담이 적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걸리든 한번 걸어가보자 하고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런 게 계획되지 않은 하루의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정해놓으면 편한 대신 예상하지 못한 일이 들어올 자리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조금 비워두면
그 자리에 새로운 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물론 매일 즉흥적으로 사는 것도 좀 그렇죠. 해야 할 일도 있고 약속도 있고 시간을 지켜야 하는 순간도 있으니까요. 다만 하루 중 아주 작은 부분만이라도 계획하지 않은 채 남겨두는 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뭘 하지? 라고 그때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이 별것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갑자기 시간이 생겼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걸 하나 떠올려 보세요. 그게 아마 여러분이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 중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음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음악 잘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토크입니다. 오늘은 계획대로 되지 않은 하루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루를 기억하는 방식도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무엇을 할지 계획했던 건 기억이 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작 기억에 남는 건 계획했던 일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날 우연히 들었던 음악이나 갑자기 만났던 사람, 길을 걷다가 봤던 장면처럼 아주 작은 순간이 기억에 남기도 하죠. 아마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었기 때문에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생각했던 오늘과 지금의 오늘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이었는지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던 일이 지금 생각하면 웃긴 일이 될 수도 있고, 별것 아니었던 순간이 이상하게 기억에 남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날도 있으니까요. 어쩌면 그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새로운 재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마지막 음악까지 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에서는 계획대로 되지 않은 하루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아침에 생각했던 하루와 실제로 보낸 하루가 다를 수도 있고 갑자기 약속이 바뀌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봤는데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하루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일이 있었다면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오늘 하루의 한 장면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일이 일어났다면 그 순간도 오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당신의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하루 이야기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이다민의 낭독방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배낭녀의 이다민입니다. 여기는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를 여러분과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진실의 가장 큰 친구는 시간이고 진실의 가장 큰 적은 편견이며 진실의 영원한 반려자는 겸손이다. 찰스 갤렛 콜튼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다민의 낭독방 배낭녀 다섯 번째 책. 출판사 문학동네의 최은영 작가의 밝은 밤. 오늘 그 12번째 시간입니다. 아, 지난주에도 역시 할머니와 같이 증조 할머니와 세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은 221쪽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는 반드시 누운 자세로 천장을 바라보며 편지 낭독을 들었다. 그러다가도 가끔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기도 했고 두 손을 마주 잡기도 했다. 나는 그런 할머니를 곁눈질로 보면서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67년 전에 쓰인 편지가 남아 있다는 것도 신기했지만 편지에서 세비 아주머니의 목소리와 손길이 그대로 느껴지는 게더 놀라웠다. 마치 세비 아주머니가 내 속으로 들어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다. 그 편지를 받아 읽었을 증조 할머니의 마음도 내 안에서 살아났다. 참 희한하지 않아.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렇게 말하는 증조 할머니의 모습이 내 눈에도 보였다. 나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봉투에 넣었다. 다음 편지도 읽을까요? 아니야, 애썼다. 네가 애써서 읽어주는데 이렇게 누워서 제가 더 읽고 싶어서 그래요. 나는 두 번째 편지를 꺼냈다. 첫 번째 편지보다 글씨가 흐리고 종이 상태가 좋지 않아서 가까이 펼쳐 들었다. 삼촌에게. 삼촌아, 잘 지내니? 여기까지 써놓고 한참을 망설였댔어.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는 건지. 삼촌이라면 지혜가 있을 텐데. 그냥 네가 내 곁에만 있어줘도 그걸로 나는 괜찮을 텐데. 이렇게 편지를 쓰며 삼촌이 너와 함께 있다고 생각할래. 너에게 이야기하는 기야. 삼촌아, 희자 아바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희자 아바이를 소달구지에 태우고 세비 근처 가장 큰 의원에 와 있어. 가슴이 뛰어서 잠이 오지가 않는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만 봐야 하는 게 힘들어서. 지금 희자 아바이 곁에서 너에게 편지를 쓰는 게야. 세비로 와서 히자바이는 현실을 받아들인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아니었어. 히자바이는 일본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이야기하지 않았더랬잖아. 내가 놀랄까봐 그랬겠지. 어느 날인가, 하루 상태가 괜찮았던 날에 히자바이가 나를 붙잡고서 묻는 기야. 히자오마이, 내 이걸 말하고 가야겠어. 기억해 죽었어? 하고, 기래요. 아무것도 안고 가지 말고 다 털고 가시오. 내가 말했더니, 히자바이가 한참을 있다가 입을 열었다. 그날, 히자바이는 다친 곳이 없었댔다. 창문도 없는 공장 지하창고에 있을 때 일이 일어났던 기야. 태어나 듣지 못한 굉음이었댔어. 밖으로 나오니 건물들은 온통 무너져 있고 온몸에 유리가 박혀 죽은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이 가득이었댔다. 그리고 하늘에서 검은 비가 내리더래. 석유 냄새 같은 게 났다는 기야. 처음엔 비행기에서 석유를 뿌리는 줄 알았다고 했댔어. 그렇게 검은 비를 맞으면서 같이 일하던 사람들을 찾았는데 그 시간에 바깥에 있던 사람 대부분이 죽은 모양이야. 조선인들이 많이 죽었을 거라고 했어. 그 즈음 히로시마에는 조선인들이 많았다고. 히자바이처럼 제 발로 간 사람은 드물고 끌려간 사람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수가 얼마나 되었는지 아무도 모른댔다. 나도 히자바이가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몰랐어. 화천 사람들이 많았더래.
주소라도 받아 놓았더라면 편지라도 붙여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다고 안타까워했어. 그 말을 하면서 희자 아바이가 얼마나 울던지. 그 얼굴을 내 똑바로 쳐다보기가 어려웠다. 그렇게 죽어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희자 아바이가 말했어. 조선 사람이고 일본 사람이고 중국 사람이고 간에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사람은 세상 천지 어디에도 없다고. 사람이 저지른 일이야. 사람이 저지른 일이야. 희자 아바이는 내 손을 붙잡고서 그 말을 몇 번이고 반복했어. 희자 아바이가 어떤 사람이었나. 범사에 감사해야 하고 매일 주어지는 삶에 감사해야 하고. 삼촌아, 우리가 세비에서 예전에 그렇게 굶을 때도 목숨 부지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 사람이 희자 아바이였다. 처음엔 이런 미친 아바이가 있나 싶기도 했는데 그게 희자 아바이 천상이었더랬어. 나도 집안이 온통 천주교도여서 세례를 받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없었다. 그런데 희자 아바이는 달랐어. 그러던 사람이 나를 붙잡고 그러는 기야. 희자 오마이, 내래 더 이상 기도를 못 하겠어. 천주님, 그때 뭐하고 계셨어? 어린아이들, 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찢겨 죽어가는 동안 뭐하고 계셨더랬어? 천주님은 죄가 없어, 내가 말했지. 기런 짓 한 거 다 인간들이요. 천주님도 마음 아프셨을 기라요. 희자 오마이, 전지전능한 천주님이 왜 손을 놓고 계신기야? 나는 슬퍼만 하는 천주님께 속죄하고 싶지 않아. 천주님 앞에서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말하고 싶지 않아. 천주님이 정말 계시다면 그때 뭐하고 계셨느냐고 따지어 들고 싶어. 예전처럼 무릎 꿇고 천주님 천주님 감사합니다 말하고 싶지 않아. 기래, 나를 살려주셨지. 길에서 감사하다고 말한다면 다른 사람들 목숨은 뭐가 되나. 삼촌아, 내래 믿음은 없지만 배워 들은 것이 있는데 희자 아바이 이야기는 무서울 정도였더랬어. 누군가에게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처음 봤는데 그게 천주님이라니. 희자 아바이, 죄받아요. 이제 그만하시라요. 말려도 소용없었어. 예전에 희자 아바이였다면 천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조선으로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했을 텐데 희자 아바이는 천주님한테 사과받고 싶댔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소리가. 희자 아바이는 그날 이럴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많은 말을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상태가 아주 나빠졌다. 희자 아바이가 이렇게 화가 난 채로 사람들에게도 화가 나고 천주님에게도 화가 나고 슬프고 또 슬픈 채로 떠난다고 생각하니 뼈가 삭는 것 같아. 기억해 주겠어? 희자 아바이는 몇 번이고 내게 그 말을 했어. 기래요 희자 아바이. 내 희자 아바이 이야기 다 기억하가시오. 희자 아바이 기억하가시오. 길에 대답했지. 그게 내가 희자 아바이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인 것만 같았어. 삼촌아, 내 너한테 허풍을 떨었다. 희자 아바이가 곁에 있는 시간이 짧아도 괜찮았다고 했지. 아예 다시 보지도 못하고 헤어지는 것보다 낫다면서. 그런데 아니야. 희자 아바이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거이 내가 할 짓이 아니구나. 지옥에 있대도 이보다 더할 수는 없을 기야. 삼촌아, 내가 허풍을 떨어도 심하게 떨었어. 난 이걸 버틸 수가 없다. 버틸 수가 없어. 삼촌아, 희자 아바이를 기억해줘. 그게
히자바의 유언이다. 히자바이를 기억해줘, 삼촌아. 1950년 4월 30일, 세비가. 편지를 읽는데 목소리가 떨려서 몇 번을 멈춰야 했다. 힘들지? 할머니가 말했다. 혼자 눈으로 읽을 때랑은 다르네. 내 목소리로 들으니까. 할머니는 눈을 감은 채로 숨을 길게 내쉬었다. 할머니는 개성에서 헤어지고 나서 세비 아저씨를 다시는 못 보셨던 거네요. 그래. 그날 기차역에서 본게 마지막이었어. 세비 아저씨가 날 보고 웃어줬지. 그 싱거운 웃음이 기억이 나. 아저씨가 돌아가셨을 때도 아무도 세비에 가지 못했어. 증조할아버지도요? 아버지도 무슨 일 때문이었는지 세비에 가지 못했지. 엄마랑 아버지는 우는 사람들이 아니었어. 내 생각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내 앞에서는 우는 모습을 잘 보이지 않았어. 아버지는 화가 난 사람처럼 보였고 어머니는 쉴 새 없이 일을 했지. 세비 아저씨 말을 꺼낼 수가 없는 분위기였어. 그래서 외로웠던 것 같아. 혼자 돌담아래 앉아서 아제비 말을 걸고 잘 지내시오 아제비 다시 말하고 그랬어. 내가 여든이 다 되도록 살면서 떠나보낸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도 그게 처음 겪은 죽음이어서 그런지 잊히질 않네. 분명히 가까이 있는데 마음으로는 그렇게 지척인데 볼 수도 만져볼 수도 없다는 게 영영 없어져 버렸다는 게 지금도 믿기지 않아. 할머니는 거기까지 말하고 인상을 찌푸렸다. 잠시 몸을 움직이다 통증을 느낀 것 같았다. 너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참 이상하지만 아저씨가 떠난 지 그렇게나 오래되었는데도 난 이제 아저씨 생각을 하면 그냥 웃음이 나.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나를 바라봤다. 그 모습을 마주 바라보다 나는 다른 편지 하나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삼촌에게 히자바의 장례는 잘 치렀다. 내는 다시 시어머니 집으로 왔어. 큰 형님이랑 희자 말고는 아무도 나한테 말을 걸지 않아. 내를 피한다. 서럽다. 문득 생각하다가 삼촌이 너가 했던 말이 생각났댔어. 방앗간 사장이 내한테 뭐라 지랄한 적 있지 않칸? 내가 빨리빨리 일을 못한다고 몰아붙였던 적이 있었더랬잖아. 내가 집에 가는 길에 서럽다, 서럽다 하니 삼촌이 너가 그랬지. 서럽다는 게 무슨 말이간. 슬픔은 슬프고 화가 나면 화가 나지. 서럽다는 게 뭐야. 나 그 말 싫구만. 노래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말을 하라요. 나한테 그런 말도 못하면 내가 너희 동문가. 길에서 마당에 앉아 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서럽다는 말이 거짓 같았어. 서럽긴 뭐가 서럽나. 화가 나지. 삼촌이 너가 그러지 않았어? 설다 설다 하면서 화도 한번 내보지 못하고 속병드는 거 아니라고. 그 말을 내 생각해. 5월에 세비에 따뜻한 바람이 불고 내래 떨지 않고 히자바이 보내줬다. 땅이 녹아서 파기가 어렵지 않았더랬다. 내래 추울 때 가면 땅이 얼어 심이 들 테니 조금만 더 버텨보갔어. 기깎을 농이라고 하던 히자바이가 마음 놓았을까? 히자바이가 내게 신신당부했던 말이 있었다. 종부 성사를 받지 않겠다는 기였어. 아바이가 의식을 잃기 전에 편지까지 써놓았다. 아바이 제정신이니까 물어도 아바이는 받을 수 없다고.
그러고 싶지 않다는 말만 반복하는 기야. 아바이 가기 전에 우리 집안이랑 아는 신부님이 병원에 오셨어. 가족들 다 있는 데서 내가 아바이가 쓴 편지를 보여드리면서 말했다. 희자 아바이가 종부성사 받지 않겠다 했다고. 그러니까 신부님이 기롬 자기도 성사를 줄 수 없다고 하는 기야. 시어마이랑 시숙이 비는데도 신부님은 그럴 수 없다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걸 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자리를 떴다. 그러고는 미친 애미나이라고 시어머니가 내 얼굴을 찼다. 얼굴을 맞은 건 처음이었댔어. 내래 맞아서 같이 칠 수는 없지 않건. 그래 두 눈 똑바로 뜨고 할 말을 했다. 내래 아바이랑 약속한 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깨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오마이가 그러는 기야. 너 따위 갓나가 내 아들 천국문을 닫아버렸다고. 내 오마이 어깨를 꼭 잡고 소리쳤지. 오마이, 기말 취소하시라요. 희자바이가 천국에 못 간다면 세상 갈 수 있는 사람 어디이실까? 천주님은 크신 분이라 희자바이 뜻을 품어주실 분이라요. 입 조심하시라요. 내 천주님 믿는 마음이 크지 않는데도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겠구나. 천주님 크신 분이어서 희자바이 품어주시겠구나 싶었더랬어. 처음엔 내 마음도 편치 않았다. 희자바이가 천주님에게 사과받고 싶다고 화내는 길을 보는 마음이 내래 겁이 많잖아. 그런데 아니야. 희자바이가 진짜 천주님을 버렸다면 화도 안 내고 사람들이 하란 대로 종부성사도 받았을 기야. 천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냥 미적지근하니 미사 가서 앉아있다 왔을 기야. 그런 고집 부리지도 않았을 기야. 희자바이 묻어두고 오는 길에 하늘에 뜬 낫다를 봤다. 아, 희자바이가 이제 그 고운 눈으로 저 달을 보지 못하겠구나. 푸른 하늘도, 5월의 보리밭도, 우리 희자도 그 좋아하는 것들을 보지 못하겠구나. 울면서 한참을 타박타박 걷다 보니 달이 나를 앞서 걷는 것 같지 않겠어? 마치 내게 할 말이 있는 것처럼 길에 뭐이야 하고 달을 보는데 그 둥근 달이 하늘로 가는 문처럼 보였다. 저 문을 열고 들어갔겠지, 우리 희자바이. 저 짝으로 가서 그렇게 미워하고 사랑하는 천주님 얼굴 보았구나. 그런 생각이 그 어떤 의심도 없이 들었어. 내 고저 이런 생각을 하고 희자바이 보내고 있어. 삼촌아, 보고 싶어. 이게 뭐라고 너에게 편지로도 말하지 못했을까? 항상 건강해야 한다, 우리 삼촌이. 1950년 5월 14일 세비가. 우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세비 아주머니의 목소리에 잠긴 채로 나는 편지를 봉투에 넣어 제자리에 꽂아두고 상자 뚜껑을 닫았다. 이제 좀 쉬세요. 내가 널 너무 오래 잡아둔 것 같다. 할머니가 벽시계에 눈길을 주며 말했다. 어차피 집에서 할 일도 없어요. 젊은 애를 잡아두고서 편지나 읽게 시키고. 아니에요. 나중에 더 읽어드릴게요. 고맙구나.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내 손등에 손가락을 살짝 올려놓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는 고른 숨을 쉬면서 잠들었다. 나는 내 손등 위에 놓인 할머니의 손가락을 조심스레 내려놓고 컵을 챙겨 부엌으로 갔다. 설거지를 하고 금방으로 돌아와 할머니의 잠든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반드시 누운 자세에서 고개는 왼쪽으로 조금 기울어져 있었고 입은 작게 벌리고 있었다. 미간의 주름 때문에 심각한 꿈을 꾸는 것처럼 보였다. 돌담 아래에서 세비 아저씨를 부르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리움을 묻어야 했을 12살 영옥의 모습이 이 얼굴 어딘가에 숨어 있으리라는 생각을 했다. 나는 한쪽에 놓인 담요를 가져다가 할머니에게 덮어주었다. 그러고 조용히 밖으로 나와 현관문을 닫았다. 우리는 둥글고 푸른 배를 타고 컴컴한 바다를 떠돌다 대부분 100년도 되지 않아 떠나야 한다. 그래서 어디로 가나 나는 종종 그런 생각을 했다. 우주 나이에 비한다면, 아니, 그보다 훨씬 작은 지구의 나이에 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너무도 찰나가 아닐까. 찰나에 불과한 삶이 왜 때로는 이렇게 길고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참나무로 기러기로 태어날 수도 있었을 텐데 어째서 인간이었던 걸까? 원자폭탄으로 그 많은 사람을 찢어 죽이고자 한 마음과 그 마음을 실행으로 옮긴 힘은 모두 인간에게서 나왔다. 나는 그들과 같은 인간이다. 별의 먼지로 만들어진 인간이 빚어내는 고통에 대해 별의 먼지가 어떻게 배열되었기에 인간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해 가만히 생각했다. 언젠가 별이었을, 그리고 언젠가는 초신성의 파편이었을 나의 몸을 만져보면서 모든 것이 새삼스러웠다.

오늘도 문학동네 최은영 작가의 밝은 밤 청취자분들과 같이 했습니다. 저녁 날씨가 쌀쌀합니다. 따뜻하게 주무시고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방송은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 진행의 이다민이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내가 너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잘해줬기 때문에 네가 나를 더 질려했기 때문에 또 내가 너무 바보같이 주기만 했네 바보같이 사랑하면 돌아온다며 아 사랑이란 걸 왜 이리 어렵기만 해 사랑 없이 살 수 있을까 또 너 없는 일상을 만들어야 되잖아

0: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방송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어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침없는 시민 기살내기 프로젝트 거시기 박민입니다. 전주 도심의 마지막 노른자의 땅이죠.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470m 높이의 관광타워와 그리고 호텔, 쇼핑몰 그리고 3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들어서는 6조 원대 규모의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이죠. 하지만 사업의 최대 분기점이 될 착공 시한이 불과 22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시공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요. 시행사의 세금 체납으로 사업 부지 일부가 압류됐습니다. 또 아파트와 관광타워를 둘러싼 동시착공, 동시준공 원칙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만약 정해진 시한까지 착공하지 못한다면 전주시는 협약을 취소해야 될지, 또 이 사업은 어디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지 이 지역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 여러 각도에서 짚어볼 텐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이세요. 먼저 최영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최영호 변호사입니다.
0: 네, 그리고

0: 이 문제로 오랫동안 연구해 오시고 다뤄오셨던 분이시죠. 전주시민의 이문옥 사무국장 나오셨네요.
1: 예, 안녕하세요. 이문옥입니다.
0: 네, 그리고 전주시의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세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심에서 문제를 풀어가실 분 중에 한 분이실 텐데 이성국 의원 나오셨습니다.
2: 네, 대한방직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성국 의원입니다.
0: 네, 그리고 전북환경운동연합 문지연 사무처장 함께하셨네요. 네,
3: 반갑습니다.
0: 네, 자 오늘 대한방직 부재개발 문제 지역의 최대 현안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좀 복잡한 그런 사안이기도 해요. 하나씩 좀 풀어봐야 될 텐데 먼저 최용호 변호사께 이 질문으로 시작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한방직 부재개발 사업이 인허가로부터 시작하면 7년 정도 시간이 좀 경과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사업 승인 이후에 시공사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행사가 지금 세금 체납을 해서 사업 부지 일부가 지금 압류되어 있는 좀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좀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좀 지금 현재 상황 어떻다고 보세요?
4: 사실 이게 조금 좀 장황하게 시작부터 좀 얘기를 좀 하자면,
0: 네.
4: 요 부지 자체는 이제 그 전주시 신시가지 개발 사업에서 사실은 그 가운데 있는 땅이에요.
0: 네.
4: 가운데 있는 땅인데 그때 대한방직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리 일자리도 창출하고 공장 운영도 해야 되니까 신시가지 개발 사업에서 우리 땅을 재척시켜달라, 제외시켜달라고 네. 한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 초에 신시가지 개발 사업에 처음부터 대한방직 부지는 제외되고 시작을 한 거죠. 사실 이게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에요. 그래서 네. 이렇게 제외되고 시작을 했는데 대한방직은 사실은 여기에 토지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때 네. 한 200억 정도 평가됐던 게 전국적으로는 2017년에 2000억에 팔고 나갔거든요. 사실
0: 네.
4: 대한방직이 직접 사업을 하거나 여기서 뭐 시행을 뭐 아파트 시행 사업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본인들로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0: 네.
4: 내가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내 본인이 이제 할 수는 없고 당시에 이 땅을 팔고서 자산 가치를 높이자 하는 어떠한 주주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 땅을 팔고 나갈 때
0: 네.
4: 이제 그 땅을 사고자 하는 부동산 시행 업체들이 몇 개 있었어요. 당시에 첫 번째로 나왔던 게 한양 콘소시엄이에요. 그래서 한양
0: 네.
4: 한양 건설을 필두로 한양 콘소시엄에서 이 땅을 살려고 했는데 MOU까지 체결을 하고 전주시에 확인해 보니까
0: 네.
4: 아파트 못 짓는다.
0: 아, 그 자리에.
4: 네. 네. 니네 아파트 못 짓고 우리 아파트 지을 수 있니 물어보니까 전주시가 안 된다고 한 거예요.
0: 네.
4: 그래서 한양 콘소시엄 나가고
0: 그다음
4: 자광이 들어와요. 자광이 네. 계약하고 땅 덜컥 땅을 사더니 뭐 얘네들은 전주시 확인 안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그러더니 얘네들은 자광이 처음에 한 거는 바로 타워 사업이에요.
0: 네.
4: 우리는 여기에 관광형 타워를 거치겠다.
0: 아, 그러면 처음에 아파트 건설립하겠다 한 게 아니고 타워 건립으로 들어온 건가요?
4: 네. 타워 네. 그러니까 아파트 실지는 아파트예요. 실지는 3000세대 아파트인데 우리는 관광형 타워를 짓겠다라고 사실은 포장을 한 거죠.
0: 당시에 시민들도
4: 예,
0: 그리고, 그 소식 듣고 예. 굉장히 환영의 목소리들이
4: 예.
0: 나왔었어요.
4: 그래서 포장이 예. 성공을 한 거죠. 아파트 사업인데 포장에 성공을 했는데
0: 네.
4: 사실을 여기서 공론화위원회 구성이 돼서 사실 사업이 진척이 될 수도 있었는데 자광이 사실 욕심이 많았어요. 공론화위원회는 안 받았어요. 저는 왜 안 받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0: 네.
4: 욕심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아마 50% 정도 그러니까 기존 간보유 정도의 50% 정도를 기부 체납하고 나머지 저 부지의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공론화위원회에서 안을 제시했는데
0: 네.
4: 그걸 거절하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바뀔 때까지 끌다가
0: 네.
4: 이제 시장이 바뀌고 22년도에 시장이 바�고
0: 오범기 시장으로
4: 예, 급물살을 네. 타죠. 그러면서 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되고 무슨 도시개발계획 다 짜지고 용도 변경까지 다 됐어요.
0: 네.
4: 다 됐어요.
0: 그렇죠, 그렇죠.
4: 네, 이제 하찮은 네. 시공사 하나를 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시공사만 구하고 짓겠다고 하면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0: 아니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지금 의구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게 지금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개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진 거잖아요.
4: 네, 다 정해지고 네. 지금 상황에서 시공사만 구해서 예, 저희가 뭐 타워도 짓고 아파트도 지을 게 하고 지으면 돼요. 네, 근데 못 짓는 거예요.
0: 왜 못 짓는 거예요?
4: 사실 시공사를 못 구하니까
0: 시공사를
4: 타워 동시착공과 동시준공을 네. 하는 타워에 대해서. 타워를 지금 얼마를 계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타워를 이게 사실은 첨나에 동일한 유사한 크기의 타워가 있어요.
0: 네.
4: LH에서 첨나 지구 개발을 하면서 우리 LH 지구 여기 개발하면서 타워도 짓게 하고 LH가 약속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3천억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공사가 다 포기하고 손 털고 나가요. 포기하고 나가요.
0: 지금 최용호 변호사님 네.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아파트와 타워를 동시에 착공해서 준공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자광한테는 불가능한 거다.
4: 시공사를 못 구하는 거죠. 네. 불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0: 그걸 진행할 수 있는 시공사를.
4: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사실 자광의 계획과 자광이 지금 이 시행사가 있는 한 대항방직 부지개발은 점점 더 멀어지고 시간이 빨리 해결이 되지 않을 거예요.
0: 네. 이문옥 국장님께 이어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지금 최용호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시행사가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는 게 문제다. 네. 이제 그 내막이 있겠죠? 구하지 못하는.
1: 내막이랄 네. 게 없는 거죠.
0: 없습니까?
1: 왜 그러냐면은 네. 네. 그 타워를 짓는다, 관광 타워를 짓는다고 전원수 대표는 한 10년 동안 내내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0: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1: 그럼 관광 타워를 지으려면 자기 돈이 있거나 돈을 빌리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자기 돈이 없어요. 자광이라는 회사나
0: 아예 없다.
1: 지금 3천만 원인가 있더라고요. 25년 말 기준.
0: 아니 그 수천억짜리 땅 아니에요?
1: 그 2천억의 땅을 샀는데. 네. 2,400억 정도 돈을 빌렸어요. 왜냐하면은 앞으로 낼 이자까지.
0: 이자까지.
1: 예.
0: 대출을
1: 그러니까,
0: 받아서.
1: 예. 그러니까 자광은 돈 자기 돈 처음에 3억으로 시작했거든요. 3억 가지고 회사 만들어서 2,000억짜리 땅을 샀는데
0: 네.
1: 돈 하나도 안 이자도 안 되잖아요. 이자의 10분의 1도 안 되고 100분의 1 정도 됐는데 1년 이자에. 그러니까 그 부동산 PF라는 좀 일반인들이 생소한 금융 네. 방법인데,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돈을 빌려주는 빌린 자광 입장에서는 빌리는 거고,
0: 네.
1: 그 제2 금융권에서는 좀 고리 금리를 좀 높여가지고 자광한테 빌려주는
0: 네.
1: 그런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이제 한도에 다다른 거죠.
0: 아니 저희가 잘 이제 그 몰라서 좀 이런 질문을 네.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땅도 이제 빚을 내 가지고 땅도 샀다고 말씀을 하시고
1: 네.
0: 거기 아파트 단지를 짓더라도 뭐 금융기관에서 네. 이제 부채를 얻어 가지고 뭐 네. 아파트 단지 건설에 들어갈 수도 있고
1: 네.
0: 뭐 타워를 지어도 뭐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이렇게 언뜻 생각이 되거든요.
1: 예, 네, 조금 네. 전에 조영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 청라 시티 타워하고
0: 네.
1: 인천 청라지구의 청라 시티 타워하고 자광이 짓겠다는 타워의 건축 연면적이 비슷했어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우범기 시장 처음 계획상은 자광의 타워 건축 연면적이 10만 3천 제곱미터로 청라 시티 타워는 10만 제곱미터예요. 좀 안 네. 됐거든요. 더 컸어요. 그런데 우범기 시장님이 선심을 쓰셔가지고 자광의 그 타워 건축 연면적이 7만 5천 제곱미터로 4분의 1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0: 네.
1: 이 청라 시티 타워 같은 경우에 이제 흘러나오는 뉴스에 보도되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건축비가
0: 네.
1: 최소한 6천억에서 8천억 사이. 그리고 시공사라고 하죠.
0: 네.
1: 건설사들은 자광 같은 회사를 믿고 그걸
0: 들어올 수가 없다.
1: 건축하다가 자광 네. 부도 나면은
0: 돈을 못 받으니까.
1: 뭐 한 뭐 6천억짜리 건물이라고 하죠. 타워가. 네. 그런데 반절했어. 3천억 공사를 했어. 그런데 자광이 부도 내버리고 없어져 버리면은
0: 네. 지금 자광이
1: 몽땅 건설사가 뒤집어 쓰는 거거든요.
0: 지금 자광이 납부해야 될 세금 11억 원을 체감납을 해서 부지 사업 부지 일부가 지금 압류되어 있는.
1: 네, 사업 부지 네. 다 압류돼 있죠.
0: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시공사로서는 선뜻 이 자광의 재정 능력을 믿고 네.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다.
1: 이거 당연하죠. 누가 네. 자기 집 인테리어 하더라도 인테리어 업자가 부도난 회사면은 맡기겠어요?
0: 그것이
1: 아니잖아요.
0: 문제의 핵심이다.
1: 가장 기본인 거죠.
0: 우리 이문옥 사무국장님은 이 문제를 굉장히 오랫동안 좀 이렇게 다루어 오셨잖아요. 문제
1: 예.
0: 얘기를 해 오셨잖아요. 뭐 첫 단추부터 잘못 깨졌다.
1: 예.
0: 네.
1: 그 제가 처음부터 자광 전원수 대표는 전주 시민들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의욕이 있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0: 네.
1: 그렇지만 자기가 한 말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타워를 지으려면 돈을 빌릴 수 있거나
0: 네.
1: 자기 돈이 있거나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전원수 대표가 운영하는 한 10여 개 기업이 있어요.
0: 네.
1: 조그만한 기업들이 10여 개 있는데 그 감사 보고서가 다 공개된 회사들 보면은 현금이 없더라고요. 기껏해야 천억도 없는데.
0: 네.
1: 수천억짜리 타워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돈이 없어요.
0: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다.
1: 그러니까 자기 돈이
0: 3층?
1: 없다는 말은 네. 지을 수 없다는 말이고 그다음에 부동산 PF에서 돈을 빌려준다는데
0: 네.
1: 자, 143층 타워가 뭐 100억짜리 200억짜리도 아니고 수천억짜리인데 수천억 들어가서 돈이 들어가서 짓는 건데
0: 네.
1: 사업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1: 그 당시엔 143층 타워니까 143층 타워에 어떤 영업시설을 하고 어떤 임대를 하고 해가지고 총 수익이 얼마 올 거다, 들어올 거다. 그러면 그 비용하고 계산을 해서 수익성이 있다 했을 때는 지을 수 당연히 지을 수 네. 있겠죠. 그런데 전원수 대표가 운영하는 그 용인의 수지몰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롯데 네. 수지몰. 거기 보면은 4천억에 빌려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0: 네.
1: 롯데한테 매년 200억 임대료를 받아요. 근데 이자 얼마 내는지 아세요?
0: 얼마나 냅니까?
1: 1년 이자가 230억이에요.
0: 아니, 이자가 더 많네요?
1: 그러니까요. 네.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0: 알겠습니다.
1: 말이 안 되는 그 기업 경영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0: 네.
1: 제가
0: 그래서 첫 단추부터 잘못 깨어졌다? 네. 네. 문준 사무처장님, 네. 시민사회도 참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오셨잖아요.
3: 네.
0: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거 좀 네. 어떻게 보세요, 현재 상황?
3: 우선은 이제 그 앞에서 최홍 변호사님하고 이문호 선생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본 지점이 맹꽁이었잖아요.
0: 네.
3: 그래서 해마다, 예를 들어, 그 장마철이 되면은, 밤에 맹꽁이 소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들으러 갔는데 실은 자광 측에서의 사업자의 그 뭔가 이런 환경적인 거에 대한 그 조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분들은 항상 저희들보다 한 두세 번 더 늦게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어 저는 그러니까 뭔가 듣고 싶어서 가는 건 아니고 있을 것 같아서 그 공간은 항상 맹꽁이가 있을 것 같아서 가는데
0: 네.
3: 그분들은 항상 늦게 나오시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맹꽁이를 빨리 구조해야 사업비가 적게 들고
0: 네.
3: 빨리 그 이주를 시켜야 사업이 빨리 속도 내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좀 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사업이 계속 늦어지면서 드는 생각은 작년에 네 군데에서 청음 소리가 들렸어요.
0: 네.
3: 근데 올해는 일곱 군데에서 청음 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앞으로 더 많이 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많은 공간에서 이제 맹꽁이가 살 수밖에 없는 조건이 네.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그다음에 이제 선면 철거 관련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은 도심 한복판에 있고 시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주거지 근처에서 선면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0: 선면 해체 작업.
3: 네, 해체 작업. 네.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가 지금 아직 올해 1월 말까지가 계획인데 그 계획도 지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생각은 좀 했습니다.
0: 지금 첫 단추부터 잘못 깨어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는데 이성구 위원장님.
1: 잠깐만, 제 부재로 네. 그 성면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0: 네.
1: 자광은 그 건물 해체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건물을 다 철거해서 없어지면은 비업무용 토지가 돼요. 그 국세가 됩니다.
0: 아 그게
1: 지금 아예 지방세인데
0: 아, 그렇게 됩니까?
1: 예, 비업무용 네. 토지는 세금이 아주 높습니다.
0: 사실 이런 문제가 그동안 좀 부각된 적이 없었는데 네. 그러면 더더욱 좀 해체 작업이 불가능하겠네요.
3: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시민들이 생각보다 자광에 빨리 공사를 빨리 시켜야 된다. 그 이유가 성면 때문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네요.
0: 이 문제도 저희가 뭐 이번 시간이 아니더라도 꼭 한번 다루어 봐야 되겠네요. 네. 자, 본론으로 좀 넘어가서 우리 이성국 위원장님께 좀 질문을 드려봐야 될 건데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서울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 그 470m 관광터하고 대규모 3,000세대 이상의 그 아파트하고 따로따로 하자. 그래서 아파트 먼저 짓고 관광타워는 뭐 나중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단계별 개발이라고 하나요? 뭐 이런 얘기가 서울도 나와요. 네. 좀 이러면서 이게 지금 시민들의 불신도 덩달아 좀 커지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2: 그래도 아까 소개 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역구고 처음에 이제 민선 8기 때 당선이 되고 나서도 이문호 국장님하고도 얘기 몇 번 나눴었고 그런 일은 전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아까 인천 청라타워 말씀 주셨었지만 부산의 롯데타워도 같은 맥락이었고 부산 롯데타워도 이제 타워 지지부진하다가 영업정지 맞고서 이제 좀 가는 거고, 청년타워 같은 경우에는 공사 자재비가 또 오르니까 또 서로 분담을 막 네 역할인 내 역할인 분담하는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 결국에는 마지막 도심 그 개발 안 된 공간이잖아요. 네. 그리고 협약할 때도 시민들과의 약속이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협약을 통과시켜준 거지, 타워하고 그 아파트를 분할해서 간다는 거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거기 때문에 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그 지역이 지금 대한방죽 부지가 있는 곳이 이제 지역구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민들, 지역 구민들의 목소리도 이제 많이 들으실 텐데, 사실 이게 처음 시작 때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개발이 필요한 거 아니냐, 부지를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거고, 뭐 그런 요구들이 좀 있으면서 이게 개발 계획들이 좀 마련이 됐거든요. 시민들의 지금 문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혼란을 겪고 있어요. 지금 목소리는 분위기는 좀 어때요?
2: 처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문욱 국장님하고 말씀 나누면 이게 정말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마크는 분명히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자광이 이 사업을 진짜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계속 퀘스천마크를 던졌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지역구 주민들이 이성국은 저 대한방직 저 개발 반대하는 놈이다. 근데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과거의 사례들을 봤을 때 반복될 것 같으니까 이거 정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자. 근데 이제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협약이 되고 하니까 주민들도 개발이 되는 게, 뭐 저 역시도 개발을 바랬으니까 민간에서 투자한다는데 그걸 막을 필요는 없잖아요.
0: 네.
2: 근데 한번 가보시게요 하고 이제 가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한 명의 1년이라는 시간을 뺏은 게 아니라 64만 명의 1년의 시간을 다 사가버린 거거든요. 시민들은 약속을 하고 기다려줬는데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는 막 분진 때문에 창에 막 그 이물질이 낀다고 언제 철거하냐, 언제 공사 들어가냐. 근데 또 폭죽 터뜨리고 축제는 하고 이런 거 보면 좀 안 좋게 보이죠.
0: 네, 시민들의 분위기도 조금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2: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문옥 국장님, 사실은 이제 가장 우려하는 게 지금 계속 나오는 것이, 근데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 자광이 결국 관광타워는 뭐 전주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앞장세웠던
1: 네.
0: 타워는 짓지 않고 아파트만 짓는 이른바 반쪽 개발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잖아요.
1: 저는 그거보다 네. 더 앞선 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더 큽니다.
0: 그렇습니까? 어떤
1: 왜냐하면은 이런 개발업자들이 하는 방식이 이제 타워 짓는다고 하고 아파트까지 이제 사업 계획 승인하고 아파트 먼저 짓고
0: 네.
1: 그다음에 타워는 짓는 척하면서 놀려요. 그럼 10년 지나면은 도시 계획 변경을 할 수 있어요. 또 지구 단위 계획을.
0: 네.
1: 지구 단위 계획은 10년 단위로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러면 타워 짓는 척 하다가 뭐 시장도 바뀌고
0: 네.
1: 전주 경제 상황도 안 좋고 그러면 여기 또 아파트 지어가지고 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지방세잖아요.
0: 네.
1: 전주시하고 전라북도에 기여를 하겠다 하면서 또 아파트 짓는 거예요. 반절 아파트 지어서 땅값이랑 다 뽑아먹고
0: 네.
1: 그다음에 또 10년 기다렸다가 또 아파트 지어서 또 해먹고 이게 개발업자의 상투적인 방식들이거든요.
0: 네.
1: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까지만 좀 그 생각을 했었어 우려를. 그러니까 아파트는 지어서 분양을 해놓고 타워는 뭐 차일피일 뭐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그 공간을 이렇게 비워두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했는데, 이문옥 국장님 말씀은 또 그 상황에서 여기를 용도 변경해서.
1: 예, 예.
0: 다시 그러니까 아파트나.
1: 자기가 못하면은 네. 다른 대타 시켜가지고 다른 사업자 끌어들여서 하겠죠.
0: 그런 것까지 우려하고 계시다.
1: 네.
0: 네.
1: 거긴 일반 상업지역은 용적률이 1000%까지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상복합 아파트 또 지으면 되죠.
0: 문재인 대통령님, 광역단체 입장에서 뭐 이 단계적 개발에 대해서 혹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3: 입장 아무튼 뭐 시민사회단체나 같은 입장에서 이제 말은 단계별로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환경영향 평가나 이런 거를 지금 진행을 했어요. 그 타워랑 아파트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건가, 그 환경영향 평가를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시 재논의가 돼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은 그 저희 이제 맹꽁이 같은 경우는 내부에 실 안에 그러니까 뭐 어떤 공간에다가 다시 퍼시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얘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런 논의들도 다시 저는 전면 다시 재검토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0: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점에서 우리가 하나 더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반쪽 개발에 대한 우려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날짜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녹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 20여일이 지나면 전주시와 시행사 사이에 협약한 날짜가 이제 도래하게 되는 거죠. 1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 후 1년 안에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면 사업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게 협약 내용인 거죠.
4: 예.
0: 그 이것을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최영호 변호사님?
4: 이제 협약은 이제 이 도시 관리 계획부터 이 이들이 착공해서 건물이 지어질 때까지 서로의 어떤 약속인 거죠. 네. 협약이라는 거는 뭐 법과 그 다음에 전주시 행정 규칙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 협약서로서 하나 남겨놓겠다라고 해서 이 남겨놓는 건데 이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행정 절차가 많잖아요.
0: 네.
4: 행정 절차가 많은데 협약을 통해서 너는 공공기업을 어떻게 하고 뭐 어떤 거 어떤 건물을 지을 거고 우리는 공공기업을 어떻게 하고 그러면 전주시는 거기에 맞춰서 행정 절차를 놔주겠다, 가주겠다라는 네. 게 협약이죠. 근데 이 협약 자체가 이제 만약에 취소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네. 이 사업 자체가 다 지구단위 계획부터 시작, 네. 계획부터 시작됐던 건데 계획 단계부터 다시 계획 다음에 용도 변경 뭐 이런 절차가 있었던 주택사업 계획 건설 승인 네. 이런 절차가 있는데 사실은 다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0: 그러니까 9월 28일이 1년이 되는
4: 네.
0: 그때까지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4: 네.
0: 그러니까 지금 시행사인 자광이 시공사를 못구해서 착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에요.
4: 예, 예. 네.
0: 그래서 그 1년이 경과하면 어쨌든 법적으로는 이 전주시가 지구단위 계획부터 다시 전면 재검토.
4: 전면 원점.
0: 해야 되는 겁니까? 할 수 있는
4: 할
0: 겁니까?
4: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0: 할 수 있다. 안 하면 안 하는 거네.
4: 그렇죠. 전주시가 모든 키를 네. 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0: 그러니까 전주시가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뭐 전주시도 아무대로 법적 검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4: 지금 사실 많은 네. 질문들이 오는 게 이제 주택법에는 주택 지금 이제 이 여기에서 사업 승인 사업 계획서 주택 개발 주택 건설 개발 사업 승인이거든요. 주택 사업 네. 승인이거든요. 주택법에. 그러니까 대단히 아파트를 짓는 주택 사업 승인이 났으니까 사실 지으면 돼요. 이제 지으면 되는 건데 이 승인을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물어봐요. 네. 이제 이거 네. 이거가 근데 그 주택법에는 5년 시한이에요.
0: 아, 주택법에는
4: 5년. 네. 착공까지 5년 시한이기 때문에 협약은 1년이고 주택법은 5년이면 사실 이거 취소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물어봐요.
0: 네.
4: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0: 중요하지 않습니까?
4: 네. 네. 왜냐하면 전주시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좀 미련한 방법이 요거 취소하고 자광하고 질의한 이제 사법 공방을 하는 거죠. 소송을 통해서.
0: 네.
4: 취소할 수 있냐 없냐 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미련한 방법이에요. 전주시는 그냥 선언만 하면 돼요. 협약이 취소됐고 앞으로 행정 너의 어떤 행정 절차에서는 우리는 이행할 의무가 없다.
0: 네.
4: 그래서 어떠한 이제 뒤에 뭐 해도 안 해주겠다고 하는 순간 사실 이 사업은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0: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주택법에는 사업계획 승인이 난 이후에 5년 내만 착공을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네, 거죠.
4: 5년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죠.
0: 네. 근데 전주시는 어쨌든 그 5년이라고 하는 기한 내 중에서 1년 안에 착공에 들어가는 걸로 시행사하고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예. 시행사가 협약을 어기면 전주시는 뭐 어떤 조치를 할 수는 있다.
4: 예.
0: 네. 근데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전주시가 판단할 문제다.
4: 예. 그러니까 네. 물어보는 거고 대답 저 지금 전주시의 대답도 그건 것 같아요.
0: 네.
4: 주택 사업 계획을 지금 승인을 취소할 수 있냐 없냐.
0: 네.
4: 거기에 매몰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0: 그럼 이쯤에서 시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의 전체를 대변하지 않겠지만 네. 이성구 의원님. 뭐
2: 일단은 네.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협약 내용이 가장 최우선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협약대로 그 약속을 한 거니까 그리고 시민들한테 또 공개를 했잖아요. 이대로 가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협약 변경안을 또 자광 측이 제출한 것도 아니에요.
0: 네.
2: 단지 이제 최한별 의원이 시정질의를 하면서 답변서에 주택법 이제 그게 제16조거든요.
0: 네.
2: 주택법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방법을 어떤 기사 보니까 방법을 팁을 준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0: 아니 그거 시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주식회사 자광이 먼저 이야기를 한 겁니까?
2: 자광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죠.
0: 공식적으로?
2: 자광은 네, 네. 전혀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 조지훈 시장이 민선국이 출범하고 나서 첫 시정 질문에서 이제 협약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는데 어떻게 또 그런 주택법 제16조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5년 안에 뭐 이제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걸 수도 있겠지만 5년 안에 1년의 협약이니까 저는 취소해야 한다고 보는 거고 협약상 의무를 다 하려고 최선을 다했는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0: 전주 씨가.
2: 그렇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1년 동안 그냥 처음에 협약서 할 때도 담당 사무관님하고 얘기했을 때 같은 얘기였어요. 1년 안에는 하겠죠. 1년 안에는 하겠죠. 협약서만 보고 봤을 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냥 어디서 뭐 하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0: 아니 이렇게 이제 계속 되다 보면 당시에도 이게 용도 변경을 두고서도 지나친 특혜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아니 협약서에 있는 1년의 시한을 지키지 못했는데 또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유예를 해준다. 지나치게 사업자의 사정을 봐주는 거 아니냐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 당연하죠. 그렇게 그 사업자의 사정만 가지고 우리가 그 협약 내용을 뭉개면서까지 다른 시간을 더 준다는 것은 조금 오히려 이것도 특혜라고 생각을 하고요.
0: 네.
2: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0: 문재호 처장님, 네, 뭐 어떠세요? 만약에 착공이 그 시한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3: 네.
0: 전주 씨가 좀 어떤 부분도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보세요?
3: 우선은 그 아까 처음부터 뭔가 단추가 잘못 끼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서부 신시가지에 대한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거를 같이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거를 저는 지금이라도 좀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개발을 뭐 늦추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전반적인 도시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좀 하나 필요할 것 같고 그동안에 자광이 이렇게 할 경우 어떨 것이라고 하는 환경적인 거나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문제되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주차 문제, 교통 문제 이런 다각도의 좀 문제가 좀 있었고 난개발될 거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고심해서 좀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숙제잖아요. 맹꽁이가 있는 거는 어쨌거나 국가에서 지켜야 될 보호종이기 때문에 이 숙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은 개발 입장에서는 이주시키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일 수는 있는데 그 공간을 그대로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맹꽁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100m 안에 반경에 돌아다니질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서식지를 만들어주고 50평 내외도 안 될 것 같은 이 서식지를 하나 만들어주고 개발하는 방법도 좀 찾아볼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이성국 의원님 이제 전주 씨가 원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업 취소까지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이신 걸로 이렇게 들리는데 만약에 최악의 경우 이제 사업 그런 협약이 취소가 된다면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뭐 다른 사업자를 찾아서 뭐 진행을 하는 게 필요한가요? 아니면 뭐 어떤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2: 일단은 이제 도시관리 계획에서 이전 상태로 환원하는 절차를 이제 밟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민간 투자자가 협약을 이행하지 못했으니까 뭐 전주시는 이만큼 기다려주고 행정 절차 이행했으면 할 건 정말 다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주 시민들도 기다려졌지만 기대에 부응을 못한 거고요. 방법을 찾아야겠죠. 뭐 공공 매입이나 공공 개발도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이 계획에 계속 매달리기보다는 새로운 판단을 좀 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이문욱 국장님, 네 만약에 협약이 이제 좀 취소가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까요?
1: 그 행정 행위는 되게 경직성이 큽니다. 한번 행정 행위를 하면은 바꾸기가 힘들어요. 저는 2024년 10월로 한번 되돌아가고 싶거든요. 2024년 10월에 자광이 기한이익 상실이 됐어요.
0: 기한이익 상실?
1: 기한이익 상실을 금융회사 대주단 금융회사에 통보받았어요.
0: 그게 어떤
1: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부도 났다.
0: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행사가 일반인들은. 부도가 났다?
1: 예, 예. 네. 24년 10월에.
0: 네.
1: 그런데 황당하게 24년 12월 말에 12월 30일에 우범기 전주시장님이 자광하고 몇 조짜리 사업계획을 협약을 맺어요. 부도난 회사하고 몇 조짜리 사업을 협약했다는 게 참 비상식적이고요.
0: 네.
1: 그다음에 더 황당한 거는 그다음에 이제 그 25년 4월에 그 대한방 부지 내에 전라북도 소유 땅이 있는데
0: 네.
1: 그 소유 땅에 대해서 자광이 그 소유권을 갖지 않으면은 개발을 할 수 없거든요.
0: 네.
1: 근데 김관영 도지사는 그거에 대해서 그동안 공유재산 임대료로 해가지고 자광한테 매년 3억을 받아왔는데 그 임대료를 못 내고 있었어요. 돈이 없으니 부도난 회사가 돈이 없으니까. 네. 그런데도 그 회사에 전북도 소유 땅을 한 200억 정도에 팔겠다고 도의회 동의서를 제출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범기 전주시장이나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는 좀 금융적으로 비상식적인 행위를 했고요.
0: 네.
1: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협약도 맺고 주택사업계획 승인도 내주고. 정말 저는
0: 이해할 수 없는
1: 정말
0: 일이 벌어졌다.
1: 그러니까 네. 금융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그런 행정행위를 했거든요.
0: 네.
1: 이걸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행위는 한번 하면은 돌이킨다는 게 가장 힘들거든요.
0: 네.
1: 자기 잘못을 그러니까 우범기 시장이나 조지훈 시장이나 같은 전주시를 대표하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지훈 시장이 지금 갈치자 행보를 하고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대책은 아주 쉬워요.
0: 네.
1: 자광은 뭐 사업할 수 없는 회사라는 걸 이제 다 인정을 하면은
0: 네.
1: 그러면 실권은 실질적으로 자광은 이제 법률적인 관계만 있지 실질적인 관계는 계약의 주체로서는 네. 대주단입니다.
0: 아, 미래에셋
1: 네. 증권하고 네. 한국투자증권이 주관사인데요. 그 주관사하고 전주시가 협상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고 바람직한 네. 협상입니다.
0: 그러니까 지금 협약이 취소된다면 이제 이후에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라고 네. 하는 이제 좀 질문에 대해서 네. 우리 이문호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시행사인 주식회사 자강의 사업 능력이라든지 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해도 네. 뭐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 같지가 않다 네. 이 말씀이신 것 네. 같네요. 네.
1: 대주단도 그래가지고 기한의익 상실 통보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 압류 들어가면 당연히 그냥 바로 기한의익 상실 또 되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기한의 이익 상실됐는데 우범기 시장이 살려졌다가 대주단 그래서 풀었다가 또 다시 자광이 세금 못 내가지고 압류됐으니까 또 기한의 이익 상실되고 그러면 그 부동산 PF의 특성이 네. 자광 같은 시행사는 뭐 자기 돈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자기 돈 하나도 빌려서. 없었잖아요. 대주단한테 다 돈 빌렸잖아요. 처음에 대출 계약을 할 때 사업권 양도각서
0: 네.
1: 사업권 포기각서, 시행사업, 대한방지 부지 개발에 대한 사업권을 포기한다. 기한의 이익 상실됐을 때.
0: 네.
1: 그런 각서를 제출합니다.
0: 아, 이번에도 했습니까?
1: 그러니까 모든 사업들이 다 그렇게 해요.
0: 아, 일반적으로 다
1: 네,
0: 그렇게
1: 일반적으로. 네. 안 할 수도 있긴 한데, 일반적인, 너무 큰 돈 빌려준 거잖아요. 담보는 기껏 땅이.
0: 그건 확인은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관계는 예. 확인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1: 예. 그래서
0: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예. 한다. 네.
1: 그래서 시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좀 중재를 서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0: 네.
1: 조준 시장이 갈짓자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안 하고 전주 시민을 위한 행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그러니까 지금 주식회사 자광이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그런 상황들은 좀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임록 선생님. 만약에 그러면 다른 사업자가 들어온다거나 또 다른 네. 방식으로 한다거나 개발 방향은 뭐 그대로 가도 괜찮은 겁니까?
1: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네. 조지훈 시장이 지금 갈짓자 행보를 지으면서 잘못하면은 대장동 사건이 터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대장동 사건이요?
1: 대장동 사건에서도 지금 남욱이나 김만배 이런 사람들이 사고 쳐가지고 문제가 됐지만은 그 전에 C7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0: 네.
1: 그 대장동 개발 사업 계획을 처음에 성남시에 제출하고 각각 나눠져 있는 땅을 다 매입하면서 사업을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자기 돈으로 못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회사가 망했거든요.
0: 네.
1: 그러면서 그 사업권을 남욱 변호사 회사에 넘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장동 사건이 크게 터지는 거거든요.
0: 네. 그러니까
1: 지금 자광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사업할 수 없으니까 자기 능력이 안 되니까 만약에 조지훈 시장하고 같이 협상해가지고 다른 사업자를 끌어들였다. 네, 이 사업은 너무 뻔하잖아요.
0: 네.
1: 이게 일반인들이 보시더라도 아파트만 짓는 사업이지 뭐 153층 타워 지을 네. 수 없거든. 뭐 다른 사업자가 나오더라도 그걸 롯데 그룹이 부산에서 롯데 타워 지으면서 다 알려졌지 않습니까?
0: 다른 사업자가 들어온다고 해도 네. 현재 지금 만들어져 있는 사업 계획 같은 방식은 네. 진행이 불가능하다.
1: 예, 네. 당연히 네.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 더 큰 사고가 터지기 전에 전주시가 대주단하고 협상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협상을 해서 뭐 어떤 걸 협상을 하면 됩니까?
1: 전주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을
0: 그러니까
1: 이끌어갈
0: 지금 그
1: 있죠.
0: 토지 주는 그 주식회사 자광이잖아요.
1: 예.
0: 그럼 자광으로부터?
1: 아, 자광이 아닙니다.
0: 아, 자광이 아닙니까?
1: 2018년 10월에 네. 대한방직으로부터 자광이 매입을 했잖아요.
0: 네.
1: 소유권 이전을 받죠.
0: 네.
1: 이전 받고 바로 하나자산신탁이라는 회사에 다시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0: 아, 소유권이?
1: 동시.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냐면 부동산 담보 신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주단들이 그걸 관리하려고 하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그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소유권도 자광이 없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사업권 포기각서 혹은 사업권 양도각서도 대주단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대주단이 실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0: 네. 그러면 전주시가 좀 만약에 이 협약을 취소한다라고 하면 네. 기존의 시행사에게 뭐 새로운 뭐 기회를 주거나 새로운 뭐 계획들을 세우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토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이 시행과 관련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봐야겠죠. 권리를 네. 갖고 있는 대주단과 네. 협상을 통해서 이 부지를 어떤 방식으로 좀 개발할 것인가.
1: 네.
0: 네, 이걸 논의하는 게 낫다.
1: 예.
0: 네.
1: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주단 같은 경우는 자광이나 롯데건설에 물린 상태예요. 금액은 뭐 원금은 2,350억 원이고 이자는 한 3,400억 될 거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대주단 이자가. 그런데 만약에 공매나 경매로 대한방직 부지를 매각을 하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다시, 아니, 일반 공업지역으로 다시 바뀌기 때문에, 천억 원에도 살 사람이 없을 겁니다.
0: 그러니까 지금 주식회사 자강으로 쓰는 지금 세금 체납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애초에 빌렸던 돈에 대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기한의 이익상실이라는 네. 게 그런 의미인 거죠.
1: 그러면 이제 원금 네. 다 상환해라.
0: 채무자가 네. 지속해서 이자를 낼 수 없다고 네. 판단한 네. 상황.
1: 네.
0: 그게 이제 사실상 부도 상태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대주단으로서는 뭐 지금 이 상황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1: 예.
0: 뭐 이렇게 번질 수 있으니 그걸 피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1: 해봤자 네. 해봤자 헐값에 팔릴 수밖에 없으니까.
0: 네. 자 어쨌든 이문옥 국장님은 지금 전주시가 대주단과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풀어가는 방식으로 방향을 설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셨거든요. 변호사로서 뭐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다른 문제점이라든지 좀 고려해봐야 될 사안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4: 이미 사실은 자광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어떤 추진력이나 동력은 좀 상실했다고 보여져요. 이 기한의 상실이라는 게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뭐 어떠한 경우에 뭐 기한의 상실이다.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 돈을 빌렸는데 1년 동안 제가 돈을 안 갚아도 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4: 근데 1개월 후에 기한의 상실이 발생을 하면은 1개월 뒤에 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지금 나랑 이제 계약은 끝났고 돈 내가 돌려준 거 다시 돌려줘. 사실 이게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도나 파산인 거죠. 돈을 못 갚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대주단하고 자광 사이의 관계를 따져보면 게다가 토지는 신탁이 되어 있고 사실은 좀 뭐 언제든지
0: 네.
4: 지금 관계를 종료할 수 있고 사실은 이 토지에 대해서 또한 이 소유권을 행사하거나 뭐 경매를 나가거나 할 수 있는 네. 권한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건데 다만 말씀대로 2024년 12월 30일 협약 때문에
0: 네.
4: 아마 대주단에서도 조금 더 기다려 볼까? 지금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대주단 입장에서는 밖에서 봤을 때 이 사업은 다 진행된 거예요.
0: 네.
4: 행정절차는 다 끝난 거예요. 그 하찮은 시공사 하나 목표에서 지금
0: 네. 네,
4: 이러는 거지 다 끝난 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0: 지금 사업 시행 자체가 굉장히 네. 좀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4: 전주시가 네. 만약에 여기서 협약이 이제 모르겠어요. 그냥 협약 꼭 어떤 행정행위 할 필요 없이
0: 네.
4: 이제 협약은 종료됐고 우리는 이 사업을 진행 못한다 너랑 이런 공표만 해줘도 사실은 공포에 빠지는 거죠.
0: 그러면 전주시가 이제 대주단과 협상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그 부지를 어떻게 사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1: 너무 네. 그 전주시가 네. 전주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0: 전주시 마음대로
1: 쉽게 말씀드리면은 네. 대주단은 지금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이에요. 자광이 아니라 대주단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매나 공매 전주시도 압류했으니까 공매 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천억 원에도 안 팔려요. 전주시는 계속 낙찰 한번 네. 유찰되면 10% 10% 이게 떨어져가지고 뭐 지금 감정가 지금이야 용도 변경 안 하고 일반 상업 지역이랑 준주거 지역이라서 한 3천억이지 일반 공업 지역으로 환원 시키면은 그 네. 가격이 뭐 몇백억밖에 안 될 것 같아요.
0: 네.
1: 그렇게 되면 대주단은 입장에서는 지금 난리 난 거죠.
0: 그러니까 전주시가 키를 쥐고 있다는 말씀은 네. 그걸 세금을 투입해가지고 네. 공공개발 방식으로 네. 뭐 설계할 수도 있는 거고
1: 네.
0: 네. 또 다른 방식으로 개발을 할 수도 있는
1: 원하는
0: 거고
1: 대로 전주시가 원하는 대로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네. 시민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면은 뭐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 단위가 지방 기초 자치 단체지 않습니까?
0: 네. 만약에 협약이 취소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일단 두 분의 말씀은 이제 사업 시행사의 능력이 이제 안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업을 맡겨둘 수는 없는 상황이고 대주단과의 협상을 통해서 이것을 또 다른 방향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신데. 또 시의회에서 시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바라보시는 또 지역 주민들 유권자들도 좀 고려하셔야 되잖아요. 뭐 어떻게 들으셨어요?
2: 저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예, 네, 알아보고 저 방향이 갈 수만 있는 길이라고 하면 가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별개로도 이제 이 주민들이 이 사업을 기대했던 원초적인 목적은 이제 새로운 투자고 관광 수요가 늘어나서 아, 우리 전주가 좀 바뀌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상상들을 조금 하셨단 말이에요. 상상으로 끝날 것 같은 상황을 맞이했지만 이제 주민들이 또 찬성했던 이유는 집가 상승. 결국에는 바랄 수밖에 없으니까 개발되면 근처에 있는 우리 집이 조금 오르지 않을까? 근데 이제 서울 같은 데 보면 역세권 역세권 이러잖아요. 근데 네. 이제 요즘은 숲세권이라는 말도 있고 우리가 그 토지를 가지고 개발을 일부 할 수도 있겠지만 서부 신시가지 개발 자체가 너무 원룸 이런 게 많고 공공기관이 들어오면서 문화공간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공안이 네.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세병호 같은 데도 많이 가고 기지재도 많이 가잖아요. 그런 곳처럼 이 서부 신시가지일 때 대형 숲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 않을까.
0: 네.
2: 그거 역시 많은 주민들이 쉬러 오고 외부에 있는 전라북도에 있는 주민들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상상을 저도 한번 해봅니다.
0: 네, 만약 협약이 취소된다면이라고 하는 이제 전제 아래 저희가 앞으로 전주시가 어떤 대응에 나서야 될 것인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리한 소송전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택법상의 그 5년 시한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해서 또 지리한 줄다리기 또 이런 게 좀 진행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만약에 협약이 취소된다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한지 좀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고 계시는데 문지연 처장님도
3: 네.
0: 만약에 이게 재검토된다
3: 네.
0: 좀 어떤 식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3: 우선은 어쨌거나 저는 그 시민들이 그 자광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하신 상상에 대한 거를 무참히 지금 집밥 피는 느낌이 좀 살짝 들긴 할 것 같은데 제가 자광에 내놓은 그 아파트 계획을 세시기획안을 봤어요. 근데 그 정도의 아파트면 저는 전주 시민을 너무 우습게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유는 환경적으로 봤을 때 살기 좋은 아파트의 조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가 생각했던 자광의 기대만큼의
1: 디자인이 넘어가지 그렇죠.
3: 디자인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재검토돼야 될 부분은 어쨌거나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서부 신시가지에 지금 처해 있는 다양한 상황들이 저는 거기 공간이 되게 숲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똑같이 했었는데 그 공간에 대한 녹지 공간은 어떻게 바라볼 건가 바람길은 어떻게 바라볼 건가 앞으로 열섬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같이 봐야 될 공간은 된 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도로를 먼저 까는 데는 도로가 되게 안 좋지만 이후에 한참 나중에 깐 도로는 되게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서 도로를 깔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저는 도심 저기 서부 신시가지라고 하는 도심 안에서 가장 좋은 노른자 땅인데 이 노른자 땅을 아파트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타워 개발이 아닌 다른 뭔가 시민들의 만족도를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거는 저는 어쨌거나 느껴지게끔 하는 걸 느끼게끔 해주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이.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 문화시설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자연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을 조금 같이 나누면서 시작을 해보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0: 이성국 의원님, 지금 문재인 차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사업 협약을 뭐 취소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전주에 과연 어떤 개발이 필요하냐.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한방직 문제, 부지 문제 해결 방향. 좀 어떻게 가는 게 좋은 것인가. 그런 질문들을 좀 다시 던져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네. 이성국 의원님 좀 어떠세요? 어떤 개발이 전주시에 필요할까?
2: 원점에서 다시 차근히 시민들하고 얘기를 나눠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그 자광이 제시했던 그런 방향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좀 자광의 얘기를 많이 믿어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정말 허황된 꿈이라는 게 서서히 드러나고 유리가 깨져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러면 이제 이런 개발이 시민들은 니즈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좀 새로운 일자리도 생기고 그렇죠. 관객들도 네. 오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민간 투자자들의 그 상투적인 아까 말, 구설, 이 말이라고 아까 국장님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떠한 민간 투자자가 정말 탄탄한 계획을 가지고 탄탄한 자금력을 가져와도 시민들이 믿지 못하는 상황을 만든 정말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천천히 고민을 해봐야겠죠. 근데 저는 아직도 마음 한속에는 대형 숲을 만들고 싶은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예. 그러고 시민들이 좀 뛰어다니면서 아이들하고 손잡고 이렇게 서서히 거니는 그냥 그런 상상을 해보지만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전체적인 틀은 다시 처음부터 주민들과 공청회를 거쳐서 네. 공공개발을 하더라도 어떻게 공공개발을 할 것인가 이제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오히려 지금 시점이야말로 시민들과 다시 한번 대한방직 부지의 개발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야기해 볼 만한.
2: 저도 네. 그때 이문호 국장님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뭐 이런 얘기도 한 번 더 하면서 네. 우리가 정말 속은 거에 대해서 한 번 또 좀 짚고 좀 지난 날을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나눌 네.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0: 최용호 변호사님께는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것을 행정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던 아니면 뭐 협약을 취소하던 간에 시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해명, 납득할 수 있는 설명, 그 뭐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한 거잖아요. 네, 명확한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전주시 입장에서 네, 어떤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가는 게 필요할 건지.
5: 네. 사실 아까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2000년대 초에 사실 네. 재척된 거 이 얘기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저는 다 되게 2023년 12월 30일 협약에 대해서 되게 좀 놀랐어요. 사실 이 공개공지로 40%를 줘요. 그러니까 공개공지가 어떤 개념인지만 알면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사업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얘도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공개공지로 타워를 만든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도대체 뭔 얘기, 아까 저는 이문욱 국장님이 거기 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이 얘기 하시니까 아, 처음부터 사실은 얘들은 좀 다른 생각. 타워는 사실은 별로 큰 생각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상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이상한 걸 하는데 오, 협약까지 메워지고 그 뒤에 절차가 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어떤 도시계획 전문가에게 물어봐도 공개공지를 40%로 주고 여기에다 무슨 뭐 공원을 만들어서 타워를 만든다는 거가 모르겠어요. 상상력이 좀 뛰어난 건지. 네. 근데 그 뛰어난 상상력을 전주시는 다 받아줬어요. 예. 사실
6: 이 그 사례가 있습니다. 공개공지 제가 찾아봤더니 네. 서울 동대문 옆에 메리어트 호텔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도 이제 공개공지로 이렇게 혜택 받고 호텔을 지었는데 공개공지에 사람 못 들어가요. 일반인들은 네.
5: 공개공지도 자기 정원이 메리어트 호텔 안에 일부 부분을 둔 거지 이곳처럼 뭐 전체를 뭐 40%를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게 사실은 되게 이상한 사업 계획을 다 승인해서 다 절차에 다 밟아놓은 거예요. 네. 사실 반성해야 돼요.
0: 애초부터 지구단위 네. 계획을 세울 때부터 네. 네. 사업 시행 계획과 관련한
5: 이거 이런 걸 받아주는 것 자체가 네. 사실 다들 전문가시고 잘 아실 거예요. 저 공무원들도 도시계획 네. 쪽 하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고 좀 되게 독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이걸 받으면 안 되거든요. 다시 정상적인 사업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정상적인 사업이 아닌 거예요. 이건 사실은요.
0: 그러니까 전주시가 지금 상황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입장을 정해야 되잖아요. 시민들을 향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될 텐데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건 그동안 진행했던 경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짚어보고 뭐가 잘못된 부분은 어떤 것인지, 잘된 것은 어떤 것인지, 좀 그것에 대한 평가에 기반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전주시의 바람직한.
5: 정상적인 사업으로 돌려놔야죠. 사실 네. 10년간, 진짜 일단 뭐 좀 수염난 사업가한테 지금 노란한 거 아니에요. 10년간. 예. 네. 사실은 이제 이 사업 자체는요, 기존 어떠한 그, 사람들의 시각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게 느껴지는 게 10년 전, 그러니까 2017년, 18년 이때 이제 이 사업가 타워 관련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저거 저 타워 못지워 막 이런 얘기하면 너는 뭐 반대 왜 반대해 저걸? 네. 그럼 저기 공장 폐허도 놔두게?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근데 10년 딱 지나고 지금에 와서는 동시착공, 동시준공 요 얘기가 나오는 순간 이걸 네. 바꾸자고 나오는 순간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 타워 안 짓고 아파트만 짓겠다는 거네. 다 이해를 했어요. 이 사업 자체는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직시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이제 사실 사업의 걸림돌은 자강이 됐고 자강을 제외하고 전주시는 다시 정상적인 사업으로 만들어야 돼요.
0: 그게 자강이 아닌 대주다운과 협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방향을 재설계할 수 있다. 네. 이런 설명이시고요. 이문호 국장님도 뭐 비슷한 맥락은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시민들한테 어쨌든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들 중에는 네. 어쨌든 이거 빨리 좀 개발이 되고 마무리 됐으면 좋겠는데 예. 매번 논란만 있고 질질 끌고 있고 그 흉물로 그 부지는 방치되고 있고 예. 피로감도 좀 늘어날 것 같거든요.
1: 저도 예. 저도 진짜 피곤하고요.
0: 네.
1: 예. 이거 한번 문제 제기하면 1년이 그냥 후딱 지나가 버리고 그런데 그 가장 빨리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전주시하고 대주단하고 잘 협상하는 겁니다. 전주시가 그 협상에 우위에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고 개인적으로는 전주시 우범규 시장이 전주시 빚을 너무 많이 지어놨어요.
0: 네.
1: 다른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지방채 잔액 이렇게 보니까 서울의 자치구들은 지방채가 제로입니다. 다.
0: 네.
1: 20몇 개 자치단체. 근데 전주시는 6,800억이 넘잖아요. 금년 말 기준으로. 이 부지 잘 개발해가지고 네. 한 번에 다 갚았으면 좋겠습니다.
0: 아니 그래서 오히려 앞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네. 공공개발을 하려면 전주시가 재원이 있어야 될 텐데 네. 지금 이런 전주시의 재정 상황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1: 아 그것도 전주시가 돈 쓸 필요 없어요.
0: 대주단에서
1: 알아서 네. 대주단에서 알아서 돈 빌려주고 그 시한도 뭐 필요하실 때 빌려가세요. 왜냐하면 전주시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용이 최고등급이거든요.
0: 네.
1: 뭐 삼성, 뭐 SK하이닉스보다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도 낮은 금리. 지금 자광은 막 1년에 10% 들어가는데 전주시는 요즘에 이제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한 4.몇%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는 전주시가 2%도 안 되는 금리로 돈을 빌렸어요.
0: 네.
1: 그 빌리는 기간도 한 달이면 한 달 전주시가 딱 정해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자광이 땅을 사자마자 하나 자산신탁에 소유권 넘겼듯이 그런 방법도 할 수 있어요. 네. 대주단이 허용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 하나도 안 드는 거죠.
0: 대주단으로서는 주식회사 자광보다는 자광을 파트너로 하는 것보다는 전주시를 사업 파트너로 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고 네, 수익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예. 네, 문재현 차장님,
3: 네.
0: 예, 이제 뭐 어떻게 이 문제를 좀 풀어갈 것인지 우리가 사실은 그게 거기를 살아가는 이제 그 시민들의 삶의 문제,
3: 네.
0: 도시계획의 문제 뿐만 아니라 생태의 문제,
3: 네,
0: 네 함께 좀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3: 네, 네. 저는 그 예전에 이제 저희가 실은 대안방지 처음부터 문제 제기했을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 왜 반대만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좀 전주시에 좀 바라보고 싶은 마음은 시민의 의견을 들어달라는 얘기도 이제는 하고 싶지 않고요. 제대로 된 업자, 제대로 된 시민들이 뭔가 캐지 않아도 문제 제기하지 않아도 시민들이 믿을 만한 사람들하고 같이 소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과 조금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문옥 선생님 10년 동안 계속 문제제기, 우리도 문제제기 했지만, 근데 그게 진짜라고 믿어지는 시간이 10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전주에는 뭔가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저는 제가 드는 생각은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람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거는 시민들의 역할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시민들의 역할을 임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장이나 아니면 공무원님들이 제대로 되게 평가하고 이런 것들을 좀 바라봐야 되는 게 이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이 진짜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화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요. 문제 된다고 얘기했고 실제로 자관 같은 경우도 그 맹꽁이 관련해서 끊임없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민기적거렸거든요. 네. 근데 그게 다 사업을 늦게 하는 방향들이었고 예전에 지방환경청하고 같이 대한방지 문을 열어달라 했는데 문을 끝까지 자광은 안 열었어요. 저는 그때 자광이 해야 될 꽁을 찼다고 저는 보거든요. 말하고자 하는 거는 지자체가 맹꽁이는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법적으로. 네. 그러니까 지키는 거 제대로 지키고 그다음에 건설업자든 아니면 개발업자든 제대로 보는 눈을 가져서

0: 처리까지
1: 네, 사법 처리돼요.
0: 벌칙조항도
1: 뭐
0: 있고요.
1: 뭐네 아무튼 비용도 다 있고.
2: 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문제가 아니고요.
1: 그게 아니고요. 네. 만약에 안 하면 네. 위반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지방환경청에 그러니까 환경 그러니까 기후부에다 보고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식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이식 대체 서식지를 가려고 해도 안 돼요. 이거를 다 보고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네. 네.
2: 자, 이제 마무리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마무리는 이성구 의원님께 예, 이 질문 좀 들어가겠습니다. 시의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전주시장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방향을 어떻게 설계해 가실 건지 그 프로세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시의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끝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죠.
3: 어떻게 해왔는지는 모두가 다 지켜봤다 생각하고요. 앞으로 나갈 방향은 여러 가지 대안제시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 검토하고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주시 의장이라는 직함이 또 있으니까 의장단에서 또 얘기를 긴밀히 나눠서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할 거고요. 일단은 아직 9월 28일이 되지 않았으니까 추석이 지나고 갑자기 착공을 한다고 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상상도 한번 해보고요.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전주시 행정에서 해야 될 조치는 분명히 전부 다 해야 할 것이다. 안 한다고 하면 행정을 견제하는 의회가 결코 좌시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점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2: 네.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 공식적으로 좀 문제 제기하고 관련 논의도 좀 진행해 나가실 거다.
3: 네. 라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대한방주 부지개발 사업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시민들을 찬반 논란에 입사하게 만들었고요. 뭐 개발 쪽으로 자리를 잡는 것 같았지만 시행사가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서 이 동시 착공, 동시 준공이 아닌 이 단계적 개발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냐. 또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처음 우려했던 것처럼 이게 투기 목적으로 사업이 시작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까지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가 될지 전주시는 또 어떤 판단을 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시의회는 시의회대로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대로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자기 역할들을 제대로 할 때 이 문제도 바람직한 방향에서 풀려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거침없는 시민 기살리기 프로젝트 거시기 오늘은 대한방주 부지 개발 사업 문제 다루어봤습니다. 네 분의 패널 오늘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ree, two, one. 전국 PP야외 전국 가봐야 가연 nothing 또 화이팅 전국 가봐야 먹여 하와 가마이 사바이 사바이
5: 안녕하세요 여러분.
6: Yes, good day everyone.
5: 마감당 아라우 살라핫
6: Connecting Filipinos in 전북
5: 전북 지역 필리핀인 연대 전북 가봐야
6: You're listening to
5: 전주 커뮤니티 라디오 93.5 FM. This is Heidi.
6: And I'm Jasper.
5: Let's celebrate life, culture, and